0: 체크. 아유 체크. 어머 어머
1: 아, 오늘
0: 어머. 와우.
1: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0: 네네네.
1: 근데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0: 네.
1: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0: 네.
1: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0: 그쵸.
1: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0: 한번더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1: Exactly.
0: 네.
1: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Mm-hmm.
1: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0: 네.
1: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0: 오.
1: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0: 예. 에이. Please be careful with that.
1: Mm-hmm.
0: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1: Okay.
0: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1: Mm-hmm.
0: With that box.
1: 오케이. Okay. 자, 일단은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0: 네.
1: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상자 맞습니다.
0: 네.
1: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알잖아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0: 네, 지금 right.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어, be careful! 이렇게 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써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Al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 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oh,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0: 네.
1: 자, so, be careful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지
0: 아, 맞아요.
1: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with가 나오는 거예요.
0: 어허.
1: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0: 네.
1: 저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슬기 씨가 산 거예요.
0: 오.
1: Right?
0: 네.
1: 저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0: 그쵸.
1: 놀랐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뿜뿜뿜뿜 이러고 있어요.
0: 지금 또 불안하게.
1: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0: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0: 네.
1: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0: 네.
1: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러면 please.
0: Please be careful with the machine.
1: With the machine, with this machine.
0: With this machine.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0: 어허.
1: 이게 중요한 거죠.
0: 네.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Mm-hmm.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All 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0: 오.
1: Be careful 뭐라고요?
0: 조심해.
1: 조심해.
0: 응.
1: Watch out 뭐라고요?
0: 조심해.
1: 근데 잠깐만. Hold on. 맞아요.
0: 아, 그래요?
1: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0: 아.
1: 한 번에 다 해주신 거예요. 봐도 돼요.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0: 조심해!
1: 이렇게 얘기를 했죠.
0: 어어.
1: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
0: 네.
1: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0: 오케이?
1: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느낌. 굉장히
0: 네.
1: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슬기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0: 예.
1: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0: 음?
1: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0: 저런.
1: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0: 네.
1: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0: 그렇죠.
1: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0: 네.
1: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man.
0: Be careful.
1: Be careful.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0: 지나왔을 때는
1: Watch out!
0: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Oh,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오케이.
1: Yeah.
0: Okay. Alright.
1: 그쵸?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box였고 지금도 box. Okay.
1: 그쵸?
0: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1: 예.
0: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아,
0: 그래서
1: 원인가요?
0: 맞아요.
1: 예.
0: 느낌 맞죠?
1: 왔어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 아하.
0: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 네.
0: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라고
1: 아하.
0: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So, 많은 분들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thing이에요. 셀수
1: 그쵸.
0: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수 있게 되면 앞에 관사
1: The,
0: 어가 들어갑니다.
1: 아,
0: 어, yellow
1: yellow
0: one.
1: one.
0: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대시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쵸.
0: 자, how about this one? 그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the,
0: 너.
1: 에,
0: 큰 것.
1: the big one.
0: The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See?
1: 에.
0: 많은 분들이 왜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원은
1: 그쵸.
0: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1: 네.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떡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1: 네, 오늘 컨디션
0: 잘해줬어요.
1: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1: 네.
0: 여러분들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너 말하는 거야?
0: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치사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쵸.
0: Right? 너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Yes?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그
1: 오.
0: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About the
1: About the
0: Korean girl.
1: Korean girl.
0: Al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1: 예.
0: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너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희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죠?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쵸?
0: How about this? 너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래서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렇죠.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1: Yes.
0: 무언가에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네.
0: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방금 한 걸,
1: 예.
0: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Very,
1: Yes.
0: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 네,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면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1: 그렇죠.
2: 그죠?
1: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그렇죠.
2: Something.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1: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게뭐 하나 있다고
2: 긴
1: 했잖아요,
2: 게
1: 지금.
2: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둘다 형용사인데요?
1: 브레이크가 형용사인가요?
2: 아, 동사요. easy
1: 오케이.
2: break.
1: Okay. Alright. 자, 좀 이따가
2: easy
1: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2: 네.
1: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인사이드.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2: 예.
1: 조금 다르지만
2: 와, 진짜 처음 봐요.
1: fragile. 뭐
2: 프레자일?
1: frag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2: 네.
1: 못 들어봤나요?
2: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1: 이거는
2: 같은데?
1: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2: 네.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2: 아.
1: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2: 모르겠어요.
1: 네.
2: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잔 같은 거에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1: 그게 맞긴 하죠. 네.
2: 조심! 이렇게 써
1: 조심,
2: 있어요.
1: 이거죠.
2: 예.
1: Okay. So, fragile. 이러면은,
2: Fragile.
1: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없을 수
2: 그쵸.
1: 있죠. 그렇죠.
2: 네.
1: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2: 오?
1: 바로 easy to break.
2: 오!
1: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이것도
2: 네.
1: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2: 예.
1: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더
2: 편하죠?
1: 많이 쓰긴 하겠죠, 그렇죠?
2: 네.
1: Okay, 자 잠깐 보세요.
2: 응?
1: 뭔가 fragile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 네.
1: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2: 네.
1: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것
2: 그쵸,
1: 같잖아요.
2: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것 같은데?
1: Right? 그래서
2: 네.
1: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So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2: 네.
1: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 띵 돌림이 그렇게
1: 띵
2: 가는구나.
1: 돌림
2: 띵
1: 애들이
2: 돌림이. 예.
1: 조금 특이해요. 네.
2: 얘네들이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1: 아, 그렇네요.
2: 약간 뭔가 다르게 어렵네요.
1: 아, 좀 깨져요.
2: 예.
1: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매운 거. 그거
2: 아,
1: 어떻게 할까요?
2: something spicy.
1: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2: 네.
1: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2: Something
1: Something
2: cool.
1: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2: 네.
1: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2: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2: 네.
1: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아이, 그냥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2: Buy her something cool.
1: Perfect입니다. Buy her
2: 와우.
1: something cool. 이러면서, it's her
2: Yeah.
1: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둘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2: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2: I want something spicy.
1: Buy her something cool.
2: Buy her something cool.
1: 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2: 네. 오.
1: 이런, 저두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2: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1: 그러니까 이미
2: 예.
1: 왜냐면 더 늦어지면 큰일
2: 그쵸,
1: 나거든요.
2: 그쵸.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1: 한 번도
2: once
1: 아니고.
2: 다음 twice죠. twice.
1: 이분 제 생각에
2: 네.
1: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면,
2: 그쵸.
1: 세고 있지 않거든요.
2: 네.
1: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2: Yes.
1: 정답? 맞습니다. Uh-huh. Very nice. 자, 두 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2: drop하는 게 떨어뜨리다.
1: 방어를 떨어뜨리다. 네.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 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drop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2: 네.
1: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 수 있나요?
2: 그렇죠?
1: 쓸 수 있어요?
2: 아,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건데,
1: 그렇죠.
2: 지가.
1: 네. 이 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2: 네.
1: It dropped. It fell. 돼요.
2: 네.
1: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반응이에요. I dropped it. 예. I dropped my phone. 하지만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잖아요.
2: 이상하다.
1: 네, 맞습니다.
2: 그러네요.
1: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fact죠?
2: 네.
1: 나 두 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2: I think. 네.
1: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2: 그렇죠.
1: 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예. 걸 약간 넣는데, 그렇죠?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Uh-huh.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2: 그렇죠.
1: 이거 말할 때 두 번 떨어뜨린 거지 그런 것 같다는 거 좀. 이상한데
2: 더 된다는 거죠.
1: 아, 그런 거야.
2: 세, 네 번 된다는 거예요.
1: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2: 예, 예, 예.
1: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2: 네.
1: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2: I think you are laugh.
1: 아,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2: 아, fun.
1: Funny.
2: 아, you are funny.
1: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2: Uh-huh.
1: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뭐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2: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2: Yes.
1: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2: 네.
1: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you're funny.
2: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2: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2: 네.
1: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 내가 헷갈렸네. 아,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2: I think I called you.
1: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2: I thought.
1: 그렇죠.
2: 아.
1: So I thought I called you.
2: 아.
1: I didn't call you. I thought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2: Called도 과거고.
1: 그렇죠.
2: 아, 그렇군요.
1: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2: 네,
1: 그렇죠.
2: 그렇지.
1: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아. 의역하면서 내가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2: 아하.
1: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0: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Fragile,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2: 네.
1: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4: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2: 네.
1: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라.
2: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2: With that
1: 앞에 camera. Camera.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2: Camera.
1: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2: 네.
1: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2: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Mm-hmm.
1: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2: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There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more...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2: yes.
1: or you know, vending machine, 바꿀 mm-hmm.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Okay,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2: 네.
1: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2: 네.
1: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2: 네.
1: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2: I want something spicy.
1: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2: Hey, buy her something cool.
1: Hey,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2: uh-huh.
1: fragile 한 게 있다. 안에.
2: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5: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6: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5: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6: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2: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m thinking of buying a bicycle.
1: Very nice.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자 패턴이죠. Something. 형용사.
2: 네.
1: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2: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1: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2: 네.
1: 이러면서, right?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2: 네. Alright, 예전에는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1: 네.
2: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1: Not bad, not bad.
2: 네.
1: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성적들을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쵸.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1: 부추긴다고
0: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예.
0: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0: 그렇죠.
1: 이러면은 조금 더 차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0: That's right.
1: 예.
0: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그 뭐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요?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좋은 친구가 돼주는 거네요.
1: 그래도, 좋네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오케이. 짜잔!
1: 도전! 아니, 와,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So, 뭐지? 둘이 어색해. So, 어색하다. 약간, like that. Why?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응?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1: Argument.
0: fight.
1: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응?
1: 가서,

0: 걔랑 왜 풀어?
1: Break up?
0: No, no, no, no,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Say like that. Yeah.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Make up, 그치?
1: I make should up? Make up with her.
0: Make yep. up?
1: No, no, no.
0: Make up?
1: Make up the relationship.
0: Relationship?
1: Make it good again.
0: Good, 그치?
1: Me,
0: oh, better,
1: I should.
0: Better
1: I should.
0: Then. Yes, yes. Go, oh, go, go, go.
1: What
0: go,
1: should
0: go.
1: I say? Okay, okay.
0: Yeah.
2: 네.
0: 아유.
2: 자,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0: 네.
2: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0: 그래요, 그래요.
2: 자,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0: 돼요. 아, 반반 무마니 느낌.
2: 그렇죠.
0: 네네.
2: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4: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4: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아무래도 눈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근데 저 친구 둘이 요즘에 이상해. 말이 없어요.
0: 오.
2: 그래서 너희 괜찮아? 둘이 이렇게 어색해 보여.
0: 아.
2: 요거를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0: 네.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너희 둘 다 보여. 어색해 보여. 그럼 어색하다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데.
2: 맞아요.
0: 야, 어색하다를 저는 진짜 영어로
2: 한 번도 들어본
0: 적도 들어본 적도 써본 적도 없으니까 아하. 되게 생소한데요.
2: 그렇죠.
0: 둘이 안 친해 보여.
2: 안
0: 친해 보여로 갈게요. 그러면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예, unfriendly. 예, miss friendly 할래다가 friend friendly 리까지 할까요? 그냥
2: 오케이. 예. 자,
0: 형용사 느낌으로
2: 예, friendly 한 오케이 오케이.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0: 왜요?
2: Awkward.
0: 아,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2: Yes.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awkward이고요.
0: Awkward.
2: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0: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2: WKW, right?
0: 예.
2: So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0: 네.
2: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0: 그래서
2: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0: Awkward.
2: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0: 네.
2: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2: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0: 너희요? You guys.
2: You guys.
0: Yeah.
2: I?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0: 네.
2: 오케이.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인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에이 유 가이즈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유 가이즈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0: 유투.
2: 유투.
0: 유투?
2: 이해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0: 우와.
2: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w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0: 네.
2: 그랬을 때 뭐 거기에 로컬 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Oh, are you two? 뭐 이런 식으로.
0: 네.
2: Right?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너희 셋은?
0: You three.
2: You three?
0: Yes. 당연히 U3죠. U2. 아. U2가 너희 둘인데.
2: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0: 아.
2: 네. U2, U3.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0: 연기력이, 넘어가면, 연기력이 네. 너무 조금 부족해요.
2: 잠깐만요.
0: 3?
2: 저 예. 지금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0: 아니에요. 죄송해요.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2: 알겠습니다.
0: 예.
2: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0: 네.
2: 좋은 걸로. So, U3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0: you
2: 되겠죠.
0: Guys.
2: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0: 아.
2: 근데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녀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0: 어.
2: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0: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1: 품사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1: look.
0: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1: look happy.
0: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1: look mad.
0: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와, 너희 둘 행복해 보여.
1: You too look happy.
0: 와,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1: Yeah.
0: You too look happy.
1: Mm-hmm.
0: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내 아까 mad 있었죠?
1: 예. Yeah.
0: 내가 화나 보이니? 나 화나 보여?
1: Do I look mad?
0: 따! 어, 눈물.
1: 오.
0: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look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1: 네.
0: 일반 동사죠.
1: 음?
0: So am I look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일반 동사니까 질문할 때는
1: do.
0: 부동사. So do I look ma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1: 맞습니다.
0: 슬기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1: 아, 그러다가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네. 않았어요.
0: 그래도 그러다가 최근에 한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네. 한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날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1: 아하.
0: Okay? Very nice.
1: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0: yes.
1: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0: 아, 제가 한번 울어요?
1: 예, 예.
0: 아,
1: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0: 그럼 미리 네. 좀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 것 같았는데 아, 계속 눈물 난다고는 했는데
1: 예, 예.
0: 알겠습니다.
1: 말뿐인 게 될 수 있으니까요.
0: 네.
1: 예, 예.
0: 읽어볼게요. You too look happy.
1: You too look happy.
0: Do I look mad?
1: Do I look mad?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oo look awkward.
1: Are you guys okay? You too look awkward.
0: 자, 이랬을 때 예전에 썼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1: 네.
0: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것 같아요.
0: Yes.
1: We just had argument.
0: 네.
1: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되나?
0: 약간 작은, 약간.
1: We just had a bit.
0: Okay.
1: A bit argument.
0: Okay.
1: Yeah.
0: All 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1: A lot of
0: 이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아.
0: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실제로 작은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라는 명사가 나왔죠.
1: 네.
0: 동사 뭐 나왔어요?
1: Had.
0: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다입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1: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아, 이거는 뉴스에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1: 네?
0: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Alright, so have an argument이라는 거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1: 오.
0: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했어.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음.
0: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난 말다툼했다. 내 친구와.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0: 아, with가 핵심이었죠.
1: 네.
0: Very nice. So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음.
0: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1: 네.
0: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1: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1: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간단하게.
1: Fight.
0: Okay.
1: Yes.
0: Alright.
1: 네.
0: F-I-G-H-T. Okay, spelling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하는 겁니다.
1: 네.
0: 그런데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네, 자 이랬을 때 네.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맞아, 걔 이상해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1: 네,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말 느낌이 오지 않는 처음 보는 것들이
0: 맞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1: 그쵸?
0: 표현이에요.
1: 왠지 이 clear up이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0: 오.
1: 그죠? 약간 뭔가 pick up 그런 것처럼.
0: 예. 뭔가 덩어리.
1: clear up, pick up, 뭐 clean up 뭐 이런 느낌.
0: Yeah.
1: 예. 근데 깨끗하게 해. 그것들을.
0: 네.
1: 이게 오해인가 봐요.
0: 오.
1: 그녀랑.
0: 어허.
1: 예. 그러면 가야 돼요.
0: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죠.
1: 네. 근데 가고 풀어. 그러니까 go and 이렇게 할게요.
0: 와,
1: 와 이쯤 눈물 보여 주셔야 됩니다.
0: 아, 이거 나오질 않네요, 실제로.
1: 예.
0: 자,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답? 맞습니다.
1: 와우.
0: Okay, go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1: 네.
0: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어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1: 네.
0: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1: Go and wash your hands.
0: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 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마쳐 끝내.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오, beautiful.
1: 맞아요.
0: Very, very nice.
1: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0: 네.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1: 네.
0: 아,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1: Go and wash your hands.
0: Hey,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어, 확실히 두 번째 많이 해보시긴
1: 많이 해봤어요.
0: 굉장히
1: 예.
0: 매끄러웠어요.
1: 그렇죠.
0: 네.
1: 딱 박혀있어요.
0: 네.
1: 예.
0: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1: 예.
0: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1: 것들? 것들이죠, 것들.
0: Right?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1: 여기요?
0: 네.
1: 몇 개예요? 5회. 가서?
0: things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1: 아니요.
0: 안 나와 있죠?
1: 네.
0: 그냥 things죠?
1: 그렇죠.
0: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So things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1: 예.
0: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1: 너 요즘 이래저래 어떠니?
0: 어, 뭐 사업이랑
1: 이런 느낌. 오, 이래저래 뭐 잘 되니?
0: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
1: 오, 이런 느낌.
0: 맞아요. 그래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1: 에이.
0: 내가 대략 얘기할게라는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
1: 아.
0: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 책을 쓸 때, 영어 책 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1: 오.
0: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1: 네.
0: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게 5회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1: 그렇죠.
0: clear 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clear up. clears things up. al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들을 푸는 거예요.
1: 풀다.
0: 오해 같은 것들을. 그렇죠. 왜냐면 뭔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클라우디한 거예요. 막 구름이
1: 네.
0: 껴 있어요.
1: 네.
0: 어둡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1: 그렇죠.
0: 그래서 날씨를 개게 만드는 거예요. clear up 시키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1: 아.
0: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죠?
1: 예.
0: Make sense?
1: 근데 clear가 clean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0: clean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clear는 뭔가 답답한 게 막혀
1: 건가?
0: 있을 때 그것을 치우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만든다예요.
1: 깨끗한 이런 의미죠?
0: 맞습니다.
1: clear.
0: 뭔가,
1: clear.
0: 아, clear 시키는 거요?
1: 그 clear이라는 뜻이 clean이랑 제가 헷갈려 가지고.
0: 오케이. clean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1: 네,
0: 거고요.
1: 네, 네.
0: clear 하다는 것은
1: 네.
0: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1: 명확하니야.
0: 만든다는
1: 명확하니야.
0: 명확하니구나. 오케이. 네.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클리어하게 만든다. 아하. 투명하게 만든다. 그래서 왜 클리어 글라스라고 하잖아요.
3: 맞아, 그렇죠? 맞아.
0: 투명한 글라스죠. 오케이. 자, 그러면

0: clear things up.
1: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0: 하자,
1: Let's, 그다음에
0: let's clear things up
1: 먼저.
0: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0: 그죠.
1: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0: cleared.
1: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좀 있었거든. 근데
0: 네.
1: 그거를 좀 클리어하게 만들었어.
0: I cleared things up
1: 그와.
0: with him.
1: 그렇게 쓰면 돼요.
0: 네.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음흠.
1: 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0: 그죠.
1: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0: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1: 그렇죠. 이제는 할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Al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Alright. 본문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응?
1: 걔랑 화해해야겠어.
0: 어휴.
1: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0: 그쵸?
1: 화해하는 거, 둘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0: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또
1: Of
0: 대단하고요. 예.
1: course.
0: I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1: 네.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해야겠어. 해야겠어. 하는 게
0: 해야겠네.
1: 좋겠어.
0: 아이 우든가 슈든가. 아이
1: 슈드죠.
0: 슈드예요?
1: 네.
0: 예,
1: 아이고,
0: 슈드.
1: 제가 약간 답답하려고 그래가지고.
0: 예, I should make up with her.
1: I should make up with her.
0: 네.
1: 정답? 맞습니다.
0: 오.
1: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0: 네.
1: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아휴,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0: 네.
1: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0: 으흠.
1: 이게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0: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1: 네네.
0: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의 경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오!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1: 맞아요.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느낌,
0: 그러니까요.
1: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0: 예.
1: So,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0: 네.
1: Okay, so 예를 들면 나 벌써 John이랑 화해했어. 그럼 난 이미 화해했다, John이랑. 어떻게 할까요?
0: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자,
0: 음흠.
1: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뭐 하는 게 어때? 할때 why로 하는 거뭐 있죠, 우리?
0: Why don't
1: Why
0: you?
1: don't you? Why don't you do something? 이러면 너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0: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그렇죠.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0: 그쵸.
1: 네. 그래서 make up 이렇게
0: Yes.
1: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0: 네.
1: 그러면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I already made up with Sean.
1: Hey,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해 관련돼 있는 건데요.
0: 네.
1: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0: 그쵸,
1: 아니,
0: 그쵸.
1: 뭔가,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0: 잠깐만.
1: 거야? 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0: 그런 얘기 해야죠.
1: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0: Are we good?
1: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0: 우와.
1: 그래서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게 오해였고, 저거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Hey, are we good? We good, we good?
0: We
1: 이렇게 얘기를
0: good.
1: 해요. Oh, yeah,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그럼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기가 풀리게 되는
0: 너무
1: 거죠.
0: 똑같다. 한국이랑.
1: 똑같죠?
0: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1: 맞아요,
0: 막
1: 맞아.
0: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1: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0: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1: 나 지금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0: 그렇죠, 그렇죠.
1: 써야겠지만.
0: 상황
1: 네.
0: 봐가면서.
1: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화에서, 이거 들리네? 할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0: He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2: Yeah,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3: 맞아요.
2: 아닌가.
3: 맞아요. 익숙합니다.
2: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죽여 딴 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네.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오우.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3: You two look happy.
2: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어? 둘이,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3: You two look awkward.
2: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3: Do I look mad?
2: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two look happy. You two look awkward. Do I look mad? 오케이,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3: 예.
2: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아,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3: Let's clear things up first.
2: 오,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네. 오해 풀었어.
3: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2: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네. 하나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3: 네.
2: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All 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l 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4: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5: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4: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5: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6: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Okay.
6: Yeah, yeah, go, go, go.
2: Wow, great job, you guys.
3: 네.
2: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맨날 그 얘기하잖아. 나 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봤어.
2: 나 장난 아니야.
3: 네. 이 문장이었는데요. Uh-huh.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금했는데. Alright. I saw something funny.
2: 아, I saw... something.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3: 네.
2: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고 어떻게 보면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3: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3: 그렇죠.
2: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2: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0: 괜찮죠.
1: 공항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0: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0: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공항 분위기도 있고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죠?
0: 비행기를 옆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1: 아이고, 헛똑똑.
0: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쳤지만 더 큰 문제가 뭔가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네 마리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왜
1: 에.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에 이제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때 이름이
0: 아,
1: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0: 그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0: 했던 그런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 나. 그때 네. 기억하시면서 영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오케이.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2: 도전!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Didn't miss.
2: No, we're on the plane.
1: Oh, it's a plane.
2: That's lucky.
1: Yeah. Oh,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2: Huh?
1: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2: Oh, okay. Yeah, you agree.
1: Oh, yeah, God. Oh, lucky.
2: Thank God.
1: Oh, we ran away like.
2: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quickly?
1: 그래.
2: Ah, yeah, that's right.
1: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2: Huh?
1: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2: You fell down?
1: No. 방송, broadcasting. Hey, listen. And Peter and Sugi, come here.
2: When they called our name?
1: Yeah.
2: Uh-huh.
1: My heart break.
2: Your heart break?
1: Yeah.
2: You sad?
1: Yeah.
2: Oh, okay.
1: Heart so... Why?
2: Mom!
1: What?
2: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폰? 폰을 두고 왔다는 얘기지?
2: Oh, no.
1: 비행기 스탑! 소리!
0: 네. 자, 오늘은요.
1: 네.
0: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 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1: 좋습니다.
0: 이거는 한눈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
1: 알겠습니다.
0: 완전 꽉꽉 심어 놨으니까요.
1: 사실 저희는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판 적이 없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늘 집중해요.
0: 네. 아니,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1: 긴장돼.
0: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 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 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4: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l 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1: 네. Right.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또 대문자 이렇게 또 딱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
1: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에하? 그러면 여기는
0: 뭐가
1: 놓치다.
0: 나와요?
1: Miss.
0: Miss가 놓치다예요?
1: 네.
0: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보면?
1: Yes.
0: 맞습니다. 자, miss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나왔습니다.
1: 네.
0: Okay.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인데
1: 네네.
0: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어잖아요. 그렇죠?
1: 네네네.
0: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1: Yes.
0: 이게 의역이 되면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1: Mm-hmm.
0: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 때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슬립 하는 거였죠?
1: Oversleep.
0: 그렇죠. Oversleep.
1: 네.
0: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 줄 알았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안 그랬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1: 어허. 네.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오, very nice.
1: Yes.
0: Didn't를 쓴 거 너무 좋았어요.
1: Yes.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1: Yes.
0: Okay.
1: Thank God you are here.
0: That's it. Oh, thank God you're here.
1: Yes.
0: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1: 그래서,
0: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오. 이래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땡가스는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땡가 you're here 이럴 거면 땡가스를 안 써야 되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가볼게요.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1: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자, 이번에는요. Oh, thank God you're here.
1: Thank God you're her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1: G로요?
0: Oh, thank
1: goodness.
0: Yeah.
1: Yeah.
0: 이것도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돼요.
1: 아, 그래요?
0: Yes.
1: Thank goodness.
0: Uh-huh.
1: Yeah.
0: 정답? 맞습니다. Oh,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1: 네.
0: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 참 다행이다.
1: 네.
0: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1: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그때는, 다행이네. 아,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저.
0: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게
1: 돼요. I'm glad.
0: 아하.
1: Yes.
0: 정답?
1: 네. 우후.
0: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사실은 Oh,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Oh, I'm glad 뭐뭐뭐도
1: 네.
0: 가능한데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1: 아.
0: Ok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1: 그쵸.
0: 오히려 여기서는 Oh,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1: 보다는 yeah. Thank God이 더 와닿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랬을 때 아유,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아,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비행기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0: 맞습니다.
1: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0: Yeah.
1: 내 말이, 내 말이 그때
0: 동의하는 말 느낌이죠.
1: You know.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0: 자,
1: 너 알잖아.
0: 아니, 너무 틀려서 황당해가지고요.
1: 왜요?
0: 그게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 I know예요? 아!
0: 이렇게 나오는 거.
1: 아!
0: You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1: I know.
0: You know는, you know, 있잖아.
1: 아~
0: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I know.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하면, 내 말이 그 말이야. I agree with you.
1: Yes.
0: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아~
0: 그럴 때는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 네네.
0: I know. 오.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달리는데
1: 네.
0: 지금 뭐처럼 달린다고요?
1: The wind.
0: Wind처럼. 바람처럼 달리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 완전 빨리 가죠.
0: 완전 빨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우와.
0: Run like the wind.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Run like the wind. 우리는 뭐라고 하죠? 쏜살...
1: 우리는 그냥 눈썹을 휘날리며 달렸다.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0: 네. 되게 심심하네요. 그죠?
1: 근데 바람처럼 달려왔어라는 말도 써요. 실제로.
0: 그래요? 실제로? 네. 근데 영어에서도 좀 특이하네요.
1: 너무
0: 똑같죠?
1: 신기했어요.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아,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처럼
1: let's,
0: 달리자.
1: Let's run like the wind.
0: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귀엽네요.
0: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1: Ran.
0: Ran, 하? 그러면은 yes.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그죠?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보통 이제 점심 시간 때.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0: 나 먹으러.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1: 저 그렇죠? 무조건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0: 혹시 막
1: 작고
0: 본인만의
1: 빠르니까.
0: 막 그거를 다 짜놓는 거 아니에요?
1: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0: 아하.
1: 뛰지 마.
0: 아하.
1: 경보로 갔어. 경보로.
0: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네.
0: 오케이.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All 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1: 네.
0: 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그렇죠, 그렇죠.
0: 라고 얘기를 합니다.
1: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0: 전화가 왔어요.
1: 예.
0: 아,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1: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말투가 예.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아니에요.
1: 그게 아니라.
0: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1: 그렇죠.
0: 아, something's wrong.
1: 예.
0: 하는 느낌 맞죠.
1: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in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예, they가 부를 때.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0: 예. 진짜 부르다로 썼나요?
1: 네.
0: 오케이. So, my heart got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1: 우후.
0: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 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1: 네.
0: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1: 아.
0: 합니다. Alright, so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1: 예.
0: 이제 부른 상황인 거잖아요.
1: 네,
0: 그렇죠?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 가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1: 이거 sink 아닌가요?
0: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1: 네.
0: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1: 가라앉다.
0: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실제로 sink예요.
1: 오.
0: Okay, so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1: 네.
0: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1: 예?
0: 돼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1: 과거형과 PP 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0: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 Right. S-U-N-K.
1: 어려워요.
0: 맞습니다.
1: 와우.
0: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1: 네?
0: 형태가 sunken 일 때도 있어요. EN 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데 그거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기본형은 sink,
1: 예.
0: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1: My heart.
0: My heart.
1: 자,
0: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1: 네. 네,
0: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1: 그쵸.
0: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1: 예.
0: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싱크보다는 sank로나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1: 그렇죠. 그렇죠.
0: Right.
1: 보통 심장이 철렁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0: 많지는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1: 네.
0: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Right.
1: Her heart sank again.
0: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1: Once again.
0: 둘 다 괜찮아요.
1: 네.
0: How about this?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딱 왔어요. 근데 느낌 세할 때 있죠.
1: 그렇죠.
0: 나 늦었구나.
1: 그렇죠.
0: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에다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을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아,
1: nice.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했다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전화벨 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소리가 좀 달라요.
0: 소리가 다르고요.
1: 오.
0: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1: 그럼 맞아.
0: 공기가 이상해요.
1: 왜 그럴까?
0: 그렇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
1: 오.
0: Right?
1: 사람의 그 직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0: 무서워요. 네. Her heart sank once again.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 것은 공항에서나 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1: 네.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My heart sank

0: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래서 지금은, 아유, 그래서 겨우 놓치지는 않은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아, 했어.
0: 다행이다.
1: 네,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0: 왜요?
1: 엄마, 저 화장실에 핸드폰이 들어왔어요.
0: 아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1: 찐 엄마의 모습인데, 지금.
0: 정말 이걸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0: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네. 지금
1: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0: 그러니까요.
1: 없고요.
0: 그러니까요.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이거.
1: 핸드폰 안녕.
0: 진짜 다른 네.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 볼까요?
1: 네. 아무도 지금 화가 났어요.
0: 네. In the 화장실.
1: Yes.
0: 예. 네. In the 화장실이니까 mm-hmm. 여기가 이제 화장실 toilet.
1: Okay.
0: 예.
1: Alright.
0: In the toilet. In the toilet.
1: Mom, 이렇게 I left my phone in the toilet. 어, 끔찍해요. 그쵸? 예. 정답. 저는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토일렛 괜찮습니다.
0: 에?
1: Bathroom.
0: 아, bathroom.
1: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세야 된다.
0: 네.
1: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0: 와.
1: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자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차이죠.
0: 네.
1: 이거는 실기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0: 그냥 공용 화장실.
1: bathroom?
0: 아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1: 네. 일반적으로는
0: 네.
1: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0: 아.
1: Right? restroom은요?
0: restroom은 그 공용.
1: 네.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0: 에이.
1: 하죠. 뭐 공원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레스트룸이라고 있던가.
0: 네.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베드룸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 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0: 아.
1: 그래서 베드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 장소에 있는 것도 다 베드룸.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0: 예, 예.
1: 뭐 에어포트 터미널 있는데도 그냥 bathroom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rest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0: 네.
1: 얘는 거의 100%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0: 오.
1: 그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0: 네.
1: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어? 이거 슬기 씨가?
0: 토일렛.
1: 토일렛,
0: 네.
1: right?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렇죠?
0: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1: 네.
0: 이렇게.
1: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0: 예.
1: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0: 아니요.
1: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위주로 많이 쓰는데
0: 아.
1: 좀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0: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1: 네.
0: 변기를 뜻한다라는
1: 맞습니다.
0: 얘기도 들었거든요.
1: 미국에서는 얘를 네.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0: 아.
1: 그래서 미국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하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0: 아.
1: bathroom or toilet.
0: 아, toilet?
1: 왜냐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0: 아.
1: 때문에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0: 네.
1: 그게
0: 아, 그럴 수도 있군요.
1: 없기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0: 예.
1: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0: 그래서
1: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0: 네.
1: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들어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0: 네.
1: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0: left.
1: left. 현재형은요?
0: leave.
1: leave 쓰면 돼요.
0: leave
1: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0: 네.
1: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0: 네.
1: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0: 아,
1: 두고
0: 네.
1: 온 거겠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죠?
0: 네.
1: so at home, for example. on은 뭐 위에요, 아래요?
0: 위요.
1: 위에. So, for example, on the table.
0: 그쵸.
1: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네네네.
1: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0: Yes.
1: 자, 한번 해볼게요. 나 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0: I left my bag in the taxi.
1: 오. Nice.
0: 오,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익숙해요.
1: Yes.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집에?
0: At home.
1: At home. 나 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0: 없어.
1: 오, charger?
0: 아하.
1: 예, I left my charger at home.
0: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1: Yes.
0: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뭐 두고 오잖아요. 그래서
1: 네.
0: at home은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1: Yes.
0: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든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Like that.
1: 예.
0: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2: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1: 네.
0: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We ran like the wind.
0: That's right.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하나 더요.
1: 네.
0: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1: 네.
0: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1: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아, my heart, her heart 하고 나서 sinks. 과거는 sank였습니다.
1: 네.
0: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1: Her heart sank once again.
0: Sank once again.
1: Mm-hmm.
0: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1: My heart sank.
0: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1: When I heard the alarm.
0: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1: My heart sank.
0: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1: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Her heart sank once again.
0: Mm-hmm.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5: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미션 해결할게요.
2: 세계롭게 미션 해결!
3: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4: I know. We ran like the wind.
3: Yeah.
4: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3: I know. Mom?
4: Why?
3: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4: Oh, my soul!
3: Oh, no! Yes!
1: 와, 아, 주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2: 감동입니다.
1: 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2: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1: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2: 네.
1: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2: 예.
1: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2: 오.
1: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2: 와,
1: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2: 진짜 철렁하죠.
1: 맞습니다.
2: 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2: 네.
1: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2: 맞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1: Yes.
2: 네.
1: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몸을 벨벨 꼬고 있는 케빈. 그런 케빈을 보면서 퀼진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케빈은 바로 스터디 카페로 가서 공부를 하기로 합니다.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많이 녹아 있거든요. 한 장면씩 보면서 재밌게 배워볼게요. 자, 든든하게 저녁도 먹었고 이제 공부할 시간이거든요. 크리스틴이 한마디 합니다. Kevin,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Now that you've had dinner, you should study. 자, 저녁도 먹었으니까 이제 공부해야지. Now that 보셨나요? Now that은요, 뭐뭐이니까 뭐뭐이기 때문에 보통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요, Now that it's warmer, we should start jogging again. 자, 이제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우리 조깅 다시 시작해야겠다 라는 뜻이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케빈은요, 너무 배불러. I'm getting sleepy. 나 슬슬 졸린데 하면서 공부를 슬슬 피하고 있죠. 이렇게요, I'm getting 그리고 형용사 사용하면은요, 점점 어떠어떠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변화가 좀 더 강조되는 표현인데요.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I'm sleepy 라고만 하면 나 졸려가 되겠죠. 그런데 I'm getting sleepy 라고 하면 졸음이 슬슬 몰려오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차이 보이시나요? 아, 슬슬 졸린데 그랬더니요. 크리스틴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네요. Come on,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는 거야. 오늘의 표현이죠. 맞습니다.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짧고 간결한 말입니다. No, 없으면 pain, 고통, 아야. No, 없어, gain, 이익, 즉 얻는 것이라는 뜻이죠. No pain, no gain은요. 아니, 고통이 없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는 거야. 잘하고 싶으면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 대가가 따르는 거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 함께 말해볼게요. No pain, no gain. 모두 의미를 가진 단어라서 문장 속에서 모두 강조합니다. 함께 말해볼까요? No pain, no gain. 단호하게 한 번 더. No pain, no gain. 좋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케빈이 뜨끔했는지 바로 공부를 하겠다고 해요. 하지만 집에 있으면 왠지 그래요.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스터디 카페를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크리스틴은 스터디 카페라는 말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스터디 카페는 말이지 학생들이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You can even make a room reservation. 심지어 공부할 방을 따로 예약할 수도 있어. 이렇게 카페에서 할 수도 있지만 방을 따로 해서 조용히 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여기서 even 잘 봐주세요. even이라는 말은 심지어 뭐뭐까지도 라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I can't even look at her. even이 없어도 말은 되죠. 그녀를 쳐다도 못 보겠어. 볼 수도 없어. 너무 화가 났던지 너무 부끄럽던지. 또는요, You can even take a photo with them.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랑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심지어 뭐뭐까지도 even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말을 들은 크리스틴은 또 생각이 딴 데가 있네요. 아, 그러면 네가 공부하는 동안 나는 커피랑 케이크랑 마카롱이랑 이런 거 먹으면 되겠다 하고 신이 났습니다. 이 말을 들은 케빈이요. Hey, that's not fair. 불공평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fair이라는 말은요. 공평한, 공정한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케빈처럼 뭔가 상황이 나에게 불공평한 것 같아. 안 돼, 말도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요. It 또는 that 사용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Not fair. It's not fair. That's not fair. 또는 간단하게 no fair 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난

표현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노력 없이는 대가도 없어. No pain, no gain. No pain, no gain. 좀 더 도전을 격려하는 비슷한 표현도 있는데요. 도전해봐, 도전을 해야 뭐라도 되지.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말 그대로 비스킷을 얻으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짧게 You gotta risk it for the biscuit도 있어요. 같이 얘기해 볼까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상황에 맞춰 이야기해 볼게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수줍어서 고백을 못한다는 친구. 아, 가서 말이라도 걸어봐.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잖아. 어떡해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한 번 더. You gotta risk it to get the biscuit. 이런 표현도 있네요. 연습을 해야 실력이 는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라는 뜻이죠. Practice makes perfect.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테니스 처음 배우는 친구가 마음처럼 안 된다고 속상해하네요. 에이, 꾸준히 해봐. 연습하면 늘어. 어떻게? Practice makes perfect. Practice makes perfect. Great.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녹아있는 생생한 영어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다음 카툰도 기대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안녕.

반가워요. 공부를 하려고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케빈과 크리스틴. 그런데 케빈이 문구점을 딱 보자마자 아, 뭔가 살 게 있나 봐요. 쇼핑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문구류 이름에도 영어인 듯, 영어 아닌, 영어 같은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카툰 한 장면씩 보면서 다양한 영어 표현들 배워볼게요. 스터디 카페로 향하는 둘. 그런데 문구점이 보이네요. 마침 케빈이 문구점에서 살 게 있나 봐요. 나 문구점에 잠깐 들러야 해. 오늘의 문장 바로 나왔네요. 기억하시나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문장 이렇습니다. 나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이고요. 동작 나와야겠죠. stop by. stop by는 어디에 잠깐 들르다 라는 뜻이고요. The stationery store. 말 그대로 문구류를 파는 가게, 문구점입니다.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함께 말해볼게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자, 이제는 이 긴 문장 속에서 의미를 잘 전달하는 노란 부분만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잘하셨습니다. 자, 마침 크리스틴도요, 살 게 있나 봐요. 둘은 문구점에 들어가고요. 케빈이 크리스틴에게 부탁을 합니다. Can you help me with something? 흔쾌히 그럼하고 대답하는 크리스틴. What can I do for you? What can I do for you? 내가 뭘 도와줄까? 다른 표현들도 있는데요. How can I help you?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What can I help you with? 같은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무엇을 하는 걸 도와줄까? 라는 뜻이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서로 친구끼리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통 여러분들 가게에 들어가시면 점원분이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죠.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런 크리스틴에게 케빈은 좀 황당한 듯한 부탁을 하는데요. Can you look for 샤프, 매직, 볼펜, and 노트? 샤프, 매직, 볼펜, 그리고 노트 좀 찾아줄래? 하고 부탁을 하는데 사실 이 말 우리 다 아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되게 황당하고 당황하면서 샤프, 매직? 이럴 땐 어떡해요? 여쭤보는 거, 물어보는 게 정답이죠. Excuse me, 저기요. 사장님인지 점원인지 보이는 분께 가서 샤프, 그대로 말해봅니다. Sharp, magic, ballpen, and note. 들은 대로 말을 해봤어요. 혹시나 했더니, oh yes, 바로 알아들으시더니 물건들을 갖다 주십니다. 크리스틴이 받은 물건 무엇일까요? Oh, I see. 받은 물건들 우리 차례대로 볼게요. 샤프는 sharp 아닙니다. A mechanical pencil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Magic, magic 그건 뭐였을까요? A marker. 우리 보드마커 이런 말 들어보셨죠? Marker 이라고 magic은 표현을 하고요. 볼펜은 ball pen 아니고요. 볼 같은 끝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allpoint pen.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책. 우리 쉽게 노트 얘기하잖아요. 노트는 기록하다라는 뜻이라서요. notebook 이라고까지 기록하는 책. 공책이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제 케빈이 돌아와서 크리스틴, 내가 말한 거 다 찾았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당당하게 너무 쉽지. 쇼핑한 물건들을 딱 내보이죠. 이런 크리스틴을 보면서 케빈 감탄합니다. You're so sharp, Kristen. Thanks. 여기서도 sharp 나오죠. sharp는 넌 정말 똑똑해. 샤프가 날카로운, 뾰족한이라는 뜻이잖아요. 사람이 뭔가 맞아요. 영리하고 예리한 사람을 우리가 sharp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부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좀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You're so sharp.
자, 이렇게 카툰 속 영어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어.

0: 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나 문구점에 잠깐 들러야 해.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I need to stop by the stationery store. 비슷한 표현이요. stop by 대신에 drop by 쓸 수 있습니다. 나 우체국에 잠깐 들러야 해.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랑 점심 먹으러 나가는 길에 아, 꼭 보내야 할 소포가 있네요. 참, 나 우체국에 잠깐만 들러야 해. 어떻게 말한다고요?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I need to drop by the post office. Good. 이런 표현도 있어요. 구체적인 일 말고요. 나 볼 일이 좀 있어. 이렇게도 말하죠. I need to run some errands 입니다. Errand가요. 심부름 또 다른 사람 대신에 해주는 일 이런 것들을 errand, 할 일 얘기하거든요. I need to run some errands.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나가는 길에요. 뭔가 엄마의 심부름을 해줘야 돼요. 나 볼 일이, 심부름 할 일이 몇 개 있는데. 어떡해요?
1: I need to run some errands. I need to run some errands. Great!
0: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은요, 우리 유용한 표현들을 뭉텅이로 배운 것 같아요. 그쵸? 흔히 샤프, 매직, 볼펜, 노트 아무 생각 없이 사용했는데 다른 영어 표현이 따로 있었다는 거. 오늘부터는 정확한 표현, 생생한 표현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공부할 것 많은데 시작도 못하고 책상 정리하고 계획 세우고 시간 낭비만 하는 동생에게 너 공부 시작해야지 는 영어로 You should start studying. You need to study right now. 우리 같은으로 더 생생한 표현 확인해 볼게요.
1: So funny. Christine, check this out.
2: What am I doing? Kevin, this is not the time for playing around.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1: Huh? That sounds painful.
2: No, no! It means you need to study. Your test is in a few days.
1: Aha! That's what hit the books means. I got it. I'll study now. Can you pass me my notebook?
2: Mm-hmm. The notebook that you just bought?
1: No, not the notes. The computer, you know. Notebook.
2: This isn't a notebook, it's a laptop.
1: Oh, laptop! Learning English with you is so fun and easy.
2: Ah, Kevin, nothing is free in life. Could you get me some macarons?
1: Yes, ma'am.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표현,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스터디 카페에 가서도 공부나 하지 않고 놀고만 있는 케빈. 크리스틴의 잔소리를 끊임없이 부르는데요. 오늘의 카툰도 재밌는 데다 생생한 표현 그리고 바른 영어 표현까지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함께 배워볼게요.

공부 안 하나요? 뭔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찾았는지 보면서 깔깔깔 대더니 크리스틴에게 너도 한번 보라고 권유를 합니다. 크리스틴, check this out. 크리스틴, 이것 좀 봐봐. Check something out은요, 새로운 것또 흥미로운 것을 봤을 때 보다 살펴보다라는 뜻입니다. 친구에게 저기 저거 좀 봐봐. 새 영화 나왔네. 이거 봐봐. 야, 이 동영상 재밌다. 이거 좀 봐봐. Check this out. Check it out. 쓸수 있겠죠? 그랬더니 크리스틴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 이럴 때가 아니야. 너 공부해야지.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너 공부해야지. 맞아요.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입니다. You, 너는 need to 뭐뭐 할 필요가 있다. Hit, 때리다. 그리고 the books, 책들을인데요. 여기서 책들을 때린다는 건 많은 책들을 읽어가면서 공부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죠? You need to hit the books. You need to hit the books. 같이 말해볼게요. You need to hit the books.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번. You need to hit the books. 좋아요. 그런데 케빈은 못 알아들었는지 농담인 줄 알았는지 뭐라고? 때리라고? 아플 것 같은데? 아야야야!

0: 동안이라는 뜻이 되겠죠. Days 대신에 다른 시간 표현 쓸 수 있는데요. She'll be back in a few hours 라고 하면 그녀는 몇 시간 후면 돌아올 거예요 라는 뜻이고요. I learned it in 2 weeks. 나 그거 2주 만에 배웠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시간과 함께 쓰는 in 기억해 두세요. 아하, 주먹 빨개졌어요. 아, 히터벅스가 그런 말이구나. 좋았어.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지. 그러면 can you pass me my notebook? 거기 내 노트북 좀 줄래? 크리스틴 옆에 노트북 컴퓨터가 있잖아요. 노트북 좀 줄래? 라고 했더니 notebook? 아까 샀던 공책? 하고 또 이해를 못하고 있는 크리스틴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거 아니고 노트북 컴퓨터. Oh, it's a laptop 이라고 정정을 해주네요. 우리 컴퓨터를 부르는 말 두 가지 있는데요. desktop 또는 desktop computer은요. desk, 책상 위에 놓고 쓰는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는 휴대용 우리가 노트북이라고 부르는 컴퓨터는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 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laptop은요, 이 lap이 앉았을 때 허벅지 부분, 무릎이라고 하죠. 무릎에 놓고 쓰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를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 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너한테 영어 배우니까 너무 쉽고 재밌다 라고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그냥 넘어갈 크리스틴 아니죠. Kevin, nothing is free in life. Life, 세상에 공짜는 없어 라며 마카롱을 요구하는 크리스틴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Nothing, 아무것도 is free. Free가 공짜라는 말이죠. In life. 세상에 공짜는 없어. 비슷한 표현으로 또 많이 쓰는 게요. There'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가 있습니다. There's no such thing 말 자체가 그런 건 없어 라는 뜻이고요. As a free lunch라고 했죠. 공짜 점심이라는 거는 세상에 없어. 즉, 다 대가가 있다 라는 뜻이죠. 두 가지 표현 잘 알아두시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 마카롱 사줘. 라고 했더니 흔쾌히 케빈이 yes ma'am 그러겠다고 하네요. 자, 오늘도 생생한 표현 카툰으로 배워봤고요. 이 중에서 오늘의 한 문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너 공부해야지. You need to hit the books. hit을 사용한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여행을 떠나다 라는 표현으로 hit the road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해 볼까?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오랜만에 여행 꼼꼼하게 계획 짜고 맛집도 알아놓고 짐도 다 썼어요. 자, 드디어 여행날 아침 떠나볼까요? 어떻게? Let's hit the road. Let's hit the road. 이런 표현도 있네요. 매일같이 벼락치기 했더니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벼락치기는 이제 그만! No more cramming for me. Cram이 작은 곳에 쑤셔 넣는 거거든요. 더 이상 벼락치기 안 할래요? No more cramming for me. 이 표현 상황 속에서 함께 써볼게요. 시험 기간 내내 놀다가 시험 전날 벼락치기 이제 그만! No more cramming for me. No more cramming for me. Good. 오늘 카툰도 재밌었죠? 더불어서 시험 공부와 관련된 재미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배운 내용들 기억하셨다가 꼭 사용해보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0: if we go to the singing room, we have to sing for an hour. I'm a little tired. Should we go next time?
1: I have an idea. We can go to a coin singing room.
0: Coin singing room?
1: Yeah, coin. You can sing one song with the 501 coin. Sounds great, right?
0: You know what? I'm already excited!
2: Then let's get going!
1: First one there sings twice.
0: Oh, gosh!
3: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부를 끝낸 케빈과 크리스틴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간이 아직 조금 있는지 뭔가 재미난 걸 찾는데요. 크리스틴은 한국에 오면 꼭 노래방을 가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노래를 꽤 잘하고 좋아하나 봐요. 오늘도 생생한 표현들 카툰 속에 잘 녹아 있습니다. 한 장면씩 보면서 배워볼게요.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마치고 밖으로 나온 두 사람 어디 뭐 딴 데 갈까 얘기를 해보다가요. 크리스틴이 I've always wanted to go to the singing room in Korea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한국에 오면 노래방에 꼭 가보고 싶었어. 우리 꼭 하고 싶었어 라는 표현 정말 많이 쓰잖아요. I've always wanted to 입니다. 말 그대로 I've wanted 라는 것이 오랜 기간 동안 원해 왔다 라는 거고요. always 사용해서 항상 그렇게 해보고 싶었다 라는 뜻입니다. want 다음에 to 그리고 동작을 써서 문장 완성할 수 있네요. I've always wanted to. 나 꼭 뭐 하고 싶었어. 예문으로 한번 볼게요. I've always wanted to come here 하면 와, 나 여기 꼭 오고 싶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I've always wanted to meet you in person. 꼭 직접 만나보고 싶었어요 라는 뜻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말을 듣고 케빈이 어, 맞아. 너 어릴 때 노래 진짜 잘했잖아 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맞아. 내 별명이 셀린 디온이었어. 유명한 가수죠. 천상의 목소리. 오늘의 한 문장 나왔네요. 천상의 목소리는 영어로 A voice from heaven 입니다. A voice from heaven. A voice가 목소리죠. From은 어디어디로부터 온 그리고 heaven입니다. 물리적으로 하늘은 sky지만은요. 뭔가 신들이 사는 천상계 좋은 곳이라는 느낌으로는 heaven 사용합니다. A voice from heaven. 말 그대로 천상의 목소리 되겠네요. 함께 말해볼게요. A voice from heaven. 자, 감정 실어서 강력

찾아서 얘기해 볼게요. A voice from heaven.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막 꿈을 나는 천상의 목소리 공연하는 상상을 하는 크리스틴을 저기요 케빈이 흔들어 깨우는데요. Hello, wake up.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이 wake up 이라는 게요 잠에서 깨달은 뜻도 있지만 정신을 차리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절한 사람에게도 wake up 할 수 있지만 친구가 멍하고 있거나 뭔가 상상에 젖어 있을 때 wake up 이라고 하면 정신 차려 라는 뜻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노래방을 가면 무조건 한 시간을 불러야 되잖아요.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케빈이 묘수를 생각해내는데요. 바로 coin singing room 입니다. 말 그대로 동전 노래방이죠. 500원을 넣으면 노래 한 곡을 부를 수 있는 곳이야 라고 소개를 했더니 You know what? I'm already excited. 나 벌써부터 기대된다. 노래를 정말 크리스틴은 좋아하나 봐요. 벌써 기대돼. I'm already excited. 지금 같은 표현도 있고요. 우리 예전 카툰에서는 I can't wait도 배웠죠. 여기에 하나 더 해볼게요. I'm so looking forward to it. I'm so looking forward to it. 이라고 해도 정말 기대된다, 고대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3종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케빈도 지지 않죠. Then let's get going. 가자. First one there sings twice. 먼저 가는 사람이 두 번 부르는 거야 라고 했네요. Let's get going이 출발하자, 가자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요 오늘의 카툰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한 문장 기억하시죠? 오늘의 문장 쉽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천상의 목소리. A voice from heaven. A voice from heaven. 비슷하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천상의 목소리를 가지셨네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Heaven을 형용사로 만들어서 voice를 꾸며주고 있죠. 천상에서 온 목소리, heavenly voice입니다. 같이 말해볼게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자, 그럼 상황에 맞춰 직접 말해볼까요? 친구들이랑 노래방에 갔어요. 친구지만 노래하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와, 이 친구 노래를 이렇게 잘하네요. 야, 너 이 세상 목소리가 아니야. 어떡해요?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좋아요. 하지만 반대로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 저는 음치예요. I'm tone deaf. I'm tone deaf. deaf는 못 듣는 사람인데요. tone, 음의 미묘한 이런 높낮이를 못 듣는 사람이니까 음치가 되겠네요. 역시 상황에 맞게 말해볼게요. 노래해! 노래해! 모두들 외치지만 나는 노래 못해요. 저 음치거든요. I'm tone deaf. I'm tone deaf. Great.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은 노래방 또는 노래 관련해서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a voice from heaven. 비슷하지만 you have the most heavenly voice. 가장 천상에서 온 것 같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 반대로 tone deaf, 음치라는 표현까지 배워봤죠. Well, do you like singing? 여러분도 노래를 좋아하신다면 이런 표현들 자주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카툰 속에 녹여진 생생한 영어 표현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

0: 어릴 때부터 노래를 잘하던 친구. 오랜만에 만나 노래방을 갔는데, 와, 여전히 노래 실력 엄청나네요.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는 영어로 You still sing well? You're still good at singing? 카툰으로 더 생생한 표현 알아볼게요.
1: Christine! 응?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2: Aw, thanks. Hey,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1: I know.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2: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I'm so curious. They have lots of food, right?
1: You're always thinking about food. Are you ready to go?
2: Go, go, go!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과 크리스틴이 동전 노래방에서 막 나왔습니다. 정말로 크리스틴이 천상의 목소리인가 봐요. 나오면서 케빈이 연신, 야, 너 여전히 노래 잘한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크리스틴은 흥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지 또 뭔가 재미난 곳에 가서 재미난 걸 하고 싶어 합니다. 케빈은 어떤 장소를 떠올렸을까요? 오늘도 카툰으로 생생한 영화의 묘미 한 장면씩 느껴볼게요. 동전 노래방에서 막 나오는 두 사람, 케빈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크리스틴,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바로 오늘의 한 문장 나왔네요.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는 영어로 맞아요.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입니다. 문장을 살펴보면요. You, 너는 are, 무엇 무엇이다 라는 뜻이죠. Still, 여전히, a, 하나의, 근데 해석하지 않아도 되죠. Fantastic, 환상적인 singer, 가수. 모아보면요,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너는 여전히 환상적인 가수구나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 라고 하면 동작에다가 well 붙이고 싶잖아요. 또는 be good at 사용해가지고 뭐뭐에 능숙한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가수겠죠? 그런 사람이라는 명사를 써서 잘한다라는 표현을 많이 만듭니다. 요 팁도 알아두시고요. 이 문장 뜻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말해볼게요. You are still a fantastic singer. 자, 이 중에서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Very good.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노래를 너무 잘한다 라고 했는데 크리스틴은 아직 흥이 가시지 않았죠. 그래서 Let's go somewhere else. Somewhere fun. 어디 다른 데 또 가자. 재미난 곳.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 재미난 곳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케빈이 PC room을 떠올렸네요. How about going to the PC room? Do you like video games? 하고 물어봅니다. PC방에 가는 거 어때? 너 게임 좋아해? 자, 여기서 케빈이 사용한 표현이요. How about입니다. How about은 뭐뭐는 어때? 라는 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동사 알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다가 동작 그리고 ing 붙여주면 이 동작의 의미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뭐뭐 하는 건 어때? How about 동작 ing? 문장에서 이렇게 쓸 수 있네요. How about walking there? How about walking there? 거기까지 걸어서 차 타고 전철 타고 자전거 이런 거 말고 걸어서 가는 건 어때? 라는 뜻이 되죠. How about walking there? 이런 문장도 있어요. How about having some coffee after lunch? 점심 먹고 나서 How about having some coffee? 커피 마시는 거 어때?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Yeah, I totally want to go to a PC room 이라고 하네요. 크리스틴도 PC방 가보고 싶나 봐요. 나는 진짜로 가보고 싶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때 사용한 단어가 totally 입니다. total 들어보셨죠? totally는 완전히 또는 전적으로인데요. 문장에서 썼을 때 진짜로 라고 강조하는 뜻도 됩니다. I'm totally fine. 그냥 I'm fine만 해도 되지만 I'm totally fine 이라고 하면 나 진짜 괜찮아 라고 강조하는 말이 되고요. They're totally different. 걔네 다르지. 근데 완전 다르지. 같은 점이 하나도 없지 라고 말하려면 They're totally different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크리스틴이 PC방에 가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게임이 아니에요. 그림 보면 맞아요. PC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팔기도 하잖아요. 음식 때문에 가보고 싶다고 하네요. 역시나 먹방 여신 크리스틴답습니다. 자, 그럼 PC방으로 출발을 해야 되겠죠. Are you ready to go? Are you ready to go? 너 갈 준비 됐어? 하고 이제 발걸음을 재촉을 하는데요. Be ready to 하고 동작이 뭐뭐 할 준비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ready가 준비된 이잖아요. 그래서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이라고 하면 즐길 준비 됐나요? 콘서트나 파티 같은 데 가면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또 음식점에 갔을 때 Are you ready to order? 준비할 준비가 되셨나요? 주문할 준비가 되셨나요? 라고 하면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웨이터분이 물어보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겠죠. Be ready to 하고 동작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카툰 속에 있는 재미난 문장들 함께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함께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너 여전히 노래 잘하는구나. You're still a fantastic singer. 비슷한 표현들 알아볼게요. 노래를 잘한다 라고 할 때요. 할 수 있다라는 can 사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Wow, you can sing. 이때 주의할 점은 can 부분을 강조해서 발음해야 잘한다 라는 뜻이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한번 말해볼까요? Wow, you can sing. 자, 그러면 상황 속에서 얘기해 볼게요. 늘 노래를 잘한다고 자랑하던 친구. 진짜로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걸 보니까 와, 실력이 엄청난데요. 야, 너 진짜로 노래 잘하는구나. 어떡해요? You can. 네가 가진 걸 그들에게 보여주다 라는 뜻이죠. Show them what you got. 이 표현도 우리 상황에서 써볼게요. 댄스 배틀에 나갔는데 상대 팀이 막 약을 올리네요. 우리 팀 에이스를 내보내면서 네 실력을 보여줘. 어떻게? Show them what you've got. Show them what you've got. Great. Well만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 동작에 er 붙여서 그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꼭 기억했다 사용해 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한 카툰으로 만나요. 안녕.

0: 그리고 크리스토퍼 아빠는 He was a merchant. 자, merchant는 뭐 상인, 무역상인데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 아들을, Christopher Columbus를 이런 배에 보낸 거예요. 네, 일하라고. 그러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훈련을 시킨 거죠. Right? 이래서 이 Christopher Columbus가 어려서부터 배를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Christopher Columbus가 사실 유럽을 떠나서 더 먼 곳을 발견을 했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Becoming an explorer. Christopher learned the skills he needed to be a good explorer by sailing around Europe. He navigated using the stars and the sun, and he learned how to use a compass and to make maps of new places. He wanted to find a quicker way to sail to Asia to trade, and he thought he could do this by sailing west across the Atlantic Ocean. The journey from Europe across the Atlantic Ocean. 자, 좋은, 멋진, 위대한 탐험가가 되려면요, right? They need to be good at navigating. Okay, 자, 친구들, 이 navigating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자, 항해하다. 자, navigate, to navigate, 항해하다. 그래서 어떻게 navigation을 하는가요? 자, 여기서 보면은 by using the stars and the sun. 자, 별을 보고 해를 보고, 네, right? So, 이 시간도 알잖아요, 해를 보면은. 네, 그런 것처럼 이 navigation도 이거 해를 보고 별도 보고 위치를 보고, 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But, 또 하나 더. They learn how to use a compass. And this is our third word for today. 자, 컴퍼스는 나침반이에요. 꼭 이거는 필수였죠. 왜냐하면은 이 컴퍼스는 이 그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는지 남쪽으로 가는지 서, 뭐 서 아니면 동 이런 거를 다 알려주니까요. So,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이 유럽뿐만 아니라 이 북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려면은 더 빠른 방법이 아, sail west across the Atlantic Ocean. 자, 이 Atlantic Ocean을 서쪽으로 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그랬을까요? So we are going to stop reading here and we will continue reading about Christopher Columbus next time. 자, Christopher Columbus. 아, 아시죠? 근데 어려서부터 배를 탔고, 아, 이태리에서 태어났다. 오, 이런 거는 모를 수도 있었어요. Right? Okay. So we are learning about Christopher Columbus and next time we'll see what happens on his journey across the Atlantic Ocean.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1: Thanks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펜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탑!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 반가워요, 여러분. All right,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Great Explorers. 자, 위대한 탐험가들 대해서 배우는데, 특히 we've got two people, Christopher Columbus and Neil Armstrong. 저번에 우리 Christopher Columbus, we learned about him, where he was born. 자, 이태리 사람이고, 그리고 아빠가 상인이었죠. So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무역 trading ships를 타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고 네, 경험을 많이 쌓았죠. So he wants to go to Asia. 자, 아시아를 가고 싶은데 좀 빨리 다른 빠른 어떤 이 방법을 찾는데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해요. All right. So we've got three words for you today. So let's check them out first. All right. The first word is voyage. Voyage. 여행인데요. 사실 voyage는 조금 긴 여행이에요. Kind of a long voyage. Okay. So second word is to exist. To exist. 존재하다. And the third word is license. License. 면허증. Okay?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start reading. Okay, 자, Christopher Columbus wants to go to Asia. 자, 아시아 쪽으로 가고 싶은데 좀 빠른 길로 가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Let's start reading. Discovering the Americas. Christopher needed ships for his voyage. After many years, King Ferdinand and Queen Isabella of Spain agreed to pay for them as long as Christopher gave any new land and treasure to Spain. He set sail in August 1492 with three ships, the Santa Maria, the Niña, and Pinta. The voyage was very difficult because the ships got damaged and had to be repaired, and Christopher's compass broke. After 36 days, they arrived in the Bahamas, but Christopher still thought it was Asia and named the islands the Indies. Much later, he found out he'd traveled to Central America, somewhere he hadn't known existed until then. Christopher Columbus가 아시아를 찾고 싶었는데 사실 어디 다른 데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first of all, Christopher needed ships for his voyage. 자, this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today. Voyage는 여행이에요. 근데 voyage라고 하면은 좀 긴 여행이에요. 뭐 하루만에 뭐 가는 거는 조금 voyage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배가 필요했는데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배가 싸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queen, king and Queen of Spain. 자, 왕하고 여왕들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배를 지원을 해 주겠다. 대신 네가 이제 다른 데를 발견을 해서 이 새로운 땅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어떤 treasure, 보물을 갖고 오면은 그런 약속을 하면은 우리가 배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Christopher Columbus가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여기 three ships를 줬죠. Santa Maria, Niño, and Pinta. 자, 다 이제 배가 이제 빵빵하게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친구들 이 바다로 여행을 하면은 날씨도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배가 뭐 손상을 입고 또 막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compass 우리 이 단어 배웠죠? 나침반이죠. 이게 고장이 났어요. It broke.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가 어디를 발견을 했어요. 자, Bahamas, right? And he discovered that later he was in Central America, 중앙 아메리카에

0: 이제 도착을 했는데 사실 he didn't know it existed until then. 자, this is our second word, to exist, 존재하다. 그러니까 Christopher Columbus는 여기 있는 곳,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존재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태까지. Alright.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었죠. Let's continue reading. Christopher found peaceful, friendly people living in the Bahamas. He saw they had gold, so he took some of them prisoner and made them give him the gold. Then he took some of these prisoners back to Spain. He made three more voyages to the Americas before he died. Okay, 친구들, 여기 도착했는데, 아, 여기에서는 금이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좋은 보물입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갖고, 이제 스페인으로 갖고 갔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굉장히 평화롭고, peaceful and friendly, 친절했는데, 사실 콜럼버스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스페인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했었죠. 네. 사실 좀 이 원주민들은 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Alright? 자, 이제 우리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대해서 배웠고 이제 다음 누구 대해서 배울지 한번 읽어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Who was Neil Armstrong? Neil Armstrong was born in 1930 and grew up in Ohio in the USA. He was very interested in airplanes as a boy. He had a license to fly an airplane at the age of 16 before he could drive a car. Neil as a young man when he worked as a test pilot. Neil's classmates wrote about him in his high school yearbook saying, he thinks, he acts, 'tis done. 자, Neil Armstrong도 굉장한 이 탐험가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Alright, so 어려서부터 이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he had a license to fly an airplane at the age of 16 before he could drive a car. 자, 이 license는 면허증이에요. 미국에선 친구들 16살 되면은 많은 주에서 이제 주마다 달라요, 법이. 근데 16살 되면은 이 운전 면허증을 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우리 니어 암스트롱은 운전이 아니라 비행기 면허증을 딴 거예요. 와, 그래서 이만큼 이 비행기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이 he thinks, he acts, 'tis done. 생각을 하면은 자, 행동으로 딱 가고 그다음에 끝난다 이런 뜻인데 그만큼 Neil Armstrong은 굉장히 뭐를 딱 하면은 확실하게 한다는 거죠. Alright, 자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Okay, 자 Neil Armstrong 대해서 What did he do as a young man? He was a pilot at 16. Now, we are going to continue reading about him next time. 자, thank you everyone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soon. Take care. Bye.
1: Gunsan Wondo-sim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36강인데요. 오늘은 우리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포텐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등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오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한번 말해볼게요. 자, 우리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요. 또 건강한 음식들도 챙겨 먹고 또 매일 건강한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실천하고 있나요? 자, 오늘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healthy, healthy, 건강한입니다. 자, 이 단어를 잘 들여다보면 health가 들어있어요. 이 health는 건강이라는 명사거든요. 뒤에 y만 붙여서 healthy, 건강한이라는 형용사가 된 것이죠. 참고로 이 반대말은 앞에 on만 붙여주면 됩니다. unhealthy 하게 되면 건강하지 못한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healthy, 건강한이라는 단어를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쓸 때는 이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면서 스펠링을 외우면서 써볼게요. healthy, H-E-A-L-T-H-Y. 자, 읽어볼까요? healthy. 강세는요, 이렇게 앞에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healthy가 되는 것이죠. 자, healthy 하면 건강한인데요. 예문 한번 살펴볼게요. I eat healthy food라고 했어요. 나는 음식을 먹는데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healthy food니까 건강한 음식이 되겠네요. I eat healthy food.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는다. 자, 하나 더 볼게요. Follow these tips and you can be healthy. Follow these tips 하면 이 조언들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조언들을 따르면 그러면 너는 어떻게 될 수 있대요? You can be healthy니까 너는 건강해질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healthy와 unhealthy, 이 반대말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단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habit, 습관입니다. 여러분, 강세가 어디에 있죠? habit, 앞에 있네요. 앞에 강세 표시해 주시고 읽어볼게요. habit, 네, 좋습니다. 오른쪽에 단어 한번 써볼 텐데요. 이 단어 쉬우니까 바로 스펠링을 외워서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abit, H-A-B-I-T. 읽을 때는 habit. 네, 여러분, 여러분도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좋은 습관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은요, healthy habit이라고 했으니까 건강한 습관이 되겠죠. healthy habit, 건강한 습관이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y eat too much junk food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junk food라는 것은 healthy food일까요? 아니면 unhealthy food일까요? junk food, 말 그대로 해석하면 쓰레기 음식이라고

뜻이에요. junk food는 unhealthy food겠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 많은 junk food를 먹는 것은 bad habit, 나쁜 습관이다가 되겠습니다. 자, habit, 습관 기억하셨나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exercise, exercise. 쌤이 지금 강세를 어디에 두었죠? 맨 앞에 두었습니다. exercise 하면 운동도 되고요. 동작으로 운동하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자, exercise와 비슷하게 쓰이는 표현으로 work out, 운동하다가 있는데요. 언뜻 보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workout은 좀더 근력 운동에 가깝고요. 이 exercise는 보다 넓은 의미로 요가도 될수 있고요. 뭐 스트레칭도 될수 있고 더 넓은 의미의 운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exercise, workout. 중1 수준에서 모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꼭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이 스펠링 잘 보면서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exercise, E, X, E, R, C, I, S, E.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exercise. 네, 좋습니다. 우리 예문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exercise is good for your health 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이 명사로 쓰인 exercise를 볼수 있죠. exercise는 당신의 건강에 뭐 하대요? good for your health. 건강에 좋다는 것이겠죠? 이때 exercise는 운동. 운동은 건강에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exercise는요, 이렇게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같이 볼게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여러분, exercise regularly라고 하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다라는 표현이에요. You should exercise regularly 하면 너는 규칙적으로 운동해야 한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exercise regularly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 좋겠죠? 자, exercise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운 세 가지 단어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 볼까요? 우리 먼저 아프지 않고 건강한 영어로 healthy라고 할수 있고요.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운동하다는 exercise라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습관을 지키다.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다 할때이 습관은요. habit이라고 할수 있으니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건강과 관련된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체크리스트 보면서 같이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중1 필수 영단어 완벽하게 암기하고 갈 준비 되셨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통해 오늘 배울 단어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텐 학습 목표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아프고 피곤해져요. 기침이 나거나 콧물이 흐르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열이 날 수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약을 먹고 푹 쉬어야 해요. 오늘은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들을 공부하게 될지 살펴볼 텐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감기에 걸린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감기에 걸리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콧물도 나고요.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고 열도 납니다. 이렇게 감기에 걸렸을 때는요, 푹 쉬고 약을 먹는 것이 중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감기와 관련된 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여러분, 감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감기는 영어로 cold라고 합니다. 이 cold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추운, 찬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명사로는 이 감기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cold의 다양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이 cold 같이 한번 스펠링 확인하며 써보도록 할게요. C-O-L-D C-O-L-D 읽어볼게요. cold 자, cold가 추운, 찬이라는 의미로 쓰였을 때의 예문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예문입니다. I hate cold weather. 여러분, cold weather 무슨 뜻일까요? 추운 날씨겠죠? cold weather. 그래서 I hate cold weather 이렇게 말하면 나는 추운 날씨를 hate, 싫어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cold는 이 감기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감기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요, 이 덩어리 표현을 꼭 기억하도록 할게요. 바로 catch a cold 혹은 get a cold인데요. 감기에 걸리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될지 고민하지 말고 이 catch나 get을 써주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한 단어의 뜻만 암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덩어리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꼭 통째로 암기하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덩어리 표현은요, 많이 알아두면 많이 알아둘수록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다 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바로 catch a cold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암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한번 살펴볼까요?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Be careful,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not to catch a cold라고 했어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는 표현입니다. 자, cold 같이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headache. Headache. 두통 같이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 우리 두 부분으로 끊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head 하면 어디죠? 우리 몸의 머리에 해당합니다. ache는요, pain이에요, pain. pain이라는 건 고통이거든요, 통증. 그래서 머리에 있는 통증이니까 두통이 되는 겁니다. 자, headache, 강세는 이 머리, 이 부분을 강하게 주시면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adache. 한 번 더. headache. 네, 좋습니다. 우리 이 단어를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 거예요. 이 스펠링을 지금 바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써볼까요? headache. H E A D. 그리고 A C H E.

have a headache 라고 했으니까 무엇 때문에 집에 있었던 거예요? 두통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headache는 두통인데요. 우리 이 ache를 활용한 표현 딱 두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암기해 봅시다. 먼저 stomach ache인데요. 얘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ache는 통증이라고 했죠. stomach는 우리의 위 혹은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stomach ache 하면 복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toothache, 여기에도 ache가 있습니다. 아픈 거예요. 근데 어디가 아플까요? toothache, 우리의 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toothache 하면 치통이니까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headache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medicine 같이 볼게요. 약이라는 의미예요. 자, 오른쪽에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medicine, 강세 앞에 있어요. medicine. 읽어볼게요. medicine, 약인데요. 우리 아플 때 약을 먹게 되잖아요. 첫 번째 예문 한번 볼게요. Take your medicine and get some sleep. Take your medicine and get some sleep. 여러분, 우리 약을 먹다라고 할 때 eat이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요. 이 take라는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럼 take your medicine 무슨 뜻일까요? 약을 먹어라. 그리고 get some sleep. 잠을 좀 자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need some medicine for my headache. 나는 두통이 있어. 이 두통 때문에 무엇이 좀 필요해요? medicine, 약이 좀 필요하다 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여러분, medicine 이라는 건 약이고요. 우리 약을 먹다 라고 할 때는 take medicine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같이 기억할게요. 자, 여러분이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감기 증상 표현들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먼저 pain, 통증, 그리고 기침 나타날 수 있죠. 이 기침은 cough라고 읽습니다. C-O-U-G-H인데 F 발음이 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열이 날 수 있는데 이 열은 영어로 fever 이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 목구멍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목구멍은 영어로 throat인데 앞에 아프다라는 의미의 sore을 붙여서 sore throat 해서 인후통 혹은 목 아픔이라는 표현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표현 복습해 볼게요. 우리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라는 표현은 cold. 그리고 머리가 아파요. headache. 마지막으로 우리 약, medicine까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여러분 교환과 체크리스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0: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Twelve Dancing Princess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과연 이 공주님들이 밤에 어디 가는지 그 비밀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저도 빨리 책을 한번 만나보고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지 알아보고 싶네요. 자,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 둘 다 똑같이 생겼는데 이게 쓰임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이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측해보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 여기에 어떤 나이 많으신 어르신 여성분이 계신데 어떤 옷 같기도 하고요. 자루 같은 것을 들고 계시네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우리 이전 강의에서 바로 이 그림 옆에 기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말 타고 있는 기사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그림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남자가 아마 그 기사인 것 같습니다. 군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주님들이 어디로 다 가고 있네요. 아, 드디어 비밀이 서서히 밝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에 있는 문을 열고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가니까 이 공주님들이 어떤 다른 성에 도착한 것 같아요. 궁궐이나 성 같은데요. 막 숲속도 지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성 계단 위로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과연 여기는 어디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학습 팁은 바로 유연한 사고의 필요성, 어휘 문법, 그리고 맥락을 더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친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어휘나 문법을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적용을 했는데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잘못 적용했을 수 있다 라는 것이죠.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적용했을 수 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나는 잘 외웠지만 그 A의 의미를 A라고 외웠다면 그게 B, C, D, E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나머지 가능성만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영어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훨씬 더 단정짓지 않을 수가 있다라니까요. 영어 글을 보면서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거 왜 틀렸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아는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것 말고도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이해를 조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러면서 찾아보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겠죠.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글을 바로 읽어보기 전에 글을 듣고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en the eldest princess offers you some wine, just pretend to drink it, for in it is a sleeping powder. The woman gave the soldier a magic cloak. This will make you invisible so you can follow the princesses. At the castle, the soldier was shown to his room. When the eldest princess gave him some wine, he tipped it away. Then he lay down and pretended to fall asleep. The princesses dressed in dancing gowns and shoes. Then they opened a secret trapdoor and crept down the stairs. The soldier put on the magic cloak and became invisible. He unlocked the door and followed the youngest princess down the stairs. They came to a wood of golden trees. The soldier broke off a branch to take back to the king.
2: "Someone is following us," said the youngest princess, but her sisters just laughed at her.
0: The 12 Dancing Princess의 그 두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혹시 지난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공주님들이 12명의 공주님들이 궁궐에 살았는데 아침에 왕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신발이 전부 다 닳아 있었어요. 막 어딘가에 갔다 온 것처럼 많이 닳아 있었다는 거죠. 막 널브러져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젊은 남성이 와서 이 공주님들이 어디 가는지 밝혀내면은 공주님 한 명이랑 결혼을 시켜주겠다, 허락해주겠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우리 영어책에 푹 빠져서 영어를 한번 느껴볼 그럴 준비 되셨나요? 오늘도 재미있는 책 준비되어 있으니 같이 한번 시작해보죠. 바로 한번 달려볼까요?

실패했는데 옆에 어떤 군인 한 명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나 한번 도전해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났냐 하면 어떤 나이 많으신 여성분이 나타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볼까요? When the eldest princess offers you some wine, the eldest라고 하면은 서열이 가장 높은 마지가 되겠죠. 가장 서열이 가장 높은 첫째 공주가 offers you, 당신에게 제안한다면 some wine, 와인을 좀 드실래요라고 제안한다면 just pretend to drink it. pretend라고 하면은 뭐뭐인 척해라. 그것을 마시는 척을 해라. 이렇게 마시면서 밑으로 줄줄 이렇게 버린다든가 혹은 휙 이렇게 버린다든가요. 네, 이렇게 마시는 척을 해라라는 것이죠. For in it. 그 안에는, 여기서 for 이라는 것은, 뭐뭐 때문에, 왜냐 하면을 의미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for요. for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도 있지만, 너에게 혹은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를 위해를, 위해라는

만드는 용도를 가진 약이라는 것이죠. 가루라는 것이죠. 아, 저게 약간 수면제 같은 건가 봐요. 먹으면은 잠을 자게 만드는. 나 아,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오늘의 여기 sleeping이라는 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 있어서는 약간 융통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똑같이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를 붙여 두었습니다. 똑같이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 두었는데 어떨 때는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명사로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한번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Funny grammar, 현재 분사와 동명사 둘다 생김새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동사에 ing가 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떨 때는 현재 분사가 바로 형용사이고요. 동명사는 동명사니까 명사입니다. 그 예문을 쭉 보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이제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He is sleeping in the bed. 그는 침대에서 자는 중이다. 맞죠? 자, 그러면 요거 sleeping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있는 he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he는 명사잖아요. 그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 명사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은 바로 형용사겠죠. 그래서 sleeping은 현재 분사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 진행형 시제가 현재 분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한번 볼까요? I saw a sleeping baby. 나는 봤는데 누구를 봤냐 하면 잠자고 있는 아기를 보았다. 그냥 아기를 본게 아니라 잠자고 있는 아기를 보았다. 그럼 그 아기가 진짜 하고 있는 게 뭐죠? 잠을 자고 있죠. 바로 이것을 진짜로 하고 있는 악이죠.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해 주는 형용사 sleeping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동명사의 예시를 여러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is is a sleeping bag. 이것은 잠 가방이다. 혹은 잠자는 가방이다. 여기에 어떤 가방이 있어요. 제가 어떤 백팩이나 가방을 메고 있는데 이 가방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자, 이 가방이 이런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까? 없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가방,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백팩이나 이 가방 옆에 크로스백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방이 막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잠을 자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가방이다. 즉, 침낭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sleeping, 동명사를 쓰곤 합니다. 그래서 잠자는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잠자는 맞죠? 잠을 자기 위한, 잠자는 용도를 가진 이렇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제일 마지막 예문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like sleeping이라고 하면 나는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잠자는 좋아한다가 아니고요. 나는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 혹은 잠자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명사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는 명사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 똑같은 형태이지만 어떨 때는 형용사, 현재 분사로 쓰기도 하고 어떨 때는 동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문장 속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아, 이게 같은 ing지만 이럴 때는 이거고 이럴 때는 저거다라는 거. 그래서 글, 문맥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이거 한번 볼까요? 잠자는 가루, 잠자는 약. 진짜 이 제가 어떤 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막 자고 있을까요? 조용히 해야 돼. 이 잠자는 약이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먹으면은 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잠이 오게 만드는 약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동명사 sleeping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The woman gave the soldier a magic cloak. 그 여성은 나이 많으신 그 여성이 gave the soldier 군인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을 주었냐면 마법의 cloak이라고 하면 이렇게 망토. 저는 평소에 잘 입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망토를 주었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 투명 망토가 있다면 이런 상상 어릴 때한 번씩 해보잖아요. 그런 망토입니다. 우리 겉옷 위에다가 이렇게 걸쳐 입는 거예요. This will make you invisible. 이것은 너를 아 진짜 맞네요. 투명 망토요. 너를 invisible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Visible이라고 하면은 보이는. 근데 in이 붙으면은 뭐뭐가 아닌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줄 것이다. So you can follow the princesses. 그래서 너는 그 공주님들을 따라갈 수 있을 거야라고 그 여성분이 말씀해 주시네요. 와, 그러면 이제 이 아이템을 하나 장착을 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은 공주님들이 따라오는 거 알잖아요, 이 군인이. 그런데 이제 투명망토를 입고 살금살금 따라가면은 아, 공주님들이 밤에 어디 가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볼까요? At the castle, 궁궐의 그 성에서 the soldier was shown to his room. 그 군인은 was shown,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군인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은 아 방을 하나 소개받았다 방이 내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To his room 그의 방을 하나
받았습니다. When the eldest princesses gave him

0: When the eldest princess gave him some wine, he tipped it away. 아까 그 여성이 뭐라 그랬죠? 와인을 받으면 버려라 그랬죠. 그래서 가장 서열이 높은 그 공주님이 그에게 어떤 와인을, 얼마간의 와인을 좀 주었을 때 he tipped it away. tip이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뭔가 기울여서 내용물을 따라서 비우는 거예요. away는 이렇게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따로 버렸습니다. Then he lay down and pretended to fall asleep. 그리고 나서 그는 lay down, 누웠습니다. 누워가지고는 pretended to, 뭐뭐인 척했습니다. to fall asleep, 잠이 든 척을 했습니다. The princesses dressed in dancing gowns and shoes. 자,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서서히. 그 공주님들은 dressed, 옷을 입었습니다. In dancing gowns. gown이라고 하면 우리 이 가운입니다. 우리 샤워하고 나오면은 잠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이 한벌로 돼 있는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끈으로 묶는 거예요. 그게 가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dancing gown이니까 춤출 때 입는 가운입니다. 그래서 무도복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dancing gown을 합쳐서 무도복 혹은 드레스나 긴 겉옷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가운과 신발을 입고 신었습니다. Then they open a secret trap door. Trap door이라고 하면 천장이나 바닥에 있는 작은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공주님들은 열었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었고요. And crept down the stairs. 그리고 살금살금 그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자, 일단 빨리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한번 또 계속 보죠.
1: When the eldest princess offers you some wine, just pretend to drink it, for in it is a sleeping powder. The woman gave the soldier a magic cloak. This will make you invisible so you can follow the princesses. At the castle, the soldier was shown to his room. When the eldest princess gave him some wine, he tipped it away. Then he lay down and pretended to fall asleep. The princesses dressed in dancing gowns and shoes. Then they opened a secret trapdoor and crept down the stairs.
0: 자, 이제 이 군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공주님들이 어디로 간지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군인은 put on the magic cloak, 그 투명 망토, 마법의 망토를 입었습니다. And became invisible. 이제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게 되었습니다. He unlocked the door. 그리고 나서 그 문을 열었고요. And followed the youngest princess down the stairs. 그리고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따라갔냐면 가장 어린 공주를 계단 밑으로 따라갔습니다. They came to a wood of golden trees. 그리고 나서 그 공주님들과 그 군인은 이제 도착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했냐 하면 wood라고 하면 숲입니다. 어떤 숲이냐면 of golden trees. 황금나무들이 있는 그 숲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 숲은 어디 있는지 저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The soldier broke off a branch to take back to the king. 그리고 나서 그 군인은 broke off라고 하면 꺾었습니다. 무엇을 꺾었냐면 나뭇가지를 꺾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back to the king. 왕에게 다시 가져가기 위해서 꺾었습니다. 왜 꺾었냐면 가져가야지 이 증거잖아요. 이 증거 자료를 지금 미리 확보를 해놓는 것이죠. Someone is following us, said the youngest princess. 걸린 거 아닙니까? 군인이 걸린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said the youngest princess. 가장 어린, 왜냐하면 가장 어린 공주님 뒤에 지금 군인이 따라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린 공주님이 뭔가 이 부스럭부스럭거리는 뭔가 이 나뭇가지 꺾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라고 가장 어린, 가장 젊은 공주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막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But 그러나 her sister just laughed at her. 그런데 그 나머지 11명의 언니들이 전부 다 단지 laughed at her. 그녀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laughed at이라고 하면 비웃다, 코웃음치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래서 군인이 아마 제 생각에는 공주님들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 soldier put on the magic cloak and became invisible. He unlocked the door and followed the youngest princess down the stairs. They came to a wood of golden trees. The soldier broke off a branch to take back to the king. someone is following us, said the youngest princess, but her sisters just laughed at her.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모르는 단어들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2: Pretend. Pretend. When the eldest princess offers you some wine, just pretend to drink it. Cloak. Cloak. The woman gave the soldier a magic cloak. Invisible. Invisible. This will make you invisible. Tip. Tip. When the eldest princess gave him some wine, he tipped it away. Gown. Gown. The princesses dressed in dancing gowns and shoes.
0: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많이 겪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외운 단어는 이건데 이 문장 이상한 것 같아요. 이 해석이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제가 사실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언어라는 것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이미 알고 있고 내가 익숙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아이들에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A는 B다,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 라는 식으로 많이들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C나 D나 E가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이해의 폭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아,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아는 것이면 좋겠으나 그게 뭔가가 맞지 않는다면 그 글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서 아 이게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바로 이해는 안 되더라도 아 내가 아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만 가지고 있더라도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니 아 너희가 하는 것들이 네가 이때까지 공부했던 것들과 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어 라는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아이들의 이해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재밌는 영어 책에 빠져서 영어를 함께 쭉 읽으면서 영어 실력도 올려보는 그런 경험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리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12 Dancing Princesses의 바로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공주님들이 밤에 이제 어디 가는지는 어느 정도 밝혀졌는데요. 신발이 왜 달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 비밀이 밝혀질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바로 분사의 두 가지 종류. 분사는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요거를 비교하면서 쓰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글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그림부터 한번 보죠. 그림을 보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함께 예측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와, 저기 멀리 뒤에 어떤 성이 있고요. 막 이렇게 엄청 좋은 성 같습니다. 뭔가 멋져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보트를 타고 전부 다 아, 왕자님 같아 보이는데요. 왕자님과 공주님들이 한 쌍을 이루면서 전부 다 저 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우와, 여기 지금 무도회장에 왔네요.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춤을 아주 열심히 추고 있고요. 혹시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세히 보니까 여기 이 빈 공간에 보니 아, 이 잘 보이지 않는 약간 반투명한 그런 남자가 있죠. 바로 투명한.

0: 망토를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같이 춤을 추고 있네요. 지금 같이 놀고 있는 것일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여전히 계속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발이랑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떤 그림이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이 되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항상 중학생이 되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는 이 중학교 문법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문법이다. 95%이다 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정 시간 문법을 공부하고는 꼭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제가 가장 권해드리는 방법은 백지를 꺼내서 예를 들어서 시제라고 딱 적고요.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는지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시제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데 그 안에서 또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를 쭉 그릴 수 있으면은 참 좋거든요. 우리가 방을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내 방에 갔는데 모든 사물이나 의자와 책상이 막 어지럽혀져 있으면은 혼란스럽잖아요.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방에 딱 들어갔는데 깔끔하게 원래 어떤 이 사물이 가야 되는 자리에 그게 딱 와 있고 쓰기 좋게 딱 정리가 되어 있으면 뭔가를 활용하기도 편하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문법도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접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 있다가 정리해보는 것. 머릿속에 그림을 싹 한번 그리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부분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hen they came to a lake upon which were 12 boats. In each boat was a handsome prince, waiting for a princess. The soldier slipped onto the same boat as the youngest princess. The princes rowed across the lake to a shining castle. Then they all went into the castle, followed by the soldier. Inside, the sound of trumpets, horns, and drums could be heard. The princesses began to dance with their princes.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too. The princesses became thirsty, but whenever they lifted a glass to drink,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The princesses danced and danced and did not stop until 3 o'clock in the morning when their shoes were quite worn out.
0: The 12 dancing princesses, 과연 이 공주님들이 밤에 어디로 가는지 이번 이야기에서 밝혀질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y came to a lake upon which were 12 boats. 그리고 나서 그들은 they came to a lake, 어떤 호수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 upon which, 위에는 upon 하면 위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호수 위에는 were 12 boats, 12대의 배가 있었습니다. 12척의 이 작은 배가 있었습니다. In each boat was a handsome prince. 자, 그런데 각각의 배 안에는 잘생긴 왕자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하,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Waiting for a princess. 그런데 각각 전부 다 이 공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12명의 공주님이니까 왕자님도 12명이 있었겠죠. 각각의 보트에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계속 볼까요? The soldier. 아,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서 살금살금 이 군인이 따라가고 있었죠. 그 군인은 slipped onto the same boat as the youngest princess. 그런데 그 군인은 slipped onto라고 하면은 몰래 올라타는 거예요. 몰래, slip이 몰래 어딘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몰래 어딘가로 이동하다. 그래서 onto라고 하면은 타는 것이죠. 위에 올라타는 것이니까 몰래 올라탔습니다. 어디에 올라탔냐면 the same boat, 같은 보트에. 근데 누구랑 같은 보트냐면 as the youngest princess, 가장 어린, 즉 막내 공주의 보트에 함께 올라탄 것이죠. The princess rowed. row 하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제가 뭐 하냐고요? 바로 이것이죠. 노를 젓는 거예요. 노 젓는 거 혹시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노를 젓는 거. 그 왕자님들은 왕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니까 the princes. 그 여러 명의 왕자님들이 노를 다 저었겠죠. 이렇게 노를 저었습니다. Across the lake, 호수로 가로질러서 어디로 갔냐면 to a shining castle. 불빛이 막 이렇게 빛나는, 불빛이 막 빛나니까 멋진이라고 살짝 의역을 해도 되겠죠. 멋진 이 궁궐, 성으로 노를 저어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은 shining, 이 ing가 붙는 형용사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형용사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분사의 두 가지 종류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진행형 시제에 I am sleeping 할 때, 그 sleeping도 있고요. 혹은 I am bored 할 때, 아, 나는 지루함을 느껴 할 때의 그 과거 분사도 있는데, 그렇게 두 가지. 즉, 현재 분사, 형태는 ing입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라는 거, 우리가 흔히 PP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past participle, 이게 PP에 줄이지 않은 형태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PP로 알고 있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분사가 있거든요. 이걸 한번 정리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현재 분사는 일단 형태부터 ing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과거 분사는 뭐냐면 PP, 우리 동사의 3단 변화 있잖아요. 현재, 과거,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PP라고 하는데 그 3단 변화의 마지막 항목인 그세 번째가 PP입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는 능동 및 진행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도 제가 예문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일단, 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수동이나 완료의 의미가 있다라고 문법 학습서에 많이 나옵니다.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능동이 어떤 의미냐면 한 개씩 양파 까듯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현재 분사에서 능동이 말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데요. 능동은 뭐뭐를 하게 하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진행이라는 것은 뭔가 하고 있는 거죠. 뭔가 하고 있는, I am sleeping, 나 지금 자고 있어,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예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aby is crying. 그 아기가 울고 있는 중이야. 울고 있는 이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아기가 지금 현재 그걸 하고 있으니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진행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밑에 거 한번 볼까요? The story was boring. 그 이야기는 지루해. 그 이야기가 지루하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어요. 어떤 책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하는 거죠. 아, 너무 지루해. 그게 아니라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는 거죠. 즉, 이야기가 지루함을 주는 거잖아요. 지루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능동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혹시나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아, 능동이라는 게 나오면은 뭔가를 직접 하게 한다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지루함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the story was boring. 아, 그 이야기가 지겨웠다라는 거죠. 이야기 자체가 지루함을 느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지루함을 줬다라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과거분사 한번 볼까요? 과거분사는 이런 거예요. I was bored. 내가 지루함을 느끼게 된 것이죠.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당했으니까요. 내가 지루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들이 지루해지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I am boring 이라고 해야 되겠죠. 나는 지루한 사람이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루해질 거야. 그건 I am boring 이고요. I am bored 라고 하면은 내가 지루함을 느끼게 당한 이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거 한번 볼까요? 완료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look at that faded flower. fade라고 하면 이렇게 흐려져서 시들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faded flower이라고 하면은 시들어버린, 맞죠? 이미 완료된 거예요. 시드는 중이 아니고요.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시들어버려.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꽃을 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완료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가요? 과거 분사가요. 그래서 이거를 능동, 진행, 수동, 완료. 이거를 말 각각에 따라서 뭔가를 구분하기보다는, 아, 현재 분사는 이런 식으로 하게 하는, 하고 있는으로 종종 해석이 되고, 과거 분사는 뭐뭐가 되어진, 뭐뭐한으로 해석이 된다. 그거를 그래서 해석할 때 써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아, 그 성에서 빛이 막 나오고 있었잖아요. 나오고 있는. 그래서 이거는 현재 분사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Then they all went into the castle. 그리고 나서 그 모두는 12명의 공주님과 12명의 왕자님은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0: followed by the soldier. 그리고 나서 따라와줬죠. 그 24명은 따라와줬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따라와줬냐 하면은 그 군인에 의해서 따라와줬습니다. 즉 군인의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것이죠. Inside, 그 안에 the sound of trumpets, horns, and drums could be heard.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냐 하면 트럼펫과 horns 하면 뿔피리입니다. 뿔피리와 and drums, 이 드럼 북치는 소리가 could be heard, 들렸습니다. The princesses began to dance with their princes. 그 공주님들은 시작했습니다. 춤추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누구랑? 그들의 왕자님들과 춤추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이 신발의 비밀이 밝혀지려고 합니다.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too. 그런데 여기 있는, 안 보이는 이 투명 망토를 입고 있으니까 이 군인은 안 보이겠죠.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군인도 try to 하면 노력했습니다. To dance too. 춤추는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노력해보았습니다.인데, try to는 노력하다라는 의미고요. S다, 노력하다라는 의미고, 이거를 비교해야 될게 있습니다. try to는 노력하다, S다라는 의미지만, try ing는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라는 거예요. 아, 춤추는 것을 한번 해봤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여기서는 try to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try ing와 try to의 둘을 비교해서 의미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글에 나왔을 때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글 전체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 이어나가 볼게요.
1: Then they came to a lake upon which were 12 boats. In each boat was a handsome prince waiting for a princess. The soldier slipped on to the same boat as the youngest princess. The princes rowed across the lake to a shining castle. Then they all went into the castle, followed by the soldier. Inside, the sound of trumpets, horns, and drums could be heard. The princesses began to dance with their princes.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too.
0: 자, 어서 저 한번 보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The princesses became thirsty. 아, 춤을 막 이렇게 추다 보니까 공주님들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thirsty, 갈증을 막 느끼기 시작했어요. But whenever 이라고 하면 뭐뭐 할 때마다 they lifted the glass to drink. 이제 물을 마시려고 그 물잔을 들어올려야 되잖아. 그래서 lift는 들어올리다. 뭐할 때마다? 그 공주님들이 들어올릴 때마다 a glass, 물잔을 to drink, 마시기 위해서 들어올릴 때마다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그런데 그 군인이 먼저 그 잔을 마셔버렸어요. 아하, 뺏어 먹은 거죠. 아, 근데 좀 이상하죠.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그런데 공주가 이렇게 먹으려고 드니까 이 물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옆에 있던 이 안 보이는 군인이 마셔버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어린 공주는 좀 무서운 거예요. 겁먹은 거죠. 그래서 가장 어린 막내 공주는 was very 아주 겁먹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요. The princesses danced and danced. 그 공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춤을 춥니다. And did not stop. 그리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Until 3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아주 이른 아침. 새벽 3시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춤을 췄습니다. When their shoes were quite worn out. 그런데 이때쯤 되니까 그들의 신발이 꽤나 닳아버렸습니다. 드디어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밤새도록 춤을 췄으니까 신발이 다른 것이었군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왕에게 어떻게 보고가 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을 다시 한번 더 들으면서 어떻게 읽는지 한번 정확한 발음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princesses became thirsty, but whenever they lifted a glass to drink,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The princesses danced and danced, and did not stop until 3 o'clock in the morning, when their shoes were quite worn ou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좋은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복습해 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 Row, row.

0: Row up so that the boat can go forward. Try to. Try to. The invisible soldier tried to dance. Whenever. Whenever. Whenever they lifted a glass to drink, the soldier drank the glass dry. Lift. Lift. Come and help me lift this box. Frighten. Frighten. The youngest princess was very frightened.
1: 오늘의 팁은 바로 문법을 매핑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문법이라는 것이 양이 방대하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체계적입니다. 체계적이어서 우리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와 이렇게 엄청 잘 짜여진 그림 하나를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친구들이나 아이들이 문법을 처음 접할 때 이것을 어떤 학습서나 혹은 이런 강의나 혹은 학교 수업을 통해서 구조화되어 있는 그 체계를 가지고 접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떨 때는 글을 읽으면서 산발적으로 접한 문법을 복습을 하면서 구조화시킬 수 있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 동사가 있습니다. 동사는 어떤 행위나 상태를 나타내죠. 그런데 영어에는 그 동사가 있기는 한데 그 동사가 변해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하나는 부정사고요. 하나는 동명사고요. 하나는 분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정사는 또 안에 어떤 체계가 있고 어떤 쓰임이 있고 이렇게 뭔가 하나의 개념이 있으면 거기서 뻗어나가고 그 안에서 또 뻗어나가고 이렇게 시각화, 도식화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하면은 문법이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쫙 어느 정도는 그려집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게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접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문법 하나의 항목, 그 도식화되어 있는 거 안에서 하나의 항목을 자세하게 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거를 쭉 그림처럼 쭉 도식화해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는 점. 그래야지 아이들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계시다면 EBSE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둬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3: 이게 뭐야?
1: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365 영어 다이어리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에서 어떤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낯을 많이 가리는 이런 점을 좀 꼭 고치고 싶거든요. 우리 헬렌도 자신의 성격에 대해 어떤 고치고 싶은 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1: 내 성격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변했다. 어렸을 때 나는 지나치게 수줍음이

0: 하지만 이제 나는 누구와도 잘 어울릴 수 있다. 토론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 수줍음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계속 사교 기술을 기르는 데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훨씬 더 활달한 성격으로 바뀌었다라는 헬렌의 다이어리였죠?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함께 영어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 성격은 지난 몇 년 동안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오늘의 소재 바로 성격. 영어로는요. personality 라고 표현하고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걸쳐서 많이 변했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이라고 하시려면 in the past few years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자면 그 제 성격은요. 많이 변했습니다. My personality has changed so much. My personality has changed so much. 지난 몇 년 동안 말입니다. In the past few years. 해주시면 되겠죠? 제 성격은요,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이 변했습니다.
2: My personality has changed so much in the past few years.
1: 자, 원래 우리 헬렌의 성격은 어땠답니까? 어린 시절에는 지나치게 수줍음이 많은 아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little, 어린이란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너무나 수줍음이 많았답니다. 자, 우리 원래 수줍은 이라고 할 때 영어로 shy라고 표현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다라고 할 때는 앞에 painfully라는 표현을 붙이셔서요. painfully shy 해주시면 지나칠 정도로 수줍음이 많은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When I was little, 저는 지나칠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어요. I was painfully shy.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저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2: When I was little, I was painfully shy.
1: 자, 그러던 헬렌이 정말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제는요, 누구나와 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우리 이렇게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get along with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되고요. 누구나랑 다 잘 어울린다 라고 하시려면 get along with any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한번 옮겨보자면 하지만 이제는요, but now 저는 누구나랑 다 잘 어울릴 수 있어요. I can get along with anyone.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누구나랑 다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2: But now, I can get along with anyone.
1: 네, 우리 헬렌이 어쩌다가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 비결이 참 궁금하시죠? 토론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에 자신의 이런 수줍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토론 동아리라고 할 때 영어로는

0: overcome one's shyness. overcome one's shyness 라고 하면 수줍음을 극복한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면, 제가요, 토론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에요. Since I joined the debate club. Since I joined the debate club. 저는 배우게 되었어요. I've learned. 수줍음을 극복하는 방법을요. How to overcome my shyness.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how to가 붙으면 뭐뭐 하는 방법이라는 의미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로요. 저는 수줍음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 Since I joined the debate club, I've learned how to overcome my shyness.
0: 자, 그러면 여기서 만족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헬렌은요, 앞으로도 사교 기술을 더 발달시키는데 더 갈고 닦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우리 어딘가에 노력을 기울이다 라고 했을 때 work on 이란 표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라고 할 때는 앞에 동사 keep을 보태셔서 keep working on 이라고 하시면 뭐뭐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우리 헬렌은 계속해서 어디에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요? 네, 사교 기술입니다. 자, 영어로는요, social skill 이라고 하는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저는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I'll keep working on 제 사교 기술에 대해서요. My social skills.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요, 제 사교 기술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1: I'll keep working on my social skills.
0: 네, 앞으로 더 훌륭한 성격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공부한 내용들 하나하나 떠올리시면서요, 우리 헬렌의 다이어리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1: My personality has changed so much in the past few years. When I was little, I was painfully shy. But now, I can get along with anyone. Since I joined the debate club, I've learned how to overcome my shyness. I'll keep working on my social skills.
0: 네, 다시 한번 보니까 훨씬 표현들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오셨죠? 자, 이제 우리 잭의 다이어리 함께 할 텐데, 잭은 과연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 잭의 다이어리 바로 만나볼게요.
2: Their 성격은 몇 년 동안 많이 변했다. 나는 어렸을 때 화를 잘 냈다. 하지만 지금은 쉽게 화를 내지 않는다. 명상 수업을 듣기 시작한 이후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도 계속 명상 연습을 할 것이다.
0: 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예전에는 화를 잘 냈었지만 이제는 훨씬 더 성격이 차분해졌다라는 제게 다이어리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요. 같이 도전해 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내 성격은 몇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 성격이

0: 이란 표현 앞선 헬렌의 다이어리에서 보고 왔죠. 네, personality였습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이라고 할 때에는요, over the years, over the year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확히 몇 년이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years라고 복수형을 사용함으로써 아, 몇년 동안이란 의미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자면 제 성격은요, 많이 변했어요. My personality has changed a lot. My personality has changed a lot. 지난 몇년 동안이요. Over the years. Over the years. 해주시면 되겠죠? 제 성격은요, 지난 몇년 동안 많이 변했습니다.
1: My personality has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0: 자, 원래 제게 성격은 어땠었나요? 굉장히 화를 잘 내는 성격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소위 욱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화를 잘 내는이라고 할때 영어로는 hot-tempered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제가요, 어렸을 적에는요, when I was a child 굉장히 화를 잘 냈어요. I was very hot-tempered. I was very hot-tempered.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는요, 화를 굉장히 잘 냈습니다.
1: When I was a child, I was very hot-tempered.
0: 자, 그러던 우리 잭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렇게 우리 화가 나다. 라고 할 때는 get 동사를 사용하셔서 get angry. get angry 해주시면 되겠고요. 쉽게 화가 난다 라고 하시려면 get angry easily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문장 만들어 보니까 하지만요, 지금은요, but now 저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I don't get angry easily. I don't get angry easily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저는 쉽게 화내지 않습니다.
1: But now I don't get angry easily.
0: 자, 어쩌다가 우리 잭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나요? 명상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 호흡을 가다듬고 내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명상을 영어로는요, meditation이라고 하고요. 명상 수업 듣다라고 하시려면 Take meditation classes. 뭐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명상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했어요. 자, 조절하다가 control이고, 감정이 emotion이니까 control one's emotions라고 하시면 감정을 조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장으로 옮겨보니까 제가요, 명상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요. Since I began taking meditation classes, 배우게 되었어요. I've learned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요. How to control my emotions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명상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 Since I began taking meditation classes, I've learned how to control my emotions.
0: 자, 그러면서 우리 잭도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명상 연습을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 계속 뭐뭐 하다라고 했을 때, keep 뒤에 ing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헬렌의 다이어리에서도 잠시 만나봤거든요. 계속 연습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keep practicing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저는요, 계속 연습할 거예요. I'll keep practicing 명상을 말이에요. Meditation.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저는요, 계속 명상을 연습할 겁니다.
1: I'll keep practicing meditation.
0: 네, 이렇게 해서 명상을 통해 자기 감정 조절을 배운 잭의 이야기까지 함께 영어로 옮겨봤습니다. 재밌는 표현, 새로운 표현들이 많이 등장했으니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요. 우리 잭의 다이어리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1: My personality has changed a lot over the years. When I was a child, I was very hot-tempered. But now, I don't get angry easily. Since I began taking meditation classes, I've learned how to control my emotions. I'll keep practicing meditation.
0: 네, 우리 오늘은 personality, 성격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성격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노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도 느끼셨죠? 그래서 계속해서 무엇을 연습하다라는 구문을 이용해서 문장을 조금 더 만들어 볼게요. 영어로는 keep practicing, keep practicing 이라고 하는데 제가 제시어 드리면 여러분이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앞으로도 계속 기타 연습을 할 것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I'll keep practicing the guitar. I'll keep practicing the guitar.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겠고요. 우리 한 문장 더 도전해 볼까요? 저는 앞으로도요, 계속 영어를 연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각오가 되겠네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I'll keep practicing my English. I'll keep practicing my English.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이어리 속 문장에도 한번 도전해 볼까요? 저는 앞으로도요, 계속 명상 연습을 할 것입니다. 라고 하려면 I'll keep practicing meditation. I'll keep practicing meditation. 이런 식으로요, 얼마든지 응용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의 personality, 성격에 대한 다이어리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입니다. My own diary, 바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은 자신의 성격에서 어떤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시나요? 또 이런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personality, 성격에 대한 다이어리 우리 EBS E365 영어 다이어리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시고요. 혹시라도 한 편의 다이어리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친구들은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까 꼭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요. 더 재미난 다이어리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on이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0: I can use the expression on.
1: It's time for warm-up. 자, 오늘은 어떤 그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Oh, this boy is searching for his cats. 고양이가 두 마리 있네요, 그쵸? Their colors are different. One is a white cat and one is a yellow cat. Where are they?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Are they on the desk? 책상 위에 있나요? 아닌 것 같죠? Aha, the white cat is on top of this thing. 자, 요 옷장 위에 있죠? 옷장은 영어로 closet이라고 해요. Then what about the yellow cat? Over there. 저기 있네요. 고양이들이 어디 위에 올라가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저 노란 고양이는 에어컨 위에 있는데 여러분, 에어컨? 영어 같죠? 그런데 영어가 아닙니다. 자, 어떤 말인지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 일단 우리는 대화를 먼저 들어볼까요?
2: Where's my hat?
0: It's on the chair.
2: It's not on the chair.
0: Then look on the table.
1: 자, 그럼 대화 내용을 쭉 한번 볼게요. Where's my hat? Where's my hat? 자, 뭔가를 찾을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Where's는 where is를 줄인 표현인데요. 어디에 뭐뭐가 있어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My hat는 나의 모자라는 뜻이고요. Hat가 바로 모자라는 뜻이에요. 뭐 다양한 모자들 다 그냥 통틀어서 hat라고 하면 돼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where's 뒤에 찾는 대상을 넣어주면 돼요. 폴은 어디에 있어요? 자, 사람 이름이죠. Where's Paul? Where's Paul? 자, 이렇게 사람 이름을 쓸 때는 뭐 우리 친구들 다 이미 알 수도 있겠지만 대문자로 써줍니다. Paul, 대문자 P로 썼죠? Where's Paul? 자, 또 뭘 찾아볼까요? 너 가방 어디 있어? Where's your bag? Where's your ba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어? 우리 강아지 어디 갔지? 내 강아지 어디 있어? Where's my dog? Where's my dog?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또, 어? 컴퓨터가 어디에 있어요? Where's the computer? 특정 컴퓨터니까 the computer라고 한 거죠. Where's the computer? Where's the computer? 자, 이렇게 찾았어요. 뭔가 물건을. 그랬을 때 It's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어라고 얘기를 해줬죠. 모자가 의자 위에 있나 보네요. 여기서 it은 모자를 뜻하는 거겠죠. 자, 이제 on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오늘의 주인공인 단어예요. on은 보통 어디 어디 위에로 해석이 되고 표면이나 가구 위에, 뭐 의자 위에, 책상 위에, 뭐 바닥 위에 요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뒤에 뭐가 올 수 있느냐? 세로로 된 표면이 있죠. 벽에, 문에, 뭐 요럴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on the wall, on the door 요렇게도 씁니다. 또 뒤에 뭐가 올 수 있느냐? 장소나 구역이 올 수 있어요. 특히 탈 것들 있죠. 버스, 지하철, 기차 아니면 비행기 다 on the bus, on the subway, on the airplane 이렇게 쓰고요. 해변, 해변도 어떤 장소나 구역이잖아요. on the beach 이렇게 쓰고요. 거리, 뭐 길거리도 on the street 이렇게 꼭 on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on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쓰인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전자기기나 화면, 휴대전화의 화면을 본다. 뭐 on the screen. 그 다음에 텔레비전에 라고 할 때도 on TV. 그리고 시계를 봐. on the watch. 뭐 on the cloc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요 on은 요렇게 쓰인다라는 거를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그때그때마다 계속 생각하면서 쓰면 돼요. 알겠죠? 자, 오늘 저와 함께 많이 쓰는 거예요.

0: 연습해볼게요. It's on 다음에 이제 다 하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표면이나 장소를 한번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책상 위에 있어. It's on my desk. It's on my desk. It's my desk라고 하면 그건 나의 책상이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책상에, 책상 위에 라는 의미로 on을 써주는 거예요. 식탁 위에 있어. 이것도 똑같겠죠? It's on the table. It's on the table. 바닥에 있어. 바닥도 어떤 표면이잖아요. 그래서 It's on the floor 라고 할수 있어요. Floor가 바로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It's on the floor. 지금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하면서 이거 익숙해지면 돼요. It's on the floor. 자, 아까 버스도 물론 탈 것이긴 하지만 타면 어떤 표면, 버스의 그 아래 표면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잖아요. It's on the bus. It's on the bus. 그 다음에 아까 표면이지만 세로로 된 표면도 쓸수 있다고 그랬죠. It's on the wall. 벽에 있어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It's on the wall. 이 표현은 정말 많이 쓰이니까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It's not on the chair. 어? It's on the chair에 not이 하나 들어갔네요. 그렇죠? Not은 없다라는 의미예요. 혹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t's not on the chair. 아니, 의자 위에 없어 라는 뜻이에요. It's not on the chair.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t's not on the chair. It's not on the chair. Good job. 그러면, look on the table. 그러면, 식탁 위에 봐봐 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도 on the table 이 쓰였네요. 그쵸? 자, look는 보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금 의도를 주고 볼 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눈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봐야지 하고 볼때 쓰는 표현이 바로 look이죠. 그래서 then look on the table. 그러면 식탁 위를 봐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on 다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이번에는 look on 뭐뭐 이렇게요. 자, 선반 위를 봐봐. Look on the shelf. Shelf가 선반이죠. Look on the shelf. 또, 침대 위를 봐봐. Look on my bed. 여긴 내 침대네요, 그쵸? Look on my bed. 해변을 봐봐. Look on the beach. Look on the beach. 휴대전화를 봐봐. Look on your phone. 너의 휴대전화를 보니까 Look on your phone이라고 하면 되겠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텔레비전을 봐봐. Look on television. Look on televisi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on을 언제 쓸수 있는지 여러분 연습이 좀 됐나요? 이 표현들 계속해서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더 듣겠습니다.
1: Where's my hat?
2: It's on the chair.
1: It's not on the chair.
2: Then look on the table.
0: It's level up time.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배운 표현들을 응용해 볼게요. Oh, the little boy is looking for his cats.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흰색 고양이는 어디에 있지? Where's the white cat? Where's the white cat?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책상 위에 있어 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책상은 desk니까. He's on the desk. 자, 고양이인데 왜 he예요? 네, 고양이, 거북이, 강아지,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잖아요. 반려동물은 이미 가족이니까 의인화시켜서 마치 진짜 사람처럼 he, she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자, he's on the desk. 진짜요? 딱 봤는데, 여기 책상에 없네요, 그쵸? He's not on the desk. not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He's not on the desk. 자, 그럼 closet. closet은 옷장이라는 뜻이에요. Look on the closet. 옷장 위를 봐봐. 이렇게 얘기를

Look on the closet. He's on the closet. 그쵸? 흰색 고양이가 옷장 위에 앉아 있네요. He's on the closet. 자, 그럼 이제 Where's the yellow cat? 노란 고양이를 찾아볼까요? Where's the yellow cat? 책장은 bookshelf이니까 He's on the bookshelf. 책장 위에 있네. 다시 보니까 없네요. He's not on the bookshelf. 그럼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자, 여러분, 에어컨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영어로는 air conditioner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줄여서 aircon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 영어에서는 AC라고만 줄여서 써요. 영어는 보통 줄임말을 만들 때 한 단어의 앞에 철자만 갖다가 쓰거든요. Air, A, Conditioner, C만 갖다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에어컨 위를 봐봐. Look on the air conditioner라고 하거나 Look on the AC라고 하면 되겠죠, 그쵸? Look on the AC. 거기에 있나요? He's on the air conditioner. 거기에 있네요, 그쵸? Air conditioner 대신에 He's on the AC.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on이라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는데 여러분 많이 익숙해지셨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Chant along to the beat. Where is my hat? Where is my hat? Chair, chair. It's on the chair. It's on the chair. It's not on the chair. Wall, wall. Look on the wall. Look on the wall. Where is the white cat? Desk, desk. He's on the desk. He's not on the desk. Closet, closet. Look on the closet.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on. o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말했던 on의 사용법 잘 숙지하시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in을 배워볼까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in.
0: 자, 그럼 warm-up부터 시작해 볼게요. Oh, look at the picture. Oh, dad and daughter. 아빠하고 딸이 같이 있네요. I think they're looking for someone. Their mom.

0: 자, 우리 딸이 엄마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자동차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같죠, 그쵸? Maybe inside a car. 근데 차는 어디에 있나요? 차고 안에 들어가 있네요, 그쵸? 이렇게 어디 어디 안에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in을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was mom in the car? 아닌 것 같죠? I think she's inside the house. 네, 집 안에 있는 것 같네요, 그쵸?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in이라는 표현을 써볼 텐데 그 이전에 오늘의 대화부터 듣고 올까요?
1: Where are the cookies?
2: They're in the jar.
1: Where's the jar?
2: It's in the cupboard. Oh, wait. It's in my bag.
0: 대화 잘 듣고 왔죠? 자,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Where are the cookies? 라고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Where's the hat? 하고 비슷한데 다르기도 하죠. 그쵸? 자, Where are the cookies? 라고 했는데 이렇게 cookies처럼 복수의 단어가 오면 Where is가 아니고 Where are를 써줘야 돼요. 자, 그래서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children? 이라고 하는 거죠. Children이라는 단어 자체가 아이들이라는 복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Where are?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를 따라 해볼까요? Where are the children? Where are the children? 가방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얘기할 때 Where are the bags? Where are the bags?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where is가 where are로 바뀌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계속 캐치해서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신발 어디 있어요? Where are my shoes? 잠시만요. 신발은 그냥 단수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발 자체는 물론 한짝이 하나지만, 이게 왼쪽, 오른쪽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켤레를 얘기를 해도 두 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이거를 복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Where are my shoes?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Where are my shoes? Where are my shoes? 만약에 Where is my shoe? 라고 하면 왼쪽 신발이나 오른쪽 신발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자체를 찾을 때는 꼭 이렇게 복수를 해주셔야 돼요. 자, cookies. Where are the cookies? 쿠키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They're in the jar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they are를 줄여서 they're 이렇게 발음할 수 있고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in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쵸? In the jar. jar라고 하면 뭐 유리병을 뜻하거든요. 어떤 조그만한 용기인데 이렇게 어디 어디 안에 있다라고 할때 in을 보통 써요. 그래서 공간이나 장소 안에라고 할때 in 어디 어디를 쓰고요. 또 도시나 국가, 좀큰 개념의 장소를 얘기할 때 in을 써요. 그래서 in 서울, in 부산, 혹은 뭐 대한민국은 Korea니까 In Korea 이런 식으로 쓰겠죠. 자, 그리고 또 액체나 음식, 옷 혹은 방금 말한 jar처럼 용기 안에 있다라고 할 때도 in을 써요. 그래서 in water, 뭐 in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 안에, 뭐팀 안에라고 쓸 때도 in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는 잘 알아두면 좋겠죠? 많이 많이 연습해보면 돼요. 자, 그럼 우리는 they're in으로 한번 in을 연습해볼까요? 그들은 차 안에 있어요. They're in the car. 이죠? 근데 여기서 they는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들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They're in the car. 큰 목소리로 연습해볼까요? They're in the car. Good job. 그것들이요. 박스 안에 있어요. They're in the box. They're in the

0: the box. Good job. 그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있어요. They're in Korea. They're in Korea.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옷 안에도 쓸수 있다고 그랬죠? 자, 주머니 안에 있다. 그의 주머니 안에 있다. They're in his pocket. Pocket이 바로 주머니라는 뜻입니다. They're in his pocket. 자, 그리고 그들은 제 팀에 있어요. They're in my team. 자, 그래서 어떤 장소 안에 있거나 속해 있거나 이럴 때는 in을 쓰는 거죠. 팀도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축구를 한다, 발레를 한다, 그런 그룹이 있다? 그럴 때도 in 뭐뭐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where's the jar? 그럼 쿠키 먹고 싶으니까 그 jar, 그 용기는 어디 있는데? 라고 물어봤어요. It's in the cupboard 라고 대답을 했죠. in이 또 나왔네요. 그쵸? 그런데 그러면 cupboard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cupboard는 이 단어만 보면 cupboard잖아요. cup은 뭐예요? 컵, 물 마실 때 쓰는 컵이죠. 컵이나 식기류를 넣어놓는 장을 바로 cupboard라고 합니다. 보통 부엌에 있죠, 그쵸? 자, 근데 발음할 때는 P 발음을 안 하고 cupboard 이렇게 발음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천장 안에 있는 거니까 in the cupboard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자, 그런데 cupboard에 없었나 봐요. Oh, wait!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wait는 기다리다 라는 뜻인데 이렇게 단어 하나를 쓸 때는 기다려! 라는 말이 되겠죠, 그쵸? Oh, wait! 어디에 있었나요? It's in my bag. 쿠키가 가방 안에 있었던 거네요, 그쵸? 물론 여기서는 it가 jar, 쿠키를 담은 그 용기를 뜻하니까 it인데 만약에 쿠키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They are in my bag. 이 경우도 복수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의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1: Where are the cookies?
2: They're in the jar.
1: Where's the jar?
2: It's in the cupboard. Oh, wait. It's in my bag.
0: It's time for level up.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Now, her daughter is looking for her mom. Where is mom? 엄마 어디 있어? 라고 딸이 찾고 있는 중이죠, 그쵸? Where is mom? 엄마는 한 사람이니까 where are가 아니라 where is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쵸? She's in the car. 아빠가 대답을 해주셨네요. 아, 엄마는 차 안에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공간이나 장소 안에 있다 라고 할 때는 in을 썼었죠. She's in the car. 자, 그러면 차는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또 딸이 이렇게 물어보죠. Where is the car? 그러면 엄마가 타고 있는 바로 그 자동차를 뜻하기 때문에 the car 라고 해준 거예요. Where is the car?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ere is the car? Good job. 자, 차고가 영어로는 garage라는 단어를 써요. 조금 발음이 생소하죠? 일단 이 단어에는 강세가 있는데 단어가 영어에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우리는 차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어는 garage 이렇게 말을 하죠. 아, 물론 제가 좀 과장되게 하긴 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져야 되니까 garage, garage 이렇게 높낮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It's in the garage. 자, 여기서 it은 the car를 뜻하는 거겠죠? 그 차는 차고 안에 있어. It's in the garage.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Wait a minute. 아까는 그냥 wait만 했는데 a minute은 엄밀히 따지면 1분인데 아주 잠시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잠깐만이라는 뜻이죠.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아빠가 엄마를 찾았나 봐요. Your mom is in the house. In the car가 아니고요. In the garage 아니고요. In the house. 집 안에 있네요. Your mom is in the house.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혹은 Your mom is here. 엄마가 여기 있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in이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봤는데요. 여러분 익숙해져야 돼요. 우리말에는 in과 같은 그러한 단어가 없으니까 많이 많이 예문 만들어보고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Are you ready to chant to the beat? Let's start. Where are the cookies? Where are the cookies? In the jar. In the jar. They are in the jar. They are in the jar. Where's the jar? Where's the jar? In the cupboard. In the cupboard. It's in the cupboard. It's in the cupboard. Where is mom? Where is mom? In the car. In the car. She's in the car. She's in the car. Where's the car? Where's the car? In the garage. In the garage. It's in the garage. It's in the garage.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in. in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어떤 장소 보통 안에 있을 때 in을 많이 쓴다고 했어요. 자, 이 표현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요.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혜윤쌤이에요. 자, 이번 주 우리가 위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들을 외우고 있잖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under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죠.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under.
0: It's warm-up time. 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우리가 찾아야 할 물건들이 있네요, 그쵸? What do we have to find? 오, 강아지, a dog, also a pencil, and toilet paper. 자,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림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니까 다 they're under something. 자, 일단 우리 강아지는 어디에 있나요? Is it behind the curtain or under the sofa? Oh, it's under the rug. 러그 아래 들어가 있죠. 그럼 연필은요? Where's the pencil? 아, 보니까 저 의자 밑에 있네요. 그렇죠? Lastly, what about toilet

0: paper. You need it, right? 토일렛 페이퍼는 커피 테이블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다 물건이 어디 어디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바로 under인데요. under가 들어간 오늘의 대화 듣고 올게요.
1: I can't find my phone.
2: Is it under the sofa?
1: I don't think so.
2: Maybe it's under the cushion.
1: Found it.
0: All right, let's take a look at the dialogue.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I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Can't는 뭐뭐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Find는 찾다이고요. 그래서 I can't find my phone. 내 전화를 찾을 수가 없어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할 때 I can't find 뭐뭐라고 말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 내 여동생이 어디 갔지? I can't find my sister. 여동생을 못 찾겠어요. 뭐, 안 보여요.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sister는 여동생도 되지만 언니, 누나 다 된다고 했죠? I can't find my sister. 연습해볼까요? I can't find my sister. I can't find my sister. Good job. 어, 내 친구를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죠? I can't find my friend. I can't find my friend. 제 연필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pencil. My pencil이 바로 나의 연필이라는 의미죠. I can't find my pencil. 어, 주소를 보고 가는데 그 집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the house. 그 집, 바로 그 집을 뜻하죠. I can't find the house. 한 번 더. I can't find the house. 어, 제가 당신의 테디베어를 갖고 놀았는데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요.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your teddy bear. I can't find your teddy bear. 네, 이런 식으로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못 찾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Is it under the sofa? 자, 소파 아래에 있어? 라고 물어봤죠. 자, under 나왔네요. 그쵸? Under는 뭐뭐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나 물건 아래, under the table, under the chair, 뭐 이럴 때 쓸 수 있고요. 혹은 건물이나 구조물, under the building, 그쵸? building이 건물이고, 뭐 혹은 under the tent, 텐트 아래에 이럴 때 쓸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천이나 덮개 아래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집에 혹은 혹시 카페트 같은 거 있나요? 그럼 카페트, 러그 아래 얘기할 때도 쓸 수 있고 아니면 타월 아래 이럴 때도 under the towel, under the rug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연적인 대상, 이건 무슨 뜻이냐? 하늘 아래, under the sky, 나무 아래 under the tree 이런 식으로 자연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럴 때 그거 아래라고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뭐 구름 아래 under the clouds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위치상 어떤 것에 아래에 있다라고 할 때는 under라는 단어를 쓴다는 걸 잘 기억해 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연습해 볼까요? 어디 어디에 아래 있어요? 라는 질문으로요. 테이블, 식탁 아래에 있어요? Is it under the table?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s it under the table? Is it under the table? 건물 아래에 있나요? Is it under the building? Is it under the building? 이불 아래에 있나요? 아까 천, 카펫, 뭐 덮개 다 된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blanket? Blanket은 이불, 담요 다 뜻합니다. 건축된 어떤 뭐 빌딩이라든지 건물, 건축물 아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under 쓴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bridge라고 할수 있어요. 브리지는 다리.

0: 이라는 뜻이죠. Is it under the bridge? 또, 침대 아래에 있나요? Is it under the bed? Is it under the bed?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네요. I don't think so. 아니, 없는 것 같아. 도대체 전화기는 어디에 간 걸까요? 그죠? Maybe it's under the cushion. 자, maybe it's under the cushion이라고 했죠? Maybe는 혹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마도라는 뜻도 있지만 It's under the cushion이라고 하면 쿠션 아래에 있다잖아요. 쿠션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maybe를 쓴 거죠. Found it! 자, found it이라고 하면 찾았어요. 그걸 찾았어 라는 말이죠. Find가 아까 찾다였잖아요. I can't find my phone이라고 했었죠. 이 find의 과거 형태가 found입니다. 찾는 순간도 이미 찾은 거죠. 그래서 꼭 과거 형태로 found i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내용을 쭉 봤어요. 여러분, under 잘 기억하면서 대화 다시 한번 더 들어볼까요?
1: I can't find my phone.
2: Is it under the sofa?
1: I don't think so.
2: Maybe it's under the cushion.
1: Found it.
0: It's time for a level up. 자, level up 시간입니다. 아까 숨은 그림 찾기처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물건들이 있었죠. 기억나죠? 자, 일단 강아지를 찾을 수가 없대요. I can't find the dog. I can't find the dog. 어디 있을까요? Is he under the coffee table? 친구들, is he under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아래 있나요? No, 아니요. 강아지는 없네요, 그곳에. I don't think so.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물론 no라고만 해도 되지만 아닌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so.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어요. 자, rug. 이게 바로 우리가 러그라고 하는 조그만한 카페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is he under the rug? 러그 아래에 강아지가 있나요? Found him. 자, found it 라고 하면 물건을 찾은 거고요. 우리가 강아지나 반려동물은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him, her, he, she 이런 걸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found him 이라고 해야지 found it 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Found him. 잘했어요. 만약에 여자 강아지면 found her 라고 하면 되겠죠. 자, next. 내 연필을 못 찾겠어요. I can't find my pencil. 어디 있을까요? Is it under the curtain? 커튼 아래 있나요? 볼까요? I don't think so. 없네요, 그쵸? 그러면, is it under the chair? 의자 아래에 있나요? 보니까 있네요. 이때는 found it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toilet paper, 두루마리 휴지를 찾아볼게요.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두루마리 휴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친구들 도와주세요. Is it under the sofa? 소파 아래 있나요? I don't think so. 없네요, 그쵸? 소파 아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is it under the coffee table? 커피 테이블 아래 있어요? 있네요! Found it! 그쵸, 여기도 두루마리 휴지가 하나니까 found it, it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under를 써서 다양한 물건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해봤는데 under 많이 사용해 보시고요. Found it! 이 표현도 덤으로 연습해 보는 것도 좋겠네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right, together, let's chant to the beat. My phone, my phone.

0: can't find my phone. I can't find my phone. Under the sofa. Under the sofa. Is it under the sofa? Is it under the sofa? Under the cushion. Under the cushion. Maybe it's under the cushion. Maybe it's under the cushion. Found it! Toilet paper.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I can't find the toilet paper. Under the curtain. Under the curtain. Is it under the curtain? Is it under the curtain? Under the rug. Under the rug. Maybe it's under the rug. Maybe it's under the rug. Found it!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under. Under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저와 함께도 많이 연습했지만 여러분도 따로 이 under라는 표현을 많이 많이 써봐야 돼요. 약속해 줄 수 있죠? 자, 그러면 복습 많이 많이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everyone!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옆에 라는 의미의 next to를 함께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 next to.
0: It's time for warm-up. Warm-up 같이 해볼게요. Oh, here a woman and a man are going to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에 가기 위해서 티켓을 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어떤 좌석이 좋을까요? Which seats do you like? Maybe front row seats? 맨 앞에도 좋겠지만 우리 보통 뭐 어디 옆에 있는 좌석 이렇게도 우리가 구할 때 있잖아요. How about next to the aisle? 통로 좌석도 좋을 것 같고요. Dugout이라는 것도 있죠. 보통 각 팀마다 이렇게 야구 경기장 앉아있는 곳의 아래에 저 안

한쪽으로 벤치가 이렇게 있고 각 팀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소를 dugout이라고 하는데 그 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So maybe next to the dugout. We'll see. 자, 이렇게 어디 어디 옆에라는 표현 next를 써서 우리가 좌석을 구매할 때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일단 오늘

0: Sure.
1: All right, let's check out the dialogue. Which seat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봤죠. Which seat should I buy? Seat가 좌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인데 내가 어떤 좌석을 사야만 할까요? 어떤 걸 사야 좋을까요? 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Which seat should I buy? 입니다. 자, buy는 구매하다, 사다 이런 뜻의 표현이고요. Which 뭐뭐 should I buy? 라는 질문은 여러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살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좌석도 엄청 많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책을 제가 살까요? Which book should I buy? 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 살까요? 라는 의미겠죠.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ich book should I buy? Which book should I buy? Which shirt should I buy? Shirt라고 하면 셔츠라는 뜻인데 뭐 위에 있는 보통 단추가 달린 옷을 shirt라고 부르죠. 물론 t-shirt도 셔츠 안에 들어가요. 영어에서는. Which shirt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신발을 제가 살까요? Which shoes should I buy? Which shoes should I bu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어떤 색깔을 살까요? 뭐 옷도 여러 개의 색깔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옷이. 그래서 어떤 색깔로 살까요? Which color should I buy? 다양한 펜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색깔을 살까요? Which color should I buy? 자, next to the windows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which seat should I buy? 어떤 좌석을 살까요? 라고 했더니 next to the windows 라고 했는데 it's next to the windows 라고 해야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정확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it's는 여기서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next to가 바로 어디 어디 옆에라는 표현이죠. 자, 보통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장소 옆에라고 할 때 next to 뭐뭐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next to 뭐뭐라는 거를 한번 그럼 연습을 해볼게요. 앞에 it's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신 옆에요. next to you가 되겠죠. next to you. next to the door 라고 하면 문 옆에 라는 의미겠죠? next to the door. 오, 사자 옆에 next to the lion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사자니까 the lion 인 거죠.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next to the lion. tall building 이라고 하면 키가 큰 건물이라는 뜻으로 고층 빌딩을 뜻하겠죠? Next to the tall building. Next to the tall building. 키보드 옆에. Next to the keyboard. Next to the keyboard. 그래서 어디 어디 옆에 라고 할 때는 이렇게 next to 뭐뭐 라고 하면 돼요. 우리말하고 순서는 완전 바뀌었네요. 그쵸? 근데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런데 windows 옆에 있는 좌석이 they're sold out 라고 했어요. be sold out 이라는 표현은 매진되다 아니면 다 팔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품절되다 라는 의미겠죠. 그 티켓들은 they인 거죠. 그쵸? 그게 그 티켓들은 다 sold out 됐어요 라는 의미겠네요. 그쵸? 왜 그 티켓들은 they를 썼을까요? 창가 쪽에 있는 좌석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게 전체 다 매진됐다, 뭐 품절됐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단수, 복수 잘 기억해 주세요.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emergency exit이 뭐냐? emergency는 응급 상황을 뜻해요. exit은 출구, 그러니까 비상구를 뜻하죠. 아마 비행기 표를 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은.

0: about이라고 하면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뭐뭐는 어때? Next to the emergency exit은 비상구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죠. 즉, 비상구 옆좌석은 어때? 뭐 비상구 좌석은 어때? 라는 의미인 거고요. 자, 이렇게 how about next to 뭐뭐라고 하면 뭐뭐 옆엔 어때? Next to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버스 정류장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이라고 하면 되겠죠? Bus stop이 바로 버스 정류장이라는 뜻입니다.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Kaylin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Kaylin? 사람이 와도 되겠네요. How about next to Kaylin? 남자의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boy? How about next to the boy? 당신 집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your house? How about next to your house? 마지막으로 의자 옆은 어때? How about next to the chair? How about next to the chai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비상구 옆좌석은 어때? 라고 했더니 Sure, 물론이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 좌석을 사는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데일리 다이얼로그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Which seat should I buy?
2: Next to the windows.
1: They're sold out.
2: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1: Sure.
0: It's level 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Now they're trying to buy seats for a baseball game. Which seats should we buy? 오, 요번에는 seats 이렇게 복수로 사용을 했네요. 그렇죠? Which seats should we buy?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좌석을 구매할까? 라는 질문이겠죠. I도 we로 바뀌었어요. 자, 요 문장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ich seats should we buy? Which seats should we buy? Good job. 자, 남자는 아무래도 이 덕아웃 지역 뒤에 앉으면 훨씬 잘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선수도 옆에 있을 수 있잖아요. Next to the dugout. Next to the dugout.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Expensive 이라는 단어가 비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쪽은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도 있고 비쌀 수 있죠. 그래서 여자가 They're too expensive 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무 비싸요. They're too expensive 이렇게요. 그러면서 How about next to the aisle? 통로 쪽 좌석은 어때? 라고 또 제안을 하네요. How about 뭐뭐가 이렇게 제안을 할 때 쓰는 거라고 했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How about next to the aisle? How about next to the aisle? Good job. They're okay. 괜찮아. 썩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괜찮아 라고 할 때 쓰는 게 They're okay입니다. They're awesome, 뭐 excellent 이러면 정말 좋겠지만 원래 dugout에 가고 싶었던 남자는 they're okay 라고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next to 라는 표현을 다양한 장소에 넣어봐서 한번 사용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어디 옆에 할 때는 next to 많이 많이 써보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Okay, everyone, let's chant to the beat. Seat, seat. Which seat should I buy? Which seat should I buy? Next to the windows. Next to the windows. They're sold out. They're sold out. Seats. Seats.

0: Which seats should we buy? Which seats should we buy? Next to the dugout. Next to the dugout. They're too expensive. They're too expensive. Good job.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핑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핑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0: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 next to 어디 어디 옆에 라는 뜻의 next to를 사용할 수 있다 인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할게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배웠잖아요. On, in, under, 그리고 오늘 배운 next to. 이 표현들이 영어에서는 많이 등장하니까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뭐 다른 거는 뭐 우리 복습할 때도 하겠지만 다양한 상황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next to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뭐든 어디 어디 옆에 라고 할 때는 항상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을 이 표현을 문장 속에 넣어서 많이 많이 하는 연습 오늘 꼭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공부는 끝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바이바이.
2: .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 위치를 알파벳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 배웠죠? 요 표현들을 다 같이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30. Prepositions of place. I can use the expressions in, on, under, and next to.
0: It's warm-up time!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look! I think it's a living room area. 바깥도 좀 보이고요, 그쵸? 창문 너머로 보니까 there's a car. What's inside the car? Bags, right? Shopping bags. So the shopping bags are in the car. 기억나죠? In the car. Well, here's a plant. 여기 식물도 있네요, 그쵸? Where's the plant? 우리 식물은 어디 옆에 있나요? 소파 옆에 있네요, 그쵸? So it's next to the sofa. Then what's on the sofa? 소파 위에는 개가 있고요. What about under the table? There's a trash can. 아, 우리 친구들 on, in 뭐 다 기억나죠? 다 기억날 거라 믿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복습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오늘의 말하기 주제 듣고 오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Today's topic. I can say where things are using the prepositions in, on, under, and next to.
0: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해 볼 텐데요. 일단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볼까요? I can say where things are using the prepositions in, on, under, and next to. 자,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라는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의 위치를 내가 말할 수 있다인데요. 여기 조금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preposition. 이건 사실 나중에 문법이라는 걸 배울 때 나오기는 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묶어서 전치사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Alright, then let's start review. 복습 시작해 볼게요. Where's my hat? 내 모자 어디에 있지?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Where's 뭐뭐가? 뭐뭐 어디에 있어요? 내 뭐뭐 자리에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뭐 물건이 올 수도 있고 다 올 수 있다고 했죠. Where's Paul? Paul 어디 있어? Paul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이었고요. 당신 가방 어디 있어요? Where's your bag? Where's your bag?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내 개는 어디에 있어요? Where's my dog? Where's my dog?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It's on the chair. 자, on이 나왔습니다. 일단 on은 어떤 표면이나 가구 위에 있다 라고 할 때 on을 쓰고요. 세로로 된 표면도 on을 써요. 우리는 막 벽 위에 조금 이상하죠. 근데 벽에 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장소나 구역에 있다 라고 할 때도 on을 쓰죠. 그래서 버스나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이동수단 혹은 해변, 거리, 이렇게 장소, 구역 요럴 때 on을 쓰죠. 그리고 전자기기나 어떤 화면에 라고 할 때도 on을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디 어디 위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어디 어디 에 라고 할 때도 요 경우에는 on을 쓴다 라고 잘 외워두면 되겠네요. 그쵸? It's on 뭐뭐로 연습해 봤었죠? 내 책상 위에 있어. It's on my desk. It's on my desk. 버스에 있어. It's on the bus. It's on the bus. 벽에 있어. It's on the wall. It's on the wall.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It's not on the chair. Not이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반대 의미가 됐죠. Then look on the table. 그러면 테이블 위에를 봐, 식탁 위에를 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look on 뭐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내 침대 위에 봐봐. Look on my bed. 해변에 봐봐. Look on the beach. 텔레비전에 봐봐. Look on television.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on 뭐뭐 이걸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Where are the cookies? 쿠키들 어디 있어? 자, where is가 where are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Where are 뒤에는 복수의 단어가 온다고 했어요. Where are the children?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가방들은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the bag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내 신발 어디에 있어요? Where are my shoes? 근데 요건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발 마치 단수 같은데 왼쪽 오른쪽이 있기 때문에 두 개라서 shoes가 복수 취급된다고 했어요. Where are my shoes? 라고 해야 돼요. They are in the jar. 자, in이 나왔네요. 그렇죠? They는 여기서 cookies를 뜻하는 거고요. In the jar. Jar는 이렇게 유리병 용기를 뜻한다고 했어요. 자, they are를 줄여서 they are라고 한 거고요. In은 in 다음에는 어떤 공간이나 장소가 와서 거기에 라고 할 때 쓰는 거고 또 도시나 국가, 뭐 서울에, 한국에 이럴 때 쓴다고 했죠. 액체나 음식, 옷, 그리고 용기 안에 있다라고 할 때 in을 쓰고 또 그룹이나 팀 안에 있다라고 할 때 또 in을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on은 기본적으로 어디 어디 위에라면 in은 어디 어디 안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죠. 자, they're in 어디 어디 연습해 볼까요? 그들은 차 안에 있어. They're in the car. 그들은 한국에 있어. They're in Korea. 그것들은 그의 주머니 안에 있어. They're in his pocket. Pocket이 주머니였죠. Where's the jar? 그럼 쿠키가 있는 그 jar는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는 또 단수로 써줬죠. jar 하나니까. It's in the cupboard. 자, cupboard가 바로 그릇이나 컵들을 넣는 찬장을 뜻한다고 했죠? 근데 발음은 cupboard, P 발음 안 해요. 여기서도 in이 또 나왔네요, 그쵸? Oh, wait! 아, cupboard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It's in my bag. 내 가방 안에 있네. 혼자 먹으려고 숨겨놨었나 봐요. 자, I can't find my phone. 이제 전화기를 찾는 상황이죠. 전화기를 내가 찾을 수가 없어. 이렇게 I can't find 뭐뭐는 뭐뭐를 찾을 수가 없어 라는 뜻이었어요. 네, 누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I can't find my sister. 언니, 누나, 여동생 다 된다고 그랬어요. I can't find my sister. I can't find your teddy bear. 너의 테디베어를 내가 못 찾겠어. 이렇게 못 찾을 때 쓰면 돼요. Is it under the sofa? 자, under 나왔네요. 그쵸? 이 under는 어디 어디 아래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가구나 물건 아래라고 할 때 under를 쓸 수 있고요. 건물이나 구조물 아래 under the building, 뭐 under the bridge 있었고요. 천이나 덮개 아래 under the rug, under the blanket 그리고 자연적인 대상 하늘, 구름 아래, 뭐 나무 아래 이럴 때 쓸 수 있다고 했죠. Is it under the sofa? 소파 아래 있어? 라는 질문이었고요. 자, 이것도 응용해 볼 수 있죠. Is it under 뭐뭐? Is it under the table? 식탁 아래 있어? Is it under the building? 건물 아래 있어? Is it under the blanket? 이불 아래 있어? 이런 식으로요. I don't think so. 아닌 것 같아 라는 표현이었죠. Maybe it's under the cushion 이라고 했어요. 자, cushion 아래에도 under the cushion이었죠. 있었나 봐요. Found it 이라고 했어요. 자, found는 find의 과거 형태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찾더라도 이미 찾은 후니까 found it 이렇게 과거 형태로 써준다고 했고요. Which seat should I buy? 어떤 좌석을 살까요? 라는 질문 기억나죠? Which 뭐뭐 should I buy? 이것도 우리가 연습을 해봤었어요. Which book should I buy? 어떤 책을 내가 살까요? 라는 질문이었죠. Which shoes should I buy? 어떤 신발을 제가 살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Which color should I buy? 어떤 색깔을 살까요? 이것도 연습해봤었네요. Next to the windows. 자, 여기에서 It's가 생략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It's next to the windows라고 해야 full sentence, 정확한 문장이지만 It's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Next to the windows라고 하면 창가 옆에요. 뭐 창가예요. 창문 옆에 이런 뜻인데 next가 바로 어디 어디 옆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 사람, 동물, 물건, 장소 할 것 없이 어디 어디 옆에라고 할 때 다 쓸 수 있는 표현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next to 뭐뭐 연습해 봤었죠? 당신 옆에 next to you 라고 하면 돼요. next to you. next to the lion. 사자 옆에 라는 뜻인데 그 사자 옆이니까 the lion이라고 해야 된다고 됐고요. next to the tall building. 고층 건물 옆에 라는 말이었어요. next to the tall building. They're sold out. 자, 그것들은 다 sold out. 다 판매가 완료됐대요. 품절이 됐대요. Be sold out이 바로 품절되다, 뭐 판매가 완료되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How about next to the emergency exit? 자, 여기서 emergency exit가 바로 비상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비상구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었죠. How about next to 뭐뭐는 어디 어디 옆에는 어때? 라는 질문이에요. How about next to the bus stop? 버스 정류장 옆에는 어때? How about next to Kaylin? Kaylin 옆에는 어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How about next to the boy? 그 남자의 옆에는 어때?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요. Sure, 물론이지. 너무 좋다고 이렇게.

0: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자, 그럼 우리가 복습을 다 해봤잖아요. 이제 복습했던 in, on, under, next to 응용해서 한번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일단 쇼핑백들을 그냥 뭐 shopping bags라고 하거든요. Where are the shopping bags?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나요? 차 안에 있네요. 그쵸? 이럴 때는 they're in the car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식물은요? Where's the plant? 식물은 어디에 있어요? 보니까 소파 옆에 있네요. 그걸 영어로 하면? It's next to the sofa. The sofa. 더꼭 빠뜨리시면 안 돼요. 그쵸? 소파 옆에 있어요. Then, where's the dog? 우리 개는 어디에 있어요? 차 안에 있나요? 아니죠. 바로 소파 위에 있죠. 위에라고 할 때는 on을 쓴다고 했어요. He's on the sofa. 그러면 여러분, 쓰레기통, trash can. Where is the trash can? 커피 테이블 아래에 있네요. Under 쓰면 되겠죠? It's under the coffee table. 너무너무 잘했어요.
1: Where is the dog? Where is the trash can? Where is the plant?
0: Tamtan.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use the expressions in, on, under, and next to. in, on, under, 그리고 next to를 다 사용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 표현들 여러분들도 다양한 문장으로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Monday. Light bulb. I can say what people use when it's dark.
0: 우리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확인해 볼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굉장히 어두운 밤이에요. It's a dark night. 그리고 과학자가 이렇게 정구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선생님이랑 하나씩 천천히 살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예요. Light bulb. Light bulb. 전구입니다. A scientist is holding a light bulb. 자, 과학자가 지금 전구를 이렇게 들고 굉장히 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쵸? 자, 전구 영어로 light bulb 기억할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발음해 볼게요. 시작! Light bulb. 좋습니다. Bulb, bulb. Okay? 자, 그 다음 단어는요. Dark. Dark. 어두운이에요. 자, it's a dark night. 굉장히 어두운 밤이죠? 자, 어두운은 영어로 dark, dark. 우리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dark, dark. 다크라고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텐데.

0: 네, 다 그가 아니라 AR 발음을 정확하게 해줄게요. Dark. Dark.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Oh, bright. Bright. 밝은 나왔네요. The light bulb is bright. 지금 전구가 굉장히 밝지요. 자, 밝은은 영어로 bright. Bright. 자, 지금 보니까 스펠링이 bright죠, 그쵸? igh가 모여지면 i 소리가 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bright. 우리 친구들 차례. bright. Okay, the light bulb is bright. 좋아요. 그 다음은요. 오, 따뜻한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warm, warm. 지금 보니까 전구의 색이 굉장히 따뜻하죠? 그쵸? The light bulb has a warm color. 굉장히 따뜻한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따뜻한 영어로 warm 해볼게요. warm, warm. 따뜻한.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이랑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이번에는 리딩 질문 들어볼게요.
1: Light bulb.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We use a light bulb. It is bright and warm. Thomas Edison invented it.
0: 얘들아, 잘 들어봤나요? 이번에는 speak time,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방금 들어본 질문을 선생님이랑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물어봄. 자, 일단 처음에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라고 나왔어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이게 무슨 뜻인가 선생님이랑 한번 보자. 일단 use란 단어 볼게요. 바로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use. use. 그 다음에 dark는 무슨 뜻이었지? 어두운이란 뜻이었죠. dark, dark.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하게 되면은 어두울 때 무엇을 use? 사용하나요? 라는 문장입니다.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해요?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좋아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좋아요.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얘들아, 무엇을 사용하니? 자, we use a light bulb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use light bulb. 단 한번 살펴볼게요. use는 선생님이 방금도 알려줬듯이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light bulb. 뭐예요? 전구지요. light bulb, light bulb. 자, 그래서 we use a light bulb 하게 되면은 우리는 전구를 사용해요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We use a light bulb. Okay.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use a light bulb. 좋아요. Okay. 우리는 전구를 use, 사용해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It is bright and warm. 나왔어요. It is bright and warm. bright랑 warm도 어떤 뜻인지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bright는요. 밝은이었어요. 밝은. 아까 선생님이 the light bulb is bright라고 했었죠. 자, bright는 밝은. 그 다음에 warm은 뭘까요? 그쵸? 따뜻한이란 뜻이었습니다. warm, warm. 따뜻한.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밝고 bright하고 그리고 warm, 따뜻해요라고 해석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줄게. 잘 들어봐. It is bright and warm. 좋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차례입니다. 시작. It is bright and warm. 좋아요. 쌤이 저기 bright에 igh가 만나면 i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Okay. 좋아요. It is bright and warm. 그것은 밝고 따뜻합니다. Alrighty. 자, 그 다음에, Thomas Edison invented it. 아까 그 그림의 주인공은 바로 토마스 에디슨이었구나. 자, 토마스 에디슨 발명가 이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멋진 발명가입니다. 그렇죠? 토마스 에디슨, 토마스 에디슨이죠. 그리고 invent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자, invented는 발명했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invent의 과거형.

0: 사람이에요. 그래서 Thomas Edison invented it 하면은 무슨 뜻이 되냐면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그것을 발명했어요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it는 바로 전구가 되죠. 전구는 영어로 light bulb지요. Thomas Edison invented it.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omas Edison invented it. 좋아요. 토마스 에디슨이 그것을 발명했어요가 라고 해석이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Number one. What is a light bulb like? 전구는 어떤가요?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한번 보자. A. It is dark. Okay. Dark가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봐. B. It is bright. Bright는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해보고 한번 정답을 골라볼게요. 전구는 어떤가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전구는? Bright 하죠? It is bright. Alright. 자, number 2. Thomas Edison made the light bulb. 토마스 에디슨이 light bulb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정답은 O지요. 그쵸?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 라이트버블을 발명했다 했죠? 자, 알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라이트버블. 무슨 뜻? 전구죠. What do you use when it's dark?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나요? We use a light bulb. 우리는 전구를 use, 사용해요. It is bright and warm. 그것은 bright, 밝고 warm, 따뜻해요. Thomas Edison invented it. 토마스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토마스 에디슨이 그것을 발명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우리 선생님이랑 즐겁게 한번 chant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What's that? What's that? It's a light bulb. It's a light bulb. It's very bright. Your turn. It's very bright. Good job. It's very warm. It's very warm. Good job. The light bulb is a great invention. The light bulb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오랜만에 챈트하니까 너무 재밌었죠? 자, 이번에는 더 재미있는 카툰 톡 시간으로 한번 가볼게요.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짠! This is today's picture. 자, 아까 보니까는 a scientist is holding a light bulb. 그쵸? 과학자가 전구를 들고 있었죠? 근데 저 과학자가 바로 Thomas Edison이었어. 아, 그쵸? 자, Thomas Edison이 오늘 우리에게 전구를 소개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짜잔!
1: Hi, I'm Thomas Edison.
0: 이라고 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 Hi, I'm Thomas Edison.
0: 와, 그쵸? 뭐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I invented the light bulb라고 해요. 자, light bulb는 우리가 아는 전구죠. 그래서 invented는 무슨 뜻이었지? 자,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이고 뒤에 ed가 붙었으니까 발명했다. 과거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I invented the light bulb 하게 되면
1: 저는, 나는 전구를 발명했어요.
0: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I invented the light bulb.
0: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I invented the light bulb. 좋아요. 오케이, light bulb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라고 나왔어요. 자, use가 무슨 뜻이야? 그치, 그치. 사용하다라는 뜻이죠. dark는 어두운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하게 되면은 당신은 어

두울 때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뜻이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You can use it when it's dark. 잘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울 때 전구 꼭 키잖아요. 뭐 이렇게 방에 불도 다 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요. It makes the room bright and warm 라고 합니다. 자, room은 방이란 뜻이고요. bright는 밝은 이란 뜻, 그리고 warm은 따뜻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라이트버브죠. 자, 라이트버브는 방을 밝고 브라이트하고 warm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해볼게요. 시작. It makes the room bright and warm. 잘했습니다, 얘들아. 아, 이 사람이 토마스 에디슨이었군요. 토마스 에디슨 invented the light bulb. 전구를 발명한 사람이죠. 오케이,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얘들아,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when it's dark. 나는 사람들이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dark 할때 어두울 때 무엇을 사용해요? light bulb를 사용하자. 자, light bulb는 누가 만들었지? Thomas Edison이 발명한 거 기억하면서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Tuesday. Telephone.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talk to someone far away.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얼른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두 사람이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네요. 전화 통화 중인가 봐요. 오늘은 왠지 전화기, telephone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쌤이랑 단어들을 한번 보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짜잔! Oh, telephone. Telephone.

바로 전화기란 뜻이죠. 우리 친구들이 요즘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옛날에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는 우린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바로 텔레폰의 시작이라는 거겠죠? 자, 텔레폰 발음해볼게요. Telephone. Telephone. Two people are holding telephones. 두 사람이 지금 전화기들을 들고 있지요. Okay,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Far away. One more time.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전화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니까 멀리 떨어져 있죠. 이두 사람이. 둘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They are far away from each other. They're far away from each other.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할수 있게 도와준 것이 바로 텔레폰인 거죠. 그쵸? 자, far away. 읽어볼게요.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Alrighty. 자, 그 다음 단어는요. Loud, loud, 소리가 큰 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보아하니 전화 통화를 하는데 소리가 크게 잘 들리는 것 같아 보이죠? The sound is loud. The sound is loud. 그쵸? 멀리 있어도 소리가 크게 잘 들리나 봐요. Loud, loud. 따라해볼게요. 시작. Loud. Very nice. 자, 그 다음은요. Clear 단어 나왔어요. One more time. Clear, clear. 또렷한, 명확한이란 뜻이에요. 멀리서 전화를 하는데도 굉장히 clear하게 전화가 들린 것 같아요. 그쵸? The sound is clear. 자, 소리는 굉장히 명확해요. 또렷해요라고 말할 수 있겠죠? Okay.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배워본 4개 단어인데요. 우리 한번 이번에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입니다. 방금 들어본 지문을 선생님이랑 찬찬히 다시 살펴볼게요. Okay. 짜잔. 자, 첫 번째로는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나왔습니다. One more tim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자, 일단 빨간색으로 보이는 단어 두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talk 보겠습니다. talk는 말하다, 토크, 토크, 맞아요. 자, talk, 말하다고요. far away는 무슨 뜻이었지? far away 하면 멀리 떨어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하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어떻게 talk 말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친구와 어떻게 말하세요? 라는 거겠죠. One more time.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좋아요. 이거 far 발음 잘해야 돼. 팔 아닙니다. 팔 아니고요. far. 자, F니까 F, F, F. far. 발음 잘해주세요. 멀리 보내주세요. far. Okay? 좋습니다.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어떻게 멀리 있는 친구와 대화할 것 같아요? 짜잔! The telephone helps us talk. One more time.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자, 이것도 해석해보자. 일단, telephone, telephone, telephone. 무슨 뜻이에요? 전화기, 수화기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전화기가, 옛날 전화기 어떻게 생겼는지 아나요? 이렇게 다이얼도 있고요. 번호 누르는 게 있는데, 우리, 좀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telephone, 전화기고요. help는 돕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talk는 말하다죠. 선생님이 방금 또 얘기해줬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하게 되면은,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돕는다라는 거예요. Okay? 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라는 거겠죠. 전화기를 통해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지? 자,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좋아요. 톡 아니라 talk, talk, talk, talk. Okay?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It is loud. and clear, loud and clear. 자, loud와 clear의 뜻을 한번 볼게요. loud은요, 소리가 큰입니다. loud, okay? 자, loud 소리가 큰. 그 다음에 clear는 또렷한, 명확한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어도 친구의 목소리를 소리가 크게, 명확하게 잘 들릴 수 있다라는 거겠죠. It is loud and clear. 그것은 소리가 크고요, 또렷해요, 명확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t is loud and clear.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loud and clear. 좋아요. 좋습니다. clear 아니고 clear. Okay, clear. Alrighty. 자, 누가 이 멋진 전화기를 발명을 했냐 하면, Alexander Bell invented it. 자, 알렉산더 벨이란 사람이 바로 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Alexander Bell. 바로 발명가 이름이에요. Bell. 삥삥. 벨 소리 할때그 벨이에요. 자, Alexander Bell. 읽어볼까요? 시작. Alexander Bell. 좋아요. 자, invented은 선생님이 계속 이번 주에 알려주고 있는 단어인데요. invent, 발명하다의 과거형인 invented의 뜻은 발명했다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알렉산더 벨이 발명했어요. 그것을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Alexander Bell invented it. 해볼게요. 시작. Alexander Bell invented it. 잘했습니다. 자, 우리 퀴즈 타임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is the telephone like? 전화기는 어떠한가요? 얘들아, okay. A, it is loud. B, it is soft. Soft는 부드러운이란 뜻이에요. Okay. 자, I'll give you 3 seconds. That's easy. Okay. 3, 2, 1. What's the answer? It is loud가 되겠죠? It is loud and clear라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죠? 전화기가 부드럽진 않죠, 그쵸?

Number two, Alexander Bell made the telephone. Alexander Bell made the telephone. Is it O or X? Three, two, one. Easy peasy, lemon squeezy. It is definitely O. 맞죠? Alexander Bell이란 사람이 telephone 만들었다 그랬죠? 잘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문 다시 살펴보자. Telephone, 전화기, 수화기. Okay. How do you talk to friends far away? 너는 멀리 있는 친구와 어떻게 말을 하니? Okay, far away, 멀리 떨어져 있는 이죠? The telephone helps us talk. 전화기가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The telephone helps us talk. It is loud and clear. Loud는 소리가 큰, 그리고 clear는 또렷한, 명확한이죠? 그래서 그것은 소리가 크고 또렷해요. 라고 해석이 됩니다. It is loud and clear. Alexander Bell invented it. 알렉산더 벨이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텔레폰의 역사를 살짝이나마 알게 되었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이 돌아왔습니다. 얘들아, 선생님만 부르게 하지 마. 같이 불러줄 거죠? Okay, drop the beat. 'What's that?' It's a telephone. It's a telephone. It is loud. It is loud. It is clear. It is clear. The telephone is a great invention. The telephone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얘들아, 이번에는 cartoon talk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아까 봤던 사파 기억나나요? 어떤 내용이었지? 그치, 그치. 텔레폰에 관련된 거였죠? 텔레폰의 발명가가 누군지 압니다, 우리가. Alexander Bell이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죠? 자, 우리 그럼 사파 속으로 풍덩 다시 들어가 볼게요. Okay.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Alexander Bell invented The telephone. 알렉산더 벨이 전화기를 발명했죠. 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짜잔! 알렉산더 벨이 우리에게 텔레폰을 소개하나요? 그쵸? Hi, I am Alexander Graham Bell. 오, 이름이 middle name, 중간 이름이 Graham인가 봐요. 오, 오케이. 한번 다시 볼게요. Hi, I'm Alexander Graham Bell. 이걸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시작! Hi, I'm Alexander Graham Bell.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산더 그레햄 벨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I invented the telephone 이라고 그래요. 자, invented 바로 발명했다죠? 자, 내가 바로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라는 거겠죠? 자, 읽어볼까요? 시작! I invented the telephone. 좋아요. 어우, 잘했어요. 내가 전화기를 발명했어요. Okay. 그랬더니 You can talk to people far away. 라고 합니다. 자, talk가 말하다고 far away가 무슨 뜻이야? 멀리 떨어져 있는이죠. 그래서 당신은 멀리 있는 people,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죠? You can talk to people far away. 좋습니다. 자,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I made it so you can hear loud and clear 라고 합니다. loud는 소리가 큰이었죠. clear는 뭐야? 그쵸, 명확한, 또렷한이란 뜻이었죠. 자, I made it. 나는 만들었대. 왜? So you can hear loud and clear. 그래서 당신이 굉장히 크게, 소리가 크게, 또렷하게, 명확하게 듣게 해주길 위하여 자기가 만들었대요. 멋있네요. 텔레폰이 없었으면 우리 스마트폰도 없었을걸? 자, 우리 친구들 즐겁게 들었길 바래요.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talk to someone far away. 자, 나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할 때 무엇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체크해볼게요. 물론 스마트폰을 지금은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텔레폰 사용했었죠? 오케이,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보자. 바이바이, butterfly.

0: guy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Wednesday. Airplane. I can say what people take to fly in the sky.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나요? 굉장히 멋진 그림이 나올 것 같은 기분인데요. 자, 선생님이랑 보러 갈게요.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보니까 지금 형제가 있고요. 비행기가 있네. 형제랑 비행기 하면 우리 친구들 떠오르는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Wright brothers. 라이트 형제가 떠오르지 않나요? Oh, they are the Wright brothers. 그렇죠. 오늘 한번 라이트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랑 한번 자세하게 단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짜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Airplane. Airplane. 우리 친구들 airplane이 뭔지 알 것 같아요. I think you know what it means, right? 비행기입니다. This is an airplane invented by the Wright brothers. 자, 저기 위에 보이는 비행기가 바로 라이트 형제가 발명한 그 비행기입니다. 자, 비행기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쵸? Airplane. 따라해볼게요. Airplane. 좋습니다. 비행기 타고 어디로 슝 가고 싶다, 그쵸? 자, 그 다음 단어는요. Fly. Fly. 날다예요. 이 단어도 많이 들어봤지요.

0: 날가 바로 날가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높이 빠르게 날아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it이 바로 airplane을 뜻하겠죠? 그것은 높이 빠르게 fly, 날아요. 자, it flies high and fast. 우리 친구들 잘합니다. 시작! It flies high and fast. 좋아요, 얘들아.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가 발명했는지 나오네요.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One more time.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자, 라이트 형제들이 invented, 발명했어요 라고 써져 있는데요. 자, 우리 라이트 형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The Wright brothers. 한번 해볼게요. The Wright brothers. 라이트 형제들. Okay. The Wright brothers. 그리고 invented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쵸? 자, invent의 과거형인 발명했다 되겠습니다. invented. 그래서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하면은 라이트 형제들이 발명했어요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잘했어 얘들아.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퀴즈 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what is an airplane like? 자, 비행기는 어떠한가요? 오케이. 자, A. It is slow. 오케이. B. It is fast. 어떤 걸까요?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slow 해야 fast 해요? 그쵸? fast 합니다. It is fast. It's very fast, right? 엄청 빠르죠? 자, question number 2. Who invented the airplane? 누가 비행기를 발명했나요? 라고 합니다. A. Thomas Edison? 오, 토마스 에디슨? B. The Wright Brothers who invented the airplane.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The answer is 뭐예요? B. The Wright Brothers였죠? 토마스 에디슨은 라이트볼브 전구를 발명했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자. Airplane, 비행기. How do people fly in the sky? 사람들은 어떻게 하늘을 fly 나나요?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비행기가 당신을 하늘로 데려가 줄수 있어요. An airplane can take you to the sky. It flies high and fast. 그것은 굉장히 높이, 그것은 높이 fast, 빠르게 날아요. It flies high and fast.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it. 라이트 형제가 발명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에어플레인에 관한 지문을 다시 읽어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왔죠?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한번 챈트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Okay, then drop the beat! 'What's that? It's an airplane. It flies high. Your turn. It flies high. Good job. It flies fast. Your turn. It flies fast. Good job. The airplane is a great invention. The airplane is a great invention.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즐거운 카툰톡 시간 함께 가져볼게요. 선생님이랑 아까 초반에 봤던 그림 기억나나요? 어떤 형제들이 좀 빠져볼게요. 준비됐나요? Here we go.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자, 오늘의 그림입니다. 아주 라이트 형제들이 첫 비행을 성공하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자, 선생님이랑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짜잔. Wright Brothers가 이야기를 하네요. Hi, we're the Wright Brothers. 안녕하세요. 우리가 라이트 형제입니다. 굉장히 기쁘게, 자신감 넘치게 말하는 것 같아. 그쵸? 자, 우리 친구들도 자신감 넘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 Hi, we're the Wright
0: brothers. 어우, 좋아요. 자신감 넘쳐. Okay, 자, 그 다음은.

0: We made the first airplane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made는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만들었대. 무엇을 만들었어? The first airplane. 가장 첫 번째의 비행기를 만들었대요. We made the first airplane. 우리는 가장 첫 번째의 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We made the first airplane. 좋아요. First가 첫 번째란 뜻이죠. Airplane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비행기고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It can fly high and fast. 나왔어요. Fly는 날다. High는 높이 높이 높은. Okay. Fast는 빠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높고 빠르게 날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It can fly high and fast. 시작! It can fly high and fast.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지금 선생님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친구들도 따라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라고 나왔습니다. 자, fly가 선생님이 말했듯이 날다라는 뜻이고 sky는 하늘이죠. 그래서 라이트 형제들이 지금 이렇게 손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손 내밀면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라고 하죠.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잘했습니다. Do you want to fly in the sky? 당신은 나와 함께 하늘을 날겠습니까? 하늘을 날고 싶습니까? 한번 날아볼까, 얘들아? 잘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카르툰 척이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take to fly in the sky. 자, 나는 사람들이 하늘을 날때 무엇을 타고 가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Airplane 말할 수 있다.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Airplane은 누가 발명했다고요? The Wright Brothers. 그거 꼭 기억할게요.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The Wright Brothers invented the airplane.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butterfly.
1: (목소리)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봅시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게요.
1: Week 30. Great Inventions. Thursday. Refrigerator.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keep food fresh.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얘들아,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궁금하죠? 쌤이랑 얼른 보러 갈까요? 자, 보러 가겠습니다. Here we go. 빠밤.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 일단 또 과학자님이 계시네요. I see a scientist. 그리고 무엇을 소개하는 것 같아? 어, 저 하얀색 저게 뭐지요? 바로 냉장고입니다. 냉장고가 영어로 바로 refrigerator라 그래요. One more time. Refrigerator. 아, 왠지 냉장고를 좀 설명하는 과학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냉장고 안에 뭐가 있어요? What's inside the refrigerator? I see some strawberries. 딸기들도 보이고요. Oranges? 오렌지들도 보이고 저거 apples, 사과도 보이네요. Three apples. 저 음식들이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되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단어들 네 개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첫 번째 단어는 refrigerator. Refrigerator, 냉장고예요. 근데 냉장고 단어가 조금 어렵지, 그치? 발음이 조금 어려워. 선생님이랑 천천히 발음해봅시다. 준비됐어요? Refrigerator. 시작! Refrigerator. 좋아요. 이걸 살짝 이렇게 끊어서 말하지만 한번 자연스럽게 발음해보면 refrigerator가 됩니다. 여러 번 연습해볼게요, 오늘. 오케이, 그 다음은 fresh. Fresh, 바로 신선한이란 뜻이에요. 냉장고에 저 과일들이 굉장히 신선해 보이지 않나요? Fresh, 한번 따라해볼게요. Fresh, fresh이 아니에요. F 발음 잘해줘야 돼. Fresh, alright. 그 다음은 cold 나왔습니다. Cold, 차가운이라는 뜻이에요.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 음식이 차가워지죠, 그쵸? Cold, 발음해볼게요. 시작. Cold. Cold 아니고 cold. Cold. Alrighty. 자, 그 다음에 last. Last. 지속되다, 오래가다 라는 뜻입니다. 왜 음식을 냉장고에 보관을 하면 조금 더 오래 가게 도와주지요? 자,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Last. Last. 자, 이 last가 아니라 last, 길게 last. Alright,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네 개의 단어이고요.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1: Refrigerator. How do you keep food fresh?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It helps food last longer.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0: 잘 들어봤어, 얘들아? 우리 한번 read and speak time 코너 가져볼게요. 빠밤! 첫 번째 문장입니다. How do you keep food fresh? How do you keep food fresh? 자, 우리 이거 한번 해석해보자. 일단, keep는 유지하다, 보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 발음할 때 keep가 아니에요. 이가 두 개이니까 길게 발음해줘볼게요. 준비됐어요? keep, keep. 오케이. 자, 그 다음은 fresh 나왔습니다. fresh, fresh. 신선한이란 뜻이죠? 자, 그럼 우리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How do you keep food fresh? 어, food는 뭐지? 음식이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당신은 어떻게 음식을 신선하게 keep, 보관합니다. 보관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겠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How do you keep food fresh? 친구들도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How do you keep food fresh? 어, 잘했어요.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은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나왔습니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one more time. Refrigerator. 자, refrigerator가 냉장고예요. 근데 발음이 너무 어렵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좀 줄여서 fridge라고도 많이 합니다. Refrigerator 또는 fridge 둘 다 가능한데 우리는 좀 어려운 발음 도전해 보자고요. 자, 준비됐어요? Refrigerator. 시작! Refrigerator 붙여서 refrigerator 좋습니다. 자, keep는 선생님이 방금 알려줬죠? 유지하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에요. cold는 차가운. 그래서 한번 해석해보자.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냉장고가 음식,

푸드를 차갑게, 콜드하게 keep, 보관해 준다고 하네요. 그쵸? 냉장고가 음식을 뜨겁게 보관해 주진 않잖아요.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그래서 신선하게 보관해 준다는 거겠지? 자, 읽어볼게요. 시작!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좋아요. 너무 잘했어. Refrigerator. 계속 연습해보자. Okay. 그 다음에, it helps food last longer. Okay. It helps food last longer. 한번 해석해봅시다. Help는 돕다라는 뜻이에요. Okay. 그 다음에, last는 선생님이 아까 알려줬지? 지속되다라는 뜻입니다. Last, last. longer 하면 더 오래라는 뜻이에요. long이 긴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뒤에 er가 붙여지면 더 무모한이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알려줬는데 기억할까요? 자, 그래서 longer 하면은 더 오래 또는 더 긴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는 더 오래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오케이, 그럼 한번 해석해 봅시다. It helps food last longer. 자, 그것은 음식을 longer, 더 오래 last, 지속하게 help,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it가 가리키는 게 refrigerator죠? 그래서 냉장고는 음식이 더 오래 지속하게 도와준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One more time.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보자, 쌤이랑. store라는 단어는요, 저장하다, 넣어두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로는 이게 가게라는 뜻도 있어. 선생님이랑 예전에 배웠지. store 가게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동사로 저장하다, 넣어두다라고 해석이 돼요. 오케이? 자, anything은 어떤 것이든 아무거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 오케이?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자, 여기서 말하는 it도 뭐예요? 냉장고겠죠? 그래서 그것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것이든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keep해준다는 거겠죠? 그 어떤 것이든 보관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뭐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보관해줄 수 있다. store, 저장해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자, 우리 친구들 이해가 잘 갔을까요? Alright. 자, quiz time 한번 가져볼게요. Number one. Refrigerator keeps food. A는 cold, B hot. 선생님, 이거 해석 안 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refrigerator keeps food. 자,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자, the answer is cold가 되겠죠. Of course it keeps the food cold. 자, 시원하게, 차갑게 음식을 보관해주자. Alright. 자, 그럼 선생님이랑 천천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해석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frigerator, 냉장고. How do you keep food fresh? Fresh가 무슨 뜻이었지? 그치, 신선한이란 뜻이었죠? Keep는 뭐야? 보관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food, 음식을 어떻게, how? 보관하나요? 자, 신선하게 보관하나요? 이런 뜻이 되겠죠? 당신은 음식을 어떻게 시원하게 보관을 하세요? 오케이. 자, a refrigerator keeps food cold. 자, 냉장고, refrigerator는 음식을 차갑게 keeps, 보관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t helps food last longer. 자, last가 뜻이 그치? 지속되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것은 음식이 longer, 더 오래 last, 지속되게 help, 도와준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it can store anything you want. 자, store는 저장하다, 넣어두다, 보관하다라는 뜻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은 보관할 수 있대. 무엇을? Anything. Anything의 뜻은 그 어떤 것이든이란 뜻입니다. 자, 너가 원하는, you want, 너가 원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Refrigerator에 대한 지문을 읽어보니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왔나요? Fresh, refrigerator, cold, last. 단어들 꼭 기억할게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신나고 신나고 신나는 chant and move time. 선생님이랑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chant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신나는 분위기를 가지고 선생님이랑 시작을 해봅시다. 준비됐나요? Drop the beat! What's that? It's a refrigerator. It's a refrigerator. It keeps food fresh. It keeps food fresh. It keeps food cold. It keeps food cold. The refrigerator is a great invention. Your turn. The refrigerator is a great invention. Excellent. Good job.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바로 refrigerator, 냉장고에 대한 거였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이 과학자가 이 냉장고는 아주 멋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한번 들어볼게요. 짜잔! Hi, this is a refrigerator. 뭐라고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이것은 바로 냉장고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refrigerator. 발음 마지막으로 시작. Refrigerator. 아우, 잘했어요. 그 다음에 you can store food here. 라고 합니다. store가 무슨 뜻이었지, 얘들아? 저장하다, 넣어두다, 보관하다 라는 뜻이 됐죠. 그래서 당신은 음식, food를 여기에, here, 여기에다가 store, 보관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You can store food here. Okay. 그럼요, 음식들 다 보관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it keeps food cold and fresh 라고 합니다. cold가 차가운 이란 뜻이고 fresh는 신선한 이란 뜻이지. 그래서 그것은 음식을 차갑게, 신선하게 보관해준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Alright. 그러면서 this helps food last longer 라 그래요. last가 지속되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longer는 더 오래. 그래서 그것은 음식을 더 오래 last 지속되게 help 보관, 도와준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것은 음식이 더 오래 지속되게 도와줍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아는 냉장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좋았죠? 여기까지가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at people use to keep food fresh. 나는 사람들이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무엇을 사용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은 바로 refrigerator였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재밌었나요? 우리 내일은 더 재밌게 해볼게요. Bye bye, butterfly!

0: shiny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이죠. 우, 신난다, 그치? 자,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해보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오자.
1: Week 30. Great Inventions. Friday. The Great Inventions. I can talk about great inventions in the world.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에는 쌤이랑 뭐 하는 날이지? 그치, 글쓰기 하는 날이자.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배웠던 표현들 기억하나요?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모여서 모아서 멋진 글쓰기

하나 완성해 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자, 오늘의 글쓰기 topic. Today's topic. 오늘의 topic은요. The great inventions. One more time. The great inventions. 자, great 하면 아주 좋은, 아주 멋진이란 뜻이죠. 자, inventions 하면은 바로 발명품입니다. 근데 S가 붙어서 복수형이 돼서 발명품들이라고 해석을 해줄게요. 자, 아주 멋진, 위대한 발명품들, The Great Inventions를 주제로 선생님이랑 한번 글쓰기를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Look and Talk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서 우리 한번 문장들을 써 나가보자. 준비됐죠?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얘들아,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배웠던 발명품들, inventions들이 다 보입니다. 그쵸? Today we have four inventions that changed the world. 자, 전 세계를 바꾼 네 개의 발명품들이 이렇게 한 그림에 보입니다. 그쵸? 자, 하나씩 살펴보자. Alrighty. 자, 첫 번째는 뭔가요? 바로 전구가 보이죠? 전구가 영어로 뭐였지, 선생님? 안 알려줘야지.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보세요. 바로 light bulb였죠? light bulb, light bulb. 자, light bulb는 우리가 왜 사용해요? 낮에 대낮에 밝을 때 사용하나요? 아니죠. 어두울 때 사용하죠. 그래서 전구는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게 해줘요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 자, 첫 번째 빈칸에 일단 전구라는 단어를 넣어보겠습니다. 전구가 영어로 light bulb였지요. light bulb. 네, 전구들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light bulbs라고 해볼게요.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다음 단어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뭐예요? D A R K. dark였죠. 그래서 dark를 넣어보겠습니다.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전구는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light bulbs와 dark 꼭 기억하세요. Alrighty. 자, 그 다음은요. 우리 뭐가 보이나요? 어우, 또 다음에 위대한 발명품이죠. 자, telephone 나왔습니다. 자, telephone. 바로 전화기, 수화기죠. 자, 수화기가 우리가 왜 필요해? 사람이 바로 옆에 있을 때 수화기가 필요하나요? 텔레폰 필요하나요? No, no, no. 사람이 멀리 있을 때 우리가 텔레폰이 필요하지요. 자, 멀리 떨어진 단어도 기억해야 될 거야,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봐. 일단 첫 번째 빈칸에는 전화기가 들어갈게요. 전화기, 수화기, 영어로 telephone 들어갈게요. 자, telephones 마찬가지로 복수형으로 만들어주자. 전화기들은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멀리 떨어진 단어가 영어로 far away죠. 기억했어,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자,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자, 전화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은요. 비행기 사진이 보이네요. 비행기 그림이 보이죠? 비행기는 영어로 알것 같아, 그치? Airplane죠? Airplane. 자, 비행기는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줘요 라고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날다가 영어로 뭘까요? 이거는 많은 친구들이 알것 같은데요. 뭘까요? 자, 일단 첫 번째 빈칸만 해줘 볼게요. 자, 비행기 영어로 airplane죠. 자, airplane인데 복수형으로 만들어서 airplanes라고 할게요. 자, airplanes help us in the sky. 자, 날다가 영어로 fly죠.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비행기는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줘요지요.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갈수 있게 도와주는 게 바로 비행기, airplanes죠. 자, airplanes fly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어우, 냉장고 그림이 보이네요. 냉장고 단어가 조금 어려웠다, 그치? 어우, 뭐였지? 그치. refrigerator였지요. 자, refrigerator가 왜 필요해요? 음식을 굉장히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해 우리가 refrigerator 필요하죠? 자, refrigerators 단어 넣어줘 볼게요. refrigerators keep our food 신선한. 영어로 우리가 왠지 알아요. 근데 fresh가 아니라 뭐야? fresh죠. fresh, fresh, fresh. 자, 그래서 냉장고는 음식이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도와줘요.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해줘요. 자, 문장 보겠습니다.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되겠습니다.

0: 좋아요. Keep가 바로 보관하다라는 뜻이었죠? 자, 우리가 refrigerators 안에 음식을 보관하잖아요. Right?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까지 기억할게요. Alright, 그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보자. Okay? The great inventions. 자, 여기서 great는 위대한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위대한 발명품들. The great inventions, okay? 자,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전구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볼수 있도록 도와줘요.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전화기는 우리가 먼 곳에서도 말할 수 있게 도와줘요.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자, 비행기는 우리가 하늘을 날수 있게 도와줘요.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냉장고는 우리의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해줘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때요, 우리 친구들? 쌤이랑 일주일 동안 배웠던 발명품들 쫙 정리가 됐죠? 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어민 음성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따라해보세요.
1: The Great Inventions. Light bulbs help us see in the dark. Telephones let us talk from far away. Airplanes help us fly in the sky. Refrigerators keep our food fresh.
2: Hello, world.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io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It's interesting to learn how things are invented. 물건들의 발명 유래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pencil. 먼저 연필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pencil. 네, 연필입니다. 연필은 프랑스의 화학자이자 화가였던 니콜라스 자크 콩테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The modern pencil was invented by a scientist and artist, Nicolas Jacques Comte. 그림을 그릴 때 숯덩이가 자꾸 부서지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도자기 접시에서 착안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자크 콩테가 흑연과 흙을 반죽하고 구워 단단하게 만든 연필심을 나무에 끼운 것이 연필의 시초입니다. Pencil cores are made of graphite powder mixed with clay. This is how a pencil was invented.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Where is my pencil?
4: It's on the desk.
3: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n eraser. 네,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영국의 에드워드 네런이 우연히 고무 조각으로 연필을 문지르자 글씨가 지워지는 곳을 발견하고 최초의 지우개를 만들어 판매했다고 해요. This is how an eraser was invented. Where is my

0: I eraser.
1: It's under the chair.
0: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instant ramen. 즉석 라면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즉석 라면은 끓는 물을 부어 잠시 두었다가 먹으면 되는데요. Dried instant noodles are designed to be cooked in boiling water before eating. 즉석 라면은 일본의 안도 모모후카가 전쟁 직후 식량난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개발했다고 합니다. This is how instant ramen was invented. Where is the instant noodle?
1: It's in the bag.
0: Let's look at one more invention. 발명품 하나만 더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safety pin. 네, 안전핀입니다. 안전핀은 뾰족한 바늘 끝을 걸쇠에 걸 수 있어 안전하게 옷감을 고정할 수 있죠. 참 편리한데요. 안전핀은 미국의 월터 헌트가 철사를 이리저리 구부려 보다가 만들었다고 해요. Hunt's safety pin was made from one piece of wire. This is how a safety pin was invented. Where is my pin?
1: It's on the table.
0: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흥미로운 발명품들을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how some everyday supplies were invented. 발명은 정말 멋진 창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great inventions in the world. 나는 세계의 세상의 멋진 위대한 발명품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고요. 우리는 월요일 날 볼게요. Bye bye, butterfly!
3: 놔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6: 이분 위기.
7: 여러분의 위기도
8: 이게 뭐야?
7: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의 뉴런 하은쌤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할 수 있다 하은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일반 동사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해 보았습니다. 일반 동사란 무엇이었나요? 바로 동사 중에서 비동사와 조동사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동사를 일반 동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 동사의 현재형 쓸 때 꼭 기억해야 할 규칙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주어를 봐서 주어가 만약에 3인칭 단수라면 일반 동사에 S를 붙인다 라는 일반 동사의 S 규칙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내용들 다시 떠올려 보시면서 현재 시제와 일반 동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뉴런 포인트입니다. 오늘은요, 일반 동사의 부정문 그리고 일반 동사의 의문문 함께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어떤 새로운 동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바로 두 동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 like라는 어떤 일반 동사가 있잖아요. 좋아하다, 나도 좋아해 할 때 like가 있는데, 자, 이걸 부정문에 쓰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사실은 널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만 부정문을 만드는 경우에 이렇게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동사를 사용해서 do not 또는 does not을 사용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는 우리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의문문이라는 거. 물어보는 문장을 얘기합니다. 너, 나 좋아하니? 아니면 나, 너 좋아하니? 이렇게 의문문을 만들 때는요, 또 마찬가지로 두 동사를 사용해서 do not does를 문장 맨 앞에 쓰고 물음표로 끝나는 식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 만드는 방법 오늘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4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입니다. 일반 동사 현재형은 do not 또는 does not을 동사 원형 앞에 써서 부정문을 만듭니다. 두 동사를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 부정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지난 유닛 1에서 배웠던 거 한번 잠시 복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동사 부정문 만들 때랑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를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비동사의 부정문은 어떻게 만든다고 했나요? 바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인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 I am tired. 나 피곤해요. 이런 문장이 있네요. I am tired.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피곤해요, 지금? 피곤하지 않죠? 할수 있어요. 나는 피곤하지 않아요라고 부정문 만들려면 am 뒤에 not을 붙여서 I am not tired.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아, 비동사 뒤에 not을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 만들 때는 어떻게 할까요? 비슷하게 like 뒤에 not을 붙여주면 될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을 만들 때는 do라는 새로운 동사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I like fruits. 나는 과일을 좋아해요. 자, 이런 문장인데 선생님은 사실 과일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과일 먹으면 이가 너무 시려가지고. 자, 그래서 과일을 나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부정문 만들어 봅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두 동사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I do not like fruits. 아, 정리하자면 비동사 부정문과 달리 일반 동사 부정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like 앞에다가 do not을 사용해서 부정문을 만드는구나, 두 동사를 사용하는구나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 부정문 만들 때 do not 또는 does not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각각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어를 확인해서요. 주어가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 복수 주어인 경우에는 do not으로 부정문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 예문 살펴보면 I like chocolate. 나는 초콜릿을 좋아해요. 자, 우리 초콜릿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나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려면 자, 이때 I는 1인칭 주어란 말이죠. 그러면 do not을 사용해서 I do not like chocolate. 이렇게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가 이번엔 3인칭 단수 주어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자, 그럴 때 바로 does not을 써준다라는 것이죠. 아, 우리 3인칭 단수 주어일 때에 주목해보면 이거 이렇게 주어를 이렇게 나눠보는 거 일반 동사 S 규칙할 때도 비슷하게 나눠보았잖아요. 자, 우리 do라는 이 동사에다가 S를 붙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S 붙여서 does가 됩니다. 즉, 그 말은 뭐냐? 이 does라는 형태는 do라는 동사의 3인칭 단수 형태이다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래서 우리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does not을 쓰는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 he likes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자, 지금 이 친구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면은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 경우에 he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does not을 써서 he does not like chocolate. 이런 식으로 부정문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은 동사의 앞에 do not 또는 does not을 쓴다라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do not 또는 does not 다음에는 이렇게 like와 같이 동사의 원래 형태를 써준다는 거예요. 동사 원형을 써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특히나 이두 번째 예시 같은 경우 보면 원래 문장에서는 he likes chocolate 이렇게 s가 붙어 있었단 말이죠. he가 3인칭 단수 주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부정문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요. 그때는요. 여기 does not 여기에 이미 s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는 동사에 또다시 s를 붙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있기 like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또 어떻게도 보면 되냐면 이렇게 부정문을 만들어주는 do not, does not 할때이 do는요 조동사 do입니다. 어떤 동사의 앞에 와서 의미를 더해주거나 문법적인 기능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는 부정문을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동사 다음에 오는 어떤 동사는요, 동사의 원형으로 쓴다. 동사 원래 형태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do not 또는 does not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것까지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교재에 나온 표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I, you, we, they 이런 것들일 때, 즉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 복수 형태일 때 부정형은요? Do not을 사용한다. Do not 쓰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주어가 he, she, it 이렇게 3인칭 단수일 때는 does not을 사용해서 does not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이 do not, does not은 축약형이 있습니다. 축약하다. 말 그대로 줄여 쓴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간단하게 줄여 쓸수 있냐면 do not은 don't로 줄여 쓰면 됩니다. 여기 not 중간에 있는 이 o만 빼주고 apostrophe로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don't 쓰고 동사 원형 써주고요. 또는 이렇게 does not이 있어요. 자, 요것도 축약형이 있습니다. 어떻게 줄여주냐면 doesn't 이렇게 써서 우리 부정형 그리고 축약형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으로 함께 연습하고 넘어갈게요. 나는 늦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 때, 나는 뭐뭐 하지 않아요. 부정문 만듭시다. 주어를 봤더니 I이네요. 1인칭 주어입니다. 1인칭 단수요. 자, 그러면 이때는 do not 또는 한 단어로 don't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I don't get up late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이요. 민수는 충분히 운동하지 않는다. 우리 exercise, 운동하다. 일반 동사죠. 자, 이거 부정문 만들 건데, 민수 하면 3인칭 단수 주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does not을 사용해서 또는 이제 한 단어로 doesn't 사용해서 민수 doesn't exercise enoug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문장이요. 그들은 이번 주말에 공원에 가지 않는다라고 할 때, they, 뭐뭐, go to the park this weekend 라고 하고 싶은데, 자, 가지 않는다라고 해봅시다. 자, 이 경우에 they 하면요. 3인칭 복수이네요. 그러면 do not 쓰면 되네요. 또는 이제 축약형으로 they don't go to the park this weekend와 같이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의 부정문 공부해 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일반 동사 현재형의 의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동사 현재형은 주어 앞에 do 또는 does를 쓰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하여 의문문을 만듭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비동사 의문문 있죠? 유닛 1에서 배웠던 비동사 의문문과 한번 비교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의문문이라는 것의 큰 특징이 있어요. 큰 특징이 뭐냐면 바로 동사로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의문문의 형태는요, 이런 식으로 동사 주어, 이렇게 주어 앞으로 동사를 꺼내주고, 그 다음에 둘의 위치를 휙 하고 바꿔서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꺼내주었던 것이죠. Are you okay? 여러분, 괜찮나요? 잘 듣고 있죠? 할 때, 너는 괜찮니? 물어볼 때, 이렇게 are와 같은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꺼내서 의문문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반 동사 의문문 만들 때도 일반 동사를 주어 앞으로 꺼내면 될까요? 자, like를 그냥 앞으로 꺼내면 될까요? 자, 그렇지 않고, 우리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두 동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동사 자리에 뭘 쓰냐면, do와 같은 두 동사를 써서 do you like baseball 하면 너는 야구를 좋아하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do를 쓰고 그다음에 주어, 그다음에 동사 원형을 이렇게 써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문문을 공부할 때는 대답도 같이 한번 살펴보았죠.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비동사 의문문에 대한 대답. 자, 비동사로 물어봤으니 비동사로 대답해주면 됩니다. 너는 괜찮니? 라고 물어보면 응, 나 괜찮아.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Yes, I am. 또는, 아니, 괜찮지 않아. No, I'm no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는 주어는 이제 대답하는 상황에 알맞은 것으로 써야 되겠고요. 비동사로 물어봤을 땐 비동사로 대답한다 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요. 일반 동사 의문문은요? 일반 동사 의문문은 두 동사로 물어봤죠? 그래서 두 동사로 대답을 해주어야 됩니다. Do you like baseball? 너는 야구를 좋아하니? 응, 좋아해 라고 하려면 Yes, I do. 아니, 좋아하지 않아 하려면 No, I don't. 이런 식으로 써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do를 사용한 의문문 살펴봤어요. 이제 do를 사용할 때 그리고 does를 사용할 때 각각의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준은 마찬가지로 딱 한 가지예요. 주어를 봐서 주어가 3인칭 단수 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만약에 주어가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 복수 주어 즉 3인칭 단수가 아닌 주어일 때는요 do로 일반 동사 의문문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꼭 써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you like chocolate 너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자, 이런 평서문인데 자 이걸 의문문으로 바꿔주게 되면 너는 초콜릿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때 you는 2인칭이네요. 그럼 do로 의문문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Do you like chocolate? 이렇게 써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라면요. 그럴 때는 우리가 does를 써서 의문문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어 뒤에는 동사원형 마찬가지로 써주고요. 우리 예문 보면 She likes chocolate. 그녀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라고 했을 때 그녀가 초콜릿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때는 아, she가 3인칭 단수 주어이므로 does를 쓸 것이다. 그래서 Does she like chocolate? 이렇게 써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친구들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Does she like? 선생님, 이 경우에 이 like 있잖아요. she라는 3인칭 단수 주어 왔으니까 이 다음에 likes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하면 우리 앞에 이렇게 does와 같이 두 동사가 왔어요. 자, 이 두 동사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는요, 동사의 원형으로 쓴다라는 규칙이 있었죠. 그래서 이 경우에 does she 하고서 like로 써준다는 거예요. 중간에 she가 껴있어도 상관없습니다. does 이후에 오는 이 동사는 동사 원형으로 써준다는 점까지 우리 의문문 만들 때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나온 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의문문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Do I, do you 하면 내가 뭐뭐 하나요? 당신은 뭐뭐 하나요? 이죠. 이렇게 우리 1인칭, 2인칭 주어일 때는 do로 의문문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 밑에부터 한번 보면 Do we, do you, do they 하게 되면 우리가 뭐뭐 하나요? 당신들이 뭐뭐 하나요? 그들이 뭐뭐 하나요? 입니다. 자, 이렇게 복수 주어일 때는요, 그때도 우리 do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어주고 does를 사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냐, 바로 주어가 he, she, it과 같은 3인칭 단수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의문문에 대해서 이제 대답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답 같은 경우에는 긍정, 부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시작은 뭐 네 또는 아니요로 시작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를 써줄 것이고 이렇게 두 동사로 물어본 경우에는요 두 동사를 써서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자, 그럼 각각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리 do I로 물어보는 경우에요. 내가 뭐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에 대답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나요? 자, 내가 괜찮아 보이나요? Do I look okay? 하면 대답은 네, 당신은 괜찮아 보여요. 라고 해야 되죠. 자, 그때 주어, 대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Do I? 내가 뭐뭐 하나요? 하면 네, 당신은 뭐뭐 해요. 라고 해야 되니까 Yes, you do. 아니요, 당신은 뭐뭐 하지 않아요. 하려면 No, you don't.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자, 만약에 Do you?로 물어보게 되면요. 너는, 예를 들어,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 하면 대답은, 응, 나는 피자를 좋아해. 이때는 주어를 나를 써야 되네요. 그래서 대답이, Yes, I do. 또는 No, I don't. 이런 식으로 와 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문문의 주어가요, 1인칭 또는 2인칭일 때는요, 대답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서 알맞은 것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세 번째 줄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do we 이렇게 물어보면요, 우리가 뭐뭐 하나요? 하면 네, 당신들은 뭐뭐 합니다. 해야 되니까 그때 대답은 Yes, you do. No, you don't.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요. 자, 만약에 do you라고 물어볼 때, 자, 이때 you는 복수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뭐뭐 하니? 라고 물어보려면 이제 대답은 네, 우리들은 뭐뭐 합니다. 해야 되니까 그때 대답은 Yes, we do. No, we don't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they로 물어보는 경우에는 이때는 우리 주어를 바꿔줄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뭐뭐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도 똑같이 네, 그들이 뭐뭐 합니다. 해야 되니까 이 경우에 대답은 Yes, they do. No, they don't. 이런 식으로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does로 물어보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 한번 살펴보지요. 자, 그녀 또는 그것이 뭐뭐 하나요? 라고 물어볼 땐 이때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바뀔 필요가 없어요. 네, 그녀 그것이 뭐뭐 합니다. 뭐뭐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야 되니까 Yes, he does. No, he doesn't.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do로 물어보는 의문문에는 do를 써서 대답한다. does로 물어보는 의문문에는 주어에 맞게 does를 써서 대답한다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너는 바이올린을 연주하니? 라고 물어봅시다. 우리 play라는 일반 동사에 이제 의문문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주어, you는 2인칭이기 때문에 do를 사용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Do you play the violin?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응,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해 라고 할 때는 do로 물어봤네요. 그럼 do로 대답을 해주면 돼요. 우리 그런데 이제 긍정의 대답은 Yes, I do. 자, 너는 뭐뭐 하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응, 나는 뭐뭐 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니, 못해 라고 할때 부정의 대답은요. No, I don't.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재 밑부분의 grammar plus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은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기 위해 do, does가 꼭 필요합니다. 자, 이게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두 동사가 필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때 사용하는 do, does는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두 동사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조동사 do인 경우도 있고요. 일반 동사 do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각각의 경우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조동사 do인 경우 살펴보면, I don't like pizza. 나는 피자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문 만들 때 do요. 그리고, Do you like pizza? 너는 피자를 좋아하니? 이렇게 의문문 만들 때 do 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은 조동사 do라는 거예요. 자, 이 do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만약에 구분해 본다면, 형태. 그리고 의미상으로 구분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조동사 do 같은 경우에는요, 이 문장에 이미 이렇게 어떤 다른 동사가 있어요. 이미 어떤 다른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추가로 써주는 것. 이런 것이 바로 do가 이제 조동사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부정문, 의문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추가해서 써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의미상으로 살펴보자면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뭐뭐라고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문장 내에서 부정문을 만드는 역할, 의문문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조동사 2예요. 자, 그런데 일반 동사 2는 어떤가요? 자, 이런 예문들 있어요. I do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한다. I do the dishes. 나는 설거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자, 일단 형태상으로 보면 이 일반 동사 do 같은 경우에는요, 동사가 문장에 그 두 동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다른 동사를 도와주려고 추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장 자체의 본 동사, 메인 동사가 바로 두 동사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일반 동사 do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의미상으로도 뭐뭐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숙제를 한다, 설거지를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오늘 기억할 건 무엇이다? 우리 일반 동사의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 때 썼던 do는 바로 조동사 do이다. 아, 그래서 그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구나 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내용들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배운 내용들 적용해서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5페이지 Grammar Practice 5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꿔 쓰시오. 1번 볼게요. Kids play in the playground.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논다 라는 문장이에요. 자, play 일반 동사 있네요. 부정문 만들려면 두 동사 사용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kids가 지금 복수 주어이네요. 그러면 do not 사용해 주어야 되겠죠. Kids, do not 써주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써야 되므로 watch 이렇게 써주고 watch TV on weekends 이렇게 완성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oes not을 우리 줄여서 doesn't 축약형으로도 쓸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경우입니다. I want ice cream for dessert. 나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원해요 라고 할 때, 나는 디저트로 아이스크림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려면요. 자, 이 경우엔 I가 주어이네요. 그럼 do not 써서 부정문 만들면 되죠. I do not 이렇게 써주고 want ice cream. 나는 아이스크림을 원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축약형으로도 써줄 수 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6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1번에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은요, don't 또는 doesn't drink coffee.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둘 중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자, 그거는 주어가 결정을 하죠. My parents, 이렇게 S가 붙었으니까 복수 주어이므로 이 경우에 don't를 사용해야 된다. don't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Robin. Don't 또는 doesn't skate well. 자, 여기서 skate라는 동사는 스케이트를 타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로빈은 스케이트를 잘 타지 못한다라고 부정문을 만들어 주려면요. 자, 이 경우에 로빈은 3인칭 단수 주어이네요. 그럴 때는 does를 사용해야 되죠. Robin doesn't skate well. 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Do 또는 does it snow in Singapore? 아, 싱가포르에는 snow 하면 눈이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싱가포르에는 눈이 오나요? 라는 의문문입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 주어를 봤더니 it이네요. 자, 이때 it은요, 날씨를 나타내는 it입니다. 우리 날씨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it인데, 자, 우리 이 대명사는요, 3인칭이고요. 그리고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일 때 우리 의문문은 뭘 써준다? 바로 does를 사용해서. Does it snow in Singapore?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7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질문에 대한 알맞은 응답을 써볼게요. 1번에 Does the baby take a nap in the afternoon? 이렇게 나왔는데 그 아이가 take a nap 하면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nap 하면 낮잠이란 뜻이죠. 그 아이가 오후에 낮잠을 자나요? 자, 지금 낮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것인데, 자, 네, yes 쓰고, 그 다음에 우리 does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 she 다음에 어떻게 써주면 되죠? does 써주시면 되죠. yes, she does.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Do they play basketball? 그들이, basketball 하면 농구죠. 그들이 농구를 하나요? 자, 지금 그림에 농구가 아닌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아니요, no. 그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할때 우리 they에 알맞은 두 동사는요, do를 써야 되죠. 그래서 no, they don't 부정형으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Do you grow plants? 아, 당신은 이제 grow 하면 뭔가를 키우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식물을 키우나요? 기르나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요. 자, 지금 정원에서 식물을 기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경우에 yes, I 그리고 I에 대한 알맞은 두 동사는 do를 써주시면 되죠. Yes, I do와 같이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8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괄호 안에 지시대로 문장을 한번 바꿔 써보는 거예요. 우리 1번 문장 보면 We go to school on Christmas.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학교에 갑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부정문으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go 일반 동사이므로 두 동사를 사용할 것인데, 우리 we에 알맞은 두 동사는 do 형태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we do not go to school on Christma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학교를 가지 않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do not 같은 경우에는 또 don't로도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We don't go to school on Christmas. 자, 다음 2번입니다. You like your new hairstyle. 너는 너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좋아한다. 자, 요거를 우리 의문문으로 고쳐봅시다. 그러면 너는 너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봐야 되죠. 자, 주어가 you이므로 do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do you like, 그다음에 your new hairstyle?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의문문 만들 때는요, 맨 끝에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3번입니다. Does Sophie have a cell phone? 아, 소피가 셀폰, 핸드폰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건데, 자, 요걸 평서문으로 바꿔봅시다. 이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바꾸려면요. 자, 그러면 주어로 시작을 하면 되죠. Sophie. 자, 그 다음에 소피는 3인칭 단수이므로 동사에 3인칭 단수형 써야 되는데, 자, have의 3인칭 단수형,
has를 쓰면 되겠습니다. Sophie has a cell phone. Sophie는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뉴런 퀴즈 살펴볼게요. 자, 우리 문

0: 문장을 바꿔 쓰는 건데요.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와 비슷하게 괄호 안에 지시대로 주어진 문장을 한번 바꿔서 써보는 거예요. 주어진 문장은 She plays the piano.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합니다. 예요. 자, 요거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의문문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두 개의 문장을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다면 오늘 수업을 아주 잘 들은 것입니다. 이두 문장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우리 일반 동사, 현재형 아주 열심히 잘 공부해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리고 이전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총 동원해서 다음 시간에는요, reading, 독해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소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소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소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소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생생영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게 영어 공부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만나서 굉장히 반갑고요. 이번 시간은 동명사라고 하는 재미있는 친구를 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생생영어 한번 볼게요. A가 먼저 영화를 보는 것은 재미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B가 이어서 나는 주말에 영화 보는 것을 즐겨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화를 보는 것, 영화 보는 것. 자, 뭐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다 끝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꿀 때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를 활용해서 바꿨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투부정사가 아니라 동명사라고 하는 친구를 활용해서 A와 B의 각각 한국어 대사를 영어로 뒤에 바꿔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24쪽을 펴주시면 되고요. 동명사의 개념과 역할부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공부할 때 그 문법 용어가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아요. 동명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동명사는 동사인 걸까 명사인 걸까? 잠깐 투부정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는 동사라는 친구 앞에 to를 붙여줬어요. 자, 왜 붙여줬죠, to를? 동사를 다양하게 활용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대표적으로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거나 형용사 역할을 하거나 부사 역할을 했습니다. 동명사도 마찬가지로 동사를 다른 품사로 활용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친구인데 이름에 명사라고 붙어있죠. 동사를 뭐로 쓰기 위해서? 명사로 쓰기 위해서 붙어진 게 바로 동명사라는 이름이 그래서 붙여진 것이다. 형태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 형태를 쓴다. 우리가 진행시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이 형태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ing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쭉 알아봤었는데 그대로 여기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미는 동작을 나타내지만 뿌리는 동사입니다. 그치만 문장에서 누구의 역할을 한다? 명사의 역할을 한다. 여기 명사라는 데 동그라미 표시를 해두시고요. 즉 문장 내에서 명사가 어떤 역할을 하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동일한 역할을 하고요. 해석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 하기 등으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여기 해석에도 밑줄을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를 부정할 때는 to 앞에 not을 붙여줬어요. 마찬가지로 동명사 역시나 동명사 앞에 not이나 never 등과 같은 부정 표현을 써서 부정형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Wash the car. 세차를 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washing이라고 이렇게 동사 뒤에 ing를 붙여

써주면 세차를 하는 것 혹은 세차하기 등으로 쓸수 있다. 그리고 앞에 not을 붙여주고 뒤에 동명사를 써주면 부정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세차를 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Take a picture. 자, 여러분들도 주로 좋아하는 활동이죠? 사진을 찍는다라고 할때 take a picture라고 쓰는데 taking a picture, take를 taking으로 바꿔주면 사진을 찍기, 사진 찍기라고 하는 동명사 표현이 된다. 자, 이때 밑줄 친거 보겠습니다. 진행시에서 동사 ing를 만들었던 방법과 동일하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습니다. 다음, 동명사의 역할. 자, 생생 포인트 등장했어요. 아주 아주 중요하다. 별표 하시고요.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조 용법과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서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한다. 우리가 문장 내에서 그 말이 어떤 역할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투부정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한다고 했으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주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나 하기라는 말 뒤에 은이나 는과 같은 말을 덧붙여준다. 그래서 이때 주의할 점은 동명사 혹은 동명사구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그 뒤에 단수동사가 나온다. 예문 볼게요. Watching baseball games. 보는 거래요. 야구 경기를 보는 것은요. 자, 이만큼이 주어인 거예요. 아, 이만큼이 주어고, 동명사구는 단수 취급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뒤에 동사가 뭐가 나온다? is라고 하는 단수동사가 나온다. It's always exciting. 항상 신이 난다. 그 다음, not skipping breakfast. 동명사 앞에 not이라고 하는 친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아침을 거르는 것, 거르지 않는 것. 거르지 않는 것이죠. 아침을 거르지 않는 것은 is important. 마찬가지로 이만큼이 문장의 주인공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단수 동사가 이렇게 쓰였다. 왜? 동명사 구가 문장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는 목적어 역할을 할 때입니다. 목적어는 을을로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는 것을 혹은 하기를. He enjoys swimming in summer. 그는요, 즐깁니다. 뭐 하는 것을 즐기냐면 swimming. 수영하는 것을, 여름에 수영하는 것을 즐겨요. 이렇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만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전치사 뒤에서도 이렇게 동명사를 써주는데요. She is good at cooking. 그녀는 뭐에 능숙하다? 요리하는 것에 능숙하다. 이때 at라고 하는 전치사. 전치사는 앞에 위치한 친구이다. 누구 앞에? 명사 앞에. 그래서 그 뒤에도 동사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동사를 명사 형태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전치사 뒤에 동명사를 써주면 이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냥 그렇구나라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측흑, 이거 왠지 명사정법으로 될것 같은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측흑은 안 되고 크깅 이렇게 동명사로 써줘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보어 역할입니다. 보어는 보충 설명해 주는 말. 주어와 짝꿍이 되면 주격 보어라고 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은 하는 것 혹은 뒤에 이다라고 와서 His job is teaching English. 그의 직업은 뭐 하는 것이다?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His job이라고 하는 주어가 뒤에 보어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나와 있는 말은 his job, 그의 일이, 직업이 곧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인 겁니다. 다음, her favorite activity.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요, is dancing with friends. 굉장히 재밌네요. 친구들과 춤추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녀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곧 친구들과 춤추는 것이다. 아하, 주어와 주격 보어가 서로 짝을 이루고 있구나. 그 다음, grammar plus 아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잘 구별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한데요. 현재 분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전에 앞에서 배웠던 진행형에서 쓰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his hobby is playing the guitar라고 할 때, 그의 취미는 기타를 연주하는 것이다. 이때는 동명사인 거예요. 아하. 지금 비동사 뒤에 ing가 나왔는데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동명사로 해석을 했다. 그래서 연주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아래 문장을 보면 He is playing the guitar. 그가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여기 점 있어야겠죠? 이렇게 이때는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다. 그라고 하는 사람이 기타를 연주하는 것. 이렇게 두 개가 맞는 게 아니라
그라고 하는 사람이 기타를 연주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 의미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동명사로 해석을 할 때는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이렇게 아래처럼 진행형으로 쓸 때는 연주하는 중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1번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에밀리는요, enjoys, 즐깁니다. Go going shopping. 쇼핑하러 가는 것을 즐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때 동사 enjoys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라고 함은 명사여야 한다. 그러면 원형인 go와 going 중에서 going을 골라줘야겠죠. 원형은 안 되고 동명사 going을 골라줘야 한다. 다음 2번 how about. how about 하고 뒤에 명사 형태가 또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뭘 골라줘야 한다? Watch와 Watching 중에 Watching을 골라주면 된다. 그래서 How about ing는 뭐뭐 하는 게 어때라고 제안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갈래? 영화 보는 거 어때? 다음 3번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건요. Is are not hard for me. 나한테 어렵진 않습니다. 뭐 힘든 일은 아니래요. 이때 동사를 잘 골라줘야 한다. 동사를 고르라고 할 때는 항상 짝꿍이 되는 주어를 유심히 봐야 한다. 일찍 일어나는 것,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해서 어떻게 쓰는다? is를 골라줘야 한다. 단수 동사가 나와야 하는 게 포인트. 이어서 쭉 가보겠습니다. 2번. 괄호 안의 단어를 동명사의 형태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래요. 우리 동명사 형태라고 하면 동사의 원형 뒤에 뭘 붙인 것? ing를 붙인 것. 우리가 현재 진행 시제, 그 진행 시제를 배우면서 같이 다루었던 ing 형태 만드는 방법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A walk is my newest hobby. 내가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라고 합니다. 그럼 뭐가? take가 나와 있네요. take는 뭐로 바꿔준다? taking으로 바꿔주는데, 이때 e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taking a walk. 산책하는 건요, 나의 가장 최근에 생긴 취미입니다. 그 다음 2번, breakfast is important. 중요한데요, 아침을 뭐 하는 걸까요? have, 먹는 것이라고 되어야겠죠. 그러면 1번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e가 있으니까 e를 빼고 having,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are you interested in? be interested in 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흥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치사가 나와 있어요. 전치사는 뒤에 동명사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play를 playing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관심 있나요? playing basketball, 농구하는 것에 관심이 있나요? 라는 질문 완성되었어요. 다음 3번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동명사의 형태로 쓰라고 합니다. 여전히 ing로 바꾸는 게 포인트. write, invite, listen 세개 있습니다. 1번. 나를 초대해줘서 고마워. 친구가 뭐 생일 파티 등에 초대를 했을 때할수 있는 말이겠죠. 근데 영어로는 thank you for 한 다음에 그 뒤에 invite를 쓰면 되는데 초대하다란 뜻이죠. 이렇게 넣어주되 ing 형태로 바꿔줘야 한다. 왜? for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inviting me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그의 직업은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 His job is 뭐냐면 이야기를 쓰는 것. 그 뒤에 목적어는 나와 있으니까 뭘 쓰면 될까요? write을 쓰면 되겠죠. write을 ing로 바꿔줘서 writing stories. 다음 3번 음악을 듣는 것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동사를 보니까 동사 뒤에 s가 나와 있습니다. 아, 음악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동명사구가 문장의 주인공이니까 단수 취급을 했구나.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 역시 문제에 나온 것처럼 동명사 형태로 써야겠죠. 어떻게? listen은 listening으로 써주시면 된다. 그래서 listening to music makes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그다음 4번입니다. 그림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동명사의 형태로 쓰시오. 그래서 1번부터 이렇게 예쁘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문장 보겠습니다. 엘리는요, likes novels.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냐면,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러면 읽다라고 하는 단어는 read인데, read의 동명사 형태, reading으로 바꿔줘서, 이렇게 Ellie likes reading novels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한번 가볼까요? They enjoy. 그들은 즐깁니다. 자, 뭘 즐기냐면, board games. 보드게임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다, 게임을 하다라고 할때 앞에는 play를 써준다. 동명사 형태로 써야 하니까 playing.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Spaghetti is J's favorite activity. 스파게티를 모하는 것은 J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딱 보니까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cooking 혹은 만들다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럴 때는 making을 써서 cooking 혹은 making spaghetti. 스파게티를 요리하는 것은 혹은 만드는 것은 J가 가장 좋아하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6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생생 포인트 또 등장했어요. 별표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친구들이다. 동명사, 투부정사, 둘다 명사로 쓰일 수 있다. 명사 로만 쓰이고, 투부정사는 명사로도 쓰일 수 있는데, 목적어를 쓸 때,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올 때, 동명사만 쓰는 친구들이 있고, 투부정사만 쓰는 친구들이 있고, 둘다 쓰는 친구들도 있다. 근데 그 차이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가 있고 아래에 동사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미안하게도 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주로 출제하시는 게 이렇게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을 주고, 그 뒤에 투부정사를 주거나 동사 원형을 줘서 틀린 걸 찾으라. 고 항상 문제를 많이 내시니까 꼭꼭꼭 기억하셔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알만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enjoy, 즐기다, finish, 끝내다부터 give up, mind, practice, avoid, deny, quit. 자, 이런 친구들은 그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he enjoys going skiing in winter. 그는요, 즐깁니다. 뭐를요? 스키 타러 가는 것을요. 언제? 겨울에. 이때. going이라고 써야지. 만약에 여기를 to go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Chloe는요, finish doing her math homework. Chloe는 끝냈습니다. finish도 enjoy와 마찬가지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뭘 끝냈냐면, 그녀의 수학 숙제하는 것을 끝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doing을 to do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 친구들 꼭꼭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네, 약간의 나름의 팁을 좀 드려볼게요. 이 to 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는요, 의미상에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래의 느낌이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잘 볼게요. want, 원하다, hope, 바라다, wish, 원하다, 그 다음 expect, 기대하다, decide, 결정하다. 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친구들의 공통점, 미래가 힌트라고 했습니다. 자, want는 원하다이죠. 그러면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걸, 혹은 하지 못한 것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 거죠. 또 hope, 바라다나 wish, 원하다 역시 결국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고 원하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건 미래지향적인 느낌의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온다. 기대하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약속하는 것 역시나 그 시점에서 아직 하지 않은 것을 하기를 기대하고 하겠다고 결정하고 계획하고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want부터 learn까지 대부분의 동사를 어렵지 않게 기억할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은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여기다 외워지고 그러면 그 앞에 나왔던 동명사만 쓰는 동사들,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 뒤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써야 한다. So I decided to learn Chinese 이렇게 써야지 learning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중국어 배우기를 결정했습니다. 또는 I'm planning to go on a picnic. 나는 소풍 가는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고 빼야겠죠. 이때 to go. 여기도 마찬가지로 going이라고 쓰지 않고 to go라고 썼다. 왜? plan이라고 하는 동사가 쓰였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자, 이 친구들은요, 의미 차이가 없을 때가 있고요,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먼저 첫 번째로 의미 차이가 없는 동사들부터 보겠습니다. begin, start, 이렇게 시작하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continue, 계속하다, 혹은 love, like, hate와 같이 감정을 나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동명사나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쓸수 있고요, 그 의미 차이가 없다. So I like going camping이라고 하든, I like to go camping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2번에 있는 이 친구들입니다. 의미 차이가 있는 동사라고 되어 있죠. 아, 그 말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쓸 때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쓸때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2번 별표 하셔야 돼요. 앞에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투부정사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있다. 그게 여기서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forget을 보겠습니다. forget. forget은 잊어버리다, 잊다란 뜻입니다. 근데 그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했던 것을 잊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과거에 이전에 무언가를 했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을 잊다. 과거의 의미죠. 그런데 forget 뒤에 to 부정사를 쓰면 앞으로 무언가를 할 것을 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때는 했던 것이 아니라 할 것. 아, 미래의 의미구나. 그러면 forget 뒤에 동명사가 나올 때는 과거의 느낌으로 이전에 했던 것을 잊다. 그리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해야 할 것을 잊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remember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remember, 기억하다는 뜻이죠. remember 뒤에 동명사가 나오면 위에 있는 forget 뒤에 동명사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 과거지향적인 느낌. 그런데 remember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면 앞으로 무언가 할 것을 기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는데 그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표현이 정해져 있다. 한번 볼게요. I'll never forget visiting Paris. 나는 파리를 방문할 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니죠. 방문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ing를 써주면 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 I forgot to take my vitamins today. 나는요, 잊어버렸습니다. 뭐할 것을? 비타민을 오늘 먹어야 할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해야 하는 일인데 못한 거죠. 잊어버려서. 난 I remember seeing him before. 나는요, 기억합니다. ing가 쓰였네요. 그러면 그를 봤던 것을 이전에 봤던 걸 기억해요라는 의미고요. 난 I need to remember. 나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요? To buy the book. 그 책을 사야 할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By tomorrow, 내일까지요. 아하, 이럴 때는 할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하는구나. 그래서 동명사와 투부정사에 따라서 의미 차이가 있다는 걸 꼭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7쪽이고요. 5번. 괄호 안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I enjoy.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enjoy라고 하는 이 동사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지 아니면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지를 구별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친구들은 어떻게 기억하면 좋다?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죠. 그 동사 목록에 enjoy는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없었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going을 골라주시면 돼요. 나는 즐깁니다. 하이킹하러 가는 것을요. 주말에 하이킹하러 가는 것을 즐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딱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목록에 있는 동사들이 다 외워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고 계속 글을 접하면서 하나씩 기억하다 보면은 어느새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2번, Do you mind? 우리 mind는 앞에서 나와 있지만 꺼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직역을 하면 당신 혹시 꺼리시나요? To opening the window. 창문 여는 것을 꺼리시나요? 자, 일단 정답은 mind.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opening이고요. 그래서 do you mind ing는 부탁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창문을 좀 열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3번. Brian은 끝냈습니다. finish. 앞에 예문에도 등장을 했죠.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친구이다. 그래서 drawing을 골라줘야 합니다. drawing the cartoons. 만화를 그리는 것을 끝냈습니다. 4번. Rachel은 decide. 결정하다라는 뜻. 결정하다. 아직 뭔가 하지 않은 걸 하겠다라고 결정을 한다. 자, 그런 느낌을 떠올리시면, 투부정사겠구나. 그래서, 낫이 나왔네요. 그러면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겠죠. To join a badminton club. 배드민턴 동아리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6번 가볼게요. 괄호 안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합니다. 역시나 동사의 그 뒤에 빈칸이 빵빵빵 뚫려 있습니다. 목적어를 잘 쓰라고 하는 거겠죠. 1번, avoid.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이에요. 피하라고 하네요. too much food at once. 한 번에란 뜻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해라.

avoid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it을 어떻게 바꿔준다? eating으로 바꿔줘서 써주시면 돼요. 다음 2번, Kelly는 never gives up.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데요. give up은 포기하다라는 의미. problems, 문제들을 뭐 하는 것을요? solve. solve는 풀다, 해결하다라는 뜻. 그래서 푸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 그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solve를 solving으로 바꿔주면 되는데, 이로 끝났으니까 이는 빼고 이렇게 ing를 붙여주면 된다. 3번, Anthony는 원합니다. A scientist in the future. 미래의 과학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Want, 아직 하지 않은 걸 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to부 정사를 써줘서 to be로 채워주시면 된다. 7번입니다.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건데요. play, wash, 그리고 go. 이세 개가 있네요. 1번. 나는 작년에 그 콘서트에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막 티켓팅 열심히 해서 다녀오는 친구들 있죠. 저도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I remember. 기억한대요. 갔던 것. 과거네요. 과거에 했던 것, 이전에 했던 것을 기억하다. 그러면 이 뒤에는 ing 형태가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to the concert last year. 여기에 들어갈 말은 go를 써야겠죠. 어떻게? going으로 바꿔준다. 2번,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할 것을 잊지 마라. 일단 씻다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wash를 써야 하는데, 할 것을 잊지 마라. 할 것. 얘는 미래의 느낌이죠. 앞으로 할 것. 그러면 don't forget 뒤에는 to부 정사가 들어가야 한다. Don't forget to wash your hands before meals. 3번. 그는 대회를 위해 피아노 연주를 열심히 연습했다. 자, 연습했다라고 하는 동사 practiced가 쓰였습니다. practice는 ing를 동명사, 그러니까 동명사를 목적으로 쓴다. 그래서 he practiced play를 쓰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바꿔서 playing the piano hard for the contest.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지막 8번 문제예요. 밑줄 친 부분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다? 밑줄 친 부분을 유심히 보고 우리가 배웠던 핵심 포인트를 생각하며 풀면 된다. I didn't expect. 나는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Seeing you here. 너를 여기에서 볼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때 expect. 동사 뒤에 지금 복명사가 왔습니다. expect는 그런데 앞으로 뭔가 할 것을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말이에요. to부 정사가 와야 한다. 그래서 seeing이 아니라 to see로 바꿔주시면 된다. 2번, I learned swim at the age of 7. 나는 7살의 나이에 수영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다란 뜻의 learn은요, 그 뒤에 뭘 쓴다? 동사 원형은 당연히 올 수가 없고요. 목적어로 to부 정사를 써줘야 한다. 그래서 to swim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다음 3번, Jack은요, promised,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not to부 정사가 와야 되는데 be to가 왔어요. to be로 바꿔줘야겠죠. to be late again. 다시 늦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4번. 그녀는요, continue to riding her bike after lunch. 점심 식사 후에 자전거 타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이때 continue는 그 뒤에 나올 수 있다. 뭐가? to부 정사나 동명사 둘다 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to ride라고 하든 riding이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to riding은 틀렸죠.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동명사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 뒤에 ing 형태로 명사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해석은 하는 것 혹은 하기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된다. 동명사를 부정할 때는 앞에 not을 붙여주고 문장 내에서 명사처럼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 봤었던 이 생생 영어, 영어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영화를 보는 것, 그리고 여기도 영화 보는 것, 영어로 쓰면 watching movies, 여기도 watching movies,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 핵심은 동명사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enjoy,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가 또 앞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건 재미있고요. 그리고 나는 영화를 보는 걸 즐깁니다. 언제? 주말에 보는 걸요. 자, 오늘의 리뷰 퀴즈입니다. 아래와 같이 여러분이 주말에 즐겨 하는 것을 영어로 써주시면 되는데요. 문장 한번 볼게요.
나는 이제는 알겠죠. enjoy 앞에도 계속 나왔던 즐기다라는 뜻의 동사. 나는 즐깁니다. playing computer games on weekends. 주말에 뭐 하는 것을요?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을 즐깁니다라고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enjoy는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써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가 목적으로 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시와 같이 써주는데 enjoy라고 하는 요 동사를 활용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 그다음 두 번째, enjoy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목적어 뭐가 나와야 한다? 동명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질지 각자 문장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동명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정리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하는 연결어들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즐거웠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읽는 영어 생생독해 송현우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블랙 앤 화이트로 한번 입어봤어요.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이번 시간 어느새 20강입니다. 우리가 총 30강, 그리고 6강은 또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벌써 20강이면 굉장히 많은 내용을 같이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Ocean Life입니다. Ocean Life. Ocean은 바다라는 의미로 들어봤고, Life는 삶, 생명이란 말로 들어봤는데, 그럼 Ocean Life는 어떤 의미일까? 오늘의 생생 포인트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시간 제목은 방금 읽은 것처럼 Ocean Life이고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해양 생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결국 어디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바다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이번 시간 어법은 조금 만만한 대명사를 같이 읽어 얘기를 해볼 거예요. 대명사는 뒤에 지문에서 많이 등장을 할 텐데, 간단히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지문을 읽어보면, 명사인데, 명사를 대신하는 말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합니다. 명사는 말 그대로 이름을 가진 어떤 구체적인 인물이나 동물이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대상 역시 우리가 명사라고 해요. 명사를 대신한다라는 건그 명사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의미이고, 이런 대명사가 영어나 우리말에서 많이 쓰입니다. 왜 대명사를 많이 쓸까?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말을 반복을 피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나오는 명사를 가리킬 때 쓰는 게 바로 무엇이다? 대명사이다. 어떤 대명사가 있는지 지문을 읽으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이번 시간 교재의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Ocean Life, 해양 생물이라는 제목 아래에 고래도 보이고요. 여긴 돌고래인 것 같죠? 그리고 먹이를 막 쫓아가는 상어의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쫓기는 물고기가 굉장히 살려줘 하면서 도망가고

주어는 상어 한 마리니까 상어는 영어로 무엇일까? Shark입니다. A shark is hunting small fish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상어 한 마리가 작은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무엇이 is on the surface? Surface라고 하는 단어 뒤에도 등장하겠지만 표면이라는 뜻입니다. 표면, 수면이란 말로 지금 수면에 혹은 표면에 of the ocean 바다의 이런 표면이나 수면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이 보이나요? 큰 고래도 보이고요. 그리고 나뭇잎들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there are 구문을 활용해 줄수 있어요. 그래서 there are 여러 개이니까 there are whales. whale이 바로 고래란 뜻입니다. whales도 있고요. and leaves 나뭇잎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on the surface of the ocean이란 말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뭐에 대해서 읽어볼 거다? 해양 생물, 바다에 사는 생물들에 대한 내용을 읽어볼 거다. 교재 73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먼저 첫 번째 문장부터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The ocean, 바다는요, is full of life. full이라는 건 가득 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is full of, be full of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많이 쓰입니다. 가득 찬이란 의미이니까 비동사까지 결합을 하면 가득 차 있다, 가득 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로 가득 차 있다. 바다는요, 혹은 해양은요, life로 가득 차 있습니다. life, 우리말로 하면 삶, 생명 이런 말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땅 위에도 굉장히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듯이 바다에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So some living things 앞에 나와 있는 life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요. Living things는 살아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생명체란 뜻이 됩니다. 몇몇 생명체들은요, float near the surface. Surface는 뒤에 정리하겠지만 앞에 나왔던 것처럼 수면이나 표면이란 뜻. 표면 혹은 수면 근처에 어떤 생명체들은요, float 합니다. float. 둥둥 떠다닐 때, 그 떠다니다라는 의미로 float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떠다니다란 뜻, 그리고 surface는 방금 정리한 것처럼 수면 혹은 표면이라는 뜻이다. 어떤 생명체들은 떠다닙니다. 근처에서요, 수면 혹은 표면 근처에 떠다닙니다. 네, they are plankton.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말 알아요?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작은 그 바다에 사는 생물이라고도 불리는 걸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과학 시간에 들어보지 않았을까? 이때 파란색으로 they가 되어 있어요. they가 무엇이길래? 대명사죠.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그리고 명사를 대신하려면 그 대신하는 명사가 대명사 주위에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앞에 있습니다. 그들은 혹은 그것들은 플랑크톤입니다. 그럼 그것들이 무엇일까? 앞에 나와 있는 이 some living things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몇 생명체들인데 표면에 둥둥 떠다니는 몇몇 생명체들, 그들이 바로 뭐다? 플랑크톤이다. Most of them. 그들 중 대다수는 이 them도 역시나 대명사예요. 가리키는 말은 역시 플랑크톤이다. 플랑크톤의 대부분은요, are very tiny. tiny는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자, 플랑크톤 중에 대부분은요, 굉장히 작습니다. So, 그래서요, we can se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볼수 없습니다. 역시나 them이라는 대명사를 써주었습니다. 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무엇이다?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내용을 역시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시험을 이제 보면 알겠지만 학교 시험에서 대명사의 밑줄을 쳐놓고 대명사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를 글에서 찾아 쓰시오 혹은 우리말로 설명하시오 등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왜 그럴까? 대명사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그 지문의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서 대명사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Without a microscope, without, with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무엇과 함께 이런 말이죠. out이 되면 반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without은 무엇이 없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없이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다. 아주 작을 때 우리가 그것을 확대해서 보기 위해서 어떤 걸 활용하죠? 현미경을 활용하죠. 그래서 microscope는 현미경이란 뜻입니다. micro가 아주 작은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microscope는 아주 작은 걸 보기 위한 것. 그래서 현미경이란 의미가 된다. 현미경 없이는 그것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도입부에 해양은 바다는 생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면서 플랑크톤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플랑크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바다, 해양 생물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바로 한번 가볼게요. There are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다라고 소개할 때 there is, there are를 쓰는데 two kinds of plankton 두 종류의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이니까 그두 종류에 대해서 나란히 소개하지 않을까? Some are plants. 여기 나오는 some도 대명사입니다. 어떤 것들은 식물이고요. And others. 그리고 다른 어떤 것들은 are animals. 동물입니다. 아, 두 가지 종류의 플랑크톤이 있는데 어떤 종류는 식물이고 어떤 종류는 동물이구나. 그래서 이 뒤에도 설명을 하지만 식물 플랑크톤 혹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아래 설명하는 동물 혹은 동물성 플랑크톤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 설명은 plant plankton, 식물 혹은 식물성 플랑크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플랑크톤은 make, 만듭니다. food. 동물들이, 생물들이 먹는 음식은 먹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food는 먹이라고 해석을 해서 식물 플랑크톤은 먹이를 만듭니다. by using. by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동사의 ing가 등장하면 뭐뭐 함으로써라는 의미가 돼요. 뭐 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energy. 우리말로 그냥 에너지라고도 얘기를 하죠.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는 우리말로 에너지 혹은 힘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서 먹이를 만들어 냅니다. 아, 식물 플랑크톤은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사용해서 먹이를 만들어 낸다. 그 다음에 동물 플랑크톤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동물 플랑크톤은 it, 먹습니다. 오, 근데 뭘 먹냐면, the plant plankton. 놀랍게도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다고 해요. 가장 아래, 먹이사슬이란 말이 뒤에 등장하겠지만,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는 누가 있을까? 식물 플랑크톤이 있는 거고, 그 위에 누가 먹는 거예요? 식물 플랑크톤을 동물 플랑크톤이 먹는다. Larger animals. 더큰 동물들은요, it, 먹습니다. The animal plankton. 동물 플랑크톤을 먹는데요. 아. This. 이것은요, is called, 불립니다. A food chain. 이것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This라는 것도 대명사입니다. 앞에 말을 가리키는 건데, 내용을 따져봤을 때, 이 앞에 전체 내용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요? 식물 플랑크톤은 태양으로부터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먹이를 만들고요. 그리고 동물 플랑크톤은 식물 플랑크톤을 먹습니다. 그럼 이 동물 플랑크톤도 누가 먹냐? 더큰 동물들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다, 우리가? It's called, 부릅니다. A food chain. Food는 음식, 먹이란 말이 있고, chain은 사슬입니다. 그러면 합치면 먹이사슬이라는 말이 돼요. 앞에서 자연스럽게 설명했는데,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건 생태계 내에서 그 생물들이 무엇을 먹이로 하는지, 그런 일련의 관계를 표현한 걸 먹이사슬이라고 해요. So this is called as a this는 이 앞에 과정을 가리킨다고 보면 되고요. 비동사 다음에 과거 분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 되다, 봤다, 당하다 등으로 해석을 한다. 여기 call은 원래 부르다란 말이니까 불린다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러한 과정은 이러한 것은 불립니다. 먹이사슬이라고 불립니다. So without 앞에 정리했던 것처럼 무엇이 없이 the sun 태양 없이는 근데 태양은 태양인데 뭐 하는 거냐면 shining 하는 겁니다. shine 반짝반짝 빛나다란 말이에요. So shining 빛나는 건데 어디 위에서 on plant plankton 식물 플랑크톤 위에서 빛나는 태양이 없이는요, most, 대부분의 ocean animals, 해양 생물, 해양, 동물들은요, could not, 할수 없습니다. exist. 조금 어려운 단어가 등장했어요. exist 하면 우리말로 존재하다 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태양이 없이는 대부분의 해양 동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태양에 많이 의존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태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굳이 해양생물, 해양동물에만 국한된 말이 아니죠. 우리 인간도 역시나 태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생명체 중에 하나이다. 다음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Sharks and whales. 아, 그림에 등장했던 상어와 고래가 이제 나오는구나.
상어와 고래는요, are at the top. 꼭대기에 있습니다. Of the food chain. 그 먹이 사슬에 꼭대기에 있대요. 먹이 사슬에 꼭대기에 있다라는 건 최상위 포식자이다. 그 알에 나와 있는 그런 생명체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가장 힘이 세고, 먹이 사슬에 최상층 꼭대기에 있는 동물이 바로 누구다? 상어와 고래이다. 상어 얘기를 먼저 해보면, Sharks are fast swimmers. 빠르게 수영을 한대요. With, 뭘 가지고 있는데? Sharp teeth. 샤프한 티스를 가지고 있대요. 상어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수영을 재빨리 하는 것도 특징이고 상어 입 안에 뭐가 있죠? 엄청 날카로운 이빨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샤프는 날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날카로운 이빨들을 가지고 엄청 빨리 수영을 하는 동물이래요. And 그리고 hunt 사냥을 합니다. Ocean animals 해양 동물들을 사냥을 한대요. 이어서 unlike sharks. Like는 뭐뭐와 같이, 뭐뭐처럼이란 의미인데, on이 붙으면 뭐뭐와 달리란 말입니다. 상어와는 달리, whales, 고래들은요, are not fish. 놀랍게도 물고기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상어는 물고기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래는 뭐다? 물고기다. 가 아니다. 이말 혹시 알고 있었나요? 상어는 당연히 물고기인 것 같은데, 왜 고래는 물고기가 아니지? 이 뒤에 설명합니다. They. 그들은요, are warm-blooded mammals. warm-blooded. warm은 따뜻한이고, blood는 피죠. 그래서 warm-blooded는 과학적인 용어로 온혈의, 항온의라 그래서 따뜻한 피가 흐른, 따뜻한 피를 가지고 있는, 항온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온도를, 체온을 유지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warm-blooded mammals. mammals는 우리말로 포유류란 뜻이에요. 고래에는 물고기가 아니라 온혈, 포유류이구나. 결국은 포유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가리키는 말은 무엇이다? Whales이다. 역시나 대명사가 가리키는 말이 바로 앞문장에 있네요. 그래서 고래들은 물고기가 아니라 포유류이고요. Most fish. 대부분의 물고기는 lay eggs. 알을 뭐 하는 걸까? lay가 어떤 뜻인지 몰라도 문맥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죠. 대부분의 물고기들은 알을 뭐 한다? 낳는다. 그래서 lay는 알을 낳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물고기들 알을 낳지만, but mammals do not. 포유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고래도 포유류이니까 알을 낳지 않는다란 말이 뒤에 이어지지 않을까. Mother whales. 어미 고래는요, give birth to. 이거 어떻게 해석했나요? Give는 주는 건데, birth는 탄생을 주는 겁니다. 탄생을 준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나타란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give birth to는 우리말로 하면 무언가를 낳다란 말이에요. Their babies, 그들의 새끼를 낳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앞에 나와 있는 mother whales를 얘기하는 거죠. 어미 고래는요, 자신들의 새끼를 낳는데요. 그리고요, and feed them milk. feed는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다, 먹이를 주다란 말로 그들에게 젖을 먹입니다란 말로 해석해 주면 돼요. 이때 them은 무슨 말일까? them은 Their babies를 가리키는 말이다. 여기에 there는 mother whales, 어미 고래를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에 them은 어미 고래가 아니라 어미 고래가 낳은 새끼 고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할 때는 대명사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줄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된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 마지막 파트에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상어와 고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상어 얘기 간단하게 했고, 그리고 뒷부분에서는 고래 얘기를 쭉 해주었다. 그럼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키워드 정리하면서 단어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chain부터 tooth, sharp, 그리고 microscope 네 개의 단어가 나와 있어요. chain은 food라는 말과 붙어서 먹이 사슬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food chain. 이때 chain은 사슬이란 말입니다. 아래 그림 중에서 사슬을 가리키는 그림이 무엇인지 알수 있겠죠? 그 다음, tooth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 이를 얘기한다. 그 다음, sharp는 날카로운이란 뜻. 그래서 sharp teeth라고 tooth를 복수형으로 써서 상어의 특징을 묘사를 했고요. 마지막, microscope. micro는 아주 작은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scope는 무언가를 보는 느낌. 그래서 microscope는 아주 작은 어떤 걸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현미경이란 뜻. 단어가 정리가 되었으니 그림과 매치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죠. 1번. 보자마자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되나요? 과학실에도 있는 바로 그 현미경. 그래서 1번에

들어갈 말은 마이크로스코피입니다. 다음 2번. 딱 봐도 치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를 가리키는 거 맞죠? 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truth를 쓰면 된다. 3번은 무엇인가요? 사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말로 체인이라고도 쓰는 바로 그 단어. 체인을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칼이 나와 있는데 칼 끝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칼 끝은 어떨까요? 칼도 물론 그렇겠지만 칼 끝이 특히나 날카롭죠. 날카로운이라는 의미의 sharp를 써주면 된다. 첫 번째 마이크로스코프부터 sharp까지의 내용이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after with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74쪽부터 나와 있는 A번부터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A번은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보는 겁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괄호를 보면 동사를 고르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를 고르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명사도 있네요. 1번, the leaves. leaves는 leaf라는 명사, 나뭇잎의 복수형이죠. 나뭇잎들이요, are so light. 매우 가볍습니다. and 그리고요, float, make on the water. 물 위에 뭐 하는 걸까? 그림을 잘 보면 물 위에 이렇게 수면에 둥둥 떠 있는 나뭇잎들을 볼수 있습니다. 떠다니다. 영어로는 float. 그래서 왼쪽에 있는 단어를 골라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2번도 볼게요. Plankton. Plankton은요, are usually 주로 tiny, large. tiny는 뭐죠? tiny는 아주 작은, 그리고 large는 큰 겁니다. 우리 지문의 내용을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어요. 플랑크톤은 대부분 모하다. 아주 작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미경 없이는 우리가 볼수 없다. 타이니를 골라주면 된다.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돌핀스. 돌고래란 뜻입니다. 돌고래들은요, feed and their babies milk. 그들의 아기들에게 milk. 여기서는 젖이라고 해석을 해서 젖을 먹인다. 먹이를 주다. 먹이다. 영어로 feed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말, 정답은 feed이다. 마지막 4번입니다. The ocean. ocean은 바다죠. 그래서 바다는요, covers. cover. 이전 강의에서 등장했던 덮다. 여기서는 차지하다 정도로 보면 돼요. over 70%. 넘는 겁니다. 70%가 넘게 무언가를 덮고 있대요. 차지하고 있대요. of the earth. 지구에 무엇을 덮고 있는 걸까? 표면이겠죠? surface를 골라주시면 된다. 꼭대기가 아니라 surface, 표면이다. 그래서 지구에, 땅에 70%를, 표면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로 가볼게요. 이번엔 그림을 보고 먹이사슬 피라미드에 해당 칸에 번호를 써보래요. 굉장히 재밌는 내용이네요. Animal plankton, 동물 플랑크톤, 그리고 2번은 sharks and whales, 상어와 고래들, 그리고 fish,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들, 그리고 plant plankton, 식물 플랑크톤입니다. 피라미드가 어떤 순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봤더니 4번을 주어줬어요. 식물 플랑크톤이 맨 아래에 있다. 그러면 맨 아래의 의미는 먹이사슬의 가장 아래에 있는 거고 가장 약한 존재. 가장 기초적인 먹이로 역할을 하는 존재. 그럼 그 위에는 무엇일까요?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존재가 오면 되겠죠. 4번은 이미 채워졌고, 그 뒤, 위에는 지문의 근거에 봤을 때, 플랑크톤은 플랑크톤인데, 동물 플랑크톤. 바로 위에 들어갈 건 애니멀 플랑크톤이니까, 1번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동물 플랑크톤을 또 누가 먹는다? 작은 물고기들이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에 해당하는 fish, 3번을 그 위에다가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런 물고기들을 또 누가 잡아먹는다? 거대한 물고기들 있죠. Sharks나 혹은 포유류라고 우리가 배웠던 whales, 고래들이 잡아먹는 거니까 맨 위에는 2번을 이렇게 예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 3, 1, 4 순서로 써주시면 완성. 자, 이제 C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75쪽입니다.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해 보래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교과서에 등장하는 그 본문의 내용이나 대화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그러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성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는 질문의 표현을 활용해 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수준의 아주 쉬운 난이도의 시험 문제에서는 별로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문에 있는 표현을 거의 그대로 활용하면 대답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지 확인해 볼게요. 1번. Where do plankton float? Where? 의문사로 시작을 하는 질문은 의문사를 가장 잘 파악해야 됩니다. Where는 어디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에 플랑크톤이 떠다니나요? 그러면 they가 가리키는 말. 지금 대명사로 받았네요. 플랑크톤을 가리키는 말. 플랑크톤은 어디를 떠다니죠? 표면을 떠다니죠. 어디 표면을? 바다의 표면을 떠다니는 거니까 they하고 그 뒤에 들어갈 말. float는 떠다니다란 말이고 지금 잘 보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질문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활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near the surface. surface는 표면, 수면이라는 말. 그래서 표면, 수면 근처를 떠다닙니다. 지문에서 이 표현을 활용해 줄 수가 있다. 그다음 2번 보겠습니다. How many kinds of plankton are there? There are라고 하는 표현은 무언가가 있다란 말인데 질문을 할 때는 are there를 활용해 준다. 그래서 순서를 바꿔줬는데 지금 의문사가 나오면서 순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플랑크톤이 are there 있나요? 지문의 근거를 해 보면 몇 종류였죠? 두 종류였습니다. There are 여기도 are there라고 했으니까 이 표현 활용해서 there are 그리고 두 가지 종류의 플랑크톤이 있어요. kinds를 활용했듯이 아래도 kinds를 활용해서 two kinds of 하고 그 뒤에는 남아있는 말 플랑크톤을 활용해 주면 된다. There are two kinds of plankton. 두 종류의 플랑크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류였나요? 첫 번째는 식물 플랑크톤 얘기했고요. 식물 플랑크톤을 먹는 동물 플랑크톤이 순서대로 등장을 했다. 3번. How do plant plankton? 어떻게 플랑크? Plants는 식물이니까 식물 플랑크톤이 make food, 먹이를 만드는가? 이 위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바로 아래 문제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당하는 이 방법을 알려주면 돼요. They make food. 그것들은 그들은 만듭니다. 먹이를 만드는데 뭘 이용한다고 했어요? 지문의 내용을 떠올려 보면 by using energy. 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사용함으로써. 근데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 내용을 정리해서 by using energy from the sun. 이 내용을 써주면 됩니다. 잘 보면 이 문장도 지문에 거의 그대로 있었어요. 특히 이 부분을 활용해 주는 게 포인트이다. by ing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무엇 함으로써 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지금 how로 물어봤죠. 방법을 물어봤고 그 방법에 대해서 by ing로 답을 해주었다. 마지막 D입니다. 고래와 상어를 비교한 정보를 보고 빈칸을 채워볼 건데, 여기는 고래이고 여기는 상어입니다. 포유류이다, 어류이다, 그리고 새끼를 낳고 알을 낳고 허파와 아가미가 각각 있다. 수면으로 나와서 산소를 흡입하고 헤엄쳐 다니는 물로부터 산소를 흡입한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Whales are mammals. 고래들은 포유류입니다. But 그렇지만 sharks 상어들은 are 어류라는 건 쉽게 말해 물고기죠.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라고 하는 말 영어로 fish를 써주시면 돼요. 다음 고래들은요 give birth to 우리말로 하면 나타란 의미. 그래서 그들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but sharks 상어들은 알을 낳습니다. 알을 낳다라고 할 때, 낳다라고 하는 동사는 L로 시작하는 단어 있었는데, 기억할까요? lay죠. 잘했습니다. 그래서 lay eggs라고 써주시면 돼요. 알을 낳습니다. 다음 3번이에요. 이번에 여기 허파와 아가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Whales. 이번엔 고래 부분을 채우는데, 고래는 빈칸입니다. But, 그러나, sharks. 상어들은 have gills. Gills는 아가미란 뜻이에요. 이 단어를 활용해서 have를 넣어주고 이 위에 있는 허파라는 의미의 lungs를 넣어주면 whales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lungs, 허파를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4번은 요. 수면으로 나와서 산소를 흡입하는 것과 헤엄쳐 다니는 물로부터 산소를 흡입하는 걸 써주시면 되죠. Whales come to get oxygen. oxygen 하면 위에 나와 있는 산소라는 뜻입니다.
산소를 얻기 위해서 수면으로 나온다. 그러면 come to 뒤에는 수면이란 말이 필요해요. So the surface 앞에 나왔던 그 표현 그대로 활용해 주시고요. But 그러나 상어들은요, from the water they swim in. 그들이 헤엄쳐 다니는 물로부터 산소를 얻는다. Get oxygen이라고 하는 위 표현을 활용해서 여기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새롭게 등장한 건 없고, oxygen이란 말만 잘 활용해서 아래를 채워주시면 됐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 정리해 볼게요. 주요 문장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 문장이었죠. The ocean is full of life. 바다는 생명으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플랑크톤 얘기도 했고, 상어와 고래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어법은 바로 대명사이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인데, 이렇게 대명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대명사 가리키는 말은 대명사 근처, 특히나 대명사 앞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니까 지문을 해석할 때 대명사 가리키는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야 한다. This나 her, 그리고 it과 같은 말이 대표적인 대명사인 거예요. 자, 오늘의 리뷰 퀴즈는 대명사를 배워봤으니까 대명사를 활용해 문장을 쓰는 건데, 밑줄 친 부분을 보면 Tom and I라고 나와 있습니다. Tom과 나는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베프예요. 그리고 또 Tom and I play soccer every day. 매일 축구를 합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 다르게 바꿨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해양 생물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엔 재밌는 소재, 다른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익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유후.
0: Start of the week.
1: 네.
0: Alright. 자, 월요일은 항상 가정 영어입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 휴일에 좋다 말았던 아빠. 되겠습니다.
1: 왜요?
0: 자, 지금 엄마랑 동생이 외출한 상황이에요.
1: 아.
0: 그래서 집에 지금 뭐 오빠든 뭐 누나든 형이든 이렇게 있는 거예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네.
0: 아니 슬기 씨는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아이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1: 네.
0: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1: 본인의
0: 그러면, 시간이 주어졌어요.
1: 그러면 정말 천국 같을 것 같아요.
0: 천국?
1: 네.
0: 자, 오늘 이 다이얼로그에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1: 궁금한데요.
0: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오, 마유가 아기인 거예요. 어린 친구예요. 근데
1: 네.
0: 이제 뭐그뭐 오빠가 됐든 형이 됐든 누나가 됐든, right?
1: 얘기를 한 거죠. 상황 보고를 하는
0: 그렇습니다. 아,
1: 거죠.
0: 상황
1: 네, 그쵸,
0: 보고입니다.
1: 그쵸.
0: 자, 그랬더니 두 번째 미션이 굉장히 짧은데 이래요.
1: 강렬하군요.
0: 10분 있다가요.
1: 어?
0: 자, 근데 10분 있다가가 어떤 의미에서 10분 있다가인지는 내용을 봐야 돼요.
1: 딱 봐도 뭔가 커밍 순 한다는 얘기 같은데? 예.
0: 직감이 맞을 수도 있어요.
1: 저는 이거 좀100% 맞는 저 편이거든요.
0: 깜짝 놀랐습니다.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아, 이 엄마랑 아기가 없는 그 빈집의 공허함을 한번 만끽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House?

0: Why is it so quiet? No noise.
1: 아, 노이.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0: Mom, Mayu?
1: Mayu, Mom, bring Mayu.
0: Bring Mayu?
1: Go to shopping mall.
0: Oh, took Mayu to the shopping mall.
1: Yeah.
0: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Ah.
0: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Come back house?
0: Home,
1: oh,
0: yeah.
1: Oh, come back home. 한 10분 있다가요. 10분. 10분 있다가.
0: What?
1: After 10 minutes.
0: Oh, 10 minutes?
1: Yes.
0: Oh, just 10 minutes left.
1: Yeah, we have no much time.
0: Oh.
1: Yeah.
0: I like it being quiet.
2: 네. 오늘 왠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내용입니다.
3: 빨리 보고 싶어요.
2: 그렇습니다. 내용을 즐기면서 영어 흡수하도록 할게요.
3: 네.
2: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주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5: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4: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5: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3: 네.
2: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집이 오늘 왜 이리 조용하니? 이거는 아빠가 집에 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요.
3: 그쵸?
2: 전화로 뭐 이렇게 들었는데 딥 이렇게 백그라운드 소리가 들릴 거잖아요.
3: 그렇죠.
2: 그게 뭔가 조용할 때 있잖아요.
3: 맞아요.
2: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3: Why is the house so today?
2: 자, why가 뭐예요?
3: 왜 집이 이렇게 너무 아하. 조용하니 오늘?
2: 아하.
3: 예. 그러면 여기에 조용하다.
2: 뭔가 형용사가 빠졌어요.
3: 그렇죠. 우리가 또 조용히 할 때 be quiet 쓰니까 저는 이거 quiet 한번 Q 그 다음에 you, quiet,
2: okay.
3: t.
2: Alright.
3: Yeah.
2: Q-U-I-E-T, quiet.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 확신은
2: right?
3: 없어요.
2: Oh, well, 나쁘지 않아요, 지금.
3: 네.
2: Okay, so why is a house so quiet today? 정답? 맞습니다.
3: 오.
2: 자, 이거 약간, 와,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이유가 이게 T하고 E 마지막을 바꾸기만 해도 다른 뜻이었죠?
3: 맞아요.
2: Quiet 이러면 꽤나란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So quiet 이렇게 해주고요. 너무 quiet 하지 마세요.
3: 네.
2: U의 강세를 좀 찍어서 읽을 때 거기 강세 주면요. ot보다도 at에 가깝게 오히려 네. 발음이 될 겁니다.
3: Quiet.
2: So 약간 quiet, quiet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강세를 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3: 네.
2: Alright, 자 여기 지금 조용한 게 나온 김에
3: 예.
2: 만약에 아 목소리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시끄러워 뭔가 시끄러워라고 할 때 우리 L로 시작하는 거
3: N 아니에요?
2: L
3: L love
2: 어 왜 갑자기 아 love 이거 이상하잖아요
3: loud는요 네.
2: loud 맞습니다.
3: 근데 이거는요?
2: 소리가 큰도 되고요.
3: Noisy 이거
2: 맞아요.
3: 뭐죠?
2: 그것도 가능해요.
3: 아, 이것도
2: 이거는
3: 돼요?
2: 좀 잡음이 심한 느낌, noisy라는 느낌인데요. 보통 아우 시끄러워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3: 예, loud.
2: loud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의문사 또 나왔어요. 최근에 의문사 은근히 나왔죠, 그죠?
3: 네.
2: 오늘은 뭐였죠?
3: Why.
2: Why. 뭘 물어보는 거예요?
3: 이유.
2: 이유.
3: 그렇죠.
2: 왜?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Right? 얘를 빼면 Is the house so quiet today? 좀 어색하긴 하지만
3: 네.
2: 오늘 집이 조용하니? 여기 상황에서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조용한 거 알겠는데 왜 그렇게 조용하냐라는 걸 물어볼 수 있어요. Right? So, why 뒤에 질문 어순 이어주는 거 까보겠습니다. 아마 왕초보 영어를 보고 이렇게 의문사를 넣어서 하는 거에 익숙해지신 분들은 이제는 와, 그때는 되게 어려웠는데 이게 되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3: 보람 많이 되실 거예요.
2: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 왜 울고 있어? 너 왜 울고 있니?
3: Why are you crying?
2: 그렇죠. Hey, why are you crying? 친구가 울고
3: crying
2: 있는 거예요.
3: Crying이군요.
2: 그렇죠. 진행형이니까.
3: 네.
2: 자, how about this?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자, 문자하는 건 방법이 많은데요.
3: 네.
2: 단순하게 텍스트라는 걸 동사로 써도 돼요.
3: 네.
2: 그리고 사실 메시지도 동사로 써도 됩니다. 텍스트 한번 해볼게요. 너 왜 나한테 문자했어? 과거죠?
3: Why did you? 맞아요?
2: 네.
3: Why did you text me?
2: 어, 저 지금 화가 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Why did you? 그러면서 Why did you text me? Why did you message me? Right? Why did you send me a message? 이런 것들 다 가는 겁니다. 오케이. Okay. So

0: Right. 너 뭐, 필요하구나? 어, 너 나한테 텍스트했어? 이런 느낌.
1: 용돈 필요해?
0: 그렇죠?
1: 이렇게 넘어가죠.
0: Right.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hy are you crying?
1: Why are you crying?
0: Why did you text me?
1: Why did you text me?
0: 본문 읽어볼게요. He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1: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자, 이때 미션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상황 보고해주는, 그죠? 마유가 이제, 다른 동생이겠죠? 그죠? 네.
1: 그쵸? Mom finally 드디어 took my you 데리고 갔어요. 어디로? To the 쇼핑몰. 쇼핑몰이 이제 예전에 우리 많이 이제 해서 저도 반복됐기 때문에 학습이 됐습니다.
0: 네.
1: To the 뭐 할게요.
0: 오케이.
1: 네.
0: MALL, 쇼핑을 그냥 빼버렸네요. 오케이. 자, 맞는지 볼게요. 뭐예요? Mom finally took Mayu where? To
1: To
0: the
1: the
0: mall.
1: mall.
0: That's
1: Yes.
0: right. 자, 이것은 원래는 뭐라고요?
1: 쇼핑 몰. Mall.
0: 쇼핑몰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I went to the
1: Mall.
0: mall 이런 식으로 mall 쓰게 됩니다. 대신에 몰보다는 ALL 혹은 AL 스펠링은 이 모양이 벌려져야 돼요.
1: Mall.
0: 그래서 all에 더 가까워요.
1: 네.
0: So 한번 try 해볼게요. mall, mall.
1: Mall. Mall.
0: 네. 근데 한국에서도 몰이라고 그냥 하나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나 어제
1: 맞아요.
0: 몰 갔어. 이렇게.
1: 근데 조금 부자연스럽긴 한데,
0: 살짝, 오케이.
1: 요즘에 그래도 그렇게 쓰기도 해요.
0: 오케이. 근데 해외에서는 뭐둘다 된다는 거예요. 그쵸?
1: 네.
0: 자, 그리고요. 지금 보세요. I finally, mom finally took my you to the mall.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take 누구 to 어떤 장소 하게 되면
1: 네.
0: 그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테이크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데려가는
1: 네.
0: 겁니다. 물건이 될 수도 있어요. 물건이 될 때는 가져가는 게 되겠죠. 그렇죠? So take someone to 어디 하면 누군가를 어디로 데려가다.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응급 상황인 거예요. 그를 데려가세요. 병원으로. 자, 그를 데려가세요. 일단 어떻게 해요?
1: Take him
0: him. 자, 그 병원으로.
1: to the hospital.
0: 자, 그래서 take him to the hospital. 빨리
1: 긴급
0: 데려가라.
1: 상황이네요.
0: 그렇죠. 자, 이번에는 평소문을 해볼게요. 방금은 명령으로 쓴 거죠. 나의 엄마가 날 데려갔다. 그, 동물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엄마는 나를 데려갔어.
1: My mom took me to the
0: To the zoo.
1: zoo.
0: My mom took me to the zoo. 막 이러면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 Okay? So, take의 과거형은 took이구나. 알아줘야
1: 네.
0: 되겠고, 명령어도 가능, 평소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1: Yes.
0: Okay,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1: Take him to the hospital.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My mom took me to the zoo.
0: 네, 이런 거는 사실, 이번에 뭐, 어린이날에, 무슨 날에, 뭐, 누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셨다라든가, 저 어디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누가 너 공을 They took Mayu to the mall.
1: Mom finally took Maya to the mall.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치 트레이닝 할게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네,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잠잤을 때 아빠가 약간 이런 거요. 잠깐 몇 시에 돌아오는데?
1: 돌아오기 전에 할게 있나 봐요. 예.
0: 한숨이라도 자고 싶어요.
1: 그쵸. 예. Wait, wait. What time are they? 몇 시에 그들이 돌아오냐?
0: 돌아오는 게 뭐죠? 돌아오는 거.
1: 돌아오는 거는 지금 비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0: 돌아오다.
1: coming back 해야겠다.
0: 컴백 아니라고요?
1: 왠지 여기 동사가 있어가지고
0: 알겠습니다.
1: 동사를 두개 쓰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보신 분들은 나 뭔지 알겠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1: 네.
0: 자, 한번 보겠습니다.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그쵸, 뭔가 작전이에요.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Yes.
0: Coming back, ing 썼어요. 일단

0: 기본적으로 돌아오다라고 얘기를 할 때 come back, right? back이라고 하는 게 도로. 그리고 come은 오다이니까요. 네. 돌아오다가 당연히 되겠죠. 자, 그리고 참고로 come back 대신에 조금 더 격식으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돌아오다.
1: 아, 그래요? 뭐
0: 돌아가다. 둘 다 되는 그
1: come back.
0: 힌트 드릴까요?
1: 아, return?
0: 영화에서
1: 아, 예.
0: 와, 힌트 주기도 전에.
1: 그러네요. 와, 제가 이제 촉이 남달라졌어요.
0: 오케이. 자, return.
1: Yes.
0: 맞습니다. 근데 너무나 좀 격식이긴 해요. Okay, so come back. 자, 여기 잠깐 볼게요.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에서 여기 이거 무슨 뜻이에요?
1: 몇 시? 네.
0: Right. 볼 게 하나 있습니다. What time이라는 게 있고요.
1: 네.
0: 그리고 when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몇 시라고 했고요. when은 뭐죠, 우리?
1: 언제.
0: 어? 몇 시? 언제? 아마 조금

0: 언제이기 때문에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날짜 요일이 될 수도 있어요.
1: 아~
0: 더 포괄적이죠.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when을 써서 시간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맥락이 확실하다면.
1: 네.
0: 하지만 when으로 잘못 물어보면 시간을 난 알고 싶은데 날짜로 말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Okay? So, 몇 시에 그들이 돌아와? 아니, 몇 시에라고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을 물어봤잖아요.
1: 네.
0: 근데 언제 그들은 돌아와? 이러면 요일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 물어보는 거예요?
1: 그렇죠.
0: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어서 쉬운 장점도 있지만은 조금 디테일이 떨어지죠.
1: 네.
0: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what time으로 오늘은 써보겠습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을 쭉 이어주는 거예요.
1: 그럼
0: 몇 시에 뭐뭐뭐뭐이니? 가능하겠죠, 그죠? 자, 가볼게요. 일어나는 거 wake up 말고 뭐 있었죠? 무슨 up?
1: Get up.
0: Get up. 너 몇 시에 일어났어? 아, 이거 너무 많이 쓰죠?
1: 그쵸.
0: 너 몇 시에 일어났니?
1: What time 일어났니요? What time did you get up?
0: That's it?
1: Oh.
0: What time did you get up? What time did you get up this morning?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진행형 해볼게요.
1: 네.
0: 아, 진행형 아니라 비동사 ing.
1: 오케이.
0: 뭐뭐 해 이런 느낌.
1: 음?
0: 너 몇 시에 떠나? 어, 너 떠난다며? 어, 너 몇 시에 떠나? 팩트만 궁금한 거예요.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That's it. What time are you leaving?
1: Yes.
0: Alright. 너의 계획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미 정해진 걸 나한테 정보만 줘.
1: 그 전에 밥 차려주고 싶어가지고.
0: 하?
1: 예, 그 전에 아, 떠나기 전에 밥 차려줘야 돼요.
0: Sweet, sweet. 예. Alright. 자, 여기서 비동사 ing 또 나왔잖아요. 우리 저번에 말씀드렸죠? 확정된 미래 사실.
1: 네.
0: 사실은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그게 들어갔죠?
1: 오.
0: 비동사
1: ing.
0: 보세요. 몇 시에 그들은 돌아오고 있어? 말이 되나요?
1: 아니죠.
0: 안 되죠? 정해진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확정된 걸 물어보는 것처럼 아빠가 몇 시에 돌아오니? 아빠, 엄마가 말했을 것 같은데.
1: 그쵸.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1: 예.
0: 오케이? 그래서 이게 계속 쌓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What time did you get up?
1: What time did you get up?
0: What time are you leaving?
1: What time are you leaving?
0: 자, 이번에는요. 약간 긴장한 느낌?
1: Wait.
0: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1: 그쵸.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Check this out. 10분 있다가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됐다?
1: 그렇죠. 좋다 말았다?
0: 아, 이미 지금 뭐 전화 온 거예요.
1: 그렇죠. B-I-N-G가 여기 또 나오는군요.
0: Oh, yeah.
1: They are coming back in 10, 10분이니까 minutes. S까지.
0: 오케이.
1: Okay. 네.
0: Very, very good.
1: 저
0: they're coming back. 이건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또.
1: 그쵸?
0: Right? 어, 돌아와요. They're coming back. 언제? In 10 minutes. 정답? 맞습니다. 와, 비동사 오늘 비동사 ing 두 번이나 나왔습니다. 예문까지 한 세 개예요.
1: 네.
0: 여러분, 느낌 조금 더 오나요? 그들은 오고 있어요. 10분 있다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So, 10분 있다 돌아와요. 팩트예요.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계획 얘기도 아니고 그냥 정해졌다고요.
1: 네.
0: 이런 느낌. So, minutes는 당연히 분을 얘기를 하겠죠. 스펠링을 여러분 꼭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1: 네.
0: 줄여서 참고로 min까지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
1: 예.
0: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In 10 minutes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in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1: 안쪽이요.
0: 아니니까 아, in 10 minutes. 그러면 한 7분, 6분쯤 올 수도 있겠구나.
1: 그렇죠. 10분 안에니까.
0: 이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립니다.
1: 네.
0: 우리가 시간을 얘기를 할 때
1: 네.
0: in 얼만큼 뭐 10 minutes, 뭐 3 days or 5 hours in이 나오게 되면 그만큼 채우고 딱 온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n 10 minutes는 10분 딱 채우고 온다.
1: 네. 뭐
0: 10분 1초 정도 될 수가 있겠죠.
1: 예.
0: 근데 그 전에 온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1: 오.
0: 오케이. 그래서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10분 내에 들어온다는 걸 확실히 얘기할 때는 오히려 within or maybe in less than.
1: Yes.
0: less than이 뭐뭐보다 덜이기 때문에요. In less than 뭐 언제 얼마
1: 아, less than.
0: or within 이걸 쓰면 확실하게 뭐 6분, 7분일 수 있으나
1: 네.
0: in 10 minutes는 이거는 10분 전에는 오진 않는 느낌.
1: Alright?
0: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거 I'll see you in 30 minutes. 이런 말 많이 쓰죠?
1: 예.
0: 슬기 씨, I'll see you in 30 minutes.
1: 10분 있다 만나자.
0: 30 minutes. 30 minutes.
1: 아,
0: 30분 있다 만나자.
1: 30분 있다 만나자.
0: 그러면 지금 1시면은 몇 시에 볼 거예요? 올 거예요?
1: 1:30.
0: 1:30에 오겠죠?
1: 예.
0: 그런데 제가 아니 I'll see you in 30 minutes라고 했는데 왜 1:30에 나왔어요? 이런 황당하겠죠, 그렇죠?
1: 그렇죠.
0: 내 스스로 말하면서 헷갈린 거죠. 그렇죠? 아. In 30 minutes라고 하는 거, 그 in이라고 나는 쓰는 거니까 뭐 한 10분에 나가도 쓸 수 있겠다.

0: 이거 아닌 거예요. 아, 그렇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렇죠. You know what I mean? So, 예. in 쓰면 그만큼 채운다. 예.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있잖아요. 있다가라는 말을 더 썼어요. 뭐 30분 있다가 만나, 뭐 3시간 있다가 만나, 채우는 거죠.
1: 그렇죠.
0: 가봅니다. 1시간 있다가는 영어로 뭐다?
1: In a hour.
0: A hour?
1: In an hour.
0: In an hour?
1: Yes.
0: 6개월 있다가는요?
1: In 6 months.
0: There you go. 가보게요. 나 너 볼게. 오케이. 1시간 있다가. 1시간 있다 보자. I will. 이러면서.
1: I'll see you in an hour.
0: I'll see you in an hour. 이러면 정확히 1시간 있다 나타나시면 됩니다.
1: Yes.
0: 약속에서.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할게요. 우리. 네. 그리고 기동사 ing까지 섞어봅니다.
1: 예.
0: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정해진 거야. 우리 돌아와 6개월 있다가.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Exactly.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이렇게 쓰면
1: yes.
0: 되겠습니다. 이거는 3개월이 될 수도 있어. 2개월이 될 수도 있어.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채워야 돼요.
1: 무조건 6개월은 채우고 그 뒤.
0: Exactly.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네. 아, 참고로 이 months 오랜만에 나온 김에요.
1: 네.
0: months하고 s를 붙이면 발음이 엄청 헷갈릴 것 같죠. 그렇죠?
1: 맞아요.
0: 왜냐면 th는 흔히 말해서 뭐 번데기 발음 whatever.
1: 네.
0: Right? So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s가 나오니까 months 뭐 어떻게 해야 되지?
1: 저도 이거 할 때 꽤 애 먹어요. 네.
0: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지만요. 이거는 원래 정말 빠르게 하면 원어민들은 실제로 지키기는 해요.
1: 네.
0: 하지만 워낙 빠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것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months. months.
1: 어떻게 그렇게 해요?
0: 그러나 네. 워낙 빠르게 연음 처리가 되면은요. 거의 ts에 가까워집니다. 마치 ts처럼.
1: 아.
0: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 받아서 막 months 이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네. months, months 하셔도
1: months.
0: 괜찮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1: 네.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 will see in you.
0: See you.
1: I will see you in an hour.
0: All right. 두 번째.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1: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0: All right. 자, 이거는 그들은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All right. 그러니까 아빠 좋아할 필요가 없네요.
1: 네.
0: 자, 갈게요.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깔끔하게 미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네.
0: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1: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0: 두 번째 미션은요. 10분 있다가요.
1: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이 부분은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생략된 케이스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2: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3: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2: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0: 네, 직접 입으로 영작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 take 목적어 to 어떤 장소입니다.
1: 네.
0: 데려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입영작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1: 맞아요.
0: 안 돼요. 안 돼요.
1: 왜냐하면 네. 틀리면 누가 혼내지도 않는데.
0: 그럼요.
1: 약간의 어떤 그런 자존심.
0: 아.
1: Something like that.
0: 의미 없습니다.
1: 맞아요.
0: 소리를 내봐야 그게 또 뇌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꼭 소리 내주세요.
1: 네.
0: 자, 갑니다. 그를 병원에 데려가세요. 그 병원이라고 해야겠죠.
1: 네. Take him.

0: to the hospital.
1: 그렇죠. Hey, take him to the hospital. 영화에서도 나오는 또 대사이기도 하죠. 그렇죠?
0: 네.
1: 자, how about this? 우리 엄마가, 나의 엄마가 날 동물원에 데려가셨어.
0: My mom took me to the zoo.
1: 그렇죠. 과거형이니까 took me가 맞겠죠.
0: Yes.
1: 세 번째입니다. 엄마가 드디어 마유를 쇼핑몰에 데려가셨어요. 그냥 몰이라고 해도 돼요. 엄마가 마침내 마유를 데려갔는데 그 몰로 데려갔다.
0: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1: All right. 둘이 약간 짠 느낌이 있네요.
0: 예.
1: 그렇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ake him to the hospital. My mom took me to the zoo.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자, 다음 볼게요. 인 시간, 기간, 얼마 있다. 그만큼 꽉 채우고 느껴주면서 소리 내서 가보겠습니다.
0: 네.
1: 어, 한 시간 있다가 보자. 나 한 시간 있다가 너 볼 거야.
0: I will see you in an hour.
1: I'll see you in an hour. 약속 시간에 맞춰주고 좀 응용 가능하겠죠.
0: 네.
1: 그쵸? 자, how about this? 우리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정해진 사실로 해볼게요.
0: B-I-N-G.
1: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아, 우리 6개월 있다가 돌아와.
0: Oh, yeah. We're coming back in 6 months.
1: 그렇죠.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0: Mm-hmm.
1: 그래서 사실 이거는요. in을 연습하다 보면 비동사 ing가 자동으로 연습이 될 거고요.
0: 맞아요.
1: 반대로 또 이거 연습하다 보면 얘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0: in을 계속 따라 붙이게 되겠네요.
1: 그래서요. 여러분들 핵심 패턴이나 표현들이 두 개 이상 들어가 있는 문장은요. 완벽한 문장이에요.
0: 오.
1: 하나를 하면서 나머지 이렇게 자동으로 학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실 저는 사실 그런 예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스터디 메이트를 구하라고 그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이유가
0: 네.
1: 같이 해봐야 되거든요. 서로 문장을 만들어보고 한번 교환해보세요.
0: 네.
1: Right.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은 10분 있다가 와요. 아, 이것도 팩트로 해볼까요? 그들은
0: 예.
1: 돌아와요. 10분 있다가.
0: They are coming back
1: 10분
0: in
1: 있다가?
0: 10 minutes.
1: 그렇죠? In 10 minutes.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안에도 올 수 있다 하면 in less than or within을 쓰시면 돼요.
0: 네.
1: 같이 읽어볼게요. I will see you in an hour. We are coming back in 6 months.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잘하셨습니다.
0: 네.
1: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3: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2: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3: They're coming back in 10 minutes.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y is the house so quiet today?
0: Mom finally took Mayu to the mall.
4: Oh, wait. What time are they coming back?
0: They are coming back in 10 minutes.
4: 10 minutes?
0: Yes.
4: Oh, that's quick.
0: Ooh.
1: Great job, you guys.
0: 네.
1: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나 내 생일 못 기다리겠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can't wait for my birthday.
1: 그렇죠. Can't wait for 명사였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What time? 하고 나서 질문 어순으로 이어가기.
0: 네.
1: 아, 이용해서 지금 이거 영작해주세요.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그들이 몇 시에 도착했죠?
0: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자 항상 뭔가를 이렇게 영작을 해봐라라고 한다고 해서 한 문장 만드는 거는 택도 없습니다.
0: 네.
1: 적어도 5개, 10개,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도전해주세요.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0: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웰컴 투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죠.
0: 자, 제목이요. 기대하지 않은 소소한 행복.
1: 오.
0: 이라고 해서 뜻밖의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긴 시츄에이션이 좀 되겠습니다.
1: 그게 이제 네. 우리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뭐 옛날도 아니고 뭐 불과 한 2, 3년 전에
0: 네.
1: 소확행이라고
0: 아.
1: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래서
0: 맞아요.
1: 나에겐 소확행이
0: 아하.
1: 뭐 육아 끝나고 밤에 치킨 먹는 거 뭐 이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0: 작은 거, 작은 거.
1: 네,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됐었죠.
0: 아, 그런 게 진짜 네. 뭐 클 필요도 없다.
1: 맞아요.
0: 작은 거 하나로 행복하다. 근데 오늘 특별하게 또 네. 갑자기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행복이 벌어집니다.
1: 어?
0: 내용 들으면
1: 뭘까?
0: 아 이거 하고 공감하실
1: 궁금한데요.
0: 거예요.
1: 궁금한데요. 빨리 보고 싶은데요.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비행복.
1: 아, 너무,
0: 있죠,
1: 이거 완전
0: 솔직히. 네, 주머니
1: 럭키잖아요.
0: 딱 이렇게 뒤졌는데 꼬깃꼬깃한, 오! $5.
1: 심지어 100원, 뭐 10원도 아니고, 지폐가
0: 그러니까요.
1: 나온 거는 이거는 큰일이에요. 에,
0: 엄청납니다. 네.
1: 그럼요.
0: 자, 두 번째 미션입니다.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뭐 고민이 될거 아니에요. 물론
1: 네.
0: 많은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1: 그쵸?
0: 아, 이거 그냥 뭔가 얻은 것 같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1: 예, 또그 행복을 다른 행복으로 채우는

0: Yea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Look good?
0: Yeah, you look happy.
1: Happy.
0: Why?
1: Yeah,
0: What's up?
1: I know, happy.
0: Why?
1: 올해는 자켓 안에서 오브를 찾았거든.
0: Jacket?
1: Jacket.
0: Nice.
1: Old jacket. My old jacket.
0: Old jacket.
1: 요즘에는 안 입어. No wearing. But
0: okay.
1: Yeah, I found the $5 in pocket.
0: $5?
1: Yeah.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5? How are you going to spend it? What are you going to buy?
1: Going 어디 가냐는 건가? Spend.
0: How? $5. Yeah, how are you going to use it?
1: Ah, okay.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약간 뭔가 입이 심심하잖아.
0: Huh? You're going to talk.
1: 과자. Snack.
0: Snack?
1: Yes.
0: Oh.
1: Yeah, buy some snacks.
0: Oh, that sounds good. We could share. Yeah.
1: 좀 줄게? 좀 줄까?
0: Me okay, and okay. you together.
1: Okay, okay. Yes. 좀 줄게요.
2: 아이고, 알고 보니까 그 네. 보드 게임 할 때 쓰던 돈이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1: 아 정말, 예, 어쨌든 그 보드 게임 할 때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이 벌어지면 행복해요.
2: 기분 좋죠.
1: 예, 그럼요.
2: Alright, 자 오늘도 재밌는 내용 하지만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트레이닝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4: I found $5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4: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상대방의 기분이 엄청 좋아 보이네.
1: 그쵸.
2: 그래서, 너 기분 좋은 것 같네. 무슨 일이야?
1: 오,
2: right.
1: 이 정도 텐션이면 거의 무슨 복권 당첨 느낌도
2: 그쵸?
1: 살짝 나는데
2: 너무 기분이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럴까요?
1: 그치, 뜻밖의 뭔가 행복을 맞이하면 진짜 그런 게 있어요.
2: 맞아요.
1: You're in a good mood. 오, 이것도 좀 약간 새로운 표현인데요.
2: Right.
1: 무슨 일이야? 라는 영어 표현이 필요하네요.
2: 맞습니다.
1: 그러면 무슨 일이야? What happened? 할게요.
2: Okay.
1: What happened? 지금 당장 벌어진 무언가니까 그냥 happened 말고 happen으로 할게요.
2: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Okay, so you're in a good mood. What happened?
1: 음?
2: 살짝 아쉽긴 한데요.
1: 왜요?
2: 자, 오늘 아예 다른 표현을 가져오긴 했는데 일단은 happen 괜찮아요. 근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긴 합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1: 네.
2: 자, 오늘 가져온 것은 바로
1: What's up?
2: Hey, what's up?
1: 아, 이거 편하다.
2: Yes.
1: 훨씬 편하네요.
2: 훨씬 편하죠, 그렇죠? 네. 자, what's up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일이야? 라고 질문을 할 때 쓸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Right? 많은 분들이 what's up은 그냥 안녕이라는 인사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안녕처럼도 쓰인다가 맞아요.
1: 네.
2: 원래 up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거나 그랬을 때도 쓰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hey, what's up? Are you okay? 이런 느낌으로도 쓸 수 있고 기분이 좋아 보일 때도 what's up? 무슨 일이야? 이렇게도 쓰는 거고요. 그게 의역이 되면서 그냥 무슨 일이 있어? 너의 하루에? 이게 이제 인사처럼 쓰이는
1: 네.
2: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What happened? 이라고 썼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걸 쓰려면 What's happening? 이라고 쓴다든가 아니면 과거형으로 What happened? 라고 쓴다든가 해야 됩니다. 지금 뭐가 한참 벌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What's happening? 이 맞겠죠.
1: 아, 그럼 right. 동사가 없었군요.
2: Yes. 아, 동사를 쓰긴 했는데 네. 만약 그렇게 했으면 S가 붙던가 뭔가 써야 되는데
1: 아~
2: 네, 맞습니다. So
1: 네.
2: What's happening? Or what happened? 그 정도는 괜찮아요.
1: 네.
2: Alright, so What's up? 이라는 게 있고요. 참고로 비슷한 게 또 있죠. 인사 중에.
1: 아, 이거는
2: Hey, what's going on?
1: 아, 할게요.
2: What's going
1: on? 네, 이거는 그냥 입에 딱 붙어요.
2: 맞아요.
1: 네.
2: 근데 얘가 what's up이랑 같은 패밀리예요. 이 친구마저도 친구 표정이 안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분 좋아 보일 때도 Hey, what's going on?
1: 아하.
2: 그냥 인사처럼도 Hey, what's going on? 그냥 인사처럼도 쓰는 겁니다.
1: 네, 이거 대신 그냥 업으로만 쓸게요. 간단하죠?
2: 예. 아, 네. 지금 듣고 있는데 영원히 안 보였어요.
1: 맞아요.
2: 네. So what's going on?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슬기 씨가 이제 좀 느낌이 온 것 같아요.
1: 네.
2: 이게 뭔가 대단한 표현이 있어요.
1: 어허.
2: Right?
1: 예.
2: 오케이. 자, 무드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이 무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런 감정, 기분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기분이 좋은 상태에 들어가 있다.
1: 그쵸.
2: 이렇게 하면 in a good moo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랑 같이 섞어주시면 아 좋은 기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0: 그래서 제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제인이 기분이 좋아. 제인이 기분이 좋아 보이더라고.
1: Jane is in a good mood.
0: 그렇죠. 비동사만 살짝 바꿔서 Jane is in a good mood. How about this? 그는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표정이 안 좋고, 뭔가 오늘 건드리면 안될것 같아.
1: Yeah, he is in a bad mood.
0: He is in a bad mood.
1: Yes.
0: Good, good, good. 저는 마음에 들어요. 저는 단순하게 이것을 난만 걸었어요. 네.
1: 부정으로.
0: 그런데 bad로 쓰셔도
1: 아,
0: 좋습니다.
1: 그래요?
0: So, he is in a bad mood or he is not in a good mood. 물론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죠.
1: 네.
0: 기분이 좋지는 않아. 혹은 기분이 나쁜 상황이야. 뭐 이렇게
1: 아.
0: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0: Okay? So, 사실 그걸 제가 응용 문장으로 드리려고 했던
1: 아,
0: 거거든요. 그거 한번
1: 그래요?
0: 해볼게요.
1: 제가 항상 한발 앞서가요.
0: bad를 써서, 야, 조심해야 돼. 엄마 기분 지금 안 좋아. 안 좋으셔. 엄마.
1: Mommy is in a bad mood.
0: 그렇죠. Mommy or mom is in a bad mood. 이러면 확실하게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인 겁니다. Yes.
1: Mommy's in a
0: Alright.
1: bad
0: 표정만
1: mood.
0: 봐도 우리 느낄 수 있죠.
1: 네,
0: 네.
1: 맞아요.
0: Alright. 자, 참고로 이거는 교재에 필기해 두시면 나쁘지 않는데요.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Mood swings라는 게 있습니다. 네.
1: 오!
0: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감정 기분 기복 있죠.
1: 저 이거 부자예요. 기복 부자.
0: 많이 갖고 계시군요.
1: 박슬 기복 부자. 예. 제가 정말 심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0: 남편분이
1: 예.
0: 보시고 계시면은 그냥 조용히 커피 한잔
1: 미안해요.
0: 드시면서
1: 예.
0: 하실 것 같아요.
1: 그쵸.
0: So, 이게 스윙이라고 하는 게 흔들흔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 네.
0: Mood swings도 나중에 제가 다이얼로그에 한번 넣어서 같이 집영작 해볼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1: You are in a good mood. What's up?
0: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1: 뭐죠?
0: 미션 문장.
1: 오.
0: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1: 아,
0: 예스.
1: 우리는 진짜 이 마지막 어미를 참 많이 변환하잖아요.
0: 맞아요.
1: 몸에 찌롱, 아싸리, 뭐뭐 했다, 뭐 이런.
0: 땅! 뭔가
1: 그니까.
0: 이응이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요.
1: 기분이 좋고, 떠
0: 맞아요.
1: 있잖아, 약간.
0: 맞아요.
1: 예. I found five in my old jacket.
0: 예스.
1: 오, 여기에서 끊어도 될것 같아요.
0: 오케이.
1: 네. 그러면, five, 오, 불.
0: 오불.
1: 오 불이 five dollars란
0: 오케이,
1: 얘기잖아요. 또
0: 예스.
1: 그래서 five dollars 이건가요? 예. 아 근데 이거 헷갈리니까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쓰면 돼요.
0: 잠깐만, 이러면 할 말이 없는데 누가 저기 이거를
1: 아 이거
0: 보통
1: 너무 헷갈려. A 같기도 하고
0: 네.
1: 그죠?
0: 근데 왜냐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1: 예.
0: 이렇게 하고 나서 숫자 5를 그 뒤에 이제 써야
1: 아
0: 되거든요.
1: 그런데 five가
0: 그래서
1: 앞에 나왔네요.
0: 자, 그래도 나쁘진 않고 대신에 dollars 할때 뒤에 A인 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1: 아, 그래요?
0: dollars.
1: 아, O랑 A가 이렇게 들어가야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맞아요. 자,
1: 아하.
0: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단어도 당연히 맞습니다. 달러.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거 가져왔어요. 바로
1: 다른 게또뭐 있죠?
0: box.
1: 에?
0: 뭐, 처음 보셨나요?
1: 저 몰라요.
0: 오케이, 오케이. So I found five bucks in my old jacket.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버그는요,
1: 예.
0: 달러, 불.
1: 어머.
0: 똑같은 뜻입니다. 이게 더 구어체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1: 오,
0: 한국에서도 보세요.
1: 예.
0: 너 5달러 있어? 해외 여행을 가도요.
1: 예.
0: 한국 사람들끼리 희한하게 5달러 있어? 이렇게 안 쓰고 보통 5불 있어?
1: 오불 있어?
0: 10불 있어?
1: 맞아요.
0: 불을 많이 쓰거든요.
1: 그게 더 간단하고,
0: Right?
1: 예.
0: 약간 그런 개념이라 볼수 있는데 이 BUCK bug은 사슴을 얘기를 해요. 원래 예전 단어로
1: 아,
0: 어린 사슴 이렇게 얘기해요.
1: 네.
0: 옛날에는 이제 사슴의 스킨으로 화폐 단위로 썼기 때문에 화폐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버그를 회화체에서 저도 그렇고요. dollars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진지한 분위기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많이 잘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1: 네.
0: so, bug 추천드릴게요.
1: 오버.
0: Yeah. Okay,
1: 오케이.
0: so bug이 나왔고요. So I found five bucks. 근데 어딨어요?
1: In my old jacket.
0: Exactly. 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얘기를 하죠?
1: 안쪽인데요?
0: That's right.
1: 예. 네.
0: So in 명사를 쓰니까 명사 안에 혹은 명사 안에서.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명사에서라고도 쓰면 이 컨텍스트로 알아듣기는 하죠.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내 주머니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n my pocket.
0: In my pocket. 자, 이번에는요, 그 서랍 안에서, 서랍장 안에서, in,
1: In
0: 그 서랍장이라고 하죠.
1: the drawer.
0: Where, okay.
1: 에.
0: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거 내 파켓 안에 있었어. 과거형으로.
1: That That was in my pocket.
0: It was in my pocket. 자, how about this? 나는 그 열쇠를 찾았어. 그런데

0: 그 서랍장 안에서 찾았다.
1: I found the
0: The,
1: key in
0: the
1: the drawer.
0: drawer. Perfect.
1: Yes.
0: Alright. So, 뭔가 이렇게, 가둬진 상태인 거죠, 뭔가. 그래서 그
1: 네.
0: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 뭐, in my room, 뭐, 기타 등등. 자,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in my pocket.
1: It was in my pocket.
0: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1: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0: Alright. 자, 본문도 같이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I found $5 in my old jacket 아니라 jacket.
1: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I found $5 in my old jacket. I found $5 in my old jacke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It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대박. 그걸로 뭐할 거야?
1: 근데 되게 착한 친구다. 사실 5달러 찾았다고 하면은 뭐 우리 돈으로 한 7, 8천 원 조금
0: 맞아요,
1: 넘나요?
0: 맞아요.
1: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유, 찾아도
0: 요즘에는
1: 그걸 찾았어?
0: 맞아요.
1: 나라면 그럴 것
0: 근데
1: 같은데.
0: 그런 경우 많아요, 사실은.
1: 그쵸?
0: 상대방의
1: 예.
0: 행복이 약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막 이럴 때
1: 그렇죠. 예.
0: 있거든요.
1: 그 약간 좀 뭔가 그 마음으로 배도 아프고, 예.
0: 이 정도면 보통
1: 잘 받아줬어.
0: 로또가 돼야 이 정도 얘기하지 않나
1: 그쵸.
0: 싶은데, 아, 너무 착해요.
1: 너무
0: Right.
1: 착하다.
0: So
1: 예.
0: nice.
1: What are you going to do? It.
0: 이것도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What
1: 잠깐만요. 그럼
0: are you?
1: nice가 대박이고, What are you going?
0: To?
1: 여기까지 자를까요? 둘까지 자를까요?
0: 네네네네네. 지금
1: 이거
0: 너무
1: X.
0: 아팠어요.
1: 예. What are you going to do? 뭐할 거야? 뭐할 거야? 그걸로.
0: 그걸로
1: 그것으로.
0: 그것으로
1: 그럼 about이신가?
0: about it.
1: About 그거에 대해 뭐할 거야?
0: 오케이.
1: 예.
0: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it?
1: 그걸 가지고 뭐할 거야? 뭐 이런 건가? Bring이신가요?
0: 오케이. 자, 근데 생각해 보면
1: 예.
0: about도 나쁘진 않은데 의미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정답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1: 네, 이거
0: 알려드릴게요.
1: 좀 헷갈리는데요.
0: Right. With라고 하는 거.
1: with가
0: 이게 뭐예요,
1: 있네.
0: with가?
1: with 몸을 가지고.
0: 그렇죠.
1: 그쵸.
0: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1: 그렇네.
0: 가지고, 뭔가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사실 with 자체가.
1: with까지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0: Right. 근데
1: 아쉽네요.
0: about도 어느 정도는 뉘앙스가 비슷하기는 해요. About it. 그거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할 거니? 이거를 뭐 저금을 할 거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그걸 가지고 뭐할 거니랑 좀 비슷하게 이 상황에서는 좀 비슷하다고 보기도 해요. 오케이. 근데 뭐 이런 거는 좀 다르겠죠. 예를 들어 사람을 쓸 때는 hey, 영화 같은 데서 What are you going to do about him? 누군가 이렇게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할 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
1: 네네.
0: 그런 식으로 사람한테 쓰기 조금 더 적당할 것 같은. 예. 오케이.
1: 그렇구나.
0: So 여기서는 이제 물건을 가지고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뭘
1: 네.
0: 할 것이냐? So 저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자르지 않았어요. 물론 의문사가 이렇게 왔죠. 무엇을
1: 네.
0: are you going to do죠? 자, 그래서 사실은 with 뒤에 여기서는 돈이잖아요.
1: 네.
0: 그거 대신에 다른 걸 넣어도 되죠. 그럼 그거 가지고 뭘할 거냐? 너 명사로 뭐할 거냐?
1: 네.
0: 자,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는 is로 돼 있지만 그 돈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그 돈.
1: 그 돈?
0: The
1: The money.
0: money. 아예 그렇게 풀어서 해보자고요.
1: 네.
0: 너그 돈으로 뭐할 거니?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0: 그렇죠? 이번에는 it 대신에 너 이걸로 뭐할 거야? 너 이걸로 뭐
1: 이걸로?
0: 할 거야?
1: 이거?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그렇죠.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1: Yes.
0: 이걸 가지고 뭐 어디에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 있겠죠.
1: 네.
0: 굉장히 이거는 오히려 여러분 심플한 입영작이에요. 왜냐면 길어 보이지만 이거는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1: 왜냐면 What are you going to do? 이거를 너무 많이 듣고 우리가 뭐
0: 맞아요.
1: 써본 적은 많이 없어도 좀 익숙하거든요.
0: 맞아요.
1: 거기에 with만 우리가 연결해주면 되니까
0: Exactly.
1: 영작을 많이 할수 있을 것
0: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are you gonna do? 막 이런 식으로
1: 같아요. 예.
0: 하면 너 어떻게 할 거야? 뭘할 거야?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1: 네.
0: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e money?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0: the money.
1: Hey,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0: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this?
2: 자, 그러면 응용으로요.
0: 네.
2: 대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걸로 뭐 할 거야? 이랬어요.
0: 네.
2: 이런 만약 대답으로 be going to를 넣어서 나는 장난감을 살 거야. 그것으로
0: 오호.
2: 어떻게 할까요?
0: I'm going to buy buy a toy with it.
2: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나는 토이를 살 것이다.
0: 아.
2: 그대로 질문형에서 평소문 대답으로 바꿔버린 거죠.
0: 네.
2: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0: 그래서
2: 입영작을 할 때는 질문형 입영작을 할 때는 대답하는 사람도 한 명 더서 같이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네. 자,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막 물가도 오르고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이는 없지만 요 정도 어떨까요?
0: 에?
2: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0: 그쵸. 예, 과자면
2: 어디에요?
0: 뭐 충분하죠. 한 두 봉 정도 사실 수 있어요.
2: 가능합니다,
0: 예.
2: 요즘에.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과자를 좀 사는 거니까.
2: 앞에서부터 가볼까요?
0: I'm thinking. 나는 생각 중이야.
2: Uh-huh.
0: 이거를 살까?
2: Uh-huh.
0: 여기서
2: 오케이.
0: 끊을까요?
2: 좋아요.
0: 예,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1: I'm thinking of what?
0: 여기는 과자니까 스낵.
2: Oh,
0: yeah.
2: okay.
0: Mm-hmm.
2: All right. So I'm thinking of it though. 뭐 무슨 생각을 한다는 거야? 아, of buying some snacks.
0: Yes.
2: 정답. Perfect. Okay. So snack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과자, 간식이죠.
0: 네.
2: 일반적으로는 s를 많이 붙여서 쓰게 됩니다. Snacks라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요거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낵이라고 하는 게 있고 트릿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2: 근데 이거 둘 다 어떻게 보면은 과자 아니면은 뭐 트릿이 원래 누구를 접대할 때
0: 맞아요.
2: 손님이 오셨을 때 그럴 때 쓰는 아 접대하다도 되지만 접대 음식도 트릿이라고 쓸 수 있어요.
0: 아.
2: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간식이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하게 또 쓸 수가 있습니다.
0: 네.
2: Do you understand?
0: 네.
2: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0: 중요한 패턴이요?
2: Mm-hmm.
0: Buying. 예, 아니요.
2: 아닌 것 같아요.
0: I'm thinking.
2: 그렇죠.
0: 네.
2: 자, 나 고민할 때 있죠, 우리.
0: 네.
2: 아, 나 그거 할까? 아, 나 요즘에 그거 고민 중이거든.
0: 아.
2: 막 이러면서, right? 자, 이럴 때 think of the ing를 넣는 거예요.
0: 오.
2: So think of doing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까? 생각을 하다인데 얘는 대부분 생각 중이야로 쓸 확률이 높아서
0: 네.
2: 항상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부러 제가 오늘은 진행형으로 고정을 해버렸어요.
0: 오.
2: So I'm thinking, she's thinking, are you thinking? 이렇게 하게 되면 고민 중이다, 생각 중이다 of doing something.
0: 네.
2: Alright, so 예를 들면 스페인어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0: 오, 멋지다.
2: Spanish, right?
0: 네.
2: 나 있잖아,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그럼 일단 난 생각 중이죠.
0: I'm thinking,
2: 그 다음에?
0: Of learning Spanish.
2: There you go.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Mm-hmm.
2: 자, how about this?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0: 오.
2: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0: 중고거래?
2: 그죠? 질문형입니다.
0: 아, 생각 중이야?
2: Uh-huh.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2: Selling it? 맞습니다.
0: 어허.
2: 이거는 사용 빈도가 너무 높아요.
0: 야,
2: 그렇죠?
0: 네.
2: 아, 고민 중이야,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이었는데 과거 진행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Alright. So, 이 정도로 사실은 의미절로 끊는 게 맞습니다.
0: 네.
2: Okay?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0: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0: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2: That's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요. of 대신에 about을 쓰셔도 괜찮아요.
0: 아,
2: 네.
0: About.
2: 원래는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0: 네.
2: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거든요. Think of something 한다는 것은 그것을 떠올리는 느낌이에요. 그냥
0: 네.
2: 단순하게. 근데 think about은 떠올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생각한다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그냥 단순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할 때는 둘 다 큰 차이 없이 쓸 수 있습니다.
0: 네.
2: So I'm thinking about buying 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0: About 뒤에도 ing 와야
2: exactly.
0: 되고요.
2: Exactly.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 네.
1: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2: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아 지롱.
2: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1: 자, 두 번째는요.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Alright, very nice.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0: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3: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0: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In 명사. 네. 그래서 명사 안에 뭐 안에서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2: 네.
1: 아, 그거 내 주머니 안에 있었어. 그러니까 너 그 여권 없어졌어 때문에 막 이러면서 그거
2: yeah.
1: 내 주머니 안에 있었대요.
2: It was in my pocket.
1: There you go. Oh, thank God. 막 이러면서. 자, 두 번째. 나 그 서랍에서 그 열쇠 찾았어. 나는 그 열쇠를 찾았다. 어떻게 해요?
2: I found the key.
1: 그 서랍 안에서.
2: In the drawer.
1: In the drawer.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 Yeah.
1: 오래된 재킷 안에서 옷을 찾았지롱. 자, 나는 옷을, dollars 말고 뭐 있었죠?
2: Box.
1: Box, right? So 나는 옷을 찾았다. 나의 오래된 재킷 안에서.
2: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1: 아, 대박입니다. 아주 에이. 좋았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t was in my pocket. I found the key in the drawer.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알라이트, 다음은요? Oh, I'm thinking of doing something.
2: Yes.
1: 조금 길어 보이지만 보고하셔도 됩니다.
2: Mm-hmm.
1: 나 스페인어 배울까 생각 중이야. 고민 중이라고.
2: I'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1: Ooh, nice. 자, 이거는 또 언어를 바꾸면서 응용해봐도 괜찮겠죠,
2: 네.
1: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Snacks를 써서 과자 좀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생각 중인데 약간의 과자들을 살까 생각 중이야.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그렇죠.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Okay, let's try one more. 이번엔 질문형입니다.
2: 네.
1: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니? 왜냐면 그럴 거면 나한테 팔아 이럴 수 있잖아요.
2: 그쵸, 그쵸.
1: 그래서 너 그거 팔까 생각 중이야?
2: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Oh, very nice.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뭐 부정도 가능하겠죠? No, I'm not thinking of selling it. 이런
2: yes.
1: 식으로. 자, 같이 읽어볼게요.
3: I am thinking of learning Spanish.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Are you thinking of selling it?
1: 네,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5: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4: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5: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0: Oh, you're in a good mood. What's up?
2: Oh, I found 5 bucks in my old jacket.
0: Nice.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 I'm thinking of buying some snacks.
0: Oh, good idea.
2: Yay!
0: Something delicious.
1: Yes.
2: Wow.
1: 수고하셨습니다.
2: 정말 잘하십니다.
1: Good job, you guys.
2: 네.
1: 자, 그럼 지난 시간

0: 정답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들은 몇 시에 도착했죠?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네. What time did they arrive?
0: Very nice. What time을 활용을 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Be thinking of doing something.
1: 네.
0: Right?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나 자전거 살까 생각 중이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자 다이얼로그 우리 나와 있는 것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네. 낭독도 몇 회 하시고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액팅하는 거 강력 추천 드리겠습니다.
1: 집에 뭐 자녀분이나 아니면 남편 뭐 혹은 아내분 계시다면 함께 또 연기해 보는 것도 예 네, 좋습니다.
0: That's right.
1: 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네.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건데요.
1: 어, 그렇죠.
0: 자, 지난번에 이사 기사님의 고충 파트 1이라고 했었어요.
1: 아, 맞아요. Right. 우리 음료도 건네드렸잖아요.
0: 어, 맞아요. 네. 근데 아, 뭔가 좀 생각보다 뭐 침대가 무겁네요. 아, 뭐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1: 약간 추가 차지 드려야 될 것 같은 느낌.
0: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그것의 파트 2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오.
0: 아, 그 안에 뭔가 있을 수
1: 그쵸, 그쵸. 뭐,
0: 있겠어요. 그렇죠?
1: 유리나 아니면 깨지기 쉬운 물건데.
0: 그렇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미션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 네.
0: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아,
0: 그걸
1: 역시.
0: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 네,
0: 이거
1: 맞습니다.
0: 사실은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도 짐을 옮길 때도 좀 조심해 달라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0: 라이.
1: 그쵸. 특히나 이런 물건 옮길 때에 깨지거나 이런 것들은 다 아마 그 이제 책임을 또 묻게 될
0: 맞아요.
1: 수
0: 뭐 보상
1: 있으니까.
0: 이런 게또 있다
1: 네,
0: 보니까
1: 맞아요.
0: 좀 복잡해지죠? 라이. 다
1: 네.
0: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습니다. 과연 안전하게 이사를 마칠 수 있을지 한번 영어로 다 도전하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잠깐. 저기, 저 상자는 조금 조심해 주세요.
2: Sorry?
1: 저기, that
2: You
1: box.
2: want it?
1: Be careful. Be careful. Okay, you have to be careful.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yes.
2: You're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Black. 그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2: Something.
1: In the box, black box, like glass, something.
2: Uh-oh.
1: So, be careful, please.
2: Oh no.
1: What?
2: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에?
2: Oh
1: 두 번을?
2: no. Yeah, I think I dropped it twice. Sorry.
1: Check. I'll check. 어머, 어머, 어머, 어머.
0: 아, 오늘
1: 와우.
0: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연결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근데
1: 네.
0: 오늘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우리 EBS 왕초보 영어에서 다루는데요. 그런 거할 때는 저는 생각이 오늘 여러분들 저희 트레이닝 같이 하시고 나서
1: 네.
0: 저번 것을 다시 보면서
1: 그쵸.
0: 연결해서 훈련하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1: 한번더
0: 아.
1: 복습을 하면 진짜 그게 내게 되거든요.
0: Exactly.
1: 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0: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Mm-hmm. 자, 오늘의 대화문 미션부터 출발합니다.
3: 네.
0: 자, 이제 막 옮기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3: 오.
0: 저 상자는 저기 조심해 주세요.
3: 예. 에이. Please be careful with that. Please be careful까지 끊을 수 있겠는데요.
0: Okay.
3: 네. 그리고 저 상자니까 여기에 박스가 들어가야겠네요.
0: Mm-hmm.
3: With that box.
0: 오케이. Okay. 자, 일단 의미절로 슬기 씨가 나눴어요. 그렇죠?
3: 네.
0: Please be careful. 조심하세요. With that box를 뭐 이렇게

0: 얘기가 나왔는데 장자 맞습니다.
1: 네.
0: 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be careful 다 알잖아요. 그렇죠? 많이 들어봤죠?
1: 네, 지금 right. 뭐 사실 한글로 조심해 이거보다 be careful 이렇게 좀 있어 careful. 보이게 예. 있어 보이게 가끔 그렇게도 써요.
0: 아, 그렇군요. 예. Right, so careful 자체가 형용사로 조심하는 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거 좀 어색하게 느끼실 수 있지만 실제로 I am being careful 저 지금 조심하고 있다고요도 씁니다.
1: 네.
0: 자, so be careful까지는 많이들 들어봤는데 도대체 뭔가를 조심하는 건지 뭔가에 대해서 조심하는 건지
1: 아, 맞아요.
0: 뭔가를 조심히 다루는 건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면은 전치사가 바로 with가 나오는 거예요.
1: Uh-huh.
0: 네, 그래서 덩어리 표현에 전치사랑 같이 항상 연습하시면 나중에 이게 떨어져 나가면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be careful with something 하면은 뭔가를 조심하다, 뭔가를 조심해서 다루다 정도는 의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1: 네.
0: 그래서 그 박스를 조심해 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가의 카메라를 슈기 씨가 산 거예요.
1: 네.
0: 자, 그랬을 때 제가 딱 놀러 온 거예요.
1: 그쵸.
0: 놀랐는데 카메라 샀네요. 그러면서 뿜뿜뿜뿜 이러고 있어요.
1: 지금 또 불안하게.
0: 자, 그랬을 때, 그 카메라 조심해요. 조심해. 어떻게 할까요?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e camera. Right? How about this? 어떤, 뭐 예를 들어 커피 머신이라든가
1: 네.
0: 어떤 기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 쓰면 위험할 수 있나 봐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Please를 넣어서
1: 네.
0: 이 기계는 좀 조심해 주세요. 이 기계는 좀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그러면 please.
1: Please be careful with the machine.
0: With the machine, with this machine.
1: With this machine.
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여러분의 미션은 어떻게 보면 with와 함께 묶어버리는 거.
1: 어허.
0: 이게 중요한 거죠.
1: 네.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Mm-hmm.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1: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Alright. 자, 그리고 약간 요거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Be careful 뭐라고요?
1: 조심해.
0: 조심해.
1: 응.
0: Watch out 뭐라고요?
1: 조심해.
0: 근데 잠깐만. Hold on. 맞아요.
1: 그래요?
0: 지금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다 해주시면 봐도 돼요. Be careful은 조심해 했고요. Watch out! 조심해!
1: 조심해!
0: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것은 뭐냐면 be careful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조심하고 다녀라
1: 네.
0: 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1: 오케이?
0: 그런데 watch out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위험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느낌. 굉장히 갑작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최희 씨가 보면서 이게 당장 떨어질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게 언젠가라도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1: 예.
0: 그때는 hey, babe, be careful with that 하겠지만 제가 뭔가 이렇다가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1: 저런.
0: Hey, watch out! 뭐 이런 식으로 간다든가.
1: 네.
0: 근데 이거는 실수할 때 watch out보다는 뭐 예를 들어 차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랬을 때는 watch out 하겠죠.
1: 그렇죠.
0: 네, 왜냐하면 정말 그 위험이 임박했기 때문에.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걸로는 조금 비교가 안 될 수 있겠네요.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 평소에
1: 네.
0: 조심하고 다녀. Hey, be careful, man.
1: Be careful.
0: Be careful. 하지만 차가 바로 앞에 지나갔을 때는
1: watch out!
0: 이런 식으로 조금 긴급함이 있다.
1: 네.
0: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자, 이랬을 때 저 검정색 상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1: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상자니까 또 박스가 되겠네요.
0: 오케이.
1: Okay. 예. Yeah.
0: Alright.
1: 그렇죠.
0: Box. 상자 또 나왔는데 아까 전에도 박스였고 지금도 box.
1: 그렇죠.
0: Okay. So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box? Which is perfectly fine. 괜찮아요?
1: 네.
0: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뭘 조금 안 좋아하죠?
1: 아, 반복을 싫어하죠.
0: 맞아요.
1: 그래서 원인가요?
0: 맞아요.
1: 예.
0: 느낌 맞죠?
1: 맞아요.
0: 맞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에서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말에서도 어떤 특정 단어들은 반복을 싫어할 때가 은근히
1: 맞아요,
0: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이 black box도 맞지만 박스를 두 번 쓰지 말고 이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1: 아하.
0: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1: 네.
0: 검정색으로 된 것이요
1: 아하.
0: 라고 사실은 한 거죠. 자, 이 원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 네.
0: 이건 그냥 단순하게 대명사처럼 받아주는 것뿐이에요.
1: 그쵸.
0: 그냥 thing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You know what I mean?
1: 네.
0: So, 많은 분들이 원이 1이네? 그러면 그 원 뒤에다가 무슨 다른 거 S나 이런 거 못 붙이네? 그런 거 아닙니다.
1: 예.
0: 그냥 thing이에요. 셀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노란색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 Yellow one.
0: Yellow one. Right? 근데 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관사 the. 어가 들어갑니다. 어, yellow one. 그러면 노란색으로 된 것인 겁니다.
1: 네.
0: 이거는 that이라는 게 있어서 안 붙인 것뿐이에요.
1: 그렇죠.
0: 자, how about this one? 그 큰 것. 그가 뭐죠? 그것?
1: 그
0: the. 에? 큰 것.
1: The big one.
0: The big one. 이거 가능해요. 자, 이번에는 쉬운 것들. 복수예요.
1: 쉬운 것들, easy ones.
0: 하, 많은 분들이 오, 왜 원 숫자 뒤에다 s를 써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원은 숫자가 아니라 그냥 것이기 때문에 s. Very nice. 네.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그 작은 것들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he small ones.
0: 오늘 너무 잘했어요.
1: 네, 오늘 컨디션 괜찮아요.
0: 오케이, 자 이런 식이라는 거 이거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 네. 아, 원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1: 으흠.
0: Okay, very nice.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질문 들어왔죠?
1: 네.
0: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이라고 했는데요. Are you talking, 일단 거기까지가 뭐죠?
1: 어, 너 말하는 거야?
0: 어, 말하고 있니? Right, 너 말하고 있니? 그리고 나서 전체가 about이 들어갔습니다.
1: 네.
0: So, are you talking about 뭐뭐뭐? 이러면은 뭔가 확인하는 느낌 같지 않아요?
1: 그쵸.
0: Right? 너 그 사람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예.
0: 이런 느낌으로.
1: 예스.
0: Yes? So, 여러분 이거 그대로 보면서 예를 들면 나에 대해서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해.
1: About me.
0: About me, right? How about this? 그 한국 여자애. 우리가 전에 봤던 친구가 있나 봐요. 오. 그 한국 여자애.
1: About Korean woman?
0: 어? About the.
1: About the Korean girl.
0: Korean girl. All right. 왜냐면 너도 알고 나도 아는
1: 예.
0: 그 사람이니까.
1: 네네.
0: 자, 한번 해 볼게요. 너 내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어?
0: 너희 내 얘기하고 있니?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그쵸. Are you talking about me?
1: 그쵸.
0: How about this? 너 그 한국 여자애 그때 보내있잖아. 그 한국 여자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1: 아,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그렇죠.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Mm-hmm.
0: 이렇게 말해줘야겠죠. 그쵸. 영어에서는 talk me라고 하지 않죠. Talk about me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무언가에
1: yes.
0: 대해서 말한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me?
1: Are you talking about me?
0: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1: Are you talking about the Korean girl?
0: 자, 그러면 응용할 텐데요.
1: 네.
0: 이거 답을 할 수 있겠죠. 너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어, 나 뭐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자, 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 빨간색으로 된 것. 자, 두 개를 넣었어요.
1: 예.
0: 방금 한 걸 우리. 나는 말하고 있다.
1: I'm talking about
0: 이 빨간색으로 된 것.
1: This red one.
0: 그렇죠.
1: Ooh.
0: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친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there? No, I'm talking about this red one.
1: Yes.
0: Very, very nice.
1: 완벽한 대답이군요.
0: Yes.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Are you talking about the black one?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네. there's something inside. 오, 무언가가 있다, 안쪽에, 어디 안에? 박스 아니겠네요? 그죠? Inside box. 네, 그러면. 뒤에가 생략이 됐네요. 그러니까, 네, 아, 깨지기 쉬운이 들어가야 되겠다.
0: 그렇죠.
1: 그죠?
0: 그냥 there's something. 이러면은, 뭐.
1: Something. 그쵸? 근데 깨지기 쉬운은 너무 긴데, 여기 너무 짧은데요?
0: 깨지기 쉬운 것을 만약에 써야 된다. 그럼 여기 아래에 한번 써보세요. 긴 게 뭐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1: 깨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Easy. 잠깐만. Easy break. 어, 둘 다 형용사인데요?
0: Break가 형용사인가요?
1: 아, 동사요. Easy break.
0: Alright. 자, 이따가 제가 이것도 소개를 할 겁니다.
1: 네.
0: 소개할 건데 일단 갈게요. Yeah, there's something. Inside. 여러분 이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1: 예?
0: 조금 다르지만.
1: 와, 진짜 처음 봐요.
0: Fragile.
1: Fragile?
0: 뭐, fragile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fragile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 네.
0: 못 들어봤나요?
1: 이거 노래 가사에 뭔가 나왔던 것
0: 이거는
1: 같은데?
0: 이거는 여러분들 택배 상자 같은 데 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유리장 같은 거 있으면 100% 붙어 있습니다.
1: 아...
0: 거기에 아예 테이프로 붙여놔요.
1: 모르겠어요. 네. 제가 받은 유리 상자는요, 그냥 와인장 같은 거에 X 쳐져 있어요. 글씨 없어요.
0: 그게 맞긴 하죠.
1: 조심 네. 이렇게
0: 조심
1: 써 있어요.
0: 조심 이거죠. 예, 예. 오케이. So fragile 이러면은 깨지기 쉬운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생활의 자리를 잡았지만 솔직히 우리가 국내 택배에서 볼 일은 많이
1: 그쵸?
0: 없을 수 있죠.
1: 네.
0: 그렇죠. 자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 이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면 처음에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은데 바로 슬기 씨가 썼던 거랑 굉장히 흡사합니다.
1: 오?
0: 바로 easy to break.
1: 오!
0: Okay, it's very easy to break. 깨지기 쉬워요.
1: 네.
0: 이것도 의미상으로는 같은데
1: 예.
0: 오히려 원어민들은 이 단어가 그냥 하나로 딱 있기 때문에
1: 편하죠.
0: 더 많이 쓰긴 하겠죠,
1: 네.
0: 그렇죠? Okay, 자 잠깐 보세요. 뭔가 fragile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 깨지기 쉬운 무언가이기
1: 네.
0: 때문에 형용사 먼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1: 그렇죠. Something이 왠지 뒤에 가야 될 것 같은데.
0: Right? 그래서 네. 뭐뭐 something이어야 될 것 같지만 something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특별하고 예외입니다. 꾸며줄 때 뒤에서 꾸며주게 돼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something만이 아니고요. Nothing,
1: 네.
0: anyth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 띵 돌림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0: 띵 돌림 애들이
1: 띵 돌림이.
0: 조금 특이해요.
1: 예. 얘네들이 네. 진짜 프레자일이네요.
0: 아, 그렇네요.
1: 약간 뭔가 다르기 어렵네요.
0: 아, 좀 깨져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뭔가 매운 거. 어떻게 할까요?
1: Something spicy.
0: Something spicy. Spicy something이 아니고요.
1: 네.
0: 자, 뭔가 되게 쿨한 거. 뭔가 쿨한 거.
1: Something cool.
0: Something cool. 문장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나 있잖아 뭔가 매운 거를 원해.
1: I want something spicy.
0: I want something spicy. 막 당긴다 이러죠.
1: 네.
0: 자, about this.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걸. 뻔한 거 사주지 말고 그녀에게 사줘 뭔가 쿨한 거.
1: Buy her something cool.
0: Perfect.
1: Wow.
0: Buy her something cool. 이러면서
1: yeah.
0: It's her birthday, right? Okay. So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고 둘 다 spicy something 아니고 cool something 아니라는 거.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nt something spicy.
1: I want something spicy.
0: Buy her something cool.
1: Buy her something cool.
0: Alright,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1: Yeah, there's something friends are inside.
0: Very nice. 자, 문장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1: 네.
0: 이런, 저 두 번 떨어뜨린 것 같은데.
1: 그래도 고백을 하시네요.
0: 그러니까. 네. 이미, 왜냐면 더 늦어지면 그쵸, 큰일 나거든요.
1: 그쵸. Oh no, I think I dropped it. 잠깐,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는 냄새가 나요. 나는 생각해요. I dropped it. 난 그거를 떨어뜨렸어요. 두 번. 두 번은. Once 다음 twice죠. Twice.
0: 이분 제 생각에 네. 떨어뜨린 순간 뭔가 잘못됐다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1: 그쵸.
0: 세고 있지 않거든요.
1: 네.
0: 그래서 alright. So,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Yes.
0: 정답 맞습니다.
1: Uh-huh.
0: Very nice. 자, 두 번 떨어뜨렸다. 지금 drop이 나왔습니다. Drop하는 게 뭐라고요?
1: Drop하는 게 떨어뜨리다.
0: 뭔가 떨어뜨리다.
1: 네.
0: 전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한 번 있지만 한 적 있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보면 이 두 개가 약간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1: 네.
0: 이 drop한다는 거는 떨어뜨리다죠.
1: 네.
0: 하지만 fall이라는 것도 떨어뜨리다로 쓸 수 있나요?
1: 그렇죠?
0: 쓸 수 있어요?
1: 얘는 그냥 떨어지는 건데
0: 그렇죠.
1: 지가.
0: 네. 이 두 개는 떨어지다는 돼요.
1: 네.
0: It dropped. It fell. 돼요.
1: 네.
0: 그런데 내가 뭔가를 떨어뜨린다라고 할 때는 이런 반응이에요. I dropped it.
1: 예.
0: I dropped my phone.
1: 그러네요.
0: 하지만 제가 I fell my phone. 좀 어색하잖아요.
1: 이상하다. 네,
0: 맞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런 차이가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문장을 계속 쓰면서 이게 어색함을 스스로 어색하게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앞부분 잠깐만 볼게요. 근데 I dropped it twice 이러면 팩트죠?
1: 네.
0: 나 두 번 떨어뜨렸다. 근데 앞에 뭐 넣었죠?
1: I think. 네.
0: 제 생각에 제가 떨어뜨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냥 의견, 생각일 뿐이다.
1: 그렇죠.
0: 두 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1: 예.
0: 걸 약간 넣는데, 그렇죠?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함이 되겠죠.
1: Uh-huh.
0: Right? 이렇게 I think 평소문.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좀 자신감 떨어질 때.
1: 그렇죠.
0: 이거 말할 때 두 번 떨어뜨리면 떨어뜨린 거지 그런 거 같다는 건 좀 이상한데.
1: 더 된다는 거죠.
0: 아, 그런 거야.
1: 세, 네 번 된다는 거예요.
0: 그 생각을 못 해봤네요. 예, 예, 예. 오, 그래서 I think 뒤에 평소문을 넣는 거 중요합니다. 네. Right? 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나는 내가 웃긴 것 같아. 나는 당신이 웃기다고 생각한다.
1: I think you are laugh.
0: 아, 웃긴 게 뭐죠? 웃긴 거 형용사로?
1: 아, fun.
3: Funny.
1: 아, you are funny.
0: Alright. So I think you're funny.
1: Uh-huh.
0: How about this? 내 생각에는 너의 뭐 언니가 예쁜 것 같아. 난 있잖아. 너의 언니가 예쁜 것 같아.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That's it.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Yes.
0: 이렇게 해서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하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조금 좀 어감을 부드럽게 네.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m-hmm. I think you're funny.
1: I think you're funny.
0: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1: I think your sister is pretty.
0: 네, 가서 전해달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상황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1: 네.
0: 그래서 I think you are 어쩌고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아, 내가 헷갈렸네. 아, 난 있잖아.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어.
1: I think I called you.
0: 생각한 줄 알았어. 생각한 것 자체가
1: I thought.
0: 그렇죠.
1: 아.
0: So I thought I called you.
1: 아.
0: I didn't call you. Oh, I thought I called you. 난 내가 너한테 전화한 줄 알았는데.
1: Called도 과거고.
0: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0: 매치를 해주는 거예요.
1: I 그렇죠. Called you.
0: 나는 생각했어 과거에 뭐라고 내가 너에게 전화했다고 아. 의역하면서 내가 아, 너한테 내가 전화한 줄 알았어.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1: 아하.
0: Yes, yes.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1: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네.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Very nice. 두 번째입니다. 네,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1: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There you go. 다시 한번 이 fragile, 둘 다 발음 괜찮습니다. fragile은 조금 더 미국에 가깝고 fragile, 영국에 가깝지만 요즘에는 다 섞어서 쓰는 편이에요.
1: 네.
0: Very, very nice. 자, 그렇다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2: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0: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2: Oh no,

0: 네, 입으로 하는 이명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요. Be careful with something. 그래서 뭔가를 조심해서 다룬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1: 네.
0: 목소리 크게 해서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 아, 저 카메라 저 새로 산 거거든. 그러면서 저 카메라는 조심해줘라.
1: Oh, be careful with that camera.
0: 그렇죠? Be careful with that camera.
1: With that
0: 앞에 camera. Camera. 이렇게 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1: Camera.
0: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lease를 좀 넣어볼까요?
1: 네.
0: 저 상자는 조심해 주세요.
1: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0: 그렇죠?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1: Mm-hmm.
0: Alright. 자, 세 번째는요. 이 기계는 조심해서 다뤄주세요. 이것도 please 넣을게요.
1: 네.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0: There you go.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with this you know, cafe, coffee machine,
1: yes.
0: or you know, vending machine. 바꿀 mm-hmm. 수 있겠죠? Very nice.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e careful with that camera.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Please be careful with this machine. 오케이, 자 다음은요. Something, 형용사.
1: 네.
0: 형용사 something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형용사 뒤에 something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이거는 정말 정말 흔치 않은 뭐 가사 같은 데서 보통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something 형용사 아시겠죠?
1: 네.
0: 자, 첫 번째입니다. 나 매운 거 먹고 싶어. 한마디로 난 뭔가 매운 걸 원해.
1: I want something spicy.
0: 그렇죠. 두 번째. 걔한테 그녀에게 멋진 거 사줘. 뭔가 멋진 걸 사줘.
1: Hey, buy her something cool.
0: Hey, buy her something cool. Alright, 하나 더요. 안에 깨지기 쉬운 물건이 있어요. 뭔가
1: uh-huh.
0: fragile 한 게 있다. 안에.
1: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0: Inside. There you go.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ant something spicy. Buy her something cool.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3: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2: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3: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0: 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Oh, please be careful with that box.
4: Are you talking about that black one?
1: Yeah, yeah. There's something fragile inside.
4: Oh, no. I think I dropped it twice. I'm so sorry.
1: No. It's too expensive. 비싼 건데.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자전거를 살까 생각 중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해주세요. 나 웃긴 무언가를 봤어.
1: 응?
0: 나 웃긴 뭔가를 봤다고.
1: 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쓰는데.
0: 나 뭔가 웃긴 거 봤다.
1: 네.
0: 이러면서, right?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문장 하루에 적어도 10개는 써보기 해서
1: 와.
0: 어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Alright, 예전에는 진짜 10개 만들려면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0: 네.
1: 이제는 뭐 거뜬하시죠?
0: Not bad, not bad.
1: 네.
0: Okay.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그렇죠.
0: 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말다툼을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둘을 아는 친구로서 사실은 이런 건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아이, 그래, 걔 이상한 애야. 옆에서 막 뭘까? 거둔다고 할까?
1: 예, 싸움을 부추기죠. 예.
0: 그럴 수가 있겠고 또 한편에서는 아, 오해가 있지 않을까?
1: 그쵸.
0: 뭐 화해를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0: 네.
1: 오히려 이렇게 싸움을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기름 붓는 격으로 이렇게 서로 싸울 때 야, 걔 그래 그렇더라 막
0: 그렇죠.
1: 이러면은 조금 더 사이가 서로 안 좋아져요.
0: That's right. 예. 자, 그래서 말다툼 후에 어색해진 두 친구라고 해서요. 그 뭐 제 3자 친구는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오늘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게 영어 배우는 게 아니라 인생도 배우는데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요.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은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오,
0: 제3자 친구가 얘기를 한다든가 그게 우리의
1: 그쵸.
0: 미션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가서 걔랑 오해 풀어. 아, 좋은 친구가 돼주는 거네요.
1: 그래도, 좋네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어색한 친구 사이가 영어로 더 어색해질지, 아니면 좀 괜찮아질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0: 짜잔!
1: 도전! 아니, 뭐야, 둘이 괜찮아? 아유, 둘이 어색해 보여.
0: What did you say?
1: 너네 relationship is okay? So, 뭐지? 둘이 어색해. So, 어색하다. 약간, like that. Why?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1: Huh?
0: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little
1: Argument.
0: fight.
1: Little fight. 그러지 말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0: Break up.
1: No, no, no, no, no. Go and talk. Talk, please understand. 응? Say like that. Yeah.
0: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Make up, 그치?
0: I should make
1: Make up?
0: up with her.
1: Make up?
0: No, no, no.
1: Make up?
0: Make up.

0: the relationship.
1: Relationship?
0: Make it good again.
1: Good, 그치.
0: Me,
1: oh, better than. Yes, yes. Go.
0: Should I say? Okay.
2: Yeah. 네.
1: 아유.
2: 자, 아이고. 어떻게 해요? 그래도 좋은 친구
1: 네.
2: 역할을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1: 그래요, 그래요.
2: 자, 오늘은 진짜 새로운 어휘나 표현 반, 그리고 기존에 했었던 거 복습 반. 그래서 약간 매운맛 반, 뭐 프라이드 반, 약간

0: 비스 프렌들리 할래다가
1: 네.
0: FRIENDLY 리까지 할까요? 그냥.
1: 오케이. 네. 자.
0: 형용사 느낌으로. 예.
1: Friendly Han. 오케이, 오케이. So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어차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삐삐 처리하겠습니다. 네. 이 단어 저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여 드릴게요.
0: 왜요?
1: awkward.
0: 아, 이거 우리 예전에 했는데요.
1: Yes. 어색한이라는 형용사가 바로 awkward이고요. Awkward. 제가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저도 가끔 가다가 스펠링을 잘못 쓸 때가 있어요.
0: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1: WKW, right? 예. So 이게 어떨 때는 잠깐만 AK를 바로 써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어민들도 그런 스펠링 같은 거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스펠링 항상 오타가 나오는 거지만 우리는 맞춰야겠죠.
0: 음흠.
1: So 발음할 때 awkward. K가 약간 된 소리가 나요. 그래서 awkward가 아니라 awkward.
0: awkward.
1: 이 정도의 느낌, 조금 된 소리. 이거는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나야 되는 겁니다.
0: 네.
1: awkward, awkward. 자, 여기 지금 너희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1: 너희, 뭐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제가?
0: 너희요? You guys.
1: You guys.
0: Yeah.
1: I? Okay. 자, you guys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될 수도 있고요. 조금 공식 상황에서도 여전히 친근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라고 할 때도 you guys를 쓰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남자고 여자고 상관이 없어요.
0: 네.
1: 오케이. 그렇죠. 제가 와가지고 뭐 슬기 씨하고 슬기 씨 친구분들이 있는데 친구분들도 다 여성분이에요. 그랬을 때 에이 you guys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0: 네.
1: 그래서 you guys로 너희 여러분 복수로 얘기를 할 때는 성별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주어 특이하게 썼네요. 그 뒤에 뭐죠?
0: You too.
1: You too. 이해 가능하나요? 가능하나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0: 우와.
1: 그래서 너희 두 명, 너희 둘 얘기할 때 you two. 그래서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뭐 신혼여행을 어떤 신혼부부가 갔어요.
0: 네.
1: 그랬을 때 뭐 거기에 로컬 분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Oh, are you two?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Right? Newlyweds, right? So 두 명을 딱 꼬집어서 얘기할 때 이렇게. 그럼 너희 셋은?
0: You three.
1: You three?
0: Yes. 당연히 U3죠. U2. 아. U2가 너희 둘인데.
1: 오케이. 반전은 없습니다.
0: 아.
1: 네. U2, U3. 근데 이 이상은 보통 부르지는 않죠. 이
0: 연기력이, 넘어가면, 연기력이 네. 너무 조금 부족해요.
1: 잠깐만요.
0: 3?
1: 저 예. 지금 되게 칭찬받을 줄 알고 약간 흥분했었거든요. 네.
0: 아니에요. 죄송해요. 분발 좀 부탁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예. 차갑지만, 냉정하지만,
0: 네.
1: 좋은 걸로. So, U3 이거 넘어가면 보통 그냥 You guys 하면
0: you
1: 되겠죠.
0: Guys.
1: 그렇죠.
0: 음흠.
1: 자, 그런데, 그렇다, you girls도 있어요.
0: 아.
1: 근데 you girls는 그렇다고 해서 남녀 섞인 거 아무거나 된다는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you girls, 이렇게 you ladies, 이거는 무조건 여자들만 있을 때.
0: 네.
1: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you two look awkward라고 했습니다. awkward가 아까 품사 뭐라고 했죠?
0: 품사 형용사.
1: 그렇죠.
0: 네.
1: 어색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그 앞에 동사 뭐 있죠?
0: look.
1: look. look 형용사 패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형용사해 보이다. 어떤 특정한 상태로 겉에서 봤을 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행복해 보이다는 뭐예요?
0: Look happy.
1: Alright. 그러면 화나 보이다.
0: Look mad.
1: Mad, right?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너희 둘 행복해 보여. 너희 둘 행복해 보여.
0: You too look happy.
1: 와 너무 멋있어요. 제대로 썼어요.
0: Yeah.
1: You two look happy.
0: Mm-hmm.
1: 자, 이번에는 질문형인데 질문형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아까 mad 있었죠?
0: Yeah.
1: 내가 화나 보이니? 나 화나 보여?
0: Do I look mad?
1: 따! 눈물.
0: Oh.
1: 이제 저번에 그러니까 look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0: 네.
1: 일반 동사죠?
0: Mm-hmm.
1: So am I look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일반 동사니까 질문할 때는 부동사, so, do I look mad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용사 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am I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0: 네.
1: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었잖아요. 슬기 씨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계속 이거 가끔 맞춘 것도 아니에요. 연속으로 틀렸었어요.
0: 그러다가 그때는 도통 감이 오질
1: 네,
0: 않았어요.
1: 그래도 그랬다가 최근에 한번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최근에 네. 한번 그걸 맞춰서 제가 막 눈물이 진짜 날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또 바뀔 수 있을까 했는데 오, very nice. 자, 슬기 씨만 제가 칭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헷갈리는 걸 오히려 더 건드려줘야 됩니다.
0: 하하.
1: Okay? Very nice.
0: 그러면은 혹시 모르니까 더 많은 분들께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1: yes.
0: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한번 울어주세요.
1: 아, 제가 한번 울어요?
0: 예, 예.
1: 아,
0: 그게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1: 그럼 미리 좀 뭔가를 좀 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눈물 난다고는 했는데.
0: 예, 예.
1: 알겠습니다.
0: 말뿐인 게 될 수 있으니까.

0: 읽어볼게요.
1: You two look happy.
2: You two look happy.
1: Do I look mad?
2: Do I look mad?
0: All right. 자, 읽어볼게요.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2: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자, 이랬을 때 예전에 썼던 거 살짝 복습 들어갈게요. 네. 바로 아, 그냥 약간 말다툼했어. 자, 말다툼, 말싸움이네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fight이 아니라 argument가 나온 것 같아요.
0: Yes.
2: We just had argument.
0: 네.
2: 그냥 우리 약간이 들어가야 돼.
0: 약간 작은, 약간.
2: We just had a bit argument.
0: Okay.
2: Yeah.
0: All right. 자, a bit argument.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쓰려면 a bit of.
2: A bit of.
0: A lot of. 이것처럼 of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아.
0: A little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 바로 넣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a little 하면 약간의 실제로 작은이 될 수도 있고요. 말다툼하다 지금 argument란 명사가 나왔죠.
2: 네.
0: 동사 뭐 나왔어요?
2: Had.
0: That's it. Had, right? So 현재형으로 돌려서 have an argument라고 얘기를 하면 말다툼하다입니다. 이거 argument 여러분들 사전 찾잖아요. 논쟁 또 이렇게 나와요.
2: 아, 그렇죠.
0: 그러니까 아, 이거는 뉴스에서나 쓰는 거구나 이럴 수 있는데 절대 아니라 그냥
2: 네?
0: 말다툼, 말싸움입니다. Alright, so have an argument이라는 거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고 사실은 argue라는 동사를 써도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누나가 둘이 있었나 봐요.
2: 오.
0: 나의 누나들이 말다툼을 했어. 오케이? 우리 누나들 나 말다툼했어.
2: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그렇죠. My sisters had an argument. How about this? 나 말다툼했어. 근데 여기 조금 더 추가해볼게요. 난 말다툼했다. 내 친구와.
2: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s.
0: 아, with가 핵심이었죠.
2: 네.
0: Very nice. So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So 본인이 뭔가 말다툼 누구랑 한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with 뒤에 있는 걸로 바꿔서 연습하시는 거 좋겠습니다.
2: 네.
0: 읽어볼게요. My sisters had an argument.
2: My sisters had an argument.
0: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2: I had an argument with my friend.
0: 네. 자,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have an argument 대신에 have a 뭐라고 해도 의미는 사실 같죠?
2: 아하,
0: 간단하게.
2: Fight.
0: Okay.
2: Yes.
0: Alright.
2: 네.
0: F-I-G-H-T. Okay, spelling 좋아요. So have a fight도 말싸움하는 겁니다.
2: 네.
0: 그런데 fight 여기서 이렇게 fight으로 쓰면 말싸움이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뭔가 물리적인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2: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네, 자 이랬을 때
2: 네.
0: 참 좋은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서 걔랑 오해 풀어.
2: 그러니까,
0: 맞아.

0: 드릴.
1: 맞아요. 이게 처음 나오는
0: 그쵸?
1: 표현이에요.
0: 그렇죠. 왠지 이 clear up이 왠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뭔가 pick up 그런 것처럼.
1: 예, 뭔가 덩어리.
0: clear up, pick up, 뭐 clean up 뭐 이런 느낌.
1: Yeah.
0: 예. 근데 깨끗하게 해. 그것들을.
1: 네.
0: 이게 오해인가 봐요.
1: 오.
0: 그녀랑.
1: 어허.
0: 예. 그러면 가야 돼요.
1: 가야 돼요. 일단 가서 해야죠. 예.
0: 근데 가고 풀어니까 go and 이렇게 할게요.
1: 와.
0: 와, 이쯤 눈물 보여 주셔야 됩니다.
1: 아, 이거 나오질 않네요, 실제로.
0: 예. 예.
1: 자,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정답? 맞습니다.
0: 와우.
1: Okay. Go and do something. Go and do something. 가고이지만 실제로는 가서 뭐 해라.
0: 네.
1: 자연스럽죠. So go and do something. 자, 명령어로 이거는 너무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아, 가서 뭐 해. 가서 뭐 해. Right? So 예를 들면 가서 손 씻으렴.
0: 네.
1: 아이에게 가서 손 씻으렴. 어떻게 해요?
0: Go and wash your hands.
1: 그렇죠. Go and wash your hands. 그래서 자, 이것도 많이 쓸 수 있죠. 가서 너 숙제 마쳐 끝내.
0: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오, beautiful.
0: 맞아요.
1: Very, very nice.
0: 맨날 쓰는 말이거든요.
1: 네. 이게 항상 go and가 명령어로만 쓰는 건 아니지만
0: 네.
1: 대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Okay, so 같이 한번 여러분 낭독해 볼게요. Go and wash your hands.
0: Go and wash your hands.
1: Hey, go and finish your homework.
0: Go and finish your homework.
1: 확실히 두 번째 많이 해보시긴
0: 많이 해봤어요.
1: 굉장히 예. 매끄러웠어요.
0: 그렇죠.
1: 네.
0: 딱 박혀 있어요.
1: 네.
0: 예.
1: 자, 다음에 덩어리 표현을 소개하기 전에 지금 이 things를 잠깐 먼저 볼게요.
0: 예.
1: 여기 things는 것들 아니에요?
0: 것들? 것들이죠. 것들.
1: Right? 지금 몇 개가 있다고 저기 나와 있어요?
0: 여기요?
1: 네.
0: 몇 개네요? 5회. 가서
1: things 앞에 몇 개라고 나와 있나요?
0: 아니요.
1: 안 나와 있죠?
0: 네.
1: 그냥 things죠?
0: 그렇죠.
1: Alright. 이렇게 특정하게 몇 개다라고 쓰지 않고 그냥 things라고 하면 두루두루 두리뭉술하게 쓰는 겁니다. So things 이것저것.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할 때 있잖아요. Hey, how's everything? 하는 사람도 있지만
0: 예.
1: Hey, how are things?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인사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어때 좀?
0: 너 요즘 이래저래 어떠니?
1: 어, 뭐 사업이랑
0: 이래저래 뭐 잘 되니?
1: 뭐 사업이랑 뭐 이런 거 있잖아.
0: 이런 느낌.
1: 맞아요. 그래서 오해가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으니 내가 대략 얘기할게라는 느낌. 그래서 이것저것 좀 풀어.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쓸 때 영어 책 쓸 때도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Right. 자, 그리고 이제 이걸 알았으니
0: 네.
1: 여기서 아 그러니까 이게 5회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0: 그렇죠.
1: Clear up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0: 네.
1: 오케이. 자, clear up. Clears things up. Alrigh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저것들을 푸는 거예요.
0: 풀다.
1: 오해 같은 것들을. 그렇죠. 왜냐면 뭔가 맑은 날씨가 아니라 클라우디한 거예요. 막 구름이
0: 네.
1: 껴 있어요.
0: 네.
1: 어둡잖아요. 그럼 뭔가 그 안에 오해가 숨어 있을 수 있겠죠?
0: 그렇죠.
1: 그래서 날씨를 개게 만드는 거예요. Clear up 시키는 거. 굉장히 깨끗하게. 그러면 우리가 오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보일 것이고 그걸 해결하는 거고요. 그렇죠?
0: 예.
1: Make sense?
0: 근데 clear가 clean이랑 비슷한가요? 얘가
1: clean은 닦고 치우는 느낌이고 clear는 뭔가 답답한 게 막혀
0: 건가?
1: 있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렇게 확실하게 만든다예요.
0: 깨끗한 이런 의미죠?
1: 맞습니다.
0: Clear,
1: 뭔가,
0: clear.
1: clear 시키는 거요?
0: 그 clear이라는 뜻이 clean이랑 제가 헷갈려가지고.
1: 오케이. clean은 정말 더럽고 깨끗한 그런 느낌인
0: 네,
1: 거고요.
0: 네, 네.
1: clear하다는 것은
0: 네.
1: 뭔가가 불분명한 거를 명확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0: 명확하니구나.
1: 오케이. 네.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불분명함을 clear하게 만든다.
0: 아하.
1: 투명하게 만든다.
0: 네네네.
1: 그래서 왜 clear glass라고 하잖아요.
0: 맞아, 그렇죠? 맞아.
1: 투명한 glass죠. 오케이. 자, 그러면 clear things up. 어순 그대로 해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우선 오해부터 풀자. 있잖아. 우리 말 그냥 더 이상 하지 말고 오해부터 풀자. 자, 하자가 뭐예요?
0: 하자, let's.
1: Let's, 그 다음에?
0: Let's clear things up.
1: 먼저.
0: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이러면은 더 이상 대화 전에 이거부터 하자, right?
0: 그죠.
1: 자, how about this? Clear 과거로 하면 뭐겠어요, 그냥?
0: Cleared.
1: Cleared, yes. 그러면 나 그와 오해를 풀었어. 걔랑 되게 unclear한 게 좀 있었거든.
0: 네.
1: 근데 그거를 좀 clear하게 만들었어.
0: I cleared things up.
1: 그와.
0: With him.
1: 그렇게 쓰면 돼요.
0: 네.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음흠.
1: 네. 많은 분들이

0: 오해를 푸는 거 모르는 분들이 거의 90%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
1: 그죠.
0: 표현을 못 들어본 분들 많은데.
1: 그죠. 저도 되게 생소했어요.
0: 그렇죠. 이제는 할수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Hey, let's clear things up first.
1: Let's clear things up first.
0: All right.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1: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0: All right. 본문 읽어볼게요.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응?
0: 걔랑 화해해야겠어.
1: 어이.
0: 와, 오늘 진짜 오해 푸는 거,
1: 그쵸?
0: 화해하는 거, 둘다 몰랐다면 한 번에 가는 겁니다.
1: 이런 결심조차 하는 게또
0: Of
1: 대단하고요.
0: course.
1: 예. I make up with her. 그러네요. 화해하는 거, 약간 메이크업 하는 거.
0: 네.
1: 예.
0: 약간 힌트 드리면 조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하는, 해야겠어.
1: 아,
0: 해야겠어. 하는 게
1: 해야겠네.
0: 좋겠어.
1: 아이 우든가 슈든가. 아이
0: 슈드죠.
1: 슈드예요?
0: 네.
1: 예,
0: 아이고,
1: 슈드.
0: 제가 약간 답답하려고 그래가지고.
1: 예, I should make up with her.
0: I should make up with her.
1: 네.
0: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hould는 그때도 두 번이나 최근에 했어요, 여러분들. have to보다는 훨씬 부드러운 느낌.
1: 네.
0: 그래서 해야지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그래서 아휴, 그래, 화해해야겠다. 부드러운 말투로 또 이끌어냈고요.
1: 네.
0: 자, 오늘의 핵심 패턴은 바로 make up with someone입니다.
1: 으흠.
0: 이게 대충 이해는 가나요? 이게 왜 화해하다인지?
1: 메이크업이 사실 우리가 화장하는 건데,
0: 네네.
1: 사실 화장하기 전에 이제 저의 경우는 형편없거든요. 그러니까 메이크업 하니까, 오! 좋아졌어. 근데 여기서 메이크업도 뭔가 더 좋아지는, 메꾸는 느낌?
0: 맞아요.
1: 어.
0: 방금 그 단어예요. 메꾸는 거.
1: 어.
0: 내가 뭔가를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내가 보상을 하고, 이런 느낌,
1: 그러니까요.
0: 채워내는 느낌이에요.
1: 예.
0: 그래서 make up with someone 한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뭐 화장을 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화해하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1: 네.
0: So, 예를 들면, 나 벌써 John이랑 화해했어. 그럼 난 이미 화해했다, John이랑. 어떻게 할까요?
1: I already made up with John.
0: 그렇죠. I already made up with John. 자,
1: 음흠.
0: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뭐 하는 게 어때? 할 때, why로 하는 거뭐 있죠, 우리?
1: Why don't you?
0: Why don't you do something? 이러면 너뭐 하는 게 어때?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그녀와 화해하는 거 어때?
1: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그쵸.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You know,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1: 그쵸.
0: 네. 그래서 make up,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사실은 with를 굳이 안 써도 돼요. 만약에 주어에 뭐, You guys 이렇게 복수가 나왔어요.
1: 네.
0: 그러면 Hey, did you guys make up?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Alright,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I already made up with John.
1: I already made up with Sean.
0: Hey,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1: Why don't you make up with her?
0: Alright, 자 그리고요 사실 그 이거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던 추가적인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화해 관련돼 있는 건데요.
1: 네.
0: 우리 화해하고 나서 이게 상대방이 쿨해진지 아닌지 애매할 때 있잖아요.
1: 그쵸,
0: 아니,
1: 그쵸.
0: 뭔가, 이럴 때, 우리 뭐 어떻게 좀, 이제, 괜찮은
1: 잠깐만,
0: 거야? 아,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1: 그런 얘기 해야죠.
0: 그게 영어로, 실제로, Are we good?
1: Are we good?
0: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1: 우와.
0: 그래서 뭔가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게 오해였고, 저거면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 했을 때, Hey, are we good? We good, we good?
1: We
0: 이렇게 얘기를
1: good.
0: 해요. Yeah, we good, we goo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우리 화해한 거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때 이제 얘기가 풀리게 되는
1: 너무
0: 거죠.
1: 똑같다. 한국이야.
0: 똑같죠?
1: 우리도 그래요. 잠깐, 우리 이제 화해한 거지?
0: 맞아요,
1: 막 이렇게 얘기해, 쭈뼛쭈뼛.
0: 근데 이것도 분위기 잘 봐야 돼요.
1: 아.
0: 상대방은 안 풀렸을 때 내가, We good, right? We good. 이러면,
1: 아직 나는 그렇게까지는 좀 힘든데. 이럴 수 있어요.
0: 나 지금 무서웠어요. 조심해서
1: 그렇죠, 그렇죠.
0: 써야겠지만.
1: 상황
0: 네.
1: 봐가면서.
0: 이런 표현도 있으니까 나중에 뭐 알아두시면 영어에서, 이거 들리네? 할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까요?
2: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너희 괜찮아? 둘이 어색해 보여.
1: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0: Right. 두 번째는요. 에이, 가서 걔랑 오해 풀어.
1: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주세요.

0: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1: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2: Yeah,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요? 볼까요?
2: 네, 첫 번째는요. Look 형용사. 이거는 왕초보 영어에서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했던 패턴이
3: 맞아요.
2: 아닌가.
3: 맞아요. 익숙합니다.
2: 근데 익숙해서 아, 나 이제 죽여 딴 거 할래. 이럴 때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은 신호인 게 네. 그만큼 잘해졌다는 거거든요. 오우. 자, 가보겠습니다. 너희 둘 행복해 보여.
3: You two look happy.
2: 그렇죠. You two look happy. 어? 둘이, 너희 둘이 어색해 보여.
3: You two look awkward.
2: You two look awkward. 세 번째. 나 화나 보여?
3: Do I look mad?
2: 그죠. Do I look mad? Right? Do I look hungry? 막 이러면서. 네.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two look happy. You two look awkward. Do I look mad? 오케이, 다음은요? Clear things up.
3: 예.
2: 이거 한번 가볼게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아, 우선 오해를 풀자. 오해부터 풀자.
3: Let's clear things up first.
2: 오, 좋아요. 두 번째. 나 걔랑 그와 네. 오해 풀었어.
3: I cleared things up with him.
2: 그렇죠. 과거형으로 썼습니다. 네. 하나 더요. 가서 걔랑 그녀라고 할게요.
3: 네.
2: 가서 그녀랑 오해를 풀어라.
3: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2: All right. 읽어볼게요. Let's clear things up first. I clear things up with him.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All right. 좋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주세요.

0: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1: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2: 미션 해결할게요.
3: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Are you guys okay? You two look awkward.
5: We just had a little argument.
4: Oh, go and clear things up with her.
5: Yeah, I should make up with her. Okay.
4: Yeah, go.
2: Wow, great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맨날 그 얘기하잖아. 나 뭐 웃긴 거 봤어. 나 뭔가 웃긴 거 봤어.
2: 나 장난 아니야.
3: 네. 이 문장이었는데요. Uh-huh. 이 문장, 와, 어떻게 표현할까 늘 궁금했는데. Alright. I saw something funny.
2: 아, I saw something. 그리고 형용사 뒤에서 이제 꾸며졌네요. Funny.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Clear things up. 이거는 패턴이라고 어떻게 보면 패턴보다는 표현에 가까운데요. 자,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
3: 어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오해한다든가 무슨 싸움을 한다든가 말다툼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 표현에 가깝죠, 그렇죠?
3: 그렇죠.
2: 오케이. 그래서 친구들끼리 특히나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2: Alright. 저희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day.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아,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1: 유후!
0: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여행 가나요?
0: 아, 여행 가야 됩니다.
1: 네네.
0: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갈 때 그 공항이 가장 설레거든요.
1: 맞아요. 요즘에는 여행을 멀리 못 가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일부러 공항으로 피서를 가셨던 분들도 계시고
0: 괜찮죠.
1: 공항 근처 호텔에 호캉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던데요.
0: 나쁘지 않은데요.
1: 네.
0: 거기 또 맛있는 것도 있고
1: 맞아요.
0: 공항 분위기도 있고 네. 시원하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 뭐죠?
0: 비행기를 놓칠 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늦게 가게 되면.
1: 그럼요.
0: 저는 그런 경험이 실제로 있습니다. 뭐냐면 일부러 일찍 가가지고 게이트 앞에 있었는데
1: 예?
0: 잘못된 게이트 앞에 있었던 적이
1: 있었어요.
0: 아이고,
1: 네. 핫똑똑.
0: 네.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조금 기반으로 해서 지금 스토리를 좀 만들어봤어요. 제목이 비행기는 안 놓쳤지만 더 큰 문제가 뭔가 있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네 마리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응?
0: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1: 저도 이름 불린 적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요? 왜
1: 에.
0: 그랬어요?
1: 그때 왜 그랬죠? 아, 그때 저희가 막 그렇게 늦게 도착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 이제 남편이,
0: Right.
1: 그 공항 안에 있는 커피숍에 이제 프리 커피 쿠폰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또, 공항을 또 언제 오냐? 이거 오늘 먹어야. 근데 커피가 좀 오래 내려지더라고요.
0: 맙소사.
1: 예, 그래서 그럴 때 이름이 불렸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면 진짜, 오! 나 늦었나? 하고 심장 철렁거리잖아.
1: 그냥 와요! 하면서 그때 좀, 예,
0: 했더니 그런 또.
1: 언성이 높아졌던 기억이 있네요.
0: 아, 세상에 나. 그때
1: 네.
0: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비행기를 놓쳤는지 아니면 제대로 탑승을 했는지, 좀 많이 마음 졸여지는데요.
0: 오케이.
1: 확인하러 가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1: Didn't
0: the
1: miss the
0: plane.
1: plane. Didn't miss it.
0: No, we're on the
1: Yeah,
0: plane.
1: miss
0: Oh,
1: the plane.
0: that's lucky.
1: Yeah!
0: 어.
1: 내 말이,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I want to say it like that, you.
0: Oh,
1: Oh,
0: okay. Yeah, you agree.
1: yeah, God. Oh,
0: Yeah.
1: lucky,
0: Thank
1: lucky.
0: God.
1: We ran away like,
0: We ran away? Oh, we ran really quickly?
1: 그래.
0: 아, yeah, that's right.
1: 우리 이름 부를 때, 와, 나 심장이 철렁했잖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
0: You fell down?
1: No. 방송, broadcasting. Hey, listen. And Peter and
0: Oh.
1: Sugi, come here.
0: When they called our name?
1: My heartbreak.
0: Your heartbreak? You sad?
1: Yeah.
0: Oh, okay.
1: Heart so why?
0: Mom,
1: What?
0: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정말 이게 무슨 일이야 또? 폰을 두고 왔단 얘기지?
0: 어, no.
1: 비행기 스탑 소리.
0: 네. 자, 오늘은요,
1: 네.
0: 은근히 진짜 표현들을 가져가야 될게 많고요. 집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1: 좋습니다.
0: 이거는, 한눈팔 그럴 데가 없습니다, 오늘은요.
1: 알겠습니다.
0: 완전 꽉꽉 심어놨으니까요,
1: 사실
0: 여러분들. 예.
1: 저희는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언제고 한눈판 적이 없어요.
0: 아,
1: 늘
0: 그렇습니까?
1: 집중해요.
0: 아니,
1: 예.
0: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닌데. 아,
1: 긴장돼.
0: 아무튼 집중해 주셔야 돼요.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dialogue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아, 비행기 안 놓쳐서 참 다행이에요.
1: 네.
0: Right.
1: 일단은 thank God 나온 거 보니까 이거 또 대문자 이렇게 또딱 나온 거 보니까 예, 지금 너무 감사한 것
0: 아,
1: 같아요.
0: 너무
1: 예,
0: 감사하신가요?
1: we didn't the plane. 우리는 비행기를 안 놓쳤다. 여기 지금 이게 나왔잖아요. 부정이. 그러면
0: 아하.
1: 여기는
0: 뭐가 나와야
1: 놓치다.
0: 돼요? 오!
1: miss.
0: 미스가 놓치다예요?
1: 네.
0: Okay. So, we didn't miss the plane. 보면?
1: yes.
0: 맞습니다. 자, miss라고 하는 거 그리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놓치다라는 동사도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단순한 그냥 we didn't miss the plane 아니라 앞부분에 thank God
1: God.
0: 나왔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이 thank God이라고 하는 게 진짜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라는 뜻인데
1: 네네.
0: 직역을 하면 신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어잖아요. 그죠?
1: 네네네.
0: 신께 감사하라. 우리가 플레인을 놓치지 않은 것을
1: Yes.
0: 이게 의역이 되면서 아 진짜 다행이다라고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너무 좀 극적으로 극단적인 표현 아니에요라고 얘기할
1: 네.
0: 수도 있는데요. 원어민들은 좀 강하게 익스트림하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행이다를 할때어 땡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가
1: 예.
0: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 평소문으로 완전히 이렇게 합쳐보도록 할게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전에 여러분들 늦잠 자는 게 무슨 슬립 하는 거였죠?
1: Oversleep.
0: 그렇죠.

0: oversleep.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내가 늦잠을 잘 줄 알았던 거예요.
1: 예.
0: 근데 안 그랬어요.
1: 오.
0: 그래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가 늦잠 자지 않아서 다행이다.
1: 어허. 네.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오, very nice. Didn't를 쓴 거 너무 좋았어요.
1: Yeah.
0: Thank God I didn't oversleep. 이라고 쓰면 되겠고요. 자, how about this? 내가 여기 있어서 다행이야. 참 다행이야.
1: Yes. Okay. Thank God. You are here.
0: That's it. Oh, thank God you're here.
1: Yes.
0: 왜냐면 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oh, thank God you're here. 이라고 하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의미절로는 이렇게 되는데요. 얘를 하고 한참 쉬고 읽으면 어색해져요.
1: Oh.
0: 이래 이래 이렇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자. 연기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thank God은 굉장히 강력한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냥 아무리 생각해 thank God you're here 이럴 거면 thank God을 안 써야 되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가볼게요.
1: 응.
0: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1: Oh, thank God I didn't oversleep.
0: 자, 이번에는요. Oh, thank God you're here.
1: Thank God you're her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ank God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Thank G로 시작합니다, 또.
1: G로요?
0: Oh, thank
1: Goodness.
0: Yeah.
1: Yeah.
0: 그거는 소문자로 보통 쓰게 돼요.
1: 아, 그래요?
0: Yes.
1: Thank goodness.
0: Uh-huh.
1: Yeah.
0: 정답? Mm-hmm. 맞습니다. Oh, thank goodnes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고요.
1: 네.
0: 자, 요것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Thank God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아, 참 다행이다.
1: 네.
0: 엄청 강하다고 했었죠?
1: 네.
0: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닌 것은 오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그때는 다행이네. 좋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1: 저,
0: 기쁘다라는 표현을 보통 쓰기.
1: I'm glad.
0: 아하.
1: Yes.
0: 정답?
1: 우후.
0: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해보진 않겠지만, 사실은, thank God, 어쩌고저쩌고, 이거 대신에, I'm glad, 뭐뭐뭐도
1: 네.
0: 가능한데, 조금 다행이다. 이런 느낌이 약간 약하다는 거.
1: 아.
0: Okay?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1: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0: 네, 이 정도면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1: 그쵸.
0: 오히려 여기서는 I'm glad 이거는 좀 아니에요.
1: 보다는 예. thank God이 더 와닿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랬을 때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1: 아우, 정말 눈썹 휘날리면서 비행기 탑승까지가 진짜 전쟁이었겠어요.
0: 맞습니다.
1: We ran like the wind. 진짜 바람처럼 달렸네요.
0: Yeah.
1: 내 말이,
0: 내 말이,
1: 내 말이, 그때
0: 동의하는 말 느낌이죠.
1: You know, well,
0: you know.
1: 그래, 너가 말이, 너 알잖아.
0: 자,
1: 너 알잖아.
0: 아니, 너무 틀려서 황당해가지고요.
1: 왜요?
0: 그게 아니라, you know, 이거는 그냥 있잖아.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상대방의 동의한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은
1: I know예요? 아!
0: 이렇게 나오는 거.
1: 아!
0: You know 아니라 I know입니다.
1: I know.
0: You know는, you know, 있잖아.
1: 아~
0: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I know. I'm sorry. I know. 이렇게 하면,
1: I know.
0: 내 말이 그 말이야. I agree with you.
1: Yes.
0: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아~
0: 그럴 때는 억양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1: 네네.
0: I know.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이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달리는데
1: 네.
0: 지금 뭐처럼 달린다고요?
1: The wind.
0: Wind처럼. 바람처럼 달리다. 그러면 느리게 가는 거예요?
1: 완전 빨리 가죠.
0: 완전 빨리 가는
1: 예.
0: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해져 있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1: 우와.
0: Run like the wind.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Run like the wind. 우리는 뭐라 해야 되죠?
1: 우리는 그냥 눈썹을 휘날리며 달렸다. 우리는 뭘 날려야 돼요.
0: 예. 있을만 해요. 그죠?
1: 근데 바람처럼 달려왔어라는 말도 써요. 실제로.
0: 그래요? 실제로? 네. 근데 영어에서도 좀 특이하네요.
1: 너무
0: 똑같죠?
1: 신기했어요.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인 거죠. We are late. 우리 늦었어. 그러면서 바람처럼 달리자라고 하면 일단 we are late 뒤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람처럼 달리자.
1: Let's run like the wind.
0: 그래서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약간 유머를 넣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귀엽네요.
0: Yes. 자, 그러면은 run의 과거형이 뭐죠, 여러분?
1: Ran.
0: Ran, 하? 그러면은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그렇죠.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보통 이제 점심시간 때 아이들이 나 먼저 먹어!
0: 안 먹으러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아, 어렸을 때 그런 네. 기억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0: 무조건 다섯 번째 안에 들었어요.
1: 예. 혹시 막
0: 작고
1: 본인만의
0: 빠르니까.
1: 막 그거를 다 그 짜놓는 거 아니에요?
0: 왜냐면 선생님이 너무 뛰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아하. 뛰지 마. 아하. 경보로 갔어. 경보로.
1: 저 달린 거예요? 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케이. So 이 표현 덩어리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0: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자, 본문 가볼게요. I know we ran like the wind.
0: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Alright, 좋습니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네, 자 다음 미션입니다.
0: 네.
1: 아,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0: 그쵸, 그쵸.
1: 라고 얘기를 합니다.
0: 다들 경험해 보셔서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1: 전화가 왔어요.
0: 예.
1: 제가 늦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약간 이런 느낌.
0: 항상 전화랑 방송이 동시로 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 말투가 예. 혹시 어디 계신가요? 이게 아니었어요.
0: 그게 아니라.
1: 어디 계세요? 이러니까.
0: 그쵸.
1: 아, something's wrong.
0: 예.
1: 느낌 맞죠.
0: 빨리 가야죠. 예. My heart sank. 가라앉았대요. When they our names. 아, 가라앉았다 이거 할 때.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1: 오케이. 예.
0: They가 부를 때. 이름을, 우리 이름을 부를 때. When they called. 이렇게 할게요.
1: 예. 진짜 부르다로 썼나요?
0: 네.
1: 오케이. So my heart 가 sank 했다. When they called our names. 정답. 맞습니다.
0: 우후.
1: 실제로 진짜 부른다라고 할 때 call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0: 네.
1: 특히 크게 부를 때는 call out이라는 것도 쓰기도
0: 아.
1: 합니다. Alright, so 그들이 우리 이름들을 왜냐하면 나하고 뭐 나의 딸이든 아들이든
0: 예.
1: 이제 부른 상황인 거잖아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요, my heart가 sank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의 원형이 뭔지 아세요?
0: 이거 sink 아닌가요?
1: 맞아요. S-I-N-K, sink라고 하는 거. 일단은 call은 again 부르다, 전화하다.
0: 네.
1: And then sink는 가라앉다. 물에 가라앉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게 실제로 sink예요.
0: 오.
1: Okay, so the ship was sinking.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thinking 아닙니다, 여러분. sink예요, 그냥.
0: 네.
1: 자, 요거 나온 김에 그러면은 뭐 이미 여기에도 표기가 하나 돼 있지만, 표시가
0: 예?
1: 돼 있지만, 과거형 PP 형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0: 과거형과 PP 형이 같았던 것 같은데. sink, sank, sank.
1: sink, sank, sank 같은데, 일반적으로 sink, sank, sunk입니다.
0: Sunk.
1: Right. S-U-N-K.
0: 어려워요.
1: 그렇습니다.
0: 와우.
1: 아, 그리고 뭐 이거는 뭐 TMI이긴 한데 지금 당장 모르셔도 돼요. PP
0: 네?
1: 형태가 sunken일 때도 있어요. EN일 때도 있는데 그거는 sunken, 뭐뭐 이렇게 나왔을 때 쓰는데 그거는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it. 기본형은 sink,
0: 예.
1: sank, sunk가 되겠습니다. 과거형, PP형.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그거를 알았고요. 덩어리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왔습니다. 뭐가 sank 했다고요?
0: My heart.
1: My heart.
0: 자,
1: 그래서 나의 심장이 가라앉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0: 네.
1: 네, 영어에서는 그게 이제 느낌이 심장이 철렁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구나.
0: 그쵸.
1: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거나 겁이 나거나 긴장하거나
0: 예.
1: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토리텔링으로 쓸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싱크보다는 sank로 쓸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해요. 현실적으로.
0: 그쵸, 그쵸.
1: Right.
0: 보통 심장이 철렁해. 이렇게 말을 전달하기는 많지 않죠.
1: 많지는 그래서. 않죠. 안 쓴다는 게 아니라.
0: 네.
1: Right? 자, 한번 해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철렁했어. 다시 한번. Right.
0: Her heart sank again.
1: Again 써도 되고, once again.
0: Once again.
1: 아, 둘 다 괜찮아요.
0: 네.
1: How about this? 아, 나 심장이 철렁했어. 내가 그 alarm을 들었을 때. 왜 이런 거 있죠? 아침에. 띠띠 딱 왔어요. 근데 느낌 세야 되죠.
0: 그렇죠.
1: 나 늦었구나.
0: 그렇죠.
1: 그래서 나의 심장은 철렁에다 가라앉았다.
0: My heart sank.
1: 내가 그 알람을 들었을 때.
0: When I heard the alarm.
1: 아,
0: nice. 이럴 때는 알람 소리가 좀 다르게 들려요. 평소에는 르르르 했다면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전화

0: 벨소리도 아침에 내가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늦은 것 같아 이러면 벨소리가 좀 달라요.
1: 소리가 다르고요. 오. 그리고 뭔가 그 기운이 달라요.
0: 그럼 맞아.
1: 공기가 이상해요.
0: 왜 그럴까?
1: 그렇죠. 이게 내 생각에는 7시 공기가 아니라 10시 반 공기.
0: 오, right? 사람의 그 직감이란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1: 무서워요. 예. 네. 자, 그래서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여기서 자를 수 있겠죠? 네. 자를 수 있겠죠? When I heard the alarm.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r heart sank once again.
0: Her heart sank once again.
1: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0: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1: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부른 것은 공항에서나 뭐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겠죠?
0: 네.
1: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 하나 남기고 있습니다.
0: 네.
1: 자, 이래서 지금은 아유 그래서 겨우 놓치지는 않은 거잖아요.
0: 그쵸, 그쵸.
1: 아, 했어.
0: 다행이다.
1: 근데 마지막이 반전입니다.
0: 왜요?
1: 엄마. 저 화장실에 핸드폰 들어왔어요.
0: 아유, 이 녀석아. 이 녀석아. 너는 그냥 가지 마.
1: 찐 엄마의 모습인데.
0: 정말 이걸 어떻게 해요.
1: 그러니까 아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0: 지금 왜냐면은 마지막 전화까지 나온 이후기 때문에 네. 지금
1: 이러면 더 이상 돌아갈 수도
0: 그러니까요.
1: 없고요.
0: 그러니까요. 핸드폰 놓고 가야 돼요, 이거.
1: 핸드폰 안녕.
0: 진짜 다른 네. 사람한테 피해예요. Mom, I left my phone. 여기까지 끊어볼까요?
1: 네. 아무도 지금 화가 났어요.
0: 네. In the 화장실.
1: Yes.
0: 예. In the 화장실이니까 mm-hmm. 여기가 이제 화장실 토일렛.
1: Okay.
0: 예.
1: Alright.
0: In the toilet.
1: In the toilet. Mom, 이렇게 I left my phone in the toilet. 어, 끔찍해요. 그렇죠? 예. 정답. 저는 다른 거 가져왔는데요. 토일렛 괜찮습니다.
0: 네.
1: Bathroom.
0: 아, bathroom.
1: Yes. 자, bathroom, 화장실. 뭐 대표적으로 화장실이란 단어는 진짜 만약 굳이 만약 세야 된다.
0: 네.
1: 그러면 거의 한 8, 9개는 될 거예요.
0: 와.
1: 나라마다 다르고요. 쓰는 개인적 취향도 다르고 그리고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쓰면 다른 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자, 보여 드릴게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bathroom 그리고 restroom의 차이죠.
0: 네.
1: 이거는 실키 씨도 그때 아마 이해를 했던 것 같고요.
0: 네.
1: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bathroom은 보통 어디 있는 화장실 얘기를 하죠?
0: 그냥 공용 화장실.
1: bathroom?
0: 아, 우리 집에 있는 화장실.
1: 네. 일반적으로는 네. 집에 있는 화장실이에요.
0: 아.
1: right? restroom은요?
0: restroom은 그 공용.
1: 네. 공중 뭐 화장실이라고 에이. 하죠. 뭐 공항 같은 데 갔는데 거기에 restroom이라고 있던가.
0: 네.
1: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bathroom은요. 씻는 곳이 따로 있는 곳을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샤워기가 달려있다든가 기타 등등등. 근데 그런 구분이 별로 요즘 없어요.
0: 아.
1: 그래서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화장실 아니면 공공장소에 있는 것도 다 bathroom.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0: 예, 예.
1: 뭐 airport terminal 있는 데에도 그냥 bathroom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restroom은 집에 있는 화장실은 얘기하지 않아요.
0: 네.
1: 얘는 거의 100%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0: 오.
1: 그 차이는 일단 기본 알아야 되고요.
0: 네.
1: 나머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라고 할 때. 어? 이거 슬기 씨가?
0: 토일렛.
1: 토일렛. 네. Right? 한국에서는 오히려 토일렛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하죠. 그렇죠?
0: 맞아요. 보통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토일렛
1: 네.
0: 이렇게.
1: 그게 어디에서 처음에 화장실이란 단어, 영어 단어가 들어왔는지에 따라 또 다를 수 있는데
0: 예.
1: 우리나라는 좀 토일렛에 익숙한 편이고요. 루 들어봤나요?
0: 아니요.
1: 네, 이것도 화장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영국에서 위주로 많이 쓰는데
0: 아~
1: 좀 캐주얼하게 쓰는 편이에요.
0: 근데 저는 예전에 듣기로 이 토일렛이 네. 변기를 뜻한다라는
1: 맞습니다.
0: 얘기도 들었거든요.
1: 미국에서는 얘를 네. 화장실보다는 변기로 더 많이 써요.
0: 아~
1: 그래서 미국 영어로 하면 조금 편한 게 왜냐하면 구분이 확실히 되거든요.
0: 아~
1: bathroom or toilet.
0: 아, toilet.
1: 왜냐하면 화장실, 변기 이렇게 거의 나눠서 써버리기
0: 아~
1: 때문에 이게 지금 변기 얘기하는 건가 화장실 얘기하는 건가라는 그런 고민할
0: 네.
1: 그게
0: 아, 그럴 수도 있군요.
1: 없기 때문에. 근데 구분이 잘 안 되더라도 어차피 문맥에서 파악하는 거라서요.
0: 예.
1: 너무 걱정 안 하셔도
0: 음흠.
1: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들어본 것들 루는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다 화장실을 얘기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얘네들 다 bathroom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밖에 있는 화장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 두루두루 쓸 수 있어요.
0: 네.
1: 오케이. 자, 여기서 핵심 들어있습니다.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이라고 얘기를 했죠. 내가 뭔가를 어디에 두고 왔어요.
0: 네.
1: 그게 실수로 잊어버려서 두고 왔던 아니면 일부러 나 거기다 두고 온 거야. 좀 편하게 다니려고 하는 거든 상관없이 두고 오다는
0: left.
1: left. 현재형은요?
0: leave.
1: leave 쓰면 돼요.
0: Leave
1: something. 뭔가를 두고 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my phone, right?
0: 네.
1: 그런데 어디에 두고 온다라고 할 때는 이거는 도대체 이 뒤에 나오는 장소든 위치든에 따라 전치사가 바뀔 수 있어요. 그죠?
0: 네.
1: in이라고 하면 어딘가 보통 안에 두고 온 거겠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in the taxi, right? at 같은 경우에 한정된 장소 같은 게 되겠죠. 그죠?
0: 네.
1: So at home, for example. on은 뭐 위에요, 아래요?
0: 위요.
1: 위에. So, for example, on the table.
0: 그쵸.
1: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 네네네.
1: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전치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0: Yes.
1: 자, 한번 해볼게요. 나 그 택시 안에 내 가방 두고 왔다. 두고 내렸다.
0: I left my bag in the taxi. 오.
1: Nice. 오,
0: 많이 두고 와봐가지고.
1: I left my bag in the taxi.
0: 익숙해요.
1: Yes. 자, how about this? 아까 집에는 뭐라고 한다고 했지? 집에?
0: At home.
1: At home. 나 내 충전기 집에 두고 왔어.
0: 오, charger?
1: 어허.
0: 예. I left my charger at home.
1: That's it, right? 두고 오는 거 쓰고요.
0: Yes.
1: 그리고 어떤 장소, 정확히 어떤 위치 등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집에 보통 많이 뭐 두고 오잖아요.
0: 네.
1: 그래서 at home은 같이 가져가면 더 좋아요.
0: Yes.
1: 그리고 이거는 일부러든 깜빡하는 거든 다 된다고 했잖아요.
0: 네.
1: 근데 100% 내가 깜빡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으면 forget을 쓰셔도 됩니다. I forgot my charger at home.
0: 예.
1: Like that. Okay? 자, 읽어볼게요. I left my bag in the taxi.
0: I left my bag in the taxi.
1: I left my charger at home.
0: I left my charger at home.
1: 본문 갈게요.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All 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Alright, 미션 정리할게요.
0: 네.
1: 아, 내 말이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0: I know. We ran like the wind.
1: Right. 두 번째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0: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2: I know, we ran like the wind.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3: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1: Yes,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 신기한 표현, right? Run like the wind. 목소리 크게 해볼게요.
0: 네.
1: 과거형으로. 야, 우리 바람처럼 달렸잖아.
0: We ran like the wind.
1: That's right.
0: Mm-hmm.
1: 두 번째, 그 학생들은 바람처럼 달렸어.
0: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1: 하나 더요.
0: 네.
1: We are late. 이거는 드릴게요. 우리
0: 네.
1: 늦었어. 바람처럼 달리자고.
0: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3: We ran like the wind. The students ran like the wind. We are late. Let's run like the wind.
1: 오케이. 자, 다음은요. My heart, her heart 하고 나서 sinks. 과거는 sank였습니다.
0: 네.
1: 자, 가볼게요. 그녀의 심장이 또 한 번 철렁했어.
0: Her heart sank once again.
1: Sank once again.
0: Mm-hmm.
1: 자, 다음은요. 나 그 알람 소리 듣고 심장이 철렁했어. 자, 직역으로 드릴게요. 나의 심장은 확 가라앉았다.
0: My heart sank.
3: 내가 그 알람 들었을 때.
0: When I heard the alarm.
1: 좋아요. 하나 더요. 우리 이름 부를 때 심장이 철렁했네.

0: 자, 나의 심장이 가라앉았어요.
1: My heart sank
0: 그들이 우리의 이름들을 불렀을 때.
1: when they called our names.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Her heart sank once again. My heart sank when I heard the alarm.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3: I know. We ran like the wind.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s.
2: Mom,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4: 해결!
5: Oh, thank God we didn't miss the plane.
6: I know. We ran like the wind.
5: Yeah.
6: My heart sank when they called our name.
5: I know. Huh? Mom?
6: Why?
5: I left my phone in the bathroom.
6: Oh, my son!
5: Oh, no! Yes.
0: 와, 정말 깔끔하게 맞을 수 있겠어요.
1: 감동입니다.
0: 네. Alright.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내 친구랑 오해를 풀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Clear things up with your friend.
0: There you go. 뭔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clear up 시키는 거, 명확하게 만드는 거였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One's heart sinks.
1: 예.
0: 심장이 가라앉는 거, 결국엔 좀 철렁하는 느낌.
1: 오.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 버스를 놓쳤을 때 심장이 철렁했어.
1: 와,
0: 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1: 진짜 철렁하죠.
0: 맞습니다.
1: 예,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Alright. 자, 여러분들 문장을 길게 만드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가끔은 이렇게 오늘 패턴 같은 경우에 조금 문장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1: 네.
0: 긴 것도 만들어 보고 또 실패해 보고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중간 정도 되는 문장 길이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0: Yes.
1: 네.
0: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리뷰도 좀 하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여러분의 든든한 적응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한수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긍정 주문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짜잔! 봅시다. 오늘은 행복할 거야. 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긍정 주문 아니에요? 저 오늘은 행복할 거야. 이건 선생님이 인터넷 어디에서 본 주문을 좀 빌려왔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본격적인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 오늘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를 갖다가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보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지고, 기분이 달라지고 하루를 살아나가는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뭐 진짜 그렇겠어라고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해봤어요. 근데 진짜 약간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학교를 가는 거고 선생님은 학교에 출근을 하는 건데 출근하기 전에 원래는 어떻게 일어나? 아, 피곤해. 더 자고 싶어. 특히 요즘 되게 춥거든요. 엄청 추운 겨울날에는 침대에서 나오기도 싫고 더 자고 싶고 막 그렇잖아. 아, 가기 싫어. 힘들어. 피곤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결국 쭉 나아가게 되면 이 기운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또 얼마나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 나도 모르게 소소한 행복의 순간들을 일부러라도 찾게 되고 조금은 더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딱한 번만 믿고 해보세요. 오늘은 또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라는 긍정 주문을 외치면서 하루를 시작해보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하루를 감싸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도 넘어가 봅니다. 오늘은 챕터2를 마무리하는 시간 9번에서 12번까지 한번 가볼 건데, 아마 챕터2에서 가장 어려운

이 구간은 오늘이 아닐까 싶어요. 그치? 아, 오늘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막 긍정 주문 외쳤는데 막안 행복한 지문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문제풀이 시간 잘 체크해 오셨을 거라 믿고요. 9번부터 가봅니다. 하, 얘가 어려웠어요. 얘. 이런 빈칸 문제 하나 나오면 아마 막 오답률 1, 2, 3, 1을 막 다투면서 여러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질문이 될것 같았습니다. 근데 연습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치? 적극적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9번입니다. 지금 pleasure라고 해서 즐거움, 쾌락을 소재로 하는 질문인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거 예시도 나옵니다. 음악을 듣는 등의 예시가 나오는데 진짜 얼마나 친숙한 소재예요? 근데 역시나 이 친숙한 소재, 음악 듣기와 같은 쾌락을 갖다가 굉장히 신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평소에 떠올리지 않았던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면서 소중한 질문 되겠습니다. 그쵸? 한번 접근해 볼 건데 이렇게 어려운 질문일수록 얘들아 첫 문장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앞에서 길을 잃게 되면 사실 더 읽어나가면서도 뭔 소린지 잘 몰라요. 계속 길을 잃은 채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첫 문장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이 지문 말고 영어에서 모든 지문에서는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특히나 뭔가 좀 어려운 느낌이 팍팍 든다? 그런 첫 문장에서 핵심 잡는 연습 꼭 해주고 가셔야 되겠어요. 자, 첫 문장의 중요성 다시 한번 잡고 갑니다. 근데 문장이 굉장히 길죠? 여기에서 다치네. 첫 문장의 중요성 별표 하나 치면서 핵심 잡으러 가봅시다. 자, pleasure, 즐거움, 쾌락입니다. 뭐로서의 쾌락이냐면 conscious enjoyment of our sensory endowment. endowment는 능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의 감각적인 능력을 의식적 적으로 즐기는 것으로서의 쾌락. 아니, 사실 뻔한 이야기를 이렇게나 어렵게 풀어내는 것도 재주인 것 같아. 우리의 감각적 능력을 의식적으로 즐긴대. 보는 거 시각, 듣는 거 청각, 맛보는 거 미각. 이건 거도 그치? 시각, 청각, 미각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즐기는 게 쾌락이지, 그치? 좋아요. 그러한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부연 설명갑니다. enhance, 증진된답니다. by the capacity. 능력에 의해서 증진이 된답니다. 자, 쾌락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에 대한 새로운 정보니까 주목해 주셔야죠. 증진이 되는데 어떤 능력에 의해서 증진이 되냐면 지금 능력을 수식하는 투브 정사가 1번, 2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예요. 어떤 능력? anticipate, 예상하는 능력. 그리고 remember it, 기억하는 능력. 다시 결국에는 쾌락을 예상하고 쾌락을 기억하는 것이 이것을 더잘 즐길 수 있게 해준다. 쾌락을 증진시켜준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기억하는 게 중요하구나. 즉, 쾌락을 즐기기 이전에 예상하고 쾌락을 즐긴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요 정도의 정보 잡아줬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고 나서 드디어 본동사 등장하죠. 얘가 지금 문장의 진짜 동사입니다. 그리고 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heightens enjoyment in the moment. 순간의 즐거움을 갖다가 높인답니다. 향상시킨다라고 하네요. 그치? 근데 어떠한 순간의 즐거움인가 예시가 쭉 나와요. 얘들아, 예시는

춤추는 거, 수영하는 거, 선베이링, 일광욕하는 거, and so various thing on, 기타 다양한 것들 등등등. 이러한 것들 순간의 즐거움을 높여주는 것이구나. 좋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거다, 얘들아. 쾌락이라고 하는 건그 전에 예상하는 거, 그 후에 기억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 해야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을 더 높일 수 있어. 요 정도로 동그라미 치기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쵸? 일단 뭐에 관한 글? 쾌락에 관한 글. 자, 근데 이거는 그 전에 예상하고 그 후에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대. 그래야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대. 요 정도로 내용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괜찮죠? 가볼게요. Enjoyment in the moment. 그 순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is the greater. 더큰 것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not being subjected to intellectual analysis as it occurs. 자, 봅시다. not being subjected to는 받지 않는 거거든. 받지 않는데요. 뭐를 받지 않습니까? intellectual analysis는 지적인 분석이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즐거움이 막 발생하고 있을 때 내가 음악을 들어요. 그 순간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러할 때 내가 지적인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커진다라고 해요. 이것도 뭔 소리지? 다시. 내가 음악을 듣는 그 중에, 쾌락을 느끼고 있는 중에는 지적인 분석을 하지 않아야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어. 요 얘기거든. Obviously, 분명히, we do better. 더 낫답니다. Leave it to unfold as purely self, as purely self. 순전히 있는 그대로, 그 자체 그대로. Unfold는 전개되는 거잖아. 그것이 전개되도록 leave, 그냥 두는 것이 better, 더 나아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니? 쾌락 전에 예상하고 후에 기억하는 거 중요해. 그래야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거든. 근데 그 순간의 즐거움 그 자체는 분석하려 하지 마. 그냥 있는 그대로 전개되도록 두는 것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전후 과정 중요해. 근데 순간의 즐거움을 느끼는 동안에는 분석하려 하지 마. 예를 들어서 음악을 듣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도중에 아 이건 지금 화성 진행이 어떠하고 박자가 어떠하고 이런 거 분석하면 음악 듣는 게 재밌겠니? 아니지. 즐거움이 낮아지겠지. 그치? 그 순간에는 그 순간의 즐거움은 막 지적으로 분석하려 하지 마가 나온 거예요. 그쵸?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뒷부분이거든요. 벗으로 뒤집으면서 빈칸이 등장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한번 봐봐요. 생긴 모양을 봤더니 but 근데 It is equally obvious that 빈칸 is not irrelevant to their best enjoyment 라고 해서 but으로 뒤집으면서 equally obvious 똑같이 분명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에 뭔 얘기가 나왔니? 앞에 obviously라고 하면서 분명히 뭐 하는 게 좋겠어? 그 순간의 즐거움을 있는 그 자체로 놔두는 게 좋겠어라고 했지. 그러고 나서 but으로 뒤집으면서 근데 이거 똑같이 분명해, 똑같이 중요해라고 하거든? 그럼 이제 무엇의 중요성에 대해 또 말할 차례가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 놔두고 그 전에 예상하고 후에 기억하는 거 얘도 똑같이 중요해. 전에 분석하고 후에 기억하는 거 얘는 잘 해주자. 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금 앞뒤 전개 방식을 가지고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하는가를 대략적으로 추론을 해보았고요. 이 추론이 맞는지는 뒤에 나오는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기의 예시 속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괜찮으시죠? 한 가지 더. 지금 요 문장에 나온 but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죠. 붙인 게 뒤집듯이 완전히 앞뒤를 뒤집는 것이 아니라 근데 라고 하면서 내용의 전환과 더불어서 뒷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똑같이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빈칸이라고 하는 것이 is not irrelevant. 너무 어려운 거 투성이야, 얘들아. not irrelevant라고 해서 해석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irrelevant는 무엇이에요? 무관한 거예요. 근데 앞에 not이 붙었으니까 무관하지 않다. 얘들아, 무관하지 않다는 거는 결국 뭐죠?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아, 빈칸이라고 하는 건 관련이 있습니다. 최고로 즐기는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 중에

얘는 그 자체로 놔둬. 분석하려 들지 말고. 근데 전에 예상하고 후에 기억하는 이 과정도 관련이 있어. 최고로 즐기는 데에 관련이 있어. 아까 뭐라 그랬게? 이 전후 과정이 있어야지만 그 순간의 즐거움이 더 커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치? 아까 첫 문장에서 잡아줬던 내용이고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까지 예측 한번 해보았는데 예측이 맞는지는 뒤에 나오는 예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다고요. 좋습니다. 가볼게요. The pleasure of a half hour listening to music. 30분 동안 음악을 듣는 것의 쾌락은 is the greater. 더큰 것이 된답니다. 왜냐하면 왜더큰 것이 될까? 전후 과정이 있어서 그런가? 예측하고 확인해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선택되었거든. 그리고 소리 재생의 질이니까 결국 음악의 그 질이죠. 소리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거든. 거기에 더해서 예상과 기대라고 하는 것이 관여가 되었고 스스로가 들을 준비를 했거든요. 봐봐, 얘들아. 비교적 쉽게 표현되어 있죠. 이것이 예시한테 고마운 바 아니겠어요? 예시의 도움을 받아봤을 때 음악 듣는 즐거움이 더큰 이유, 그 쾌락이 더큰 이유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이고 예상하고 기대했기 때문이고 들을 준비를 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서 듣는 과정 그 자체도 좋지만 그 전후 과정이 필요하겠어. 라는 이야기를 예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덧붙여 줄 건데,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꽉 잡아주긴 했어요. 그쵸? 가봅시다. Think of the informative contrast here. 이제 여기에서 유익한, 좀 대비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합니다. How pain or discomfort, 고통이나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뭐에 의해서 두려운 예상에 의해서 자 예상과 기대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반대되는 상황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상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볼게요. The tense dental patient 긴장한 치과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는 has been dreading 계속 두려워했어요. The drill이라고 하는 것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징 하는 드릴일 거야. 그치? 며칠 동안 계속 두려워했다고. 근데 이것은 has a worse time. 결국 이 환자는 더안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누구랑 비교했을 때? 느긋한 환자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두려워했어. 이 예상과 기대라고 하는 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거죠. 오히려 더 긴장한 채로 그 경험을 느끼게 되었으니까. 즉, 기대가 맨날 좋은 건 아니야. 항상 좋은 건 아니야. 그치? 이 예시를 갖다가 지금 왜 넣어준 걸까요? 기대는 무조건 좋은 역할만 하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쾌락이라고 하는 소재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쾌락을 기대해야 되고 어떤 쾌락은 기대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겠어. 요 얘기를 꺼내고자 지금 이 예시를 넣어준 거거든요. 다시. 우리는 어떤 쾌락을 기대해야 되고 어떤 쾌락은 기대해선 안 될까? 그 기준에 대해서 다음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The key to라고 해서 뭐뭐에 대한 핵심 요점이거든요. 그치? 무엇에 대한 요점이냐면 이 쾌락을 갖다가 선으로 보는 것의 요점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How it fits into an overall conception of the life worth living. 자, 말이 조금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쉽거든요. 자, 봐야 된답니다. Fit into라고 하는 거는 들어맞는 거잖아, 그치?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전반적인 개념에 이것이 들어맞는가를 갖다가 봐야 한다라고 하거든. 쉽게 말해서 어떤 쾌락을 기대해야 되고 어떤 쾌락은 기대하면 안 됩니까? 라는 판단을 할때 글쎄 그것이 가치 있는 삶에 들어맞는가? 가치 있는 삶에 들어맞는가?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치? 자,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종류의 어떤 그 순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의 ill consequences, 나쁜 결과는 discount는 가치를 낮추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것들을 선택지로서 고려하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쾌락이 있어요. 그 순간에 느끼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내 삶에 가치 있는 쾌락이 아닌 거니까 그것은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아야죠. 그러한 종류의 쾌락은 기대하지 않아야겠죠. 그치? 좋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네. 자, 쾌락이라고 하는 거.
전에 예상하고 후에

기억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 순간의 즐거움이 더 커진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쾌락이든 예상하면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판단하는 기준이 존재하는데 이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삶에 들어맞는가? 가치 있는 삶에 들어맞는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음악 듣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들으면서 내 심신이 안정되고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치? 근데 음악을 듣는 거 대신에 내가 밤을 새서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정크푸드 같은 거를 막 야식으로 폭식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결국 내 전체적인 삶의 가치에 들어맞지 않는 쾌락인 것이니 그러한 쾌락은 예상하면 안 되겠지요. 그치? 그런 식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다시 무엇이다라고 했으니까 최고로 즐기는 데 있어서 뭐가 관련이 있다? 요거죠. 전에 예상하고 후에 기억하는 요 과정. 요 과정을 갖다가 잘 골라주면 되겠는데 선택지도 만만치 않게 어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1번. Reliance on, 의존하는 거죠. Inborn trait, 어떤 타고난 특성에 의존하는 거다라고 하네요. 뭐 하기 위해서?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쾌락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타고난 특성에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번. Reflection, 성찰, 돌아보는 겁니다. On the nature and sources of pleasure, 쾌락의 본질과 근원을 돌아보는 거. 쾌락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성찰, 이게 뭐냐, 얘들아. 쾌락의 본질과 근원에 대한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예상을 해보고 후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치? 그것이 가치 있는 삶에 들어맞는가? 그 쾌락을 또 예상해도 되겠는가? 괜찮죠? 답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3번 갈게요. 쾌락의 요소에 대한 학문적인 탐구? 아닙니다. 4번 갈게요. 비감각적인 쾌락을 경험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거? 비감각적 쾌락 경험을 우선시한다도 아니죠. 5번 갈게요. Pursue,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 아니네, 그치? 막 엄청나게 매력적인 선택지는 다행히 없었습니다. 2번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좋습니다. 스윈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첫 문장. 어려울수록 첫 문장에서 핵심을 꽉 잡는 연습을 잘 해주시고, 어려운 질문이었던 만큼 중간에 음악 듣기 예시. 예시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줘야 하면서, 뒷부분에도 직접적인 단서 있었습니다. The key to라고 하면서 뭐뭐에 대한 요점, 핵심, 이 요점과 핵심을 대놓고 알려주는 요 부분도 잘 살펴줬어야 되겠다. 좋습니다. 쾌락에 대한 성찰의 소재로 한 질문이었죠? 음악을 듣는 것과 같은 것에서 오는 쾌락이 더 커지는 이유는 좋은 음질, 기대와 예상, 들을 준비 등에서 비롯되며, 쾌락을 선으로 보는 것의 핵심은 그것이 살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의 전반적인 개념에 들어맞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따라서 쾌락의 본질과 근원에 관한 성찰이 그것들을 최대로 즐기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관련이 있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쾌락이 내일의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내일의 나를 더 망가뜨리고 피곤하게 할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쾌락에 대한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그 쾌락을 예전에 경험했을 때그 후폭풍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기억도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그쵸? 조금 복잡하지만 내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질문 이해를 도와가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0번입니다. 자, 10번. 9번이라고 하는 큰산 넘고 왔는데 얘는 그것만큼 큰 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산은 산이에요. 어려웠습니다. 얘 또한 어려웠고, The Sciences라고 해서 또다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서 과학에 Idealization, 이상화라고 하는 조금은 추상적인 소재를 언급을 하거든요. 추상적 소재가 언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얘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구나. 자, 이 소재의 구체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 여기에 조금 집중을 하면서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The sciences, 여러 과학 분야들은요, do make extensive use of, 광범위하게 사용을 한답니다. 무엇을? 이상화를. 아하, 과학에서의 이상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바로 정리하고 가시죠. 과학에서의 이상화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근데 이게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 조금 구체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가는 거지요. 자, 바로 예시 나옵니다. The ideal gas law라고 해서 이상 기체 법칙이라고 하는 한 과학 법칙의 예시가 나왔어요.
자, 이상기체 법칙은요, 기술한다면,

관계 내 어떤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입니다. 어떤 기체의 압력, 부피, 온도의 관계를 갖다가 기술을 하는데 어떤 조건 하에서 then never perfectly obtain. obtain이라고 하는 단어는 얻다, 획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존재하다. 성립하다라는 뜻도 가지거든요. 문맥에 맞게 추론을 해줬으면 베스트고 몰랐던 친구들은 이 기회에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어떤 관계를 갖다가 기술하는데 글쎄 어떤 조건 하라고요? 조건이 어떠하다고? Never perfectly obtain.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 조건이라고. 어때? 지금 앞서 나왔던 이상화라고 하는 개념에 구체화의 포인트가 첫 번째로 등장한 것입니다. 뭔가 결코 완벽하게 성립할 수는 없는 그런 조건 하에서의 관계를 기술하는 것이구나. 조금 더. In particular, 구체적으로, it makes simplifying assumptions, 단순화하는 과정을 한답니다. 오케이, 좋아요. 얘 또한 단서지? 단순화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구나. 뭐에 대해서? The molecules making up gases. 기체를 구성하는 분자들에 대해서 뭔가 단순화하는 과정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과정을 하는 것입니까? They do not attract. 이 분자들은 서로 끌어들이거나 repel. 밀어내지 않아요. 서로를요. 그리고 do not themselves take up volume. 그 자체가 어떤 부피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데, 이러한 단순화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빨간색 물결 부분이 이상화의 구체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과학에서의 이상화는 뭐인 것 같다고요? 지금 딱 봤더니 예측을 한번 해보기를. 결코 완벽하게 성립할 수 없는 조건. 그리고 어떤 단순화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한번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기체 법칙의 예시가 계속해서 쭉쭉쭉 나올 거거든요. 볼게요. The molecules of real gases, 실제 기체의 분자들은 are not like this. 이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까 나왔었던 그 조건들 있죠. 그 자체로 부피를 차지 않는다든지 서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지 않는다든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러나 their behavior, 그것들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lose enough, 충분히 가깝답니다. 아하, 이상기체랑 충분히 가깝대요. 뭐할 정도로 그 기체 법칙이 useful, 유용할 정도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성립할 수 없는 조건, 단순화하는 과정을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유용할 정도로 가깝기는 해야 된다 이거야. 즉 너무 먼 얘기,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쵸? 내용 플러스합니다. 근데 너무 멀면 안 돼. 어느 정도 유용하기는 해야 돼라고 하는 조건이 또 하나 붙었습니다. 좋습니다. Indeed, 실제로. There are philosophers of science, 과학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This is the best way to think about scientific theories in general. 일반적으로 과학 이론에 대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다라고 해요. 이것이 과학 이론에 대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다시 말하자면, they're best regarded as models that are 빈칸. 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이라는 모형으로 여겨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네요. 좋습니다. 다시. 이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빈칸하다는 모형으로 여겨질 때 최선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여겨지는 것이 최선이겠습니까? 얘기했지. 이상화. 이상화라고 하는 거를 거치는데, 그 이상화라고 하는 거는 이걸 거야. 그치? 요 내용을 예측하면서 조금 더 가볼게요. 자, 뒷부분 봤더니, however라고 뒤집으면서, evidence such views. 근데 심지어 그런 관점에서조차도, the theories, 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are still meant to be descriptive. 여전히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descriptive. 기술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여전히 설명은 잘 해줘야 되요라고 하는 건 결국 아까 나왔던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 같아요. 그치?
그럼 이 부분 이야기는 빈칸 뒷문장에 등장을 했으니 빈칸에는 뭐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예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즉, 과학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 조건,

즉 단순화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거? 그 정도로 여겨지는 것이 최선이겠어. 하지만 여전히 설명은 할수 있어야 돼.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유용하기는 해야 돼. 이러한 흐름으로 완성이 되는 것 같거든. 그치? 자, 이어지는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러 갑시다. 자, they are to be used. 그것들은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하는데 예측을 하거나 설명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그쵸? 자, 뭐에 대해서? 기체 반응이라든지 whatever phenomena are at issue? 어떤 문제가 되는 어떤 현상이든지 실제 상황에서 예측을 하고 설명을 하는 데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내용의 반복이죠. 그치? They are accordingly. 따라서. Constraint, 뭐가 있습니까? 제약이 있습니다. As to는 뭐뭐에 관하여란 뜻이니까, 뭐에 관해서. How idealized they can be. 그것들이 얼마나 이상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약이 있습니다. 아까 흐름 그대로 이어지는 거 보이지요? 그치? 이상화하는 거 오케이. 이상화 필요한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상적인 먼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현실 세계의 문제를 예측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용성은 지녀야 돼. 계속 그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They cannot be so far removed from real world systems. 아, 그것들은 현실 세계 시스템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뭐할 정도로 worthless, 가치가 없을 정도로. 뭐 함에 있어서 가치가 없을 정도로 describing actual phenomenon, 실제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허용할 수 있는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 쓸모가 없을 정도로 너무 멀어져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얘들아, 뒤에 전개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고 길게 표현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결국에는 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우리 아까 빈칸 뒷부분에서 however로 뒤집었잖아요. 이 however로 뒤집은 이웃 부분의 이야기가 다 얘라고. 너무 멀리 떨어진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어떤 현상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유용하기는 해야 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야. 그치? 뒷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 빈칸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구문 한번 학습을 해볼 건데요. 어떠한 표현이 나오냐면 지금 so 나오고 as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막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이따가 선택지에도 등장을 할 거기 때문에 한 번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냥 끄덕끄덕 이해하면서 해석만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so 나오고 as to 부정사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원인과 결과로 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근데 앞에 cannot 있으니까 너무 뭐뭐해서 to 부정사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치? 근데 해설지에 따른 정석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as to 부정사 이하를 뭐뭐 할 정도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뭐뭐 할 정도로 너무 이거 해서는 안 돼라는 해석으로 나와 있긴 하거든요. 편한 해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현실 세계랑 멀리 떨어져서 설명하는 데 쓸모가 없어지면 안 돼. 아니면 설명하는 데 쓸모가 없어질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서는 안 돼. 편한 해석으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지는 같이 한번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이첫 번째 내용. 요 내용 찾아서 찾아보러 갈 건데, paraphrase가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Intuitively, so obvious as to require no further elaboration. 바로 나왔지. So, as to 부정사. 바로 등장했습니다. 그치? 직관적으로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네. 그치? 다시. 직관적으로 너무 분명해서 더 이상의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답니다. 자, 지금 직관적으로 너무 분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치? 좋습니다. X 해주시면 되고요. 2번 갈게요. Constantly refine. 계속해서 다듬어지는 거랍니다. Eliminate all simplifying assumptions. 모든 단순화하는 가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듬어진대. 지금 이 단순화 가정을 제거해야 됩니까?
아니, 이러한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과학에서의 이상화였어요. 그치? 탈락. 3번 갈게요.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겁니다. 오로지 뭐할때 모든 구체적인 조건들이 충족되

모든 구체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해? 아니지. 결코 완벽하게 성립될 수 없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얘 또한 탈락입니다. 4번 갈게요. 잠재적으로 뒤집어질 수 있는 거랍니다. 무엇의 등장에 의해서 새로운 일련의 조건들의 등장에 의해서 지금 새로운 조건들에 의해서 뒤집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5번 갈게요. 5번의 확률이 지금 유력해졌습니다. Precisely accurate, 엄밀히 정확하다라고 합니다. 오로지 어떤 조건 하에서만 that are never entirely realized, 결코 완전히는 실현될 수 없는 조건 하에서만 엄밀하게 정확한 그러한 모형으로 여겨지는 것이 최선이다. 어떠합니까? 요거네. 결코 완벽하게 성립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결코 완전히는 실현될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이러한 조건 하에서만 정확한 모형, 그것이 과학에서의 이상화였지요. 그치? 이 내용을 이렇게 paraphrase하고 있구나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 5번으로 찾아주시고요. 자, 요 지문 또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지문이니만큼 뭐가 또 중요했어? 첫 문장 중요했어요. 첫 문장에서 과학에서의 이상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상화라고 하는 소재가 너무 추상적이었으니 우리는 구체화가 필요했지요. 이상, 기체, 법칙이라고 하는 예시 속에서 구체화의 포인트를 잡아주는 연습 같이 했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여기에서 찾은 내용을 선택지에서 어떻게 paraphrase, 다시 표현하고 있는가의 과정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과학은 이상화를 광범위하게 사용을 합니다. 예시 나왔죠? 이상기체 법칙은 결코 완벽하게 성립하지 않는 조건 하에서의 기체의 반응을 설명을 합니다. 자, 요것을 paraphrase 했다고. 자, 이것을 어떻게? 과학 이론은 결코 완전히는 실현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엄밀하게 정확한 모형으로 여겨지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다. 어려워요, 그치? 조금 더 쉬운 예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기체 법칙은 뭐 지문에서 언급한 예시이기는 합니다만 내 과학 수준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주 단순한 예시를 들어주자면요. 우리 물리 교과서에 마찰에 대해 설명할 때, 마찰이 없는 면을 가정을 하고, 운동 방향과 속도를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현실 세계에서 마찰이 없는 면? 그런 건 없거든. 근데 마찰이 없는 면을 가정함으로써 우리는 운동 방향과 속도를 쉽게 계산하고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실 세계에서 완전히는 실현될 수 없어. 그런 이상화를 포함하고 있어. 근데 과학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찰이 없는 면을 가정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어떤 과학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쓸모가 없느냐? 아까 운동 방향과 속도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 정도로 한번 이해를 도와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어려운 거다 했습니다. 네, 11번과 12번 빈칸 하나 한 축을 밑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소재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앞선 9번, 10번보다는 훨씬 더할 만할 거예요. 일단 11번의 빈칸부터 한번 가봅시다. What is true is that? 진실인 것은 무엇이냐면, regret happens. 후회가 발생하는데, when we 빈칸. 우리가 빈칸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진실이냐면, 우리가 빈칸할 때 후회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거 찾아주면 되겠네. 결국엔 후회가 언제 발생하는가? 후회가 언제 발생하는가? 요거 찾아주면 게임 끝입니다. 그치? 좋습니다. In a small world, 작은 세계에서는이라고 해서 일단 작은 세계가 먼저 등장합니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뒷부분 살짝 들여다보시면 However, in a large world라고 하면서 그러나 큰 세계에서는 뭐 쓰고 있어요? 비교 쓰고 있어요. 그치? 좋습니다. 비교. 비교를 쓰고 있습니다. 이 비교를 왜 쓰고 있는지? 비교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비교의 이유와 대비되는 포인트를 잡으면 빈칸이 보여요. 작은 세계에서는, 작은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모든 선택, 결과, 그리고 확률들이 알려진 세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can be certain, can이 이탈릭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강조입니다. 강조. 확신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알수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 How much we could have won? 우리가 얼마나 딸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뭘 했다면, 경주에서 다른 말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복권에서 다른 숫자를 선택을 했더라면 우리가 얼마를 더벌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수 있다고요. 자, 이해하기 좋은 예시 등장했습니다. 작은 세계는 어떤 세계? 선택과 결과가 알려진 세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 것인지를 갖다가 확실히 알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복권. 내가 저 숫자를 선택했더라면은 1등 해가지고 막 수십억을 벌었을 텐데. 알수 있다고요. 그치? 그게 작은 세계라고요. 좋습니다. 후회가 언제 발생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두 개의 세계를 비교할 거예요.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비교할 겁니다. 그때 작은 세계는 어떤 세계다라고 했습니까? 선택과 결과를 알수 있는 세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세계예요. 내가 저 번호를 골랐더라면 1등을 해서 몇십억을 벌었을 거야. 알수 있는 세계라고, 그치? 작은 세계는 이러한 세계인데, however, 그러나, in a large world, 큰 세계에서는 자, 비교 들어갑니다. however로 뒤집으면서, 큰 세계에서는, 큰 세계는 이와는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세계겠죠. 큰 세계에서는. 모든 선택, 결과, 그리고 확률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역시나. 선택. 결과, 이 모든 것들이 알려지지 않았다고요. 그치? 즉, 모든 선택과 결과를 다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한 세계에서는. We can never truly compare. 우린 제대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아하. 뭐를 비교할 수 없습니까? The choices we made, but 우리가 한 선택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치? Compare A with B니까. A와 B를 비교하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우리가 한 선택과 우리가 하지 않은 선택을 갖다가 제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 세계는 작은 세계와는 달리 모든 선택과 결과가 다 알려지지 않아서 이 다른 선택에 대해서 제대로 비교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내용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큰 세계에서는 선택과 결과를 모두 다알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려나 제대로 비교도 할 수가 없다고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비교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 비교의 포인트를 잘 잡아줘야지만 후회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하는지까지 추론할 수 있을 거라고요. 가봅시다. We can never know. 우리는 결코 알수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What would have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직업을 가져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요. 아니면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합니다. 이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으려나?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no scenarios 그러한 시나리오들은 don't play out without us. play out이 전개가 되는 거거든. 우리 없이는 전개되지 않거든. 우리 없이는 전개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려나? 절대 알 수가 없다고요. 그치? 똑같은 내용이지?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으려나? 알수 없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같은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o,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when we conjure regret, conjure up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떠올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떠올릴 때, 자, 지금 드디어 뭐가 등장했습니까? So라고 이어받으면서 regret, 후회 등장했습니다. 후회. 후회가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 좀 직접적인 단서가 나올 것 같아요. 그치? 자, 우리가 conjure up regret, 후회를 떠올릴 때. 무엇에 대한 후회를 떠올릴 때, what might have been? 어떠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후회를 떠올릴 때, 자, 우리는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랑 뭐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은 A to B의 구조가 쓰였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더라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결국엔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거, 모르는 것을 비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것이 바로 후회가 발생하는 순간이다. 좋습니다. 후회가 언제 발생한다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하고 있을 때 그때 후회가 발생하는 것이라고요. 직접적 단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What's the worst is that?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Much like, 뭐와 아주 비슷하게 The upward social comparison we make in social media. 우리가 소셜미디어

회사에서 하는 상향 사회적 비교와 아주 비슷하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소셜미디어, SNS 같은 데서 남과 비교를 하는데 upward, 상향식 비교다라고 해서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사람, 더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누가 해외여행을 갔어요? 뭐 명품 가방을 샀어요? 좋은 대학에 간 합격증을 올렸어요?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이 상향식 사회적 비교인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의 최선의 모습일 수 있고 이상적인 모습일 수 있고 어쩌면 보정되거나 꾸며진 걸수 있단 말이지, 그치? 근데 그러한 비교와 마찬가지로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은 we torture ourselves, 우리 자신을 torture, 괴롭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가지고 괴롭힙니까? 우리 상황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된 이상과 stack up against는 비교되다라고 했죠. 비교되는 방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괴롭히기까지 하니까 그거 정말 더 나쁜 거야, 더 심각한 거야라는 이야기를 더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치?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찾아야 하는 빈칸이 뭐였을까? 후회가 언제 발생하는가? 얘들아, 후회가 언제 발생한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지요.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할 때의 후회가 발생한다라고 했어. 근데 얘를 그냥 선택지에서 찾기에는 비교의 전개 방식을 쓰는 게 무색해져요. 우리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글쓴이가 빈칸을 추론함에 있어서 이 비교를 사용하게끔 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왜 작은 세계와 큰 세계를 굳이 비교했는가? 이 비교를 사용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럼 후회가 언제 발생하는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할 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세계를 끌어왔을 때 결국 알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확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알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작은 세계에서처럼 선택과 결과를 다알수 있고 다른 선택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고 작은 세계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후회가 발생하는 거 아닐까? 자, 비교를 사용한 이유를 끄집어 와서 기억하시면서 선택지 분석 들어가셔야 됩니다. 1번 갈게요. 자, start the dressing. 우리가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세계의 문제들을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큰 세계의 문제들을 다루었더니 후회가 발생합니까? 탈락이죠. 2번 갈게요. Begin to prioritize. 우선시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큰 세계의 문제보다 작은 세계의 문제들을 우선시했더니 후회가 발생했습니까? 아니죠. 3번,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를 하는 겁니다. 큰 세계의 문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가를 과소평가하는 것도 아니지. 4번 갈게요. Create, 만들어낸답니다. Detailed scenarios, 상세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낸답니다. 작은 세계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아니지. 다 5번인가 볼까? View, 바라봅니다. 큰 세계의 문제를 뭐처럼 바라봅니까? 작은 세계의 문제처럼 바라봅니다. 이거지. 비교. 비교를 사용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큰 세계의 문제인데,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데, 작은 세계의 문제처럼 알수 있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기 때문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빈칸을 추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더 고급진, 우리가 그동안 시도해 본 적이 없었던 방법이었거든. 비교죠, 비교. 근데 이 비교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 비교 과정에서 대비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 비교의 이유와 대비 포인트를 잘 생각해서 답을 끌어내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선택에 대한 후회에 관한 질문이었죠. 모든 선택, 결과, 확률이 알려진 작은 세계에서는 자,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세계에서는 제대로 비교를 할 수가 없더라.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현재의 결과를 다른 선택을 했다면 생겼을 알수 없는 결과와 비교하는 과정에서 생긴다. 따라서 진실은 큰 세계의 문제를 작은 세계의 문제처럼 바라볼 때 후회가 생긴다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세계는 정답지가 있는 문제지와 같은 거라면 글쓴이가 말하는 큰 세계라고 하는 건 정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정답이 없는 인생인데 그거를 문제지에서처럼 자꾸 정답을 찾으려 한다. 거기에서 자꾸만 후회가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러한 질문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12번 함축 의미 추론 연습으로 마무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자, 일단 밑줄 부분 짧은 것 같아요. 그럼 선택지도 짧으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택지 먼저 한번 보고 오시면 굉장히 길죠? 오케이, 선택지 분석의 시간 할애해야 된다. 잘 기억해 주시면서 첫 번째 문장 가봅니다. The emotional tenor of our conversations. 자, 우리 대화의 정서적인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They particularly important, 특히나 중요할지도 모른답니다. In a child's early years, 아이의 어린 시절에 특히나 중요할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니? 대화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성격이 아이의 어린 시절에 특히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가 봅시다. 자, 실제로 수십 년 전에 가족과의 대화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뭔 얘기를 하는 거지? 옛날에 가족이랑 대화를 했던 것이 오늘날 나의 정신 건강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 가족이랑 대화를 했을 때 그 정서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따뜻함과 공감이었는가? 비판과 그러니까 따뜻함과 공감이었는가? 아니면 비판, 비난과 공격이었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 오늘날 나의 정서 상태, 자존감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싶을 찰나에 뒷부분 한번 보세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we need, 우리는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A quick primer. 어떤 간단한 입문서를 갖다가 필요로 하는데 뭐에 관한 입문서냐면 결국 이게 찐 소재가 되겠구나. 자, 즉 글쓴이가 이 질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찐 소재는 무엇이냐면 development, 발달입니다. Autobiographical memories, 자서전적인 기억에 관한 발달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만치는 않은데 자서전이 뭡니까? 자서전은 나의 삶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자서전적인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기억, 즉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이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 이것에 대한 간단한 입문서가 있어야지만 앞선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거래.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은 이따가 질문 다 읽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로 하고요. 질문에서 진짜 말하고자 하는 찐 소재는 무엇이다? 우리의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이다. 즉,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 내가 주인공인 기억, 그것이 어떻게 발달하는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질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앞부분만 대강 살펴보자면은 일단 In the first few years of life라고 해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생애 초기 몇 년 동안에는 이러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아이가 점점 더 많은 어휘를 배우기 시작하면은 또 이렇게 되고요. 라고 하면서 성장하는 흐름대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서전적인 기억이 발달하는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기억이 어떻게 발달하는가 이 시간의 흐름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애 첫 몇 년 동안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억할 수 있는데 only the slimmest pieces of their experience, 그들 경험에 극히 일부 조각들만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경험에 조각들만 기억할 수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해변에서 모래의 촉감이라든지 아니면 진료실에 있는 주사바늘의 따끔함이라든지 이러한 조각조각의 기억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치? 오케이,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경험의 조각들로 기억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This make it more detailed. 그것이 더 자세해집니다. 모함에 따라서 아이가 더 많은 어휘를 배움에 따라서 자세해지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대체로 disconnected, 단절되어 있어요. 서로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they remain 어떠한 상태로 남아있냐면 isolated sketches of single events 단일 사건들의 고립된 스케치 그냥 낱
장의 스케치 정도로만 남아 있습니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경험이 조각조각조각들로 존재해 있다가 어휘를 점점 더 많이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게 자세해지긴 하지만, 결국 단절된 낱장의 스케치와 같은 기억이 된다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 뒷부분도 이어서 시간의 흐름으로 아이가 더 성장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 봤더니요. Only after years of development? 몇 년간의 발달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한 덩어리처럼 외워주셔도 괜찮아요. It is only after A that B라고 해서 A 한 후에야 비로소 B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고, 이거 사실 강조 구문이거든요. 그냥 이거 없는 듯이 앞에서 쭉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즉, 몇 년간의 발달을 거친 이후에야 아이는 뭐할수 있습니까? 슬롯은 넣는 거죠. 그들의 기억을 갖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Narrative라고 해서 이거는 이야기, 서사잖아요. 어떤 서사 속의 기억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수년이 흐르고 났더니 서사 속의 기억을 넣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근데 그 서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휠 스트럭처, 어떤 조리 있는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가진 서사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일관성 있는 구조를 가진 서사, 이 서사까지 발전이 되었어요. 괜찮죠, 그치? 자,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By the end of the lesson. 청소년기가 끝날 무렵에는 그 서사가 채택할지도 몰라요. 어떠한 형태를? novel, 소설의 형태를 채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뭐가 될 거야? 서사가 소설이 될 거야. 오케이. 서사가 소설이 될수 있구나. 자, 그 10대는요. You'll start to recognize,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Key events. 주요 사건들을 갖다가 as turning point, 전환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뭐도 등장할 것이냐면 new chapter, 새로운 챕터, 장들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새로운 챕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 new eras, eras는 시대니까 인생의 새로운 시기, 뭐 인생의 새로운 막을 가리키는 거지. 그리고 소설 속에 챕터 1, 챕터 2, 1장, 2장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새로운 시기가 챕터처럼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제 소설까지 왔어. 소설까지 와서 내 삶의 사건들을 전환점으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로운 인생의 시기들을 챕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조금 더 내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기억에 참여하는 그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치? 자, 소설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전환점도 있고요. 아니면 챕터에 해당한 장과 같은 것도 있어요. 그치? 좋아요. 이어서 또 가봅니다. 자, 심리학자인 이 사람은요. 일리노이주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이것을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The transition from actor to author. 자, 드디어 밑줄 부분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transition, 전환이다, 전환. 자, 뭐에서 뭐로의 전환이다? actor, 배우입니다. 행위자에서 author, 작가로의 전환이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지금 성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발달하는 걸 살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하면서 어떻게 전환이 된 거라고? 행위자에서. 작가로 전환이 된 거라고. 그럼 결국 우리가 선택지에서 골라줘야 할 내용은 또 이거 전체겠다. 그치? 조각이었다가. 자세해지지만 단절되었다가 서사에서 전환점과 장을 가진 소설.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갖다가 또 선택지에서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자, 1번 왔습니다. Shifting. 이거 전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어디에서 어디로? Living through isolated events. 어떤 고립된 사건들을 겪으며 살아가는 것에서. Forming an organized life narrative. 뭔가? 조리 있는, 잘 조직된 삶의 서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거 어때, 얘들아? 핵심만 살펴보면은 지금 전환한답니다. 조각조각 난 단절된 사건에서 어떤 잘 체계적으로 정리된 서사로 전환이 되었대요. 단절에서 서사로, 조각조각에서 이야기로. 완전 1번이지요, 그치? 그대로 잘 나타내고 있는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2, 3, 4, 5번은 왜 아닌지를 한번 봅시다. 자, moving, 이동을 한답니다.
정상적인 척을 하는 것에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으로 지금 정상적인 척을 했다가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죠, 그치? X. 3번 갈게요. 고쳐 나간다라고 하니요. 누군가의 기억을요. Rationalize는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의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억을 고쳐 나간다고요? 실수 합리화 이런 얘기 아니었죠? 4번 갈게요. Breaking free from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Parental direction 부모의 명령 지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랍니다. 우리의 삶의 경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얘기 아니었죠? 5번 갈게요. Constructing 구성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허구적인 이야기를 구성을 한다고요?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허구적인 이야기를 구성합니까? 뭔가 experiences, narratives, 뭔가 매력적인 어휘들이 나오긴 했으나 허구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건 절대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 행위자에서 작가가 된다, 배우에서 작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겪는 사람에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흐름을 이어서 한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작가가 된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쵸? 좋습니다. 우리말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였습니까? 전개 방식이 시간의 흐름이다라고 했던 거. 자, 한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떠한 전환, 트랜지션이 일어나는가, 이 전환을 캐치해 나감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키워드, 핵심어들을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었는지를 한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이의 자서전적 기억의 발달에서 처음에는 경험을 단절된 단독 사건의 형태로만 기억하고 있지만 점차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인 기억을 조리가 있는 구조를 가진 서사 속에 넣고 주요 사건을 삶의 전환점으로 인식하게 되더라. 따라서 행위자에서 작가로 전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된 사건들을 겪으며 사는 것에서 체계적인 삶의 서사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런 거죠. 한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교실에서 책을 읽는데 발음을 틀려가지고 친구들이 막 웃었어. 이게 조각조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경험입니다.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을 했더니 엄마의 반응이 막 갈릴 수가 있어요. 아까 앞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엄마가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그래도 준비를 잘 해갔어야지 막또 창피하게 친구들한테 웃음거리나 되고 말이야라고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따뜻하게 공감을 해주시면서 아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연습하면 돼 다음에 잘해서 친구들한테 멋진 모습 보여주면 되지 이러한 대화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의 이야기 형성에 영향을 끼쳐서 그 아이가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어 실수해도 괜찮아라고 한 한편의 스토리를 형성하는 자신의 삶의 작가로서 성장하게 되는데 글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가족과의 대화 방식이 그 이야기의 틀, 프레임을 갖다가 형성해 줄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것이 앞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앞부분까지 다시 한번 잘 챙겨가 주시고요. 자, 6강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은 행복할 거야.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잘 보내주셔야 되겠어요. 스윈트와 어휘까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좋습니다. 챕터 2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챕터 3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풀어오시고, 이제 다음 시간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 알려드립니다. 매일 문자메시지에 있는 확인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개인정보 유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통장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달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금융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112에 신고하고 해당 은행 고객센터에 전화하세요.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은행을 방문하여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은행의 보안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확인되지 않은 PC에서는 이체가 안 되게 하거나 해외 IP를 차단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이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클릭으로 일어나는 금융사기 예방과 대처법을 꼭 기억해 주세요.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영월은 예부터 산수가 아름답고 천혜의 자연을 간직한 마을로 꼽혀왔습니다. 범상치 않은 풍경 속으로 여행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청령포는 소나무 숲이 울창하고 서강의 물이 맑아 영월 팔경 중 최고의 명소이기도 하죠. 하지만 강물이 삼면을 휘두르치며 애둘러 있고 서쪽은 육육봉이라 불리는 깎아지른 층암 절벽으로 막혀 있어 외딴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이곳에 조선 제6대 왕인 단종이 유배되었죠. 세상과 이어주는 나룻배 없이는 오고 가도 할 수 없는 천연 유배지였던 셈입니다. 저 멀리 비밀스런 소나무 숲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갈밭을 지나 숲에 들어서면 단종이 유배 생활을 했던 어소가 보입니다.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숙부인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그리움과 한숨으로 지내야 했던 곳입니다.

충신이 살아 돌아온 것일까요? 노송 한구루가 밖에서 담장을 뚫고 들어와 예를 갖춰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절의 소나무입니다. 주위엔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어서 쪽으로 일제히 고개 숙인 모습이 참으로 장관입니다. 어서를 나와 당시 단종의 비통함을 달래주었던 유일한 친구에게로 향합니다. 높이 30m, 600년의 풍상을 이겨낸 이 나무는 관음송입니다. 단종은 나무에 갈라진 가지 사이에 말을 타듯 올라가 앉아 슬픔을 달랬다고 하지요. 어린 왕의 한과 설움을 직접 보았던 산 증인인 셈입니다. 그리움을 뒤로 한 채 단종의 마지막 숨결이 담긴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영월 중심부에 자리한 이곳은 조선시대 지방 업무를 처리하던 관청 건물입니다. 1457년 여름, 홍수로 청령포가 물에 잠기자 두 달 만에 관풍헌으로 처서를 옮기게 된 것이죠. 마당 앞 좌측에는 단종이 자주 올랐던 2층 누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소쩍새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자신의 처지를 빗댄 자규사와 자규시를 짓고 슬피 읊었다 하여 이후 자규루라 불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또 한 차례의 단종 복위 사건이 발각되고 세조의 명으로 금부도사 왕방현이 가지고 온 사약을 받고 짧은 생을 마감합니다. 관풍원은 17 임금의 최후를 간직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낙화암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아름다운 동강에 슬픈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낙화암은 부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종이 승하하자 그를 모시던 궁녀와 시종들이 절벽에서 차디찬 물속으로 몸을 던져 자결하였죠. 그 모습이 마치 꽃이 떨어지는 것 같다 하여 낙화암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동강의 눈물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단종의 시신이 이 강물에 버려지기도 했지요. 세조의 후환이 두려워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월 호장이었던 어몽도가 목숨을 걸고 단종의 주검을 거두어 몰래 선산에 묻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종은 어디에 잠들어 있을까요? 단종 능인 장릉으로 향합니다. 능으로 오르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엄숙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단종 사후 240여 년이 지난 숙종 때에 이르러서야 장릉이란 능호를 받고 왕릉의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무덤에 병풍석과 난간석을 세우지 않은 소박한 모습입니다. 이곳은 신성한 지역임을 알리는 홍살문입니다. 홍살문에서 제를 올리는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참도는 일반적으로 일직선으로 이어지는데요. 특이하게도 장릉은 기역자형으로 꺾여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다른 왕릉과 달리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정자각에서 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왕릉으로 지정되어 조성한 능이 아닌 탓이죠. 소년왕 단종이 잠들어 있는 곳, 장릉에서 이번 여행을 마칩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역사의 숨결을 따라 영월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나선화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국민들께 의견을 받아서 전국 5개 원역에서 75개의 이야기를 뽑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여행길을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문화재청과 EBS에서는 함께 추진한 문화유산 코리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여행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또 학생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이야기가 있는 문화재여행 함께 떠나보십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어도 홈런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메이저리그의 홈런왕이었죠. 베이브루스인데요. 이 베이브루스가 본인이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한번 더 읽어볼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자, 이 문장을 보면 뭐 홈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뜻을 이해하면 아, 이렇게 해서 베이브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구나, 그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어요. 어디서 그런 깨달음을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요, 이 문장 속에 동사 let가 사용되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let을 복습해보는 그런 의도로 제가 이제 let이 사용된 문장을 꼽아봤는데,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볼 문법 포인트는 let이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조금 길죠?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갈 수 있을까? 이 쓰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Keep 나오고요. 명사가 나옵니다. 목적어예요. 그리고 from 다음에 또 다른 명사가 나오면 이 두 번째 나온, 지금 보라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 보라색의 명사로부터 파란색의 명사를 지켜주다, 막아주다, 이런 식으로써 이 표현이 활용되게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keep란 동사가 prevent, 방지하다라는 뜻의 동사죠. prevent로 대체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서 뭐뭐를 뭐뭐로부터 막다라는 오늘의 표현 함께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문장 읽고 해석해 보는 연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같이 읽어 볼게요.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Nothing can keep me from loving you. 굉장히 손발이 오그라들 수 있는 그런 문장이에요. 자, nothing, 아무것도 can keep me,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nothing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을 수 없대요? from loving you. loving이라는 거 여기서 동명사거든요. 동명사 명사잖아요. 그래서 from 다음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말로는 굉장히 어색하죠. 그렇죠? 결국 그래서 이게 의역되면요, 아무것도 나의 어떤 그 너를 향한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 정도의 뜻으로 해석되게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분들은 손발이 너무 오그라들어서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몇몇 분들에게는 이게 취향 저격일 수 있거든요. 이 문장이네, 오늘 나는 이 문장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외워주심으로써 오늘의 표현 기억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빨리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 meeting kept me from finishing the project. That meeting kept me from finishing the project. 그 미팅이 kept me, 나를 막은 거죠.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은 겁니까? finishing. 여기 또 동명사가 쓰인 걸 볼 수 있죠. finishing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대요. 이게 역시나 우리나라 말로 어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 미팅이 그 프로젝트를 끝내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았다? 의역을 하면 그 미팅 때문에 내가 그 프로젝트를 끝낼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 돼요. 내가 오늘 오후에 그 프로젝트 열심히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오전에 잡혀있던 그 미팅이 너무 길어진 거죠. 그래서 그 미팅이 길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프로젝트 못 끝냈잖아, 와 같은 상황에 쓰이기에 적절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게 표현만 보면요, 그럼 뭔가 이게 실제로 사용될 때 해석함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문장들을 보면 우리나라 말로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한 그런 표현이 또 문법적인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문장을 고른 이유였던 거예요. 자, 이거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문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Never let the fear of striking out keep you from playing the game.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Striking out.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이란 뜻의 동명사구입니다. 근데 그게 혼자 쓰인 게 아니죠? The fear of striking out 라고 되어 있잖아요. Fear는 두려움이니까 자, 삼진아웃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문장 앞에서부터 해보면 이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never let, 허락하다는 뜻이죠. 절대로 허락하지 마라. 절대로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뭘 놔두지 말라는 겁니까? The fear of striking out. 삼진아웃 당하는 것의 그 두려움으로 하여금 자, 이것이 뭔가를 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죠. 뭘 하도록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Keep you, 너를 막는 거죠. From playing the game, 게임을 플레이 하는 것으로부터 여기서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거 이게 컴퓨터 게임이 아니라 야구 경기를 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삼진아웃 당하는 것의 그 두려움이 당신으로 하여금 너로고 하여금 그 야구 경기를 하는 것으로부터 막도록 하지 마. 즉 삼진아웃이 두려워서 야구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뜻으로서 오늘의 문장이 의역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삼진을 많이 당했기 때문인 거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요 메시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자 문장들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운전 중에 졸음을 막아줘요. 커피를 마시는 것, 자 동명사 쓸게요. Drinking coffee. 이것이 keeps me, 나를 막아주는 거죠. 뭘 하는 걸로부터 막아주는 겁니까? 잠에 드는 것, 졸음을 막아준다는 것, 잠에 드는 것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잖아요. 자, from 써서 또 동명사예요. From falling asleep. From falling asleep, 운전 중에. While ing까지 써볼게요. 와, 이 문장 안에 배울 게 너무 많아. While ing 하면 뭐뭐 하는 중에라는 뜻이 되거든요. 자, 이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Drinking coffee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while driving. 한 번 더. Drinking coffee keeps me from falling asleep while driving. 자,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운전 중에 졸음을 막아준다라는 의미의 문장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건 어때요? 교통체증이 심해서

제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교통 체증이 심해서라는 거. 먼저 주어는 이렇게 가져갈게요. The heavy traffic. 트래픽이 헤비하다는 거, 체증이 심하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막은 거죠. 나를 막은 거예요. Kept me. 무엇으로부터 나를 막은 겁니까? 도착하는 것으로부터 막은 거예요. From arriving. 근데 어떻게 도착하는 거죠? 그 설명이 붙어주는 거죠. 자, 해서 at the office. 사무실에 도착을 하는 것으로부터 막은 건데, 요게 포인트예요. On time. 제 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제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을 막았습니다란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 heavy traffic kept me from arriving at the office on tim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고요. 아까 제가 살짝 스포일러를 좀 하기는 했는데, 실제로 베이브 루스가 홈런 왕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삼진을 또 많이 당해서요, 삼진 왕이기도 했대요. 삼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라는 그의 메시지. 굉장히 울림이 있죠?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머 인사이드의 김순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요가 자세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편하게 계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you should be able to 였죠. 아까 제가 because your legs are bent, you should be able to hold on with your hands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 should be able to. 너는 할 수 있어야 해. 이런 표현처럼 들리고 실제로도 그런 표현이 맞긴 맞는데 어떤 의미로 더 많이 쓰이냐면은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좌회전 해가지고 옆에 슈퍼마켓 보일 거야. 이런 표현 많이 써. 보일 거야. 볼 수 있을 거야. 옆에 슈퍼마켓을 볼 수 있을 거야. 그런 표현이 딱 맞아요. You should be able to see the supermarket. 아니면 뭐, 거기 가다 보면 우회전 될 거야. 이렇게 할 때 You should be able to turn righ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You should be able to feel the stretch right on the back of your thi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당기면 허벅지 바로 뒤쪽 근육이 풀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대화문 보러 갑시다.
1: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2: Yeah, for a bit. Do you need anything?
1: I have this weird migraine creeping up on me.
2: Oh no,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Hold on.
0: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1: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Stepping outside.
0: 이렇게 폴짝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잠깐 나가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Are you stepping outside right now? 지금 잠깐 어디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Yeah, for a bit. Do you need anything? Yeah,
0: 잠시. For a little bit. For a bit. 같은 표현이죠. So, for a little bit.
1: Do you need anything?
0: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랬더니
1: I have this weird migraine creeping up on me.
0: 이렇게 얘기합니다. Weird migraine. 이상하게 그럴 때가 아닌데 아니면 뭐 좀 이상하게 migraine, 편두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편두통 같은 게 creeping up on me. creeping. 이렇게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오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편두통이 스멀스멀 느껴지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저런.
1: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0: 오늘의 표현 여기에 딱 나왔어요.
1: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0: 나 지금 밖에 나가면은 너한테 너를 위한 약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뭐뭐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표현이었죠.
1: I should be able to find you some meds.
0: Medications를 딱 줄여서 그냥 meds. meds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찾을 수 있을 거야. Hold on. 잠깐 기다리고 있어. 이런 뜻이었죠. 그러면 두 번째 대화도 같이 살펴볼게요.
3: Mom, where's my blue skirt?
4: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if you weren't in a rush.
3: Mom, I'm late for school. I don't have time for that.
4: See? That's why I tell you to get up earlier.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어요. 엄마와 딸과의 대화입니다.
3: Mom, where's my blue skirt?
0: 엄마, 내 파란 치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1: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0: 오늘의 표현 여기서 나왔죠? You should be able to see it. 너가 볼 수 있을 거야.
1: If you weren't in a rush.
0: 너가 지금 허둥지둥 상태가 아니었다면 지금 막 서둘러야 되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그랬더니 딸이
1: Mom, I'm late for school.
0: 엄마, 나 지금 지각하겠어. I'm late for

0: school. 지금 학교에 늦을 것 같아. I don't have time for that. 나 지금 그럴 시간 없어. For that. 엄마의 뭐 지금의 대화 또는 엄마의 지금 가르침을 위한 시간은 없어. See? 거 봐. 보이지? That's why I tell you to get up earlier. 그래서 엄마가 맨날 얘기하잖아. 빨리빨리 일어나라고. 그지? 이런 대화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문 다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할게요.
1: So, as weird as it sounds, the dead pose is the dead bug pose is a great pose for opening your hips and stretching out the back of your thighs. And we did it so well. Good job. All right. Next time we will do the happy baby pose. You're gonna like that even more.
0: 그래서 오늘요. 우리 같이 죽은 벌레 자세 해봤습니다. 이건 사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그냥 이렇게 발 딱 붙잡고 이렇게 당기시면 허벅지랑 이제 골반 스트레칭 할 수 있는 자세니까요. 일어나시자마자 하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피 베이비 자세 할 거예요. 그것도 비슷하긴 한데 훨씬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아, 영어 표현은 you should be able to 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할 수 있어야 해 그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뜻으로도 쓰이니까요.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만날 때까지 I will see you so so soon. 안녕, bye!

0: Welcome back to the Shimanyong. Shinakime, go go, let's sing.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D Kim.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꼬맹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에밀리라는 친구가 과연 몇 살인지, 네, 오랜만에 우리 숫자 캐치 좀 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Should we look around 11-year-old Emilson lives a life conformed to faith? There is no big playground, but children of Uros grow their dreams playing on the big lake.
2: Muy bien. Gracias, gracias.
0: Well, how old is he? There you go. 11살이라고 캐치하셨겠죠? 잘하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he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수업에 집중했던 아이들. 이런 의미죠?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주세요. A life conformed to fate. 운명에 맞는 삶.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Let's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3: 2.
4: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0: 네, 잘 캐치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수업이 끝나자 수업에 집중했던 아이들이요,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까요?
5: It'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0: 그는 아직 어리지만 운명에 맞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0: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길지 않은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렇게 쓰였네요. 전체 이야기 이번엔 한번더 자막과 함께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0: Start playing around. Should we look around 11-year-old Emilson's car? His driving skill is excellent.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ith. There is no big playground, but children of Uros grow their dreams playing on the big lake.
1: Muy bien. Gracias, gracias.
2: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part? All right, let's go for it. 첫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자, who, were, in, 기능어예요. Children. 자, 각각의 단어에 강세가 있는 단어들이 바로, 네, 내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hildren. So, 이건 정말 이런 강하게 그 강조하는 단어니까 강세가 들어가고요. So, focused. 발음하실 때 focused 아니라 focused.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전치사 in이 약한 기능어죠. Dissound와 자음, in의 이가 모음이죠.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din, focused in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Focused in class 이렇게 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네, 억양이 느껴지시죠? Google listening 2.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잘하셨어요? Give it a shot in that sentence as well.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One more time.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Great job.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life conform to fate. A, to, 기능어. Life conformed fate. 내용입니다. Life 끝까지 발음하는 게 아니라 강세 있는 부분만 힘주세요. Life 그리고 F 발음 입 모양 잡아주셔야 되겠죠. 윗니로 아랫입술 살짝 긁는 듯한 느낌으로 해주시고 conformed 뒷부분에 강세 있습니다. Conformed 역시 F 발음 F 아니고 F to 약하게 fate F 발음 많이 나오네요. 신경 써주세요. Google listening 1. A life conformed to fate. Okay, Google listening 2. A life conformed to fate.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A life conformed to fate. All right,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One more tim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Great job.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과 비교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4: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we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3: 2.
4: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2: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As the class ends, 수업이 끝나자,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연습한 부분이죠. blank 했습니다. 수업에 정말 집중했던 아이들이 start,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걸요? playing around, 장난치기를 시작합니다. Blank look around 11-year-old Emerson's car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shall we? 뭐뭐 할까? Shall we look around 11-year-old Emerson's car? 에밀슨의 자동차를 한번 둘러봐야 할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밀슨 몇 살? 11살 에밀슨의 자동차를 한번 둘러볼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둘러봐야 할까요? Okay. His blank is excellent 라고 하는데 여기 빈칸에 driving skill, 운전 솜씨가 되겠죠. 그의 운전 솜씨가 아주, 네, 훌륭합니다. He's still young. 그는 아직 어려요. 여전히 어립니다.

0: 이런 의미인데요. 주어만 살짝 바꿔서 The night is still young 하면 초저녁이다 라는 그런 회화 표현도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좀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알려드리고요. But lives a life, 삶은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Conform to fate 했습니다. 운명에 맞는 삶을 삽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re's no big playground. 큰 그 놀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children of heroes, Uros blank playing on the big lake 했습니다. 빈칸에 grow their dreams. 그들의 꿈들을 모아면서, 네, 키워가면서 우로의 아이들은 playing on the big lake, 큰 호수에서 놉니다. 놀면서, 큰 호수에서 놀면서 그들의 꿈을 키우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놀이터는 없지만 이렇게 꿈을 그 상황에 맞게끔, 현 생활에 맞게끔 꾸어가면서 아주 천연덕스럽게 잘 자라고 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As the class ends, children who are so focused in class start playing around. Should we look around 11-year-old Emilson's car? His driving skill is excellent. He's still young, but lives a life conformed to fate. There is no big playground, but children of Uros grow their dreams playing on the big lake.
2: Muy bien. Gracias, gracias.
0: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반복 학습. Okay,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0: Show. Nick, 안녕하세요. And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There are many programs to watch, but you chose 출근 영어. I appreciate that. So, I'm going to teach you very simple but very useful expressions that we can use at work and also just in everyday life. So, without further ado, let's go ahead and check out the main dialogue for today. Here we go.
1: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제가 신세를 졌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0: Let's take a look at the whole dialogue. Okay, this situation we can use anywhere.
1: 일할 때도 누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아니면은 뭐 누가 선물을 해줬을 때 정말 감사할 때
0: How can we say this in English? Well, let's take a look.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여러분. Thank you very much.
1: 아시죠?
0: Right, of course. This is what you learned in school. Thank you very, very, very much 하기는 좀 그렇죠?
1: 근데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상황? 이런 거 아시죠?
0: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1: 정말 큰 도움이 돼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0: I'm glad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1: 네, 좋은 표현이에요. 정말 외우세요.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0: 뭐, I'm happy I could help out. I'm glad I could help out.
1: 네, 오히려 아니에요. No. 이렇게 하지 말고
0: I'm glad I could help out.
1: 영어로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돼요. Alright. 자, 제가 신세를 졌어요. 네, 신세를 졌어. 이 신세를 지다는 거는 한국 이 문화에서 많이 쓰죠. 아우, 신세 줘서 어떻게 해요? 아우, 어떻게 갚죠? 막
0: How do we say this?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1: 네.
0: Alright. So we can use this in formal situations, but oftentimes it's a little bit informal.
1: 어쩔 때는 내가 다음에 쏠게 이런 뜻도 있습니다.
0: So, I owe you one.
1: 자, owe 할 때는 보통 이게 돈을 누가 빌렸을 때 I owe him money because I borrowed money. 그래서 여기에서는 뭔가 그쪽에서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 이 빚을 갚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0: I owe you one because I'm indebted to you.
1: 이런 표현도 있어요.
0: To be indebted to you. Okay, so these are the expressions that we're going to talk about, but let's look at the entire dialogue one more time.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m glad I could help out. I owe you one. I owe you one. Alright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I can't thank you enough. I can't thank you enough.
1: 정말 감정 있게 해야 돼요.
0: I can't thank you enough.
1: Right.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0: Thank you very much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이면은 I can't thank you enough. 자, this is a very generous gift. I can't thank you enough. This is a very generous gift. I can't thank you enough.
1: 자, 이것은 매우 후한 선물이에요. 자,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물 받을 때 그냥 뭐 선물도 무조건 감사하지만 너무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0: Thank you very much. Is that enough?
1: No.
0: I can't thank you enough. 오, 너무 감사합니다. Next one. You're so kind. I can't thank you enough. You're so kind. I can't thank you enough.
1: 자, 정말 친절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정말 뭔가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뭔가 정말 필요했을 때 도움을 준 거예요. You're so kind. I can't thank you enough.

자, 어쩔 때 그럴 때가 있죠.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친한 사람도 아닌데,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럴 때는, thank you very much 갖고, 안 돼요. So, I can't thank you enough. What can I do for you? 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자, I owe you one. 빚이 그쪽에 있어요. 뭔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I owe you one. So, here is our example sentence. Thanks for the favor. I owe you one. Thanks for the favor. I owe you one. 자,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더 해서 신세를 졌는데 뭔가 앞으로 이제 갚을게요. 그런 뜻도 있습니다. Next one.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I owe you one. You're the best. I owe you one. 자, 당신은 최고예요. 제가 신세를 졌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정말 뭔가 도움을 됐어. 아니면은 뭐 차를 빌려줬어요. 며칠 동안. Wow, you're the best. I owe you one. 네, 그래서 동료끼리도 말할 수도 있고요. 이 누구는 사실 뭐 팀장님 윗분한테는 뭐 I owe you one은 사실 이럴 때는 쓸수 없죠. 네, only between friends or close co-workers could you use I owe you one. Great. Now, I think we're ready for shadowing. All right, everyone, it's time for shadowing. It's time to speak or try to speak at the speed of a native speaker. 네, 천천히 해도 되고, 원어민답게 조금 빨리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고, it really is okay. It's up to you. But let's do it for practice sakes. All right, here we go.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m glad I could help out.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t's almost like one word. I owe you one. I owe you one. I owe you one. Okay. All right, let's do that one more time. I can't thank you enough for your help. I'm glad I could help out. I owe you one. I'm glad I could help out. Also, very much rhythm. There's a lot of rhythm going on. All right, it's time to fill in the blanks. Let's take a little short quiz.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신세를 졌어요. Great job, everyone! Alrighty, so we learned a way to thank somebody for something.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Gather versus collect. Gather versus collect. 오늘 비교할 단어들 gather 그리고 collect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gather입니다. 이거는 모이다 혹은 모으다 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음 연습부터 할게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TH 발음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직은 잘 안 되시면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거는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발음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TH 발음은 th 하고 the 이런 발음이 두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일단 둘 다는 살짝 메롱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짝 메롱은 혀가 살짝 나와야 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Gather. Gather. 그래서 살짝 보이죠? 네,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볼게요. Gather. Gather. Very good. Gather. 네,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 Okay, gather의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Gather는요, 흩어진 것을 한 곳으로 이제 모을 때 주로 gather라고 합니다. 물론 물건들도 gather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모일 때도 사실 gather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다 할 때도. 그래서 when people are coming together in one place. 어떻게 보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럴 때도 gather라고도 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et's gather the boxes.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Gather, 모이다, 모으다, gath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우리 같이 상자를 모으자. 근데 여기서는 뉘앙스 차이가 뭐냐면 뭔가 상자가 흩어져 있다는 어감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let's gather the boxes. 해볼게요. Let's gather the boxes. Very good. 두 번째는요.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가야만 해. 그래서 뭔가 어디 사무실에 이제 여기저기 핸드폰이 여기 있고 가방은 저기 있고 잠바는 저기 있고 이렇게 흩어진 느낌에서 이제 우리 물건들을 모아서 챙겨서 가자. 이런 느낌입니다.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We should gather our things and go. 네, 물건을 영어로 things라고 많이 표현하죠. 아시죠?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이거는 식구들이 TV 주위에 모였죠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렇게 모일 때 여기 위치, 저기 위치에서 이제 사람들이 한 곳으로 이제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gather라는 단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Let's read this out one last time.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The family gathered around the TV. 다음은 collect입니다. 네, collect는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collect. collect. 여기서는 오 발음이지만 호 이런 느낌 아니고 collect. 여기는 거의 A 느낌으로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call 할 때 collect. collect. A하고 U 사이인 것 같아요. collect. 오케이? 그리고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collect. collect. 네, 두 번째 음절에 들어가죠. 그래서 커보다는 lect에 좀 더 강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Let's take a look at the nuance differences. collect. 취미나 연구의 목적으로 뭐를 모을 때 collec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ollect when we are gathering many different things, especially as a hobby, right? 그리고 뭔가 거둬들일 때도 collect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뭔가 거둬들일 때도 사실 gather하고 약간 겹치잖아요. 그래서 둘 다 사용하는 문장들도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I used to collect postcards.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Collect, 수집하다. Collect. 첫 번째 문장입니다.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너는 어렸을 때 우표를 수집했어? 네, 여기서는 취미 생활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 gather보다는 collect.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그러면 Yes, I collected stamps. 아니면, yeah, I collected coins. 뭐 이런 식으로 collect. 취미 생활에서 뭔가 수집할 때는 collect가 훨씬 적합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used to collect postcards. 나는 엽서를 모으곤 했어. 그래서 똑같이 취미 생활로 뭔가 엽서를 모으는 거는 collect postcards.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I used to collect postcards. How about you?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내 물건들을 챙겨서 떠났어. 네,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이 문장에서는 사실 I gathered my things and left도 괜찮아요. 근데 gather는 조금 더 뭔가 흩어진 어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I collected my things and left. 네, 정리해 드릴게요. Gather, 이거는 모이다, 모으다. 뭔가 흩어진 거를 모을 때 gather.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때도 gather. 그리고 collect는 수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뭔가 취미생활 관련돼서 collect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Let's gather the boxes.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Did you collect stamps as a child? Great job,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제가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좀 골라봤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음주운전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한번 생각해보면서 영어로 이제 바꿔보는 연습도 하지만 절대로 정말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들도 우리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누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더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주운전 방조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제는요. 자, 그래서 음주운전 원인, 사고, 단속, 처벌, 안전운전 여기까지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운전 중에 음주운전 관련된 주제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뭐 원인이라고 한다는 건뭐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음주운전 전반에 관련된 일반적인 단어들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driving. 운전이죠? driving. 그 앞에 뭘 붙입니까? 술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ing. 기본적인 단어부터요. drunk driving. drunk driving. 힘을 앞에다 주세요.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Drunk driving.
0: 자, 그 다음에 음주운전이 또 나왔는데, DUI란 단어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알아두지 말고 그냥 외우세요. DUI, DUI 이게 음주운전이에요. 그래서 뭐 미드나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데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D를 따왔고요. 여기서 U를 따왔고요. 여기 I를 따서 DUI 이게 뭐라고요? 음주운전이라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번갈아 저희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절대 철자 순서밖에 안 됩니다. DUI, DUI 몇 번만 읽어보세요. 자, 들어보세요.
1: DUI, DUI, driving under the influence, driving under the influence.
0: Good. 자, 이거 뭐냐면요. 음주운전이란 명사죠. 술 먹고 운전하다.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그럴 때. 그럼 술을 먹어야죠. Drink and drive. 그죠? Drink and drive 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게 안 돼요. You should not drunk driving.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명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동사로 쓰려면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돼. You should not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명사, 명사, 동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1: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0: 왜 여기서부터 하냐? 우리가 음주운전 관련된 대화를 하거나 영작을 하거나 그럴 때 기본적으로 이 단어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쓰는지가 정리가 돼야 문장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을 절대로 해서는 안 돼.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면 should not drink and drive 이렇게 동사로 풀어줄 수 있는데 주어를 사람으로 잡아볼까요? People should never. 이건 아주 강력한 부사죠. 절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돼.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자, 그래서 여기선 drunk driving이란 단어를 쓰기엔 좀 애매하고요. 주어를 이걸로 잡을 거면 이렇게 동사로 풀어줘야 됩니다. 들어보세요.
1: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People should never drink and drive.
0: 가장 기초적인 문장부터 잡아본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음주운전한 사람. 음주운전자. driver죠? driver. 근데 어떤 driver예요? drunk driver. Drunk driver, 그죠?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 drunk driver.
0: 간단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위험에 빠지게 하다, 위험하게 하다, 그쵸? 본인도 위험하죠. 술 먹고 운전을 하면 당연히 판단력도 흐려지고, 이게 운전대도 제대로 못 잡을 텐데. 자, 그러면 본인도 위험에 빠질 수 있지만, 남을 위험에 빠지게 할수 있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위험이란 단어는 danger잖아요. Put the driver in danger. 자, put in danger. 느낌 오시죠? 콜로케이션. 자, 위험에 빠뜨리다. 누구를? driver. 운전자 본인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Put the driver in danger. 들어보세요.
1: Put the driver in danger. Put the driver in danger.
0: 그런데 본인만 위험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others. Put others in danger. 그죠? Put others in danger. 들어볼게요.

0: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1: 간단하지만 무시하면 안 되는 표현들입니다. 이게 입에 붙여놔야만 쓸 수 있어요. In danger, in danger. 오케이.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이럴 때는 음주운전을 뭐로 잡을까요? 명사로 잡을까요? Drunk driving을 주어로 잡는 거예요.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S가 붙어야 되죠? 3인칭이고 현재 시제니까 S 붙여서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런 문장들 영작할 때 틀리면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0: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1: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Drunk driving puts others in danger. Okay. 그 다음에 음주운전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음주운전은 정말 근절해야 됩니다. 정말 어떻게든 뿌리 뽑아야 되죠, 우리가. 사회 캠페인을 통해서든 강화된 처벌을 통해서든 규정을 통해서든 그 다음에 사람들 간의 어떤 개선된 인식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이 필요 인식 제고가 필요하겠죠.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또 확산이 더 돼야 되겠습니다. 자, 음주운전 사고는 drunk driving accident 하셔도 되고요. 조금 이제 뒤에서 꾸며 볼까요?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이렇게 뒤에서 꾸며 주는 형태로 잡아 볼게요. drunk driving accidents. 이렇게 해도 됩니다. 되는데요. accidents that are 생략했겠죠? 그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하고 caused by drunk driving. 음주운전으로 유발된 사고.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한 번 더요.
0: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accidents caused by drunk driving.
1: 좋습니다. 자, 뿌리 뽑다는 뭐 그대로 뿌리를 뽑아 볼까요? 뿌리? 뿌리가 영어로 뭐예요? root죠. root. 뿌리, 뿌리. 이걸 동사로 쓸 수 있어요. root out. 자, 뿌리 잡아요. 뽑아요. root out. 그죠? root out. 강세를 앞에다 줘요, 뒤에다 줘요. 뒤에다 줘야죠. 왜? 구동사는 무조건 힘을 뒤에 줘야 돼요. root out. We need to root out drunk driving. root out. root out. 쉬우면서도 아주 유용하죠? 들어볼게요.
0: root out. root out.
1: 인식이란 단어 오늘 확실하게 기억하겠습니다. 인식. 우리들의 인식.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awareness. 좀 어려운 단어예요. awareness. awareness. ness가 아니라 ness. awareness. awareness. 조금 더 높은 인식을 greater awareness라고 그래요. greater awareness. 이거 발음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0: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1: 좋습니다. 문장에 넣어볼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더욱더 강화되어야 된다. 자, greater awareness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영작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이 부분을 갖다가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즉,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강세 주세요. 부정어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Never okay.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인식이 더 높아져야 돼요. 됐습니까? 문장 다시요.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Okay? 들어볼게요.
0: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There has to be greater awareness that drunk driving is never okay.
1: 이 문장 그대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영작 연습하는 문장들은 정말 엄선한 문장들이기 때문에 자,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오늘 이제 원인을 얘기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게 이제 원인이고, 그죠? 그 인식 제고에 관련된 얘기 되는데 세 가지만요. 술 마시고 운전하다. 자, drunk driving 자체는 음주운전이란 명사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동사 두 개를 붙여서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그렇죠? 들어보세요.
0: drink and drive. drink and drive.
1: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지게 하다. danger 앞에 in이죠?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강세 누군데? 들어보세요.
0: Put others in danger. Put others in danger.
1: 개선된 인식 가장 조금 어렵다고 생각했었던 단어인데요. 오늘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들어보세요.
0: Greater awareness. Greater awareness.
1: 자, 이번 주는 이제 음주운전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하나씩 정리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일단 음주운전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단어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쓸 수 있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예전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요. EBS English 앱 다운로드 받아서 방송 시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놓고 들어와서 저랑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게 아플 때, 되게 몸이 어딘가 아플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럴 때,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바로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거든요. 오늘 핵심 패턴 보시죠. 바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얘기를 하고 나서요. hurts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저 허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바로 아픈 부위 hurts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문장이 만들어졌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떠한 대상을 아프게 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정말 신체적으로 아프게 하거나 혹은 정신적으로 정말 감정적으로 아프게 하는 것들 바로 동사 hurt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가해하는 대상이요, 아프게 합니다. 피해 대상을요, 라는 어순구조가 돼서 가해, hurts, 피해가 돼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아파야 되니까 피해 대상이 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해하는 것이요, 아프게 해요, 저를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해하는 게 그냥 아픈 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영어에 이제 뭐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보면 문화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자, 아픈 부위를 이 자리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내 머리가, 내 허리가, 내 다리가 나를 아프게 해. 라는 의미가 되면서 아픈 부위 hurts me. 그런데 이 me를 빼고 그냥 아픈 부위 hurts로 얘기를 해서 어디가 아파요? 라는 거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아픈 부위를 다양하게 얘기를 해서 저 어디가 아파요? 라는 표현을 아픈 부위 hurts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우, 저 허리가 아파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허리라는 거는요, 명사로 back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my back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냐면 그 허리가 저를 아프게 해요 라고까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죠. 결국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냥 my back hur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허리 아파요. 가보도록 하죠. 시작. my back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허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저 머리가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그쵸, 바로 head라는 명사가 있으니까 my head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머리가 아픕니다 라는 얘기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head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head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저 머리가 아파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왼쪽 팔, 목이 아파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팔은, 그쵸, 영어로 a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팔, 목은 arm이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쵸, 여러분 팔, 목은 바로 wris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my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저 팔목이 아파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구체적으로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 left나 right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왼쪽 팔목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my left wrist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 왼쪽 팔목이 아프다, 오른쪽 팔목일 때는 my right wrist hurts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left wrist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left wrist hurts 라고 얘기를 해서 왼쪽 팔목이 아프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온몸이 아프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냥 my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좀 몸이 좀 아파요 라는 의미라면 온몸이 그냥 다 아프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강조해서 whole body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whole body hurts 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 온몸이 다 아파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My whole body hurts. 한 번만 더. 시작. My whole body hurts.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지금까지는 한 것이었습니다. 두 개 이상을 다루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 눈이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my eyes 하고 나서는 hurts가 아니고 그땐 s를 빼주셔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주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두 개 이상일 때, 예를 들어서 저 두 다리가 아파요 이런 얘기들 할 때는 legs hurt 이렇게 해서 s를 빼주실 때는 여러분이 s를 빼주셔야 되는 거, 두 개 복수일 땐 s 빼주세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 어디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아픈 부위를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아픈 부위 뒤에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연습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My back hurts. My back hurts. My head hurts. My head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left wrist hurts. My whole body hurts. My whole body hurt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으로 저 지금 허리가 좀 아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My back hurts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과거로 제가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과거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hurt라는 동사는요 과거도 hurt입니다. 그러니까 저 허리가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My back hurt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ed를 붙이지 않기 때문에 hurt는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hurt는 변하지 않습니다. 현재, 과거, 과거 분사 다 여러분들 hurt로 얘기를 해요.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My back hurt. 한 번만 더. 시작. My back hurt. 해서 현재로 얘기를 할 때는 hurts 라고 해서 s를 붙이는 거고 과거일 때는 hurt로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 온몸이 아파요 라는 거, 그쵸? My whole body hurts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온몸이 다 아픈 거지? 라고 해서 이유를 한번 궁금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유, 여러분들 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는 why가 일단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why 뒤에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요 why does 하고 나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 그리고 hurt로 얘기를 하면 왜 제 그 부분이 아픈 거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why 하고 나서는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온몸이 아픈 거죠?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y does my whole body hurt?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이유를 얘기를 할 때 Why does 아픈 부위 hurt?로 얘기를 하는 부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디가 아팠을 때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픈 부위가 hurt 혹은 hurts로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이 아픈 부위가 하나일 때는 hurts고 두 개 이상일 때는 s를 뺀 hurt로 얘기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great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안녕하세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이근진입니다. 오늘도 긴 설명 필요 없고요. 여러분, 마음 준비 되셨으면요. Are you all set? 자, 준비되셨으면 바로 출발해 볼게요. 도전이 가장 설레게 사람을 만듭니다. 자, 사람을 설레게 하는 도전의 출발점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거. 계속 거꾸로 올라가면 결국 내 마음가짐이 모든 일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겠죠? Okay, I believe you're all set now.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g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무심은 뭐지? 괜히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전체 흐름만 딱 보세요. 아,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야, 이게 아니고 이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가 아니고 B야.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이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It's not A, it's just B.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ot A, 그 다음에 뒤에 B가 나오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just를 하나 더 쓴 것뿐이에요. 그래서 it's not A, it's just B. 그렇죠? 이렇게 외워봐야 소용없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예문 중에 앞에 부분 잡으러 떠나가 볼게요.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기억나시죠? 이게 아니라 저거야.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네 가지 문장을 딱 드렸어요. 자, 연습해 보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뭐 숙제도 아니고 시험 보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야. 아, 앞에 나왔던 뭐뭐해서가 아니라 뭐뭐야. 뭐뭐야는 일단 제쳐두고 앞에 부분만 연습해 보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무심하다는 얘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죠. 신경 쓰다 뭐예요? Care. 그게 결국 알고 있는 단어였어요. 뭐예요?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발음은요, I don't care. 이 발음이 정확한 발음이고요. 빨리 하니까 I don't care처럼 들립니다.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아니야. 그럼 it's not that까지는 쓰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안 좋아한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I don't like you.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it's not 아니야. 복잡한 것 같지만 포인트는 뭐예요? 야,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라고 이걸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문장은.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야. 안녕. 이런 내용은 없어요. 게을러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대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it's not that 하고 쓰시면 돼요. It's not that I'm lazy. 그래서 L-A-Z-Y. 그러면 lazy. Lazy. 아시겠죠? 자, 됐고요. Z 발음만 하나 살려보세요. Lazy 아니고요. 위치아와 아래치아가 살짝 갈리면서 혀 끝을 딱 붙여보세요. Z, Z, Z. 아시겠죠? 그래서 lazy. 오늘은 왠지. 이렇게 막 우리말에는 왠지가 맞는데 왠지 하면 웃기잖아요. 왜냐면 영어에 있는 발음을 우리말에 갖다 써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거라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그래서 It's not that I'm smart. It's not that I'm smart.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장면 떠올리시고요. 역시 이것도 싹 덮어드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Your turn.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야. 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not that I don't care. 됐죠?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내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니까. 왜 자꾸만 게으르다고 그래? 이걸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죠.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lazy. 해서 바로 이거죠. 내가 똑똑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하는 거라고. 결과가 좋은 이유는 자, your turn. 네, it's not that I'm smar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서 하니까 더 귀에 그리고 머릿속에 장면까지 다 쏙쏙 들어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갑니다. Step 2.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런 거야. 양쪽이 대비되죠? 그럼 앞에 건 이미 다 했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그럼 뭐겠어요? 그렇죠? It's just. 강조인 거예요. It's just that. 똑같은 구조죠. It's that은 똑같은데 not이냐 아니면 just냐. 요 차이밖에 없잖아요. It's just that. 나 몰랐다니까. I don't know. 그 당시 몰랐다면 I didn't know. 그래서 연결하시면 아주 멋지게 논리를 펼치면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자, 그 다음에 너를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더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앞에 나왔죠? It's not that I don't like you. 그렇죠? 그 다음에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그래서 it's just that I need more time. 아니면 여기다 more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time 대신에 아, 내가 좀 공간이 필요할 떨어져 있어야 될 것 같아. I need space. I need more space. 네, 이렇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나의 규칙이 있을 따름이라고. 자,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간단하죠. It's not that I'm lazy. It's not that I'm lazy. 되게 쉽죠. 앞에 나왔던 거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It's just that. 그 다음에 내가 규칙이 있다. 내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 I have my own rules잖아요. own이 부담스러우시면 이렇게 그렇죠? my rules라고 쓰셔도 됩니다. It's not that I'm lazy. It's just that I have my rules. 이 사이에 own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나온 거 다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나만 딱 잡아가세요. 그래도 행복하다는 사실을 자꾸만 스스로 설득하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사실 잘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try it again, please.

What did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내가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가 반응이 뭐예요? 어, 그래? 어, 그럼 얼마나 염려하는지 나를 그렇게 보살피는지 보여줘.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It's not that I don't care. It's just that I don't know. 라고 했더니 비의 반응은 그렇다면 하는 것이 then이에요. Then, show me. 뭘 보여주는 거예요? How much you care. 네가 얼마나 care about me. 나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하는지 보여줘. 뭐 이것도 너무 길다 그러면 Hey, then, show me the money. 자, 이거 영화 대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농담이고요. 그래서 show me how much you care about me. About me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that leads us to the end of the program. 맨 마지막 이제 it's time to say goodbye. But you can watch this program as many times as you want. Just right here. ebs.co.kr 여러분, 다음 뵐 때까지요. 몸 건강, 마음 건강 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0: 줘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쉬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쉬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쉬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쉬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거르지.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일 1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돌아오는 길에 루벤이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함께 들어볼까요? Shall we?
1: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0: It's hunting. 사냥을 보여주길 원한 모양이에요.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people of.

0: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부양해야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봤고요.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catches the prey. 먹이를 잡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oday's listening point. 1.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O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O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2. Reuben catches the prey.
2: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O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0: 사냥은요, 스스로를 부양해야 하는 우로스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거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2: Reuben catches the prey.
0: 루벤이요, 먹이를 잡습니다. 오케이.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네요. 자, 그럼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여러분들이 행여나 놓쳤던 부분, 또는 잘못 들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3: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4: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0: 어려운 단어는 없습니다. 자, 눈으로 빨리빨리 기능어 찾아보세요. Of, who, to. 요걸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을 담고 있는 전달하는 information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죠. People 하지 마시고 people 앞에는 p 던지시고 들이마시면서 p 하시면 돼요. People.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끝발음 하실 때 selves 하지 마시고 themselves. 에! 이 부분에 강세해 주셔서 v 발음만 입술 잡아주시면 돼요. selves, selves, themselves 하실 수 있겠죠? 자, 그거 listening 1.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Be a copycat. Okay, Google listening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되세요? 천천히 하세요. Google listening 3.
4: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0: Well done.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4: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0: One more time.
4: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0: Excellent.
4: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0: 간단합니다. Catches the prey.
4: Catches
0: 보다는 cat, 에. 이 부분에 강세 꽝 주시고 catches,
4: catches the prey.
0: 더는 정관사, 기능어죠. 요건 짧고 약하게 훅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4: Catches the prey.
0: Okay, Google listening 2.
4: Catches the prey.
0: Google listening 3.
4: Catches the prey.
0: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4: Reuben catches the prey.
0: One more time.
4: Reuben catches the prey.
0: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0: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1: 2.
0: Reuben catches the prey. Reuben catches the prey.
2: 네, 여러분 영국식 발음도 잘 익히실 수 있었겠죠? 비교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도움 됩니다. All 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the class should continue. 수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이런 의미죠? Blan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빈칸에 on the way back,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의미죠?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Reuben이요, 무엇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죠? It's hunting, 사냥이네요. Hunting blank people of Uros 이어지는데 여기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표현이죠. Be familiar. 여기서는 to가 쓰였어요. Be familiar with the scene인데 여기서는 to가 쓰여서 be familiar, 뭐뭐에 친숙한, 익숙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hunting, 사냥은요, 사람들에게 익숙해요. 어떤 사람들이죠? People of Uros라고 했으니까 우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자신들 스스로가 제공을 해야 돼요. 즉, 부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죠. There's blank on the boat. 자, 배 위에 뭐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돼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attention, 긴장감을 말하죠.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배 위에 긴장감이 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Reuben catches the blank 했는데 자, Reuben은 잡아요. 뭘 잡아요? Prey. 이 먹이를 잡습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이 pray, P-R-E-Y, 이것과 이거, 기도하다, pray. 철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다르고 소리는 같아요, 여러분. 구분해서 또 함께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의 우리 한 번 더 들어볼게요. Let's give a shot.
3: For this reason, the class should continue. On the way back, Reuben wants to show something. It's hunting. Hunting is familiar to people of Uros who need to supply themselves. There's a tension on the boat. Reuben catches the prey.
2: www.edithe.co.kr로 오셔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넋놓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면서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충분히 들리게 됩니다. 아셨죠? 발음 연습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words. Remember versus recall. Remember versus recal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remember 그리고 recall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는 remember. 사전에서 기억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네, 여기서는 스펠링은 re 이지만 발음은 ri 느낌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그래서 remember 이렇게 힘 주실 필요 없고요.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Remember. 네,

두 번째, 딱 중간에 mem 부분에 넣으시면 됩니다. Remember, very good. Okay, remember. 이전에 사실을 생각해내는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Remember, okay?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않고 뭔가 그냥 좀 기억할 때 이런 거를 remember라고 합니다. So, remember is a word most often used when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you are trying to bring back from the past into your memor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at you said. Do you remember her name? Remember, 기억나다. Remember, remember, remember.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나는 우리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아, 기억난다. I remember where we parked. 그래서 뭔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우리 어디에 주차했는지 기억해. I remember where we parked. 따라해볼게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remember what you said.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원어민들은 여기 what you said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what you 이렇게 ch 발음으로 연결시켜줘요. I remember what you said. 난 너가 한 말을 기억해.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뉘앙스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해. I remember what you sai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너 그녀의 이름 기억하니? 네, 그래서 기억하다, 기억나다. 이것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o you remember her name?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Do you remember her name? Do you remember her name?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recall. Okay. 자, recall. 이거는 기억해내다 혹은 상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설명드리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recall, remember 하고 비슷하게 여기 recall 이렇게 힘 주시는 것보다는 그냥 에, 가벼운 I로 recall. recall 이거는 콜 아닙니다. 입술로 오 이렇게 나면 안 되고 call 턱이 내려가는 느낌입니다. recall recall recall very good. okay. recall은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리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가볍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억 속에서 뭔가 떠올릴 때 혹은 사실을 기억해 내려고 뭔가 노력할 때 recall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recall means to remember something, but it does take a little bit more effort than just remember.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ry to recall what happene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her name. Recall.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re가 아니고요. recall. recall. Very good. 첫 번째 문장입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해봐. 기억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좀 구체적으로 과거에 대한 디테일을 필요할 때 이런 말을 씁니다.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왜 경찰들이 이제 뭔가 조사를 할 때 영화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Try to recall what happened. 이렇게 witness한테 이런 말 많이 합니다. Okay? Try to recall what happened. 그래서 뭔가 조금 기억 속에 노력을 하면서 기억하다라는 느낌 있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이거는 내가 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 나는 근데 좀 노력하면서 기억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감이 있어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여기서도 제가 연결했죠? 츄 발음으로 what you said. 이렇게도 한번 연습해 보세요. I can't recall what you said. I can't recall what you said. 네, 여기서는 충분히 I can't remember what you said도 괜찮아요. 근데 느낌은 좀더 기억 속으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노력하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recall her name. 나는 그녀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이거는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노력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지 않아. I can't recall her name. 네,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recall her name. I can't recall her name.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Remember. 이거는 기억나다. 그리고 기억하다. 이거 다 remember라고 하고 가장 일반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recall 같은 경우는 기억해내다, 상기하다. 뭔가 조금 더 노력을 주면서 기억을 내는 거죠. 기억해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remember, recall.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I remember where we park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Try to recall what happened.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Good job! Alright,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 음주운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같은 표현들 연습을 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관련된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일단 정리를 잘 했고, 오늘은 사고 쪽 단어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사고가 일반적으로 나다 라는 그런 콜로케이션을 만들어 볼게요. accident란 단어는 다 아시니까 그 앞에 뭐 친구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요. get into an accident. 콜로케이션이란 건 쉬운 영어 단어를 붙여서 그 조합으로 쓰는 걸 콜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자꾸 연습을 해야 영어가 늘어요. 특히 회화 쪽은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양쪽에 강세 주시고 요거 한 세네 번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오케이. 가장 먼저 여러분이 입에 붙여야 되는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후방, 뒤쪽에서 이렇게 박는 게 있고 정면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이건 일반 사고 관련된 용어들인데 우리는 추돌, 충돌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collision이라고 하는 명사로 통일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후방이 좀 어려워요. 자, 보세요. rear and collision. 오, 쌤, 이게 뭡니까? rear가 뭐예요? 자, 후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차 운전할 때 바로 운전석 정면에 있는 그 미러를 우리는 백미러라고 하는데 영어에서는 백미러라고 안 하고요. 백미러는 뒤쪽에 있는 거울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rear view mirror라고 해요. rear, 뒤쪽을 view, 후방을 보게 해주는 거울. rear view mirror.

0: 정면에 있는 거울은 양쪽은 side mirror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rear end, 뒤쪽이죠? 뒤쪽을 이렇게 들이받은 거죠. 후방 추돌 이렇게 부릅니다. Rear end collision. 들어보세요.
1: Rear end collision. Rear end collision.
0: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정면 충돌 어떻게 할까요? 팡 이거. 자, 이거는 차의 앞을 뭐 후드라고 부르는데 이럴 때는 후드를 잘 안 쓰고요. 헤드라는 단어를 써요.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저도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참 어렵더라고요. 별거 다닌 단어들인데 이렇게 합쳐 쓰는 것들이 우리가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우리말 배울 때도 한자가 어렵거든요. 후방, 정면, 추돌, 충돌. 이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배운 말들인데 모국어니까 한국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어가 우리 좀 자연스럽게 배워서 쉽는데 그들한테는 어렵듯이 우린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 두 개 붙여가지고 단어들 만들어지는 것들. 자, 그래서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자, 정면 충돌 뭐라 부른다고요? Head on collision. 이번 기회에 저랑 이 두 단어는 외워줄게요. 들어보세요.
1: Head on collision. Head on collision.
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음주운전자들이 더 쉽게 사고를 낼 수 있죠. 그럼 당연하죠.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단은 뭐 운전 자체를 잘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거니까 drunk drivers가 사고를 get into an accident 할 수 있다. 더 쉽게 이 부분만 풀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더 쉽게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간단합니다.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조동사엔 절대 힘을 주면 안 돼요. Can get into 하면 안 되고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비교급행 강세를 줍니다. 들어보세요.
1: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Drunk drivers can get into an accident more easily.
0: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가장 안타까운 경우들이죠.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정말 범죄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은요. 상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많이 신문기사라든가 이제 보도 내용 같은 거 보면 어떤 표현들이 많이 쓰이나 보니까 get someone killed. 조금 이제 직설적이긴 한데 그 음주운전 자체를 하면 you can get someone killed. 사망사고를 낼 수 있다.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콜로케이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killed. Get someone killed.
0: Get someone killed. ED를 붙여줘야 돼요. 자, 사망사고가 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사망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라고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말에도 영어에도 있어요.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은 가져가는 겁니다. claim, 이게 claim이에요. the lives, 생명을 앗아가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생명을 앗아가다라는 콜로케이션이 한국말에도 있듯이 영어에는 claim the lives, 이게 콜로케이션입니다. 이 단어들을 보고 조합해서 자꾸 연습해 주셔야 돼요. 이게 영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claim the lives of others,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사망사고가 날 수 있다. 들어보세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상해 사고는 이것만 바꾸면 돼요.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You can hurt someone 해도 되지만 you can get someone hurt. 이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누구를 다치게 할 수 있다. 즉 상해 사고를 낼 수 있다. 들어보세요.
1: Get someone hurt. Get someone hurt.
0: 여기엔 ED를 안 붙여요. You can get someone hurted. 이런 말은 영어에 없어요. 이건 그냥 관용적으로 get someone hurt. 이건 관용적으로 get someone killed. 이렇게 정확하게 연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장이 넣어볼게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여기에 사람을 주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음주운전이란 행위 자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위다. 이런 의미로 이걸 주어를 잡을 수도 있죠.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보세요.
1: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Drunk driving can claim the lives of others.
0: 자, 선량한 시민, 선량한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Innocent.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그렇죠? 선량한 사람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Innocent people.
0: 피해자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Victim이라고 하죠. Victim. 들어보셨죠? 그거는? Become a victim. 피해자가 되다.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이렇게도 자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표현도 들어볼게요.
1: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become victims, become victims.
0: 자 이렇게 이제 인사사고일 수도 있겠지만 가끔 보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해가지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이렇게 대물 파손 같은 그런 사고들도 있으시죠? 다른 차량들을 파손할 수 있잖아요. Damage를 동사로 써도 돼요.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손상시킬 수도 있고 혹은 여러 차량이면 damage other cars 해서 2중, 3중, 4중 막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차장 사고도 아까 말씀드렸고 damage another car. 다른 차량을 파손하다. 들어보세요.
1: Damage another car. Damage another car.
0: 좋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자, 영어로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아까 그 표현 쓰면 될 것 같고요. 복수형으로 쓰는 게 좋겠죠. 일반화되는 문장이니까. 주어를 innocent people을 잡으면 될 것 같은데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음주운전에 피해자가 종종 된다. 종종이 아니라 자주 된다는 얘기죠. Often은 되는 경우가 많다.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잠시만요.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자, 들어보세요.
1: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Innocent people often become victims of drunk driving.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할게요. 음주운전 사고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봤습니다. 사고가 나다. 어떤 콜로케이션이었죠? Get into an accident. 들어보세요.
1: Get into an accident. Get into an accident.
0: Okay?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다. 자, 동사 기억나시죠? Claim.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들어볼게요.
1: Claim the lives of others. Claim the lives of others.
0: Last but not least, 피해자가 되다. Become a victim. 그죠? Become a victim. 그럼 복수형으로 become victims 해서 일반화시킬 수도 있고요. 문장을. 들어보세요.
1: Become a victim. Become a victim.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 사고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 교환도 다 무료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로드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해요? 라고 해서 어떠한 것이 확실한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은요. 바로 Are you sure? 하고 나서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거 확실해요? 라고 확실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re you sure about 확신하는 것이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때 이 핵심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렇죠.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질문으로 우리가 썼던 것이 바로 그렇죠. 바로 너 확신해? 너 확실한 거야?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바로 Are you sure?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렇죠. 그냥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는요. 전치사 about을 넣어서 Are you sure about?

0: 확신하는 것에서 그 확신하는 것에다가 무엇자리를 넣어가지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하면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Are you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인데 결과를 되게 뭘로 얘기를 하죠? 숫자 같은 결과는 바로 resul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뭐야? 그 결과, 이 결과 확실한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얘기를 해서 뭐야 이거? 이 결과 이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그 날짜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 며칠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날짜 그거 확실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날짜를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바로 date라고 얘기를 하고 요일을 day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Are you sure about the date?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날짜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상대방에게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date?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날짜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시간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약속 시간이나 어떤 시간이나 얘기를 했을 때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은 그렇죠. 바로 time으로 얘기를 하니까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렇게 물어보면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죠?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time? 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그 시간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한번 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주소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그 주소 확실한 거 맞죠? 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주소는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바로 address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 주소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한 번만 더. 시작.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이번엔 그 주소가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double check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번 더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한 번 더 되물어서 확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거 확실한 거 맞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무엇? 해서 그 무엇에 또 여러분이 다양하게 명사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dat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time?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약간 변형을 해보거나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좀 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응용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결과 확실한 거 맞아요? 라는 거를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확신합니다. 확신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일단 확신 안 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not sure. 여러분이 확신할 때는 그쵸, 바로 I am sur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결과요. 아직 확실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확신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쵸, 바로 I am not sure 하고 나서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그 결과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어떻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것들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죠. 바로 I am not sure about 무엇 가지고 여러분이 저 그거 아직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Are you sure about 무엇?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질문이 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am not sure about the result 라고 해서 여러분이 확신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거꾸로는 그렇죠. I am sure about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응용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주소가 확실한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해서 Are you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번엔 이렇게 한번 또 물어보도록 하죠. 그거 맞는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면 될까요? 바로요 Don't be sure 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대개 영어에선 입버릇으로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서 Don't be so sure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처럼 그 주소가 맞다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요 너무 맹신하지 말아요 이런 얘기들 하고 싶어요? 그러면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너무 확신하지 말아라 라는 표현으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e so sure about the address 라고 해서 Don't be so sure about 무엇으로 그거 너무 확신하지 마. 한 번 더 확인해봐. 한 번 더 점검해봐. 이런 얘기들로 여러분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그거 확실한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항상 지금까지는 그쵸? Are you sure?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확실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쵸? 바로 Are you sure about 무엇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그쵸? I am sure, I am not sure 이렇게 여러분이 또 응답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요 확신하는 것들 물어보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he show is so fabulous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도전해보고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고쳐보고 계속해서 가는 시간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I'm back with my hat, a new hat. It has its special name. 여기에 이름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hat이긴 하지만 Frank Sinatra 같은 사람들이 이런 모자를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게 Fedora, F-E-D-O-R-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단어도 한번 배워보시라고 제가 오늘 쓰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쁜 모자는 옆으로 빼더라. 그래서 Fedora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자, 무엇에서든 여러분 재미를 찾는 방법 나름대로 한번 궁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행복이 생깁니다. 오늘도 출발할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합니다. Okay, challenge yourself.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다 함께 거기 있는 내용 자체를 한번 슬쩍 보시면 이런 거잖아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 왜 그저 나한테 발끈했지? 그럼 발끈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아직도 모르겠다가 요리법인 거고, 발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리 재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 뭐뭐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이런 패턴은 많이 쓰이니까. 자, 영어로 뭐라 할까요? I still don't know.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Still don't know. Why? 이게 연결되는 구조죠. 자, 무엇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아직까지도 알지 못할 때 이런 패턴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연습 더할 겁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스텝 1. 자, 한번 딱 살펴보세요. 공통점이 뭡니까? 아직도 모르겠어가 네번 나오고요. 왜도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들은 뭐, 그녀, 그, 그들, 네. 그러니까 너란 얘기겠죠? 떠나다, 전화했다, 사과했다, 싫어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 아직도 그 원인이 뭔지 모를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그 여자가 왜 떠났지, 나를? 나를 왜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갔을까?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간단하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뒤에다가 me만 쓰면 나를 두고 떠나간 거고요. Why she left me. 이런 식으로요. 그가 왜 전화를 했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왜 전화했지?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아닌데.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me.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뭐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예를 들면 여기까지만 쓰시면 되겠고요. 내가 왜그 사람을 이렇게 싫어했어? 나 이해가 안 돼. 그 사람 좋은 사람인데. 예를 들면 I still don't know why you 그다음에 그 당시에 싫어한 거니까 hate him이 아니고 그러면 계속 싫어하는 거죠. hated him 해서 hated까지 가셔야 돼요. 간단하죠? 그래서 요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 한번 다시 your turn time 준비되어 있으시죠? 가보겠습니다. 그녀가 왜 떠났는지 아직도 난 이해가 안 돼. Your turn. 그렇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left. 가버린 거죠. 자, 그가 왜 전화를 했을까?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 Okay,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어렵지 않죠? 그들이 왜 사과를 했지? 이상한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나? 자, your turn. 맞습니다.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그렇죠?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ey apologized. 그래서 still don't know why. 됐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를 미워했었는지, 싫어했었는지, 나 아직도 그 정말 이해가 안 돼. 자, 그러면 똑같이 understand 써도 되지만, I still don't know why. Your turn. 맞습니다. 자, 그래서 I still don't know why you hated him.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거 살짝 더 볼까요? Alright, let's find out more. 그녀가 나한테 왜 발끈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발끈하다만 신경 안 쓰시면 90% 이상 다 아시는 거죠. 그럼 보세요. I still don't know why. 그렇죠? Still don't know why she 하고 나오겠죠. 예. snapped가 뭐냐면요. snap이 여러분 원래는 이거잖아. 빰, 빰. 빰, 빰, 빠람. 이게 그래서 snap your fingers. 이게 손가락 딱딱 하는 거 snap your fingers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snapshot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지가 뚝 부러지는 것도 snap이라고 하죠. 그렇죠. It snapped. 그러면 가지가 부러졌다. The branch snapped. 그래서 누가 하고 화를 갑자기 발끈내는 것을 snapped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to가 아니고요. 지정해서 대상. 그래서 그때는 at을 쓰셔야 돼요.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래서 이게 at me에서 S는요, 여러분, 요 질문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다른 것과 비교될 때 숫자 앞에 주로 S이 쓰여요. 그래서, 재밌게도요, 숫자, 뭐, at age 6, at 25, 뭐, 이런 식으로, 나이, 뭐, 그 다음에 다 속도, 전화번호, 주소, 다 S이 쓰이는데, 참고로요, 우리가 at night, 밤에라고 할 때는요, at을 씁니다. 근데 아침에 할 때는 in the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질문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in the morning 말고도요, in the evening이라고도 쓸수 있고요. 네, during the night 이런 표현도 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느낌이 뭐냐면

그 아침에 벌어지는 일들이 보통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그게 점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안에 3차원으로 들어가서 일이 많이 벌어진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in the morning이라고 많이 씁니다. at morning이라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in the morning이고요. at night은 뭐냐면 밤에는 물론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in the evening처럼 일이 많이 벌어진 경우엔 in. 그렇지 않고 대비돼서 쓰이는 경우에는 at night. 아시겠죠? 이렇게 습관적으로 쓰더라. 그냥 외워도 되지만 한번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 설명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으시면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이 표현이 부담스러우시면은 why she got angry at me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어요. 밤늦게 저 전화를 했었지. I still don't know why he called 나왔던 거죠. 예, 근데 called me예요. 그럼 밤 그러면 바로 나왔네요. At night. 기억나시죠, 여러분? At night 방금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들이 왜 나한테 사과를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I still don't know why they apologized. 나한테 그러면 to me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to me까지. 그래서 apologize to me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담스러우면 you know what to do. Just one sentence is enough for your happiness. Try it again.

Why did he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그녀가 왜 나한테 발끈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아유, 그냥 울컥했던 거지 뭐. 자, 그러면 I still don't know why she snapped at me. 그죠? 탁 이렇게 발끈한 거죠. 했더니 야, 그냥 감정에 휩싸인 거라고. 격정적이었을 뿐이야. She was just emotional. 그래서 emotional이란 단어가 감정이란 뜻이지만 구어체에서 뭔가 울컥하거나 I'm sorry, I'm getting emotional.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or, you know, repeat this program and practice more, visit our website.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you know what to do.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stay happy and healthy over time. All right, thanks a lot.

안녕하세요 여러분. 쉽고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많은 팝송들을 보면요, 내가 직접 전하기에 조금 쑥스럽거나 부끄러운 마음을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진 노래들을 종종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스틴 비버가 부른 Sorry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안에 보면요, 가사가 모두 미안해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바로 이 문장, 아주 우리의 그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에 적절해 보인다고 생각이 돼요. 같이 살펴볼게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한 번 더 읽어보죠. I know that I let you down.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자, 여기서 어떻게 저스틴 비버는 그 본인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 let you down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동사 let의 활용을 해보는 시간인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여기서 let은 일반적인 사역동사는 아닙니다. 사역동사가 되려면 let 다음에 목적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와줘야 됩니다.

되는데 여기서 down은 동사 원형은 아니거든요. 그냥 let을 활용한 하나의 표현이구나. 이렇게도 쓰일 수가 있는 거구나를 살펴보는 관점에서 오늘의 공부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을 먼저 드려보자면 let someone down 이 하나의 표현이 되고요. 약간 의외죠? 실망시키다. 그 누구를 실망시키다라는 뜻이 된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 down이란 단어가 당연히 밑으로란 뜻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아, 나 오늘 기분이 좀 다운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콩글리시 같으면서도 콩글리시가 또 아니라고 할수 있는 게 down이라는 게 형용사로 찾아보면요. 기운 없는 의기소침한 이란 뜻으로도 또 쓰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건 사실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Let someone down이 그 someone 누군가로 하여금 기운 없게 그런 기분이 들게끔 허락하다, 놔두다, 만들다라는 뜻으로서 결국 실망시키다라는 의미까지 갖게 된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고 이게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혀놓으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예문들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요거 정말 외우기 좋죠. Please 뭔가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예요? Don't let me down.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This time, 이번에. 라는 의미로 이제 맥락을 보자면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많이 시켜 오다가 자, 이번만큼은 나를 좀 실망시키지 말아줘. 라는 맥락에서 Please don't let me down this time 문장. 이게 미드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종종 나옵니다. 주인공이 뭐 이제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이나 친구가 됐든 누군가를 많이 실망시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가 이번에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줘 하고서는 주인공이 잘 해내서 반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그런 영화. 잠깐 몇 문장 만에 한 편의 영화를 본것 같죠? 그런 경우에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니까 참고해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이 문장도 어렵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한번 더 시작. She's angry because I let her down. She's angry. 그녀는 화가 난 거죠. Because 왜냐면요. I let her down. 내가 그녀를 실망시켰기 때문에요라고 해석이 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let me down, let her down, let you down 어떤 단어를 쓰느냐.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연습을 해줘야 실생활에서 막힘없이 쓸수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쉽다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면 안 돼요. 많은 소리 내면서 연습을 해주는 것이 또 필요하니까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게 그 저스틴 비버의 Sorry라는 내용의 후렴구에 나오는 그 가사거든요. I know that I let you down.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알아요. 뭘 알아요? That I let you down. 당신을 실망시켰다는 것을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과의 의미를 전할 때, 그냥 무조건 미안해가 아니라, 내가 너 실망시킨 거 알아. 요렇게, 사과를 아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Is it too late? 너무 늦었나요? 뭐 하기에? To say. 내가 말하기에. 뭘 말하는 거예요? I'm sorry. 내가 미안하다는 것을. Now?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그 자연스러운 사과 방식이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무조건 그냥 가서 I'm sorry.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난 상대방이 이런 식으로 답하기 마련이거든요. 뭐 때문에 미안한데?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몰라. 그냥 다 미안해. 이러면 이게 사과가 아니에요. 또 그거 갖다 싸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 보면 내가 너를 실망시킨 거 알아. I know that I let you down. 그리고 그냥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기에 너무 늦었니? Is it too late to say I'm sorry now?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과의 방법이구나. 아, 이게 그냥 팝송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가 배울 만하구나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자, 이 문장이 그냥 우리가 평소에 우리말을 할때할 만한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선생님이 실망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 그대로 영어 문장으로 만들게 되면요.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실망할 거다.
뭐 선생님이 실망을 당하는 건가? 그럼 뭐 수동태를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영어 문장, 영어 영작하는 게 어려워지게 된단 말이죠. 이걸요. 그래서 살짝만 바꿔볼게요.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선생님을 실망시키게 될 거예요. 요렇게 뒤에 부분을 살짝 바꿔보면 오늘의 let someone down 표현을 활용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팁이에요. 자, 해서 만약이란 말을 먼저 우리가 좀 넣어줘야 되겠죠? 우리나라 말에 안 적혀 있어도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if you로 시작합니다. If. 그리고 만약에 네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문장 만들어주면 되죠? If you don't pass the test.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뭐뭐 할 거야. You will. You will. 그리고 오늘의 표현이에요. Let your teacher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한 번만 큰 소리로 갑니다. 시작. If you don't pass the test, you will let your teacher down. 이렇게 문장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우리나라 말 자체를 살짝 영어스럽게 한번 바꾼 게 포인트였죠? 이 문장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팀 전체가 실망했어요. 축구 경기에서 누가, 철수가 페널티 킥을 얻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제 골이 돼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요. 골을 못 넣었어. 팀 전체가 실망할 만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팀 전체가 실망했어요라는 우리말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려면은 아, 이게 또 수동태인가? 어려워요. 조금 수정해서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그는 팀 전체를 실망시켰어요라고 바꿔주면 오늘의 표현 활용해서 문장 어렵지 않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가 골을 넣지 못했을 때, 때니까 when으로 시작하죠. 때. 그리고는 그가 이제 못 넣은 거잖아요. 그가 놓친 거예요. He missed the goal. When he missed the goal. 그가 골을 놓쳤을 때, 그는 이제 실망시킨 거죠. He let the whole team down.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en he missed the goal, he let the whole team down.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뭔가 사과를 할때 무조건 I'm sorry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문장 활용해서 사과의 그 미안한 마음 제대로 전달하시기를 바라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제가 오늘의 영어 표현 설명해 드리는 동안 여러분은 오늘의 자세 복습하고 계시거나 편하게 계셔도 되는 거 아시죠? 예, 오늘의 영어 표현 What happens, happens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까 전에 제가 If you can't straighten your legs, that's okay. Whatever happens, happens. 그렇게 얘기했어요.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손 밖에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또 무슨 표현이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그렇게 돼도 괜찮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문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대화문 보러 갈게요.
1: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What if they're bad? What happens, happens. That's out of your hands. You're right. You're so right. Let it go. Breathe.
0: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는데요. I'm so nervous about the test result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m so nervous. 지금 너무 긴장이 됐대요. About the test results. Test results 하면은 시험 결과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됐어 라고 얘기한대요. 여기서 꿀팁. Test results 하면은 사실 병원에서 하는 검진 결과도 test results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시험. What if they're bad? 만약에 안 좋으면 어떡하지? 성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니까 What happens, happens. 여기에 오늘의 표현 딱 나옵니다. What happens, happens. 일어날 일은 일어나. 괜찮아.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아. That's out of your hands. 네 손 밖에 있어. 좀 직역 그대로이죠? That's out of your hands. 네가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렇게 했더니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You're so right. 정말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et it go. 그냥 털어버려. Breathe. 숨 좀 쉬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대화 봤고요. 이제 두 번째 대화 볼게요.
1: What the heck? Why is my balance so low? Man,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Oh yeah, I am screwed. You'll save up again. What piles up, piles up. What doesn't, doesn't.
0: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대화도 같이 봤어요. What the heck? 이럽니다. 이거 뭐야? 무슨 상황이야?
1: Why is my balance so low?
0: 왜 이렇게 낮아? Balance, 잔액이에요, 잔액. 그래서 내 통장에 잔액이 왜 이렇게 낮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Man, 야.
1: Think about the parties you had this weekend. 네가 이번 주말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EBS에서 출시한 그 AI 팽톡이라는 앱도 영어 사용을 조금 더 도와주기 위한 그런 자극제가 당연히 될 수가 있고요. 그거 이외에도 쓰기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말하기 활동들을 좀 곁들여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책을 읽었다면 가끔은 독후감, 이 book review 같은 것들을 한번 써봐도 참 좋겠죠. 혹은 영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셀프 촬영하면서 이 어떤 책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예를 들자면 이런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20초, 30초로 요약해서 말하기. 이런 것들도 아주 좋은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활동을 지금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연습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의 강의를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읽기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함께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Magical Adventure의 바로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아, 나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이렇게 또 한 권이 끝나가는 경우나 그리고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몰입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인데 그것을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가정법 스텝 업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을 읽기 전에 우리 음원으로 먼저 들어보고 책을 펼쳐볼까요?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2: Apollo, Ruby called.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
1: Leo the lion was there too.
3: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1: Next, Edd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ground.
2: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1: Then Mala arrived.
4: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1: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3: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1: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5: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1: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라고 되어 있네요. Apollo는 felt,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so homesick. So, 너무나 homesick이라는 것은 향수병을 앓는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사실 어릴 때 약간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0: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을 이런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지진 않았어요. 제가 뭐 책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서 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향수병이라는 게 진짜 이 냄새를 맡았을 때 향기로운 그 향수인 줄 알았어요. 아, 향수 냄새 좋다 하는 그 향수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때 아, 이게 어휘력이다라는 것을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 스스로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향수병을 앓는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진짜 향기가 아주 좋은 그런 향수가 아니고요. 바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친구들은 안 헷갈리겠죠? Apollo felt so homesick. 아폴로는 너무나 고향을 그리워하고, 즉, 친구들과 그 환경들 있잖아요. 나의 고향, 그걸 그리워하고, 바로 그 회전목마가 되겠죠. 유원지요. 그래서,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그래서 그는 다시 날아갔습니다. 어디로 날아갔냐면, to the fairground. 바로 축제마당, 유원지. 그 축제하는 곳으로 다시 날아갔습니다.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Ruby the elephant. 코끼리인 루비도 had also returned. 역시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return이라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Apollo, Ruby called. Apollo라고 루비가 외쳤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In Africa, the elephants can be friends with the lions라고 되어 있네요. 아프리카에서는 the elephants, 코끼리들이 can't be friends, 친구가 될수 없어. 누구랑요? With the lions, 사자랑은 친구가 될수 없더라고. 라고 하면서 루비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원래 여기 있었던 이 친구들은 여기 있었던 동물들은 회전목마에 있었잖아요. 회전목마에서 각기 다른 동물들이 서로 잡아먹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서로 친구인 그런 환경이었었는데 이 루비라는 코끼리는 아프리카로 날아갔나 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코끼리들이 사자랑 친구가 될수 없네? 사자들이 공격을 하네? 코끼리가 공격을 하네? 이런 식의 친구 관계, 이 적대 관계인 거죠. 포식자와 그리고 포식자가 아닌 그런 관계로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가 볼까요?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을 공유할까요? Leo the lion was there too. Leo the lion. 사자인 리오도 거기에 왔습니다.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그러면 사자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모든 코끼리들이 모두 ran from me. 나로부터, 즉, 리오, 나로부터. 달아났어. ran from me. 나로부터 막 달려갔다라는 것은 나로부터 멀리 달려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도망갔습니다. 라고 할수 있겠죠. When I try to play, 내가 놀려고 했을 때, 전부 다 달아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입장에서는, 사자랑 친구가 될수 없고, 사자 입장에서는, 코끼리들이 다 나한테서 도망가던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은요. Next, Ella the hippo. Ella라는 the hippo. 하마는 crash back down to the ground. 땅에 궁 하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하마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그녀가 이야기하기를, 아유, 다행이다. Oh, thank goodness는, 아, 참 다행이다. 라는 이런 감탄사에 속합니다. 아, 정말 다행이다. Africa was so muddy. 라고 하네요. 아프리카는 너무나, muddy는 진흙이 많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진흙의 질퍽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 그녀가 이야기를 하죠. 하마가 아프리카는 너무나 진흙투성이고 너무나 질퍽질퍽했어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도착하냐면 then Mala arrived. Mala라는 동물은 바로 기억나십니까? 호랑이입니다. Mala라는 호랑이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나는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고 싶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여기 회전목마에 있었던 이 동물들이 참 순수하고 착하네요.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Ruby the elephant had also returned. Apollo, Ruby called. In Africa, the elephants can't be friends with the lions. Leo the lion was there too. The elephants all ran from me when I tried to play, he said. Next, Etta the hippo crashed back down to the

0: ground. "Oh, thank goodness," she called. "Africa was so muddy." Then Mala arrived.
1: "I didn't want to hunt other animals."
2: 계속 보도록 할까요? 정말 마지막 부분입니다.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아폴로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냐 하면 지금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도중에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봤냐 하면 that the sun was coming up. 이제 해가 서서히 뜨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I wish. 아, 나는 바란다.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뭔가 좋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모두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 이게 뭐냐면 가정법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마법, 그 요정 가루, 요정 먼지에 의해서 회전목마에서 다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각자 원하는 나라에 방문하고 여행을 갔다 와보니까 아, 이게 아니라 우리 전부 다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을 텐데 라고 바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 가정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With a loud ding, 아주 큰 띵 하는 이 소리와 함께 The fairy appeared again. 그 요정이 다시 appeared, 띵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요정이 없었는데 띵 하면서 appear 했답니다.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나타나다, 왔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다, 출연했습니다. 다시 나타났어요. And so it is. 그래서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She smiled. 여기서 she는 바로 그 fairy가 되겠죠.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다시 한 번 더. Once more. 다시 한 번 더. Scattering. Scatter이라는 것은 촤. Scatter 뭐였습니까? 뭔가 가루 같은 것을 촤. 이렇게 흩뿌리는 것이죠. 흩뿌리면서 무엇을요? 요정 먼지나 가루를 촤 하고 이렇게 흩뿌리면서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라고 요정이 이야기를 하네요. 어떻게 되었을까요?를 만나보기 전에 우리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파보도록 할까요? 딕딕딕.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I wish 가정법을 step up, 약간 수준을 높여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에 대해서 제가 319강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내용에 추가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그 319강에서 다뤘던 것을 살짝 복습해보면 이 두 가지 예문을 들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I wish, 나는 바란다.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We had more time.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면 여기 I wish 할 때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We had은 과거 시제이죠. 과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게 시제가 맞지 않죠. 보통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 현재 시제와 일치시키기 마련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일 앞에는 wish라는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데 ha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시제가 맞지 않죠.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 현재에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과거 시제를 사용함으로써 무언가 이 맞지 않는 어긋남, 내용의 어긋남을 좀 가지고 온다라는 것이에요. 어긋남을 표현한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반대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가정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왜 과거 시제지? 앞에 뭔가 바란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럼 그 바란다는 내용은 지금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시제를 이렇게 뒤틀어 놓은 것이죠. 현재 시제면 wish면은 뒤에도 현재 시제가 나와야 되는데 과거 시제? 시제가 뭔가 뒤틀려 있네. 맞지 않네. 왜 이렇게 돼 있냐? 아, 뭔가 현재의 상황과는 맞지 않는 뒤틀려 있는 무언가를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아까 전에 그 있었던 그 문장이 되겠죠. 아, 나는 바란다. 우리 모두가 다시 그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가면 좋겠다. 지금 그럼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기 보니까 could라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죠. 앞에 wish는 현재 시제이고요. 시제가 맞지 않네. 지금은 우리가 회전목마에 올라가 있지 않는데 우리가 다 회전목마에 올라가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시제를 약간 뒤틀어 놓으면서 어긋나게 만들어 놓으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번 319강에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현재와 가고 조금만 뒤틀려 있었다면 이렇게 좀 많이 뒤틀려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하면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라는 거. 요거부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0: 나는 바란다. 자, 여기 보니까 had studied는 바로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제가 있고요. 그 이전에 순서를 보면 현재는 지금이고요. 현재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이고요. 과거 이전에 일어나는 게 과거 완료라는 시제이거든요. 그러면 현재보다 두 시제 앞에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조금 뒤틀려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번 쭉쭉 이렇게 뒤틀어 놓으면서 현재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을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바란다. I had studied for the test.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상상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현재 시제를 여기에 위에는 과거 시제를 썼다면 한번더 어긋나게 두 칸을 어긋나게 현재인데 과거가 아니라 과거 완료를 쓰면서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I wish I had studied for the test. 나는 시험 공부,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즉, 공부를 안 해서 결과가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공부를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I wish, 나는 바란다. 무엇을 바라냐면 It hadn't rained yesterday. 어제 비가 안 왔더라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 wish라는 것, I wish, 나는 지금 현재 바라는 것이죠. 밖을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소풍을 가야 되는데 혹은 밖에서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상황이 날씨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지금은 날씨가 괜찮은데 어제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밖이 진흙이 다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망을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면 지금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의 소망이지만 그 내용은 실제로는 어제 일어났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I wish 나는 바란다. 이러면 좋을 텐데 뭐 했으면 어제 비가 많이 안 왔다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을 텐데라고 이렇게 현재의 소망인데 과거의 내용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이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런 과거 시제라든가 과거 완료 시제가 쓰면서 어떤 내용을 가정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오면 제가 복습할 겸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씩 차례대로 보도록 할까요? The animals, 그 동물들은 got back on the carousel. 어디에 다시 올라갔냐면, 회전목마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회전목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나 봐요. And later that day, 그리고 시간이 점점 더 감에 따라서,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아이들은 웃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웃었냐면 바로 큰 기쁨, glee라는 것은 기쁨이 됩니다.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기쁨에 겨워서 큰 기쁨과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enjoying, 즐기면서 the ride. 여기서 the ride라는 것은 바로 놀이기구가 되겠죠. 놀이기구. 여기에 회전목마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회전목마를 즐기면서 even more than usual. 일상보다 훨씬 더 많이 즐기면서 회전목마를 타면서 기쁨에 겨워서 미소를 지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책을 끝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 한번 복습할 겸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Apollo saw that the sun was coming up. I wish we could be back on the carousel.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The animals got back on the carousel, and later that day,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ground. Fairground. There is a fairground next to the beach. Homesick. Homesick. Apollo felt so homesick that he flew back to the fairground. Appear. Appear. With a loud ding, the fairy appeared again. Scatter. Scatter. And so it is, she smiled, scattering fairy dust once more. Glee. Glee. The children smiled with glee, enjoying the ride even more than usual.
0: 단어의 앞부분에 this 같은 이런 것들을 접두사라고 하거든요. 머리에다가 붙인다. 접 붙인다. 두는 뭐?

머리 두이거든요. 그래서 아, 단어 앞에다가 this 같은 이런 접두사를 붙였을 때그 단어에 이런 특정한 의미를 추가하게 되는데요. this 같은 경우는 부정이나 반대를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connect는 바로 연결하다이죠. 연결하다. 뭔가가 떨어져 있었는데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disconnect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연결하는데 그 부정이에요. 반대가 되니까 바로 연결을 끊다가 되겠죠. 그다음 또 다른 것은 approve는 바로 승인하다가 됩니다. 허락하고 승인하는 것인데 disapprove라고 하면은 어떤 게 되죠? 승인을 하는 게 아닌 게 됩니다. 그러면 승인하지 않다가 되겠죠. 승인하는데 그게 반대, 즉 부정 혹은 반대 의미를 가지게 되니까 disapprove, 승인하지 않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 this가 붙으면 부정이나 반대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외워두고 아,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적용을 해보면 참 좋겠죠.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죠. 논픽션이 좀 들어가 있는, 그리고 픽션 내용도 있는 그런 책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논픽션의 시즌이 왔습니다. 함께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즈의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좀 특이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좌측 페이지에는 팩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라는 것은 바로 사실, 창작이 아니라 팩트, 즉 논픽션, 비문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바로 우측에, 우측 페이지에는 픽션, 창작 동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페이지가 팩트, 픽션 이렇게 교차되어서 나옵니다. 픽션들을 쫙 모아두면은 이 창작 동화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교차로 한번 읽게 되는 그런 특이한 구성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곧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check it out 해볼까요?
1: Lion Manes, Tracy Compoline, illustrated by Anne Haberstroh.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hey learned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They were very much alike.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 stares.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They are not alike anymore.
0: Lion Manes,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좌측에는 Fact, 우측에는 Fiction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약간 특이한 책입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어린 사자, Cubs, Cubs라고 하면은 곰이나 사자의 새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사자 새끼들은 spend, 보냅니다. A lot of their time, 그들의 많은 시간들을

0: 뭐 하면서 보내냐면 아, 저도 그러고 싶네요. Playing, 놀면서 보낸답니다.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들이 playing 노는 것은 제가 이제 방금 해석할 때 그들이 노는 것은 이라고 했죠. Their은 원래 그들의 아닙니까? 그들이 노는 것은 자, 요거 곧 Fun Reading Grammar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그들이 노는 것은 helps them. 그들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하는 것을 도와주냐면 develop, 만들어내는 것, 개발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survival skills. survival이라고 하면 바로 생존이 되겠죠. 생존 스킨들을 만드는 것을 도와줍니다. 어떤 생존 스킬, 기술들이냐면 such as라는 것은 예를 들어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 stalking and fighting. 자, 그러면 이런 새끼 사자들이 놀면서 어떤 기술들, 어떤 생존 기술들을 연마해 나가고 만들어내냐 하면 stalking이라는 것은 stalk이라는 것은 우리 사자들이 어떡합니까? 먹이를 잡을 때 몰래. 제가 사자예요. 몰래 이렇게 다가가서 확 덮치잖아요. 그래서 stalk이라는 것은 몰래 접근해서 소리 없이 사슴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확 덮쳐야 되겠죠. 그래서 몰래 접근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것,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아, 우리 친구들 딱 들어놓으시면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만약에 중학생들이 지금 이것을 보고 있다면, 아, 맞아, 이거 학교에서 듣고 있는데, 라는 것을 바로 느낄 것입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부분인데, 생각보다 쉽습니다. 원리를 알면은 바로 쉽게 다가오거든요. 바로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바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 동명사는 바로 예를 들어서 play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play는 놀다라는 것이죠. 혹은 뒤에 뭐 스포츠 같은 게 오면은 뭐 운동을 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play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을 명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동사 play, 놀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말로 놀기 혹은 노는 것이라고 바꾸기 위해서 playing, ing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원래는 동사였는데 무엇이 됐다고요? 이제 명사가 된 것이죠. 무엇을 함으로써 동사에 ing를 붙임으로써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동명사는 원래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자, 그런데 이 의미상의 주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동명사가 있는데 자, 놀다. 그러면 그걸 동명사로 바꿨습니다. 동사인 play가 있는데 동명사로 바꾸면은 playing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명사인데 과거에는 동사였겠죠. 그러면 이 동명사 playing은 원래 동사였기 때문에 동사는 주어를 가지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I play with somebody. 나는 누구랑 논다 할때 앞에 I라는 주어를 가질 수 있잖아요. 원래 동사는 주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동명사로 바뀌었을지라도 주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명사의 주어를 바로 동명사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그 주어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The singing amazed everyone. 자, 노래. 누군가가 노래합니다. 어떤 노래하는 것이 amazed,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를 놀라게 했냐면 everyone.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감동을 주고 막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문장을 이야기하는데 아예 딴 사람이 노래하는 게 아니고 그녀. 누군가가 제 친구인 그녀가 노래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그녀가 노래하는 것을 적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노래하는 것이 바로 sing이 아니라 노래하는 것, 동명사 singing이라는 거예요. singing. singing. 근데 누가 노래하는 건? 아무나 노래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다른 사람이 노래하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못 줬다는 거죠. 깜짝 안 놀라게 했는데 제 친구인 쉬라는 사람이 노래를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래하는 것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동명사 싱잉의 의미상이죠. 싱잉 누가 싱잉 하는 건가? 그녀. 그러면 이 그녀를 어떻게 적어주냐면 바로 소유격을 적어줍니다. Her singing. 그녀가 노래하는 것. 지금 저기 있는 her은 소유격. 맞죠? Her. 그녀가. 그러면 동명사의 의미상이죠. 동명사. 이 singing은 누가 하는 singing인가? 바로 그녀가 하는 노래인 것이죠. 그녀가 노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해둔 것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을 적어주자라고 약속을 해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아까 전에도 they're playing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있었던 문장이죠. 그들이 노는 것은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자들이 노는 것은 helps them, 그 사자들을 도와줍니다. develop survival skills, 생존 스킬들을 개발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줍니다가 되겠죠. 자, 또 다른 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eam's winning made everyone very happy. 자, 이제 보이시죠? winning이라는 여기에 동명사가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기는 거?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네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 팀, 맞죠? 팀이 이기는 거.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것을 적어주기 위해서 소유격을 적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명사일 때는 이렇게 apostrophe s를 붙여주면 소유격이 되죠. 그 팀이 이기는 것은 made,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매우 행복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팀이 이기는 것, 그럼 이 winning의 주어가 바로 The Teams가 되겠죠. 물론 Teams는 없어도 됩니다. 의미상 봤을 때 Teams를 적어줄 필요가 있으니까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예문 두 가지 보는데요. 약간 또 다른 예문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이제 딱 보이시죠? 동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있으면, 아, 이 동명사의 주체, 이 동명사가 누가 하는 것인지 나타내는구나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I appreciate, 나는 고마워한다. appreciate이라고 하면 고마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고마워한다. You're helping me with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너가 나를 도와준 것. 무엇 가지고요? 프로젝트를 도와준 것. 즉, 네가 내한테 도와줬잖아. 네가 나를 도와준 건 뭐? 프로젝트 가지고 도와준 걸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나는 고마워한다라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는 helping 앞에 동명사가 소유격이 쓰여 있으니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I appreciate your. 제가 소유격만 된다 그랬는데, you도 됩니다. 즉, 목적격도 됩니다.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됩니다. 그래서, I appreciate you helping me with the project라고 해도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원래의 규칙은 소유격입니다. 원래의 규칙은 소유격을 적어야 되는데, 즉, 사람들이 흔히 일상적으로 말하는 이 글이 아니라 글로 적으면은 살짝 격이 떨어진다, 격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목적격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소유격인데 구어체나 조금 더 비격식적일 때는 목적격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명사에 주어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형태가 이렇다는 사실,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픽션으로 옵니다. 픽션이라는 것은 이 책에서 만들어낸 창작 동화가 팩트와 픽션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데 이제 픽션 부분입니다. 쭉 픽션끼리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보도록 할까요?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Laura와 Leo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맞죠? 여기 있죠. 과거 어느 시점인지 나와 있습니다. Since they were young cubs라고 돼 있네요. 언제부터 그들이 어린 곰, 사자 등의 새끼라고 나와 있죠. 어린 새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 이후로, since라는 것은 이후로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이 아주 어린 아기였을 때부터, 어린 새끼였을 때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가장 친한 친구여왔다. 언제까지? 현재까지를 의미하죠. They learn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그래서 그들은 learn to 배웠습니다. 뭐 하는 걸 배웠냐면, 바로 덮치는 걸 배웠고요. 막 이렇게 놀다 보니까 서로 막 덮치는 거죠. 그 다음에 또뭐 하는 걸 배웠냐면, 으르렁, 으르렁 거리는 것도 배웠고, and hunt together. 그리고 함께 사냥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They were very much alike. alike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서로 같은, 비슷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우 닮았다, 매우 비슷하고, 매우 뭐 같았다, 매우 같으니까 아주 닮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읽은 부분을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1: Young lion cubs spend a lot of their time playing.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hey learned to pounce, growl, and hunt together. They were very much alike.
0: 그 다음 부분, fact 보도록 하겠습니다.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사자들의 긴 꼬리들은 help them balance. 사자들이 균형 잡는 것을 도와줍니다. Balance라는 것은 균형을 잡다가 되겠죠.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이라고 되어 있네요. The lion, 사자는 is the only kind of cat. 아, 사자는 고양이의 유일한 한 종류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무엇을 가지고 있는? With a tassel. Tassel이라는 것은 바로 장식술입니다. 바로 이 털송이가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죠. 꼬리에 보니까 털이 있는데 이게 마치 이 송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털송이를 at the tip of its tail. 그것의 꼬리에 tip이라고 하면 끝입니다. 꼬리의 끝에 이 장식술 같은 것을 달고 있는 유일한 종류의 고양이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픽션으로 돌아옵니다.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그래서 Laura는 hasn't seen Leo all summer. 뭐, 이 여름 내내 Laura는 Leo를 못 봤다가 되겠죠. 아, 여름 내내 본 적이 없다. 계속 못 봐온 것이죠. So, 그래서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그래서 그녀는, 즉 Laura는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뭐뭐를 하고 싶다 혹은 뭐뭐가 기대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를 만나는 것을 기다릴 수가 없다. 어서 리오를 만나고 싶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이라고 되어 있네요. Ring, ding, dong, the doorbell, 초인종이 chime. Chime이라는 것은 울렸습니다. And Laura, 그리고 Laura는 leaps to the door. 문으로 훌쩍 뛰어서 점프를 해서 갑니다.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야, 안녕. Roar! 이라고 했겠죠. 사자니까요. 그래서 Leo는 아주 행복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Laura stares. Laura가 빤히 쳐다봅니다. Laura가 쳐다보죠. 뭘 쳐다보고 있냐 하니 지금 이것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Leo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새로운 mane. Mane이라는 것은 바로 말이나 사자의 목 주변에 있는 이 털, 갈기라고 하죠. 새로운 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not alike anymore. 이제 이 둘은 Laura와 Leo는 더 이상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닮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제 리오는 목 주변에 갈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로라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Lions' long tails help them balance. The lion is the only kind of cat with a tassel at the tip of its tail. Laura hasn't seen Leo all summer, so she can't wait to see him today.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Hi, Laura! Leo roars happily. Laura stares. Leo has a beautiful new mane. They are not alike anymor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의 단어,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Survival. Survival. Survival skills are important in nature. Stock. Stock. Their playing helps them develop survival skills such as stalking and fighting. Cub. Cub. Laura and Leo have been best friends since they were young cubs. Tip. Tip. The tip of the pen is broken. Chime. Chime. Ring. The doorbell chimes, and Laura leaps to the doo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영어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마디로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보면 되겠죠. 아주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영어를 잘하려면 뭔가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영어로 된 무언가를 많이 접해야 되는데 이 많이 접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영어 자료 매체 중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푹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 미국 드라마들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영어권국가 현지에서 사용하는 그런 영어 표현들 그리고 영어 문화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 원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현장에서 근무했을 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니까 초등학교 때 영어 책을 정말 많이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팝송을 좋아한다면 영어 책을 좋아한다면 또 무언가 좋아한다면 신문을 좋아한다면 글을 좋아한다면

한다면, 노래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상을 좋아한다면, 이런 것에 푹 빠져서 하루의 일정 시간을 고정적으로 이것들을 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나의 영어실, 영어에 푹 젖어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 친구들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실력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 업의 효리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 픽션과 논픽션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런데 논픽션에 관련된 용어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그런데 또 재미도 있는 그런 책으로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라이언 메인스의 바로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좌측에는 fact, 우측에는 fiction 이렇게 교차되는 좀 특이한 구성의 책을 읽고 있죠.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간결하고 세련된 문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들 알고 있는 분사 구문인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조금 더 세련된 문장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 읽어볼 책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겠습니다.
1: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Lions are carnivores. Laura loves Leo's new look. She decides that if she eats a lot of vegetables, she can grow a mane like Leo's. Laura eats and eats, but she does not grow a mane. A lion's roar can be heard up to 5 miles away. Lions roar to let the other lions in the pride know where they are, or to scare off lions that don't belong. Laura rides her scooter over to Maine's on Maine, where Harry the Hair Guru works. Harry, she cries. Can you help me grow a mane? Harry roars with laughter. Oh, Laura, you'll never grow a mane. But you can buy one. Take a look over there.
0: Lion Mane's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fact부터 시작합니다. Non-fiction, 비문학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Most cats eat standing up, but lions eat crouching or lying down 이라고 되어 있네요. Most cats, 갑자기 웬 고양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자는 고양이 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양이 이야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Most cats,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eat, 먹습니다. 어떻게 먹냐면 standing up, 일어선 채로, 일어서서 먹는다는 것이 되겠죠. But lions